0: 일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라고 요구하자 주민은 A4 용지를 꺼내 6분가량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워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ETF 도입과 관련해 정책 당국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잇따라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의식해 도입했다는 지적에는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영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의 추궁에 투자자들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도입했지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고 투자자들의 손익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 무겁게 생각한다고 어제 송구하다고 답했습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 나섭니다.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 소행으로 최종 결론 내린 가운데 사태 경위와 관련 군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관학교 통폐합과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등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북한 외무성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원인은 북한군의 매설 지뢰라는 우리군의 최종 판단에 대해 한국이 일방적으로 조작하고 결론한 자작극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외무성 명의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북한의 남부국경 요새화를 지연시키려는 방해 책동이자 자체 사고의 책임을 넘겨씌우려는 한국군부의 공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작극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려는 건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도발이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할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 씨가 증인으로 나섭니다. 최근 불거진 무보수 봉사 거짓말 논란과 관련해 직접 해명할 방침으로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도 예상됩니다. 영화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으로 출연 배우와 제작사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주연 배우 유해진 씨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어제 유씨 소속사로부터 신변보호 요청을 받고 자택 주변 순찰 등 안전조치를 가동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부터 유씨 자택으로 알려진 성북구 단독주택 앞에서 보수단체 규탄 집회가 열리고 온라인에 협박성 발언이 올라오는 등유 씨에 대한 신변 위협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한국을 향해 관세 인하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방위 산업용 조선소 연설에서 한국은 최근 우리에게 1,500억 달러를 제공했다며 그 돈은 전부 조선업에 들어간다. 그것은 한국이 자국에 부과되는 관세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자신에게 부과되는 관세를 낮추고 싶어 한다며 나는 그러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중동 원유 수출 회복 기대와 공급 우려가 겹치면서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0.26% 오른 배럴당 100.5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0.01% 오른 배럴당 89.4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49% 오른 51,521.2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푸어스 500 지수는 0.58% 상승한 7,818.93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0.45% 오른 27,599.79에 마감하며 두 지수는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열악한 교육 환경에 항의하는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17일 시위가 시작된 이후 학생 215명과 경찰관 71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프랑스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체포된 사람은 6,100명이고 대다수가 미성년자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매우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 11도, 대전 10도, 부산 14도였고 강원 내륙과 산지는 5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는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5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일부 내륙에서는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6.2도, 습도는 67%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강세였습니다. 오름폭이 아주 컸던 건 아닌데요. 그래도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고요. 특히 S&P 500과 나스닥은 역대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고민거리죠. 국채금리가 조금 안정이 됐고요. 원유 공급 불안도 약간 가라앉은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기에 빅테크들의 실적 기대감도 반영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요, 국내 증시의 흐름은 영 재미가 없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다시 하락하면서 또 하루 만에 7,000선을 내줬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약보합 정도로 시작을 했고요. 수급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버팀목이었던 대기업의 자사주 매입도 확실히 약해졌습니다. 반대로 한참 부진했던 코스닥은 연일 오름세입니다. 어제는 900선도 넘었었는데요. 참 대응하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오늘은 시장 이야기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이슈죠. 이번 해킹에서 눈에 띄는 건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한 정황이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과 같은 수법이라고 해도 인공지능이 결합되는 순간 그 파괴력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 소식은 2부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조태현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간밤에 뉴욕 증시 S&P 500과 나스닥이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에다가 AI 투자 확대까지 더해지면서 기술주가 시장을 끌어올리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죠.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마벨이나 다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안에서도 차별화는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영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요. 전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셨죠. 반도체계의 영원한 구루 노근창 세미콘 리서치랩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방금 전에 소개는 마음에 드십니까?
1: 아, 너무 감동적입니다.
0: 잠깐 신경 써봤습니다.
1: 아, 너무 감동적입니다.
0: 오늘 장 초반 흐름, 그런데 이 감동적인 것과는 별개로 증시는 별로 감동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어제 조정을 봤더니 오늘도 장 초반 별로 안 좋은데 일단 예. 뉴욕부터 한번 볼까요? 예. 뉴욕은 강했어요.
1: 예. 근데 이제 어제는 예. 이제 나스닥 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모두 다 이제 엔비디아가 어제 또 주가가 올랐고요. 그리고 브로드컴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받는 메모리 반도체는 전일 또 하이닉스 주가가 하락하면서 SK 하이닉스 ADR도 5% 이상 하락했고 마이크론도 그 영향 때문에 마이너스 1.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0: 막순하네요.
1: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주가 한국도 강하지만 일본도 상당히 뭐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도 지금 냅 리서치 그리고 플라이드 머티리얼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 일시적으로 받지 않나 그래 보고 있고요. 근데 한국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랑 이제 소부장으로 주로 편중돼 있다 보니까
0: 뭐, 밖에 없죠.
1: 네, 엔비디아랑 뭐 이런 기업들하고 예. 유사한 기업이 없다 보니까 좀 차별화가 되지 않나 네. 그래 평가하고 있습니다.
0: 메모리는 2부에서 조금 더 다뤄볼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시장을 봤을 때는 어떤 반도체 기업 내에서도 약간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1: 순환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직칩, 연산칩 회사가 주가가 움직일 때는 또 메모리가 쉬고 예. 메모리가 움직일 때는 로직칩이 쉬고 그리고 소부장은 뭐 미국에는 사실은 시가총액 탑에 있는 거는 주로 장비 회사들인데 장비 회사들이 너무 거칠음 없이 지금 계속 올랐기 때문에 좀 약간은 좀 숨고르기 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좀 조정을 받지 않았나 그래 보고 있고 실제로 TSMC도 지금 올해 설비 투자가 2024년보다 3배 네. 정도 많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많은 투자를 약속을 뭐 계속해서 장비 회사들한테 하고 있고 그리고 메모리 기업들도 지금 역대급 투자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장비 회사가 어제 정도는 그냥 숨고르기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큰 흐름에서는 여전히 견조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반도체 기업들 숨고르기를 너무 하고 있어서 문제인 것 같은데 예. 이 이야기는 좀 이따가 더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엔비디아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엔비디아 최근에는 약간 주춤 하나 있는데 또 그것도 아니네요. 지금 시총 6조 달러를 코앞에 두고 있다. 연일 사상 최고치도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역시 GPU는 강하게 가네요.
1: GPU 시장과 관련해서 사실 경쟁은 좀 격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엔비디아한테 이제 GPU를 구매했던 구글, 아마존이 이제 자체 네. 가속기로 많이 대체를 했고요.
0: TPU라는 거요.
1: TPU도 예. 그렇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니엄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제품들을 자체 데이터 센터에 많이 내재화를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그거를 이제 엔비디아와의 고객 경쟁을 합니다. 외부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그 전방 시장은 양호하지만 경쟁 구도는 좀 심화된 거는 분명하고요. 그게 네.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는 데 영향을 줬는데 다만 최근에 엔비디아는 또 엄청난 규모의 자사주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네. 강력한 주주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주주들한테는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업황에 대한 강한 자신감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전방 거래선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수요에 어떻게 보면 가치성을 높여주는 계약들을 어젯밤에도 했습니다. 구글이 이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 원전 관련된 컨스터넨셜 에너지라는 회사랑 그 20년 장기 계약을 했고요. 예. 네, 그러면서 그 회사도 한 12% 정도 주가가 올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하이퍼 스케일러들도 장기 계약에 대한 강력한 확신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수요처에 대한 의구심은 조금은 최근 들어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괜찮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좀 줄어드는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주저하는 정책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신고가를 지금 기록을 했고 TSMC는 지금 매일 신고가를 기록 하고 있습니다. TSMC는 네네. 그래서 대만 증시 자체를 지금 신고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TSMC도 신고가, 엔비디아도 신고가. 아쉽게도 삼성 하이닉스는
0: 아니고
1: 조정을 예. 받고 있습니다.
0: 예. 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AI 투자 사이클의 지속성을 시장이 계속 높게 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간밤에는 마벨 테크놀로지 이쪽도 눈에 띄었어요. 주가 거의 6% 올랐던데 어떤 회사길래 요즘 이렇게 잘 나가는 겁니까?
1: 마벨은 사실은 이제 스토리지 쪽에 들어가는 컨트롤러 칩, 그러니까 로직 칩을 만들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네트워킹 칩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옵티컬 트랜시버라고 해서 네, 네. 이제 강수 송수신기를 만드는 네.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이 되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DSP 칩 시장 점유율 50%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AI 데이터 센터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GPU와 또는 가속기를 그냥 단일 GPU 가속기로는 AI 워크로드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GPU끼리 연결해서 써야 되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스케일업이든 아니면 단일 서버에 있는 GPU끼리 연결하는 걸 우리가 스케일업이라고 하고요.
0: 그러니까 병렬로 연산하는 GPU를 또 병렬로 연결했다.
1: 연결해서 쓰고 인터커넥트하는 예. 거라고 보통 우리가 전문적으로는 얘기하는데 그래서 서버 내에서의 GPU도 연결하고 또 서버와 서버도 연결하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를 연결할 때 마벨의 그런 네트워킹 칩들이 수요가 크고요.
0: 그래서 무슨 신경망 같네요.
1: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가 이제 거의 네트워크 장비처럼 되고 있기 때문에 마벨은 당연히 그 중심에 있고 그리고 또 엔비디아 젠슨한 CEO의 엔비디아 칩과 연동되는 그 조합을 우리가 엔브이링크 퓨전이라고 하는데 올해 6월부터 이제 그 조합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0: 네네.
1: 거래선 확대에 있어서도 좀 용이하고요. 또 어제 마벨 CEO가 이제 저기 미국에서 컨퍼런스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장기적인 시장 그리고 마벨의 방향성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좀 소통을 하다 보니까 또 되게 좋은 반응을 좀 보이면서 주가가 급등하지 않았나 그래 평가하고 있습니다.
0: 주주분들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시에나나 파브라넷이나 이런 광통신 네트워크 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흐름이 좋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주목을 받았던 GPU,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여기에서 기판 광통신 이쪽으로 또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1: 네, 저도 올해 6월 달에 타이베이 컴퓨텍스에서 마벨 CEO인 머피 CEO가 네. 이제 키노트 하는 걸 저도 그 앞에서 직접 들었는데요.
0: 네, 예.
1: 들었는데 뭐 계속 강조하는 게 몇 년 전에는 이제 컴퓨터가 바틀적이었다. 즉 GPU가 공급 부족이었고 병목이었고 그리고 최근까지는 이제 메모리가 병목이었고
0: 그렇죠.
1: 앞으로는 이제 커넥티비티가 병목이다. 연결하는 칩이 병목이 돼서 마벨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날 마벨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그때도.
0: 예.
1: 그래서 마벨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우리가 보통 CPO라고 표현하는 강반도체 관련해서 노멘텀 홀딩스 그리고 노멘텀 홀딩스 그리고 코이런트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또 엔비디아 갖다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지분 투자를 했거든요.
0: 그렇죠. 순환금융이란 네.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죠.
1: 이거는 순환금융까지는 아니고 그냥 지분 전략적인 지분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커넥티비티의 이제 병목이 심화되기 때문에 중심 기업에 대한 관심이 되게 커지고 있고 특히 우리 엔비디아가 이제 서버와 서버를 연결하는 그런 스위칭 서버에 관련된 그 스위치 칩이 있거든요.
0: 네.
1: 그 스위치 칩에 CPO라는 제품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CPO라는 그 시장이 이제 앞으로 많이 커질 거고 물론 마벨이 CPO가 커졌을 때 마벨한테는 부정적인 것도 좀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옵티컬 트랜시버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마벨도 CPO를 지금 드라이버를 걸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커넥티비티 칩 자체가 이제 초과 성장할 거라는 이제 믿음이 많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네네. 마벨이 그 중심에 있다 보니까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0: 조금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어쨌든 반도체 내에서도 어떤 흐름이 변화하는 그런 것들이 감지가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주목받는 거는 GPU에 이어서 CPU 쪽에도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1: 예.
0: 이게 에이전틱 AI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뭐가 어떻게 연결됐다는 얘기입니까?
1: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 학습 중심일 때는 이제 GPU 수요가
0: 네.
1: 핵심이었죠. 대규모 데이터를 이제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0: 동시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막 할 수 있는 애가 GPU.
1: 예, 예. 예. 근데 이제 CPU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연산도 하고 뭐 당연히 뭐 여러 개의 작업을 할 수 있지만 GPU랑 비교하기에는 예. 여전히 아주 낮은 레벨의 여러 작업을 하는 거고. 근데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전틱 AI라는 건 기업용 수요가 지금 중심이지 않습니까?
0: 예.
1: 엔터프라이즈 수요가 중심인데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주로 쓰는 여러 가지 뭐 명령 같은 거를 디테일하게 처리를 하는 거는 CPU의 영역이거든요.
0: 아,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개를 하는 거는 GPU가 월등하지만 예. 하나를 깊게 하려면 CPU가 훨씬 낫다.
1: 정확하십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생성 AI 시대보다 에이전틱 AI 시대는 기가와트라고 저희가 보통 데이터센터 용량은 이제 기가와트 이렇게 전력 단위로 보통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0: 네.
1: 생성 AI 때는 기가와트당 3천만 개의 CPU가 필요했고요.
0: 아, 예.
1: 에이전틱 AI 때는 1억 2천만 개의 CPU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배 정도 증가하다 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까지 같이 급등하고 있다. 왜냐하면 CPU랑 DRAM이랑은 서로 연동이 된다고 그렇죠. 보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엔터프라이즈 쪽만 에이전트 AI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메타의 뮤즈 스파크처럼 개인형 AI 에이전트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 예예.
1: 그런 수요까지 감안해 보면 CPU 수요는 상당히 초과 성장할 것 같고 또 전일 우리 AMD의 리사수가 지금 대만 가 있는데 타이완 가 있는데 어쨌든 이 초과 수요가 너무 몇 년간은 지속될 것 같다 CPU 쪽으로 그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네. 엔터프라이즈의 에이전틱 AI 그리고 퍼스널 개인의 네. 에이전틱 AI가 동시에 지금 수요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CPU 수요에 어떻게 보면 황금기가 다시 도래했다. 근데 CPU가 좋아지면 D램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HBM은 아니고요.
0: 예.
1: 범용 D램이 예.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한테는 뭐 이것도 좋은 산업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레거시도 좋아지고 신제품도 좋아지고 하면 다 좋은 거니까 예. 훨씬 더 좋은 게 되겠죠.
1: 예.
0: 말씀하신 것처럼 GPU, 메모리 거기다 CPU까지 하면은 반도체 업계 전반이

0: 다 성장을 하고 다 좋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환이 아니라.
1: 예,
0: 예.
1: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 새로운 또 우리가 AGI와 같은 새로운 이제 프론티어 모델들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기본적인 그 학습 시장도 많이 커질
0: 네네.
1: 거고요. 그리고 에이젠틱을 또 활용하는 엔터프라이즈와 또 개인형 시장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뭐 GPU도 신제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누빈이 지금 양산에 들어갔고 또 AMD 같은 경우에도 MI40이라는 또 아주 좋은
0: 네네.
1: 가속기 칩이 나왔고 또 구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TPU가 버전 8, 버전 9 이렇게 2나노로 또 내년부터는 기술적으로 첨단 공정이 좀 더, 더 미세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연산 트랜지스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대규모 워크로드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은 좋아지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에이젠틱 수요 때문에 CPU까지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GPU, CPU 연산의 양과 질적인 팽창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디램도 좋으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주가가 훨훨 올라야 될것 같은데.
1: 이런
0: 아,
1: 거를 어느 정도
0: 예.
1: 반영해서 상반기에 갔고요. 그러고
0: 네네.
1: 나서 이제 좀 숨고르기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엔비디아도 같은 길을 겪었습니다. 올해
0: 네네.
1: 주가가 안
0: 안
1: 좋았지만
0: 좋았죠.
1: 저점을 계속
0: 네.
1: 높아가면서 결국은 신고가 갔거든요. 물론 뭐 올해 한 9개월 이상 걸렸네요. 신고가
0: 네네.
1: 가는데 물론 삼성하이닉스가 9개월 정도 더 걸린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미 7월부터 조정받았으니까 한석 달은 조정받았죠. 그리고 앞으로 뭐몇달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 산업의 방향성 자체는 수요처들도 지금 뭐 구글이 20년 원전 관련해서
0: 네.
1: 장기 계약을 할 정도로 수요처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특히 삼성하이닉스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의 매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0: 그렇죠.
1: 매도하는 가장
0: 예.
1: 큰 배경은 국채 금리가 글로벌하게 올라서 그런 거고 그러면 자산 배분 관점에서 신흥시장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신흥시장에서 한국은 줄이다 보니까 삼성하이닉스가 대부분인 거예요.
0: 그거밖에 없죠.
1: 예,
0: 예.
1: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영향을
0: 네.
1: 줬는데 다만 이제 최근의 변화는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지금 다 이제 순환금융을 통해서 지금은 회사채를 본인들이 직접 이제 발행을 해서 투자하는 재원을 확보했다면 이제는 운용 금융회사들이 그걸 직접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적인 회사채 이제 발행 수요가 지금보다는 강도는 약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기 그들도 이제 엔비디아처럼 자체 데이터 센터에 탑재하는 자기들의 가속기 칩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가 아닌 기타
0: 네.
1: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회사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 보면 아마존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의 프리캐시 플로우도 조만간에 이제 플러스로 전환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메모리 반도체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들도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지금
0: 네.
1: 수급적으로 수급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데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뭔가 업황이 꺾이는 거 아니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재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렇다면 하이퍼스케일러 주가도 오르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주가도 오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반기에 그들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는
0: 네.
1: 과정인데 저는 이제 계속 자세히 보시면 저점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삼성하이닉스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가 갔던 길, TSMC가 갔던 길을 쫓아가지 않을까.
0: 예.
1: 올해 안에 그거를 쫓아간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0: 결국엔 갈 것이다.
1: 최소한 뭐 내년 정도에는 뭐
0: 예.
1: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는 2부에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그 대표님께 많이 개겨 볼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1: 네.
0: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이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D램 시장,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 전반적으로 팽창이 된다면은 역시 소부장 기업들도 많은 수혜를 볼것 같아요. 최근에 코스닥 흐름이 괜찮았는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1: 예, 지금 마치 상반기에 우리가 삼성하이닉스가 없으면 포모 현상을 겪었지 않습니까?
0: 네네.
1: 최근 들어서는 이제 소부장이 없으면 포모 현상을 겪고 있고 실제로 주가 뭐 흐름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0: 주성 엔지니어링 어제 막 엄청 오르던데요?
1: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퇴직연금 시장이 한 500조 되는데 그중에 또 우리 ETF 사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업황 좋다고 하니까 주로 반도체 ETF를
0: 네네.
1: 많이 사는데
0: 그렇죠.
1: 반도체 ETF에는 또 상당 부분이 소부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ETF를 사면 소부장을 살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흐름들도 같이 있다 보니까 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소부장의 강세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일본 동시에 다 진행되고 있고요.
0: 네.
1: 일본 같은 경우에도 9월부터 보면 키옥시아 낸드 플래시 만든 회사의
0: 그렇죠. 예.
1: 주가는 상대적으로 저조한데 뭐 어드밴테스트 그리고 뭐 디스코 이런 일본을 대표하는 소부장 기업들은

0: 주가가 지금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 이런 배경 중에 하는 TSMC와 메모리 3개사가 향후 5년간은 좀 의미 있는 투자를 할것 같고, 최근 들어서 TSMC가 이제 원래는 미국의 애리조나에만 이제 공장을 짓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텍사스에도 공장을 짓겠다. 근데 텍사스에 짓는 공장은 테슬라의 테라팹이랑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도체 장비 수요는 더 레벨업이 될것 같고, 그래서 뭐 오늘은 어제 미국 증시 냄리에서 지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조정받아서 뭐 한국도 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아마 큰 트렌드에서는 여전히 산업의 성장성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2% 정도 오르면서 좀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SK하이닉스는 약보합 정도로 어느 정도는 낙폭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소부장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유의미한 경쟁력을 갖췄지만 우리나라 소부장들은 국내용이다라는 약간 인식이 있잖아요. 이걸 같이 비교해도 돼요?
0: 일단은 그 일본의 소재는 뭐 글로벌하게 압도적인 1등이라고 보셔야 되고, 대체 불가라고 보셔야 돼요. 일본의 소재는, 일본의 부품은 이제 뭐 기판이나 이런 쪽은 이비덴이나 이런 기업은 있지만, 그래도 국내 기업 중에서 뭐 삼성전기, LG이노텍, 대덕 이런 기업들도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수준이 올라왔고, 그리고 제가 CPU 수요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비덴을 자주 가도 GPU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 TPU와 같은 가속기에 들어가는 기판만 수요만 가지고도 현재 캐파가 많이 힘듭니다. 그걸 다 대응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에이전틱 AI 수요 증가에 따른 CPU 수요 증가는 우리 기업한테도 충분히 담비가 될수 있고, 여기에 GPU와 GPU, 가속기와 가속기를 연결하는 그런 네트워킹 칩 수요도 같이 느는데, 네트워킹 칩에도 다 이제 브릿지 BJ가 다 장착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시장도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세계적인 회사들은 네덜란드, 미국, 일본
1: 그렇죠.
0: 회사들이고, 우리 기업들은 이제 전공정에서는 좀 글로벌 기업 대비해서는 좀 일부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도 있지만 여전히 좀 여리에 있는 회사가 있는데, 반면에 후공정 쪽은 또 충분히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정도로 좀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공정은 글로벌 수준에 육박하거나 앞서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반면에 전공정은
1: 아직
0: 여전히
1: 조금
0: 미국,
1: 부족하고.
0: 일본, 네덜란드 회사 대비해서는 많이 여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인데요. 조금 전께서 대표님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엔비디아, TSMC의 길을 갈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부에서는 이두 회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네,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서는 삼전 닉스에 대한 이야기 중심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의견 문자, 궁금한 점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경제 통마늘 쪽으로도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0: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저점 오늘 SK하이닉스가 176만 원, 삼성전자가 27만 원 정도예요. 뭐 네. 저점이 요만큼 또 높아진 겁니까? 어떻게
1: 원래
0: 봐야 됩니까?
1: 엔비디아도 거의 한 달에 매월 조금씩 높아졌거든요. 아마 그런 가정으로 저점이 왜냐면 이게 상반기에 워낙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0: 뭐,
1: 예,
0: 뭐
1: 그리고
0: 과했죠.
1: 또 수급적으로 본다면 또 되게 매물대가 덥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매수 주체가 나와야지 그걸 뚫기 때문에 결국은 더 좋은 펀더멘탈이 와서 더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고 더 많은 실적이 나올 거니까 더 좋은 더 많은 주주하는 정책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수급적으로도 장기 투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배당 투자도 가능하다는 그런 좀 관심이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좀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이제 매물대도 조금씩 이제 허물어지면서 저점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조금씩 저점이 높아지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부분, 그다음에 제가 1부에서도 개긴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정적인 우려되는 부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수 있는 건 역시
1: 네,
0: 실적인데요.
1: 맞습니다.
0: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내일이죠? 잘 나오겠죠?
1: 저희는 110조에 육박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되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강세 영향을 일정 부분 상쇄할 정도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많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가격도 생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을 거죠. 제품 가격도 그래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제 내일 삼성전자 실적을 꼭을 열어봐야 되지만 뭐한700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원화로는 110조에 육박할 것 같고 달러 기준으로는 780억 불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분기에 엔비디아가 700억 불 기록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분기는 엔비디아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보다 높았지만 이번 분기에는 상징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이익을 많이 내는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로 등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 분기만 등극하고 끝낼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지위를 유지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4분기에도 메모리 가격이 디램을 중심으로 또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세계 1위의 영업이익 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참고로 TSMC는 이번 분기 10월 15일에 실적 발표할 건데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 규모는 3분의 1 수준 될것 같습니다. TSMC도 266억 불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780억 불보다는 3분의 1 수준인데 어쨌든
0: 레거시가 파운드를 이겨버리네요.
1: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리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좀 커머더티 성격이 강하고 TSMC는 이제 주문 생산하는 그런 좀 안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이 정도까지 밸류에이션 갭이 벌어져야 될 정도로 이 산업이 변덕스러울까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수요처들의 다양한 동향을 본다면 과거보다 훨씬 이제 변덕성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반도체 기업들 대비 최근 들어서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인내할 수 있는 좋은 또 그런 지표는 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0: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상반기가 비정상적이었던 거고요.
1: 예.
0: 어쩌면 오히려 지금이 정상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자, 불과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가 딱 나오면은 주가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 만한 우리가 관전해야 돼, 꼭 챙겨봐야 될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1: 사실은 이제 잠정 실적은 실적 시장 컨센서스가 서프라이즈였냐 아니면 쇼크였냐를 측정하는 그 이벤트지 실제로 잠정 실적에 삼성전자가 사업부별 이익도 공개를
0: 안
1: 안
0: 하죠.
1: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은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올해 실적 좋은 거 알겠어. 내년에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지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거는 잠정 실적에서 소통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10월 말에 있을 확정 실적에서 소통을 할 거기
0: 뭐
1: 때문에
0: 주주환원 같은 건또 그때
1: 뭐 그때
0: 나오겠죠?
1: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실적의 방향성과 주주환원인데 다 10월달 확정 실적 때 시장과 소통할 거기 때문에 잠정 실적은 그냥 시장의 눈높이 대비 좋았다 나빴다 그 정도로만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잠정 실적이라는 걸 처음 공개했던 게한 15, 6년 전쯤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했다고는 이야기 들리는데요. 본편을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걱정되는 것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앞서서 이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여기서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 첫 번째 번째는 국채금리예요. 예. 간밤에 국채금리가 좀 진정되긴 했지만은 여전히 대단히 높은
1: 맞습니다.
0: 수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증시를

0: 계속 억누를 가능성은 없습니까?
1: 근데 이제는 국채 금리가 올라도 특히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또 최근에 대만 증시든 다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이 국채 금리가 오르는 배경이 이제 AI 인프라 투자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오르고 시장 금리 상승이 국채 금리에도 영향을 준다고 이제 시장도 다 인지를 해서 과거보다 강도는 많이 약해질 것 같고 둔감해질 것 같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증시에는 좀 뭔가 어떻게 보면 좀 중압감을 주는 악재이기는
0: 무섭잖아요. 예.
1: 분명하고요.
0: 터질 것 같잖아요.
1: 예, 그리고 이게 결국 이제 양극화를 더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장의 심리는 그래, 양극화인 상태에서도 지금까지는 너무 감에도된 기업이 있으면 그 감에도 기업을 좀 그래도 매수 기회를 탐색했던 투자자들도 있었다면 최근에 이런 식의 국채 금리 상승은 AI 인프라 투자에서 벗어나 있는 산업은 아예 관심을 안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투자자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시장에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많이 섹터별로 디커플링이 심해졌는데 이 국채 금리 상승이 더 심하게 되는 아마 역할을 더 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걱정되는 부분, 역시 수급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어떤 버팀목 역할을 해줬던 자사주 매입, 기타 법인의 순매수세가 조금 약해진 게 확실히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도 별로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수급 공백을 만들어서 위를 더 제한할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뭐 실질적으로 영향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식시장은 우리가 모르는 게 이제 밝혀졌을 때 주로 이제 주가에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커지는데 자사주는 이미 기간을 정해놓고 사기 때문에
0: 뭐, 그렇죠.
1: 다 외국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 자사주 매수가 이번에 발표한 게 이제 끝나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수하면서 주가가 오를 때 주로 많이 팔아요. 그리고 자사주 매수가 끝나면 아마 매도 강도가 약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물론 그 상황에서도 주가가 오르면 또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외국인 매도 때문에 주가가 4배 다운되기보다는 이미 자사주 매수하는 그 기간에 맞춰서 그리고 외국인들이 파는 거는 삼성 아이닉스의 업황에 대한 의심 때문에 이제 파는 건 아니고 업황 대비 예를 들어서 충분히 주가가 약간은 상반기는 좀 많이 가속을 했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상 가속은 아니고요. 그냥 전체적인 흐름이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많았고요. 최근에 파는 거는 그냥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기계적인 매도가 많습니다. 위험 자산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했고 위험 자산 중에서 선진 시장보다는 신흥 시장부터 줄이거든요. 신흥 시장에 대한 주식 비중을 줄이다 보니까 삼성 아이닉스가 판 건데
0: 첫
1: 근데
0: 번째
1: 그때
0: 타겟.
1: 예, 그 타겟이죠. 근데 그때 팔 때도 이제 딱 보니까 자사주를 많이 사네. 그때 많이 팔고요. 자사주 그 매수가 끝나면 그때부터 매도 광대는 약해질 거고 그리고 내년 되면 또 자사주 살거 아닙니까? 연말에 학정 실적 나오고 나서 또 지금에 사고 있는 것보다 좀더 높은 레벨로 자사주를 살 건데 그때 또 다시 매도가 또 높아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역시 주주 환원 정책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지 이 부분도 집중을 해봐야 되긴 하겠네요.
1: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제일 수급적으로 이게 뭐 국채금리 상승했다. 근데 사실 되게 이율배반적이죠. 이 국채금리 상승하는 거는 AI 인프라 수요 때문에 상승하는 거고 AI 인프라 수요의 가장 큰 수혜 산업이 메모리 반도체인데 근데도 어쩔 수 없이 팔다 보니까 그런 매도 심리를 좀 약해지게 하려면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은 좀 헷갈리게 하겠죠. 예, 그래서 고민을 하겠죠. 어떤 식으로 좀 팔긴 팔더라도 파는 비중을 줄이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 아마 외국인들도 좀 노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주주하는 정책은 이번에 엔비디아가 신고가 간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주주하는 정책이 뭐 단순하게 지금 당장 뭐 자사주 소각 이것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업황에 대한 자신감이거든요. 향후 몇 년간 업황이 좋다는 거를 기업이 이제 보여주는 거고 증명하는 거로서 이제 주주하는 정책을 또 해석하는 투자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 우리 두 기업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주주환원에 대한 좀 충분한 소통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짧게 짧게 두 개만 여쭤볼게요. 중간선거 예정돼 있는데 중간선거에서 지금 예상대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다. 이런 가정을 했을 때 국채금리가 조금 하락하고 그나마 나아질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근데 지금 AI 인프라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국채 금리는 결국 이제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정부 지출을 줄이면 국채 수요도 좀줄 수는 있겠죠. 뭐 그런 좀 움직임도 있는데 과연 이제 민주당이 이제 중간 선거에서 이긴다고 해서 그런 팽이 줄어들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0: 그리고 없을 것이다.
1: AI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뭐 크게 정

0: 당에 무관하게 이거는 가야 될
1: 그렇죠.
0: 큰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중립적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1: 지난달 출연하셨을 때요. 앞서 1부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삼전 닉스의 지금 주가가 실망스럽다고 팔지 마라. 다시 전고점에 도달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올해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까지 네. 기다리면 될까요?
0: 저는 일단 27년 되면 뭐 저는 충분히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그렇게 네. 보는 배경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이제 수요처에 대한 의구심인데 수요처들이 알파벳이든 아니면 아마존이든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프리캐시플로가 저는 플러스로 전환한다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까 조금 말씀도 드렸지만 네네. 그래서 플러스 전환하는 시점에 수요처에 대한 그 불신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아마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내년 되면 또 연간 실적을 가지고 또 조조하는 정책 한 번 더 강도 높게 하기 때문에 그때 정도 되면 뭐 여러 가지로 지금보다는 우호적이지 않을까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아쉬운데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수경제특별판 오늘은 노근창 세미콘 리서치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와 미쳤다.
3: 미쳤다. 와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1: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최근에 큰 이슈가 된 사안입니다. 은행이 해킹을 당하고요. AI를 활용한 공격의 정황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 계좌도 위험해지는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화이트 해커가 본 동시다발적인 금융권 해킹 사태 이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희 화이트 해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해커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호칭이 좀 애매해서. 요즘처럼 해커와 트래커의 구분이 또 불명확해진 경우도 없는 것 같은데 화이트 해커시니까요. 네. 이번처럼 이런 해킹 침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해커가 외부에 노출된 업무 시스템을 발견한 뒤에 실제로 고객 정보를 빼내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1: 아, 네, 실제로 이제 경로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외부에서 이제 금융기관으로 접근 가능한 경로를 찾고 나서 차근차근 내부로 진입하는 일단 절차가 하나가 있고요.
0: 예.
1: 그리고 공유자가 내부 환경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내부로 이제 본인들의 행동을 이제 악의적인 행동을 대신해줄 매개체들을 내부에 보내서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거치더라도 개인 정보를 바로 뭐 접근 가능하거나 추출 가능하지는 않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쪽으로 다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좀 더 높은 권한을 필요할 수 있거든요. 중요 정보들이 담긴 시스템이다 보니까
0: 예.
1: 권한을 확보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보들을 빼내고 확보하게 됩니다.
0: 자, 이게 일반적인 경로의 해킹이었는데요. 이번에 보면은 AI가 활용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 정황이라는 게 뭡니까?
1: 네, 이번에 드러난 거는 이제 AI 도구에 이름이 있는데 그
0: 예.
1: 이름이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보여지는 기관들에서 이제 로그라고 하는 곳에 그 이름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보통은
0: 네.
1: 이제 어떠한 도구들이 어떠한 행위들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기록들을 이제 증빙하기 위해서 그 도구의 이름들을 보통 이제 서버에 어떤 요청을 보낼 때 같이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값들이 서버에 남아있었고 그거를 확인하게 된 거고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도구의 이름을 보고 아, 이 도구가 쓰였구나, 이 도구는 AI를 활용하는 도구구나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0: 아, 그러니까 AI가 들어왔던 로그가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 로그 쪽을 확인을 해보니까 아텍스라는 이름이 등장을 했어요. 아텍스라는 네. 게 뭡니까?
1: 아, 이게 많은 이제 언론 보도상에서 뭐 공격하는 도구, 뭐 AI로 활용한 공격 도구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0: 예.
1: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행위를 한 결과가 공격이 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보안을 점검하는 입장에서 어떤 서비스가 존재할 때 그 서비스가 안전하게 잘 만들어졌는지 또는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0: 네.
1: 그러면 어떤 검사 과정을 거치는데 그걸 보통 스캐닝 한다고 얘기합니다.
0: 네.

0: 스캐닝하는 도구의 일환인 거고, 그 스캐닝하는 도구의 일환인데, 그 스캐닝하는 도구가 AI를 활용하면서 스캐닝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가 있는데, 그게 아텍스라는 녀석인 거고, 그게 하필이면 본래의 목적과 조금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죠.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이제 그걸 만든 사람이 만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점검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를 공격자가 가져다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이 아텍스라는 거는 공격을 위한 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가상적으로 공격을 해서 내 시스템의 문제점을 찾아보는 그런 툴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보안 도구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은 서비스가 안전하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인 거지, 그거를 가져다가 악의적인 용도로 쓰면 해킹 도구라고 불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1: 그런데 이 아텍스가요, 오픈소스고 누구나 다 내려받을 수 있는 무료로 공개된 그런 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악용될 가능성은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아, 그 부분도, 근데 사실은 뭐 이번 경우라서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 보안이란 영역이 생긴 이래로 그러한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점검할 수 있는 도구는 지금까지 계속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거든요. 누가 사용하느냐의 문제의 타이핑이고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더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이거는 사실 별개의 얘기입니다.
1: 하긴 얘는 그냥 도구일 뿐이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0: 네,
1: 문제라고
0: 맞습니다.
1: 봐야겠죠. 자, 그런데
0: 예.
1: 이번에 보면은 AI가 어찌됐건 해킹에 활용된 흔적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직 확인되진
0: 네.
1: 않았지만. 이러면은 기존의
0: 네.
1: 해킹보다는 뭐가 더 그렇게 얼마나 더 위험해지는 겁니까?
0: AI가 이제 금융회사들을 이제 해킹했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실제로는, AI를 이제 보통의 경우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제 많이 인식들을 하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AI가 폭발적인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는 것,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고요. 근데 공격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시간 소모적인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공격자 입장에서도 AI라는 도구는 공격자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격자가 본인 노동력, 시간, 분석해야 될 대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AI가 대신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공격자 입장에서는 분석해야 될 대상이라는 게 보통 코드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어떤 구조화된 문서들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저희가 AI가 나오면서 많이 나왔던 LLM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Large Language 모델이라고 하는 언어 모델이잖아요. 언어 모델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코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 입장에서는 AI라는 건 본인이 어떤 공격자의 악의적인 행동을 할때 본인의 노동력을 많이 줄여주는, 거꾸로 말하자면 공격자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대상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건 이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1: 그러니까 AI가 해킹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건데 수법이 구식이라고 해도 AI와 결합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요. AI 시대의
0: 네.
1: 해킹도 누구나 하고 더 급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0: 아, 근데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보면 좋은데, 뭐, 아무리 공격을 이제 아무나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수많은 금융회사들이 아무나 할수 있는 아주 낮은 단계의 공격을 다 그냥 피해로 고스란히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다 차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공격들은 어느 정도 나가지니까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아주 이제 애매한 영역, 아, 요 정도 수준이면 예전에는 못하고 포기했을 텐데, AI가 있으면서 요 정도의 생산성을 올려주면 과거에는 못했던 것들도 해보게 되고, 과거에는 공격하지 못했던 사람도 공격할 수 있게 되고 하는 부분은 존재하는 거죠. 결국 정리를 하자면 너무 우려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적절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차이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요. 동시다발적으로 금융사 해킹 공격이 있었고요. 당한 곳이 있고 버틴 곳이 있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0: 아, 이 부분도 참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누군가는 피해를 입었다고 하고, 누군가는 이제 공격을 막았다고 하곤 하지만, 사실 보면 금융기관이 이제 어떤 공

0: 그 어떤 근거로 차단했다라고 하는데, 차단했다고 하죠. 근데 거꾸로 다 이렇게 보면 수많은 은행 시스템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안에서 숨어 있다고 해서 못 발견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아,
0: 안심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1: 네.
0: 사실 누군가가 당했다고 해서 그것도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조금 더 빨리 발견했을 뿐이다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발견했다고 해서
1: 네.
0: 우리는 지금 괜찮아도 사실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성공,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방어의 성공과 실패 를 이제 논하고 있고 뭐 이렇게 뉴스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닐 수 있고 언제든 다른 시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고요. 지금 이 논의는 사실은 그냥 지금 현재의 사실을 얘기하는 정도로만 받아주시는 게좀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미 우리 국민 많은 분들은 다 개인정보가 중국에 팔려 있다 이런 체념적인 생각도 하고
0: 네.
1: 있는데요. 자, 이제 이
0: 예.
1: 크래킹을 막는 해커의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AI
0: 네.
1: 시대에 이런 해킹들, 크래킹 어떻게 방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0: 일단 뭐 기업 기관 뭐 이렇게 흔히 말해서 이제 저희들 이제 그뭐 공공의 영역도 있고 사기업 영역도 있는데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AI를 활용해서 좀 방어할 수 있는 걸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공격자들도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이 높아졌으니까 빠르게 넓은 영역으로 한꺼번에 할수 있으니까 이걸 사람이 대응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AI를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 이제 분들 입장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마다 불안하시긴 할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생각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만을 가지고 공격자가 아무런 어떤 다른 이벤트 없이 내 계좌에 돈을 가져가거나 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1: 너무
0: 우리나라가
1: 또
0: 그렇게
1: 걱정은
0: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1: 네.
0: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건 확인을 해보시고, 보통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되면 개인정보 유출 확인하는 서비스들을 이제 회사들이 제공해주잖아요, 기업들이. 그럼 거기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내 정보 유출된 것 같아, 라고 하시면, 그 뉴스를 접하시면서, 사고의 내용을 이해하신 다음에, 비밀번호를 바꾸신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 아이디 패스워드가 모든 사이트에 만약에 동일하다, 특히나 패스워드가 동일하다 하시면 바꿔도 보시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패스워드만 넣고 로그인 성공 못하게 할수 있거든요. 뭐 문자 메시지가 오게 한다거나, 뭐 휴대폰에 알림이 오고 그걸 눌러야 뭐 로그인 성공한다거나
1: 자,
0: 이런 이제 2차 인증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희 화이트 해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3: 대리 부르셨죠?
2: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YTN is FM.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고요. 한낮에 서울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올림픽대로 따라서 공항으로 들어가는 길, 올림픽대교 부근 서울교 진출하는 곳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주의 운행하셔야겠고요. 그리고 하남 쪽으로는 암사대교와 강동대교 사이 4차로 쪽에 고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로스앤젤레스나 샌디에이고를 파괴하더라도 놔두라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2: 이란 전쟁 승리를 위해서 미국의 대도시를 희생시켜도 된다는 발언에 정치권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 경유값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농민들의 표심이 흔들리고 있는 네브래스카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난데없이 블루스테이트, 캘리포니아의 대도시들을 언급했습니다. 이란이 미국 도시 하나를 파괴하더라도 전쟁 승리를 위한 대가인 만큼 내버려두라는 겁니다.
4: 그들은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파괴하게 놔두세요. 샌디에이고를 초토화하게 놔두세요. 이건 치러야 할 아주 작은 대가일 뿐이고 곧 끝날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일부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도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치르는 작은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5: Remember, with the war, just artificial.
4: 기억하세요. 전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위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조금 높은 정도입니다. 세계를 안전하게 지키고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치르는 대가입니다.
3: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에 주 방위군을 보내더니 이번엔 LA와 샌디에이고 파괴를 입에 올렸다며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토드 글로리아 시장도 샌디에이고는 치러야 할 대가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소속 짐 데스몬드도 미국의 어떤 도시도 희생될 수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하면 미국 도시들이 위협을 받게 될 거라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각 상태의 미디어들이 논란을 일으켰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옹호하며 미국 대도시의 희생을 언급하면서 논란은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LA나 샌디에이고를 지목한 건 우연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대도시를 자극해 지지층 결집을 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서 파나마 선적 유조선이 공격을 받아 선원 1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오만 국방부는 현지 시간 6일 오만 공군이 무산담주 리마에서 북동쪽으로 9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파나마 선적 온피스호 선원 10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도 외무부는 이날 이른 시간에 온피스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중 발사체의 공격을 받았다며 해당 공격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인도 외무부는 상업 선박과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은 중단돼야 하고 국제 수로를 통한 통상과 항행은 빨리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국제 유가가 중동 원유 수출 회복 기대와 공급 우려가 겹치며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런던 IC 선물 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0.26% 오른 배럴당 $100.5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0.01% 오른 배럴당 $89.44에 마감했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국정감사 첫날부터 고성과 막말이 오간 가운데 오늘도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2: 국감 주요 쟁점과 전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6: 반갑습니다.
1: 네, 먼저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 작심 발언한 데 이어서 여야 설전도 벌어졌는데 현장 상황 어땠는지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7: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의 권하여
8: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7: 상권 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습니다.
9: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것도 절차에 따라 그냥 진행합니다.
8: 서영규 법사위원장입니다.
7: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재청에
8: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10: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
8: 손수 진보당 의원입니다.
10: 지금 복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
7: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10: 입니다.
7: 슬픈 일입니다.

0: 네, 일단 조이대 대법원장, 작년처럼 침묵으로 일관하진 않을까 싶었는데 A4용지까지 꺼내서 6분간 읽었습니다. 작심하고 나오신 거라고 봐야겠죠?
1: 네, 원래 국감에 출석하는 기관 증인이든 일반 증인이든 선서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2: 김재호 전 더불어민주당
1: 국회에서
2: 대변인입니다.
1: 대법원의 어떤 위상, 또 사법부의 독립 이런 위상을 생각해서 관례에 따라서 증언을 안 했던 게 관례인데 지금 이러한 삼권분립의 관례를 누가 깨고 있습니까? 대법원장이 재청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회가 동의권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 임명 관련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혀 협의도 하지 않고 특정 인사를 밀어붙여서 재청권을 우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재청권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국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대법관은 충원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법부의 수장이라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주요 권력기관과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풀어나가면 되는데 사실상 이 인사 관련 문제를 크게 부풀려 갖고 지금 국정 지지율이 떨어진 이재명 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아, 이재명 정부가 능력이 없고 뭔가 시끄럽구나. 이런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려는 일종의 정치 행위가 아닌가에 대해서 지금 의심이 들기 때문에 저렇게 지탄을 받고 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의 밤, 그 다음날 사법부의 소장으로서 이 계엄은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해 주기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많은 국민들이 바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지금 와가지고 저런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2: 네,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 위헌이라는 단어만 네 번을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작심 발언?
3: 어제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28일 날인가요? 출근할 때 국회 국정감사에서 얘기했다라고 예고를 했지
2: 이준우
3: 않습니까? 아마 그
2: 국민의힘
3: 예고를
2: 미디어
3: 본인이
2: 대변인입니다.
3: 하셨던 것은 저렇게 A4로 생각을 정리해서 낭독하겠다라고 이제 미리 알렸기 때문에 준비된 예측된 상황이었던 걸 보이고요. 아마 지금 본인이 생각이 같아요. 내가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명감인 거죠. 헌법 104조 2항을 이제 언급하셨었는데 재청은 대법원장이 하고 동의는 국회가 하고 임명은 대통령이 하게 돼 있는 이것을 한번더 강조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돼 있다는 것을 설명을 의원들에게 직접 한 거죠. 만약 여기서 내가 물러나게 되면 앞으로 대법원장들 후임 대법원장 올거 아닙니까? 후임 대법원장이 전부 다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 대표님을 픽한 사람을 재청해야지만이 되는 건데 그런 선례를 만들게 되면 대법원장의 헌법에서 말하는 재청권이 유명무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게 사실관계 다른 걸 말씀드리면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협의 있었죠. 이미 1월 달부터 민정수석실과 대법원이 협의를 했었고 그때 4번 이상 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정인에 대해서 명단도 주고받으면서 협의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특정인을 계속 고집하니까 그러면 그건 할수 없다. 그럼 내가 재청을 할 테니까는 그럼 국회에 넘겨가지고 동의를 받든지 부동의 받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했다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대법원장이 헌법 53조를 강조한 거예요. 사실 이 문제 얘기하면서 헌법 53조는 사실 주목받지 못했거든요. 헌법 53조가 뭐냐면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2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가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통령이 올라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에 반대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헌법에 적어놨단 얘기예요. 근데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할 경우에 반대할 수 있다. 재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없거든요. 만약에 헌법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얘기가 되지만 없는 거를 자꾸 말하라 또는 없는 걸 해라라고 강요를 하니까 증인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헌법에 없는 것을 따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증인 스스로 하고 말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잘 강조해 주셨다. 그래 보입니다.
0: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손솔 진보당 의원은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 이렇게 또 질문하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굉장히 좀 모욕을 느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모욕스럽다 이렇게 모욕적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저런 지적을 받겠습니까? 사법부의 수장답게 권위를 가지고 공평 무사하게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7개월 전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넘었고 고공행진을 보이니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묵묵부답으로 시간을 끌다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서 뭔가 더 대통령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분쟁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본인이 정치 현안에 부각되기 위해서 저런 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기 때문에 입법부에서는 사실상 뭔가 견제하는 저런 질문이 나올 수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당시에도 윤석열...
2: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위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대법원장의 재청권에 국회와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관련 내용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1: 미래를
0: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1: 재능대학교가
0: 함께
1: 함께
0: 만들어
1: 만들어갑니다.
0: 갑니다. 재능대학!
2: 지금까지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5: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4: 진짜? 멋지다. 나도 할수 있어?
5: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4: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5: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 길을 걷다 보면 바람 따라 살랑살랑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만나게 됩니다. 가느다란 줄기는 금방이라도 꺾일 것 같지만 바람이 불면 유연하게 몸을 맡겼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곤 하죠. 살다 보면 우리도 예고 없이 불어닥친 비바람에 휘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코스모스처럼 조금은 유연하게 또 지혜롭게 견뎌낸다면 그 시간도 결국 지나가겠죠. 혼자 감당하기 벅찬 비바람 앞에 서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곳에 문을 두들겨 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남편과 결혼한 지 어느덧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도 남편을 소개해준 동네 할머니를 원망하곤 합니다. 물론 제 선택이었지만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혼기가 찼으니 빨리 시집 가야 한다는 부모님과 동네 어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떠밀리듯 선을 봤습니다. 직업도 그만하면 됐고 인물도 그만하면 됐다는 말에 크게 내키지 않았는데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 시절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이후에는 살림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1995년 무렵 남편이 제게 준 생활비는 한 달에 고작 4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아이들을 키우기 어려워 밤에는 공장에 나가고 마트와 식당, 요양원에서도 일했습니다. 생활비가 80만 원으로 오른 것도 결혼한 지 20년이 훨씬 지난 뒤였죠.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진 뒤에는 7년 가까이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아이들에게 걸핏하면 욕설을 하고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2020년쯤에는 남편이 던진 냄비에 머리를 맞아서 피를 흘린 적도 있어요. 결국 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무작정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남편이 찾아올까봐 두려워서 전입신고도 하지 못한 채 숨죽여 지냈죠. 그렇게 지낸 지 벌써 6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혼하고 싶어서 재산 상황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라고는 통장에 있는 몇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반면 남편 명의로는 집과 상가가 여러 채 있는 것 같아요. 일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았거나 이미 처분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25년 넘게 살림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했어요. 제 몫이라고 할 만한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제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어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거나 처분했다면 이런 재산까지 찾아서 분할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남편이 저희 집 주소를 알까봐 걱정입니다. 모르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이 이혼 결심은 하셨는데 고민이 크신 것 같습니다.
1: 네, 지난

0: 지난 30년 혼인 기간 동안 생활비 부족한 상황과 남편분의 폭력까지 참아오시느라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혼 결심을 하셨으니 소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일단은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의 폭행과 욕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 사유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만약에 폭행 같은 일은 없고 남편이 오랜 기간 생활비를 너무 적게 줬다라고 하는 사정만 있어도 그것도 이혼 사유 될수 있을까요?
0: 네, 남편이 생활비를 현저히 적게 지급하는 행위는 부양 의무 위반으로 볼 수가 있어서 민법 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 부족만으로 이혼 청구가 인용되려면 남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서 지급된 생활비가 현저히 부족하고 그 기간이 장기간이며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혼인 초기인 1995년경부터 월 40만 원의 생활비만 지급받았고 이것이 20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그 부족 부분을 스스로 야간 공장 근무, 마트, 식당, 요양원 등 각종 노동으로 충당을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남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현저히 부족한 생활비를 장기간 지급한 것으로서 부양 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그렇네요.
0: 다만 사연자분의 사연에서는 생활비 부족 외에도 남편의 폭행, 욕설이라는 독립적인 이혼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함께 주장한다면 이혼 청구 인용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지금 이제 사연자분 이혼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사연자분이 남편이 찾아올까 봐 지금 전입신고를 안 해놓은 상태이신 것 같거든요. 이런 분이 이혼소송 제기할 때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게 현재 살고 있는 주소가 남편한테 알려져서 남편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건데 그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남편한테 알리지 않고 소송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 네, 2023년 7월 11일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은 소송 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해당 소송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송 기록의 열람 복사, 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 부분을 피고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대상 개인정보에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소장 제출과 동시에 보호 조치 신청을 한다면은 현재 사연자의 주소 등에 대해서 남편의 열람이 제한됩니다. 이와 동시에 이혼소송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주민등록 열람 교부 제한 신청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법상 가족 간에는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 초본 등을 발급받아서 주소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소송 내 보호 조치와 함께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하신다면요. 소장의 원고 주소랑에 변호사 사무소 주소를 기재하거나 송달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별도 지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이혼한다고 했을 때 이제 중요한 건 재산 분할이거든요. 사연자분 지금 집을 나온 지 6년이 넘었고요. 근데 그 사이에 남편이 재산을 처분했거나 아니면 재산 분할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를 돌려놨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명의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처분된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0: 네, 남편이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을 해둔 경우에는 그 실질이 명의 신탁에 해당한다면 여전히 남편 재산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명의 신탁은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이 재산 분할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혼 소송 무렵 제3자 명의로 이전한 것이라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됩니다. 남편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청구권 보존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이혼소송과 병행해서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남편이 이 재산 전부 내가 돈 벌어서 마련한 거다. 당신 몫은 없다라고 주장할 것 같아요. 사연자분의 기여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0: 네. 아내가 가사노동을 전담,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함으로써 남편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1: 네.
0: 판례는 전업주부가 남편이 벌어다 준 생활비 중에서 일부를 절약해서 저축하였다면 저축자금의 형성에 관해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인정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1: 네.
0: 남편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네.
0: 사연자분은 단순히 가사노동만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지급하지 않은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서 충당하였고요.
1: 네.
0: 이는 가사노동에 의한 간접 기여를 넘어서 직접적인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1: 네.
0: 또 약 30년 기간의 혼인 기간, 전업주부로서의 가사, 육아, 시부모 봉양, 직접 소득 활동을 통한 생활비 보전 등을 종합하면 사연자분의 기여도는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고
1: 네.
0: 실무상 장기 혼인의 경우에는 50% 내외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남편이 오랜 기간 충분한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정도와 기간에 따라서 이혼 사유 될 수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서 집을 나온 경우에 이혼소송 과정에서 현재 주소가 상대방한테 공개되지 않도록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주민등록 열람 제한도 함께 해두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야구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10월, 대망의 가을 야구 시즌입니다. 열기가 뜨거운 만큼 경기장에서 찍은 명장면을 SNS에 올리는 팬들도 많은데요. 야구 경기 무단 생중계, 법적으로는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기 장면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야구장 입장권 뒷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최 측의 허가 없이 경기 장면을 녹화하거나 실시간으로 중계에 송출할 수 없다라는 약관이 적혀 있죠. 막대한 비용을 내고 독점 중계권을 사들인 방송사나 플랫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무단 라이브를 켜다가 적발되면 경기장에서 퇴장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저작권법 위반이나 영업방해 등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야구장 간 걸 SNS에 아예 못 올리나요? 하고 걱정하실 텐데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응원하는 모습을 찍거나 홈런이 터진 순간을 10초 안팎의 짧은 숏폼 영상으로 올려서 추억을 공유하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을 고정해 두고 경기 전체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행위만 피하시면 되는 거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조용필의 바운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오늘도 하늘이 쾌청합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 만끽하기에 아주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아침에는 좀 쌀쌀했죠? 한낮에는 서울 그래도 25도까지 기온이 올라서 좀 따뜻함이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시기는 좋을 텐데 다만 일교차가 크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리호가 다섯 번째 우주여행에 나서는 날입니다. 지금 발사 시각이요. 12시 한 25분 정도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2시간이 채 남지를 않았는데요. 멋진 출발 기대하겠습니다. 10월 7일 수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 del Mare Luce.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0: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자치생활, 오늘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경기도의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김성수 의원입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1: 네.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분들 그리고 도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 2동을 제외한 안양 1동부터 9동까지 제가 동이 많습니다. 지역구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기도의원 김성수입니다. 저는 10대, 11대, 12대 삼선 도의원으로 재직하였고요. 이번에 안민석 교육감과 함께 경기교육을 이끄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혁신을 주도해왔지만 지금은 교권위기와 학교폭력 등으로 교육현장에 걱정이 되는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선생님이 존중받고 학생이 안전하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데 교육행정위원회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안양시가 지역구인데요. 안양 1동부터 9동까지 있는데 2동 제외한 전체 동이 지역구시네요. 지역구가 가장 많은.
1: 네, 그렇습니다. 8개 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지역구에 네. 많이 다니세요, 평소에?
1: 아, 그럼요. 저기 모든 일정이라든가 행사 일정, 짐자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안 빠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0: 지역구 한번 쭉 도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시겠어요?

0: 에서도 보선 국회의원을 지난 동안에 줄곧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셔서 그런지 교육에 대해서 그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다양한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교육감께서 취임 100일이 되어 가는데요. 경기교육 대전환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AI 시대에 맞춤형 교육 개혁, 그다음에 교권 회복, 교육자치 강화 등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교육감님의 다양한 정책들이 실제 학교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정책의 완성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경기 교육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1: 경기교육 대전환이라는 아젠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교육에서 변화를 예고한 분야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많이 바빠실 것이실 것 같아요.
0: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교육 안민석 교육감님과 함께 경기 교육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최근에 안민석 교육감하고 교육행정위원회가 간담회 가지셨잖아요.
0: 네네, 그렇습니다.
1: 경기교육 주요 현안 논의하셨는데요.
0: 네네.
1: 교육청과 의회가 잘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
0: 맞습니다.
1: 바람직한 협력 관계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0: 교육청과 의회의 관계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관계이기 때문에 때로는 동반자적 관계이면서도 때로는 견제적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소통인데요. 의회 역할은 도민을 대신해 집행기관의 예산 집행과 정책 추진이 타당한지, 혹시라도 현장의 목소리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채널이 중요하는데요. 교육감과 교육 현장이 따로 노는 사람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빠르게 전달하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는 그런 협력 모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지금까지는 교육감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우리 위원회는 경기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1: 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반자적 관계이기도 하면서 견제적 관계인 거잖아요. 집행기관과
0: 그렇죠.
1: 의결기관이. 그 사이에서 이게 참 소통이 잘 되게끔 이끄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위원장님만의, 이게 소통을 이끌어내는 혹시 비결 같은 게 있으세요?
0: 어찌됐든 교육감님께서 이제 1년 차, 2년 차가 아니고 이제 막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경기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은 행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만큼 또 교육감님께서 하고자 한 일에 대해서 저희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함께 해야지만이 저는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경기 교육 대전환. 이게 큰 방향이 잡혔습니다. 근데 너무 방향이 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기 교육 대전환이다 보니까 이것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반영이 될 것인가. 그래서 실제 현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그림을 일반 우리 도민분들은 그리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좀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0: 그렇죠. 우리 안민석 교육감께서는 정기교육 대전환 실현의 구체적 방안으로서 홈프리 스쿨, 그리고 AI 교육, 교권 회복, 문예체 교육인 그 라스 교육, 또한 교육 자치,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백격이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교육청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 최대화의 법적 근거 마련과 예산 확보를 위해선 의회의 동의 없이는 실현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의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무조건적인 지원도, 무조건적인 견제도 아닌

0: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학교가 실제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네.
1: 네. 구체적인 방안, 경기교육 대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셨어요. 폰프리스쿨, AI 교육, 교권 회복, 그래서 라스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벽 깨기, 교육청과 지자체 간 벽 깨기 등을 교육감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걸로 예상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0: 네네.
1: 어떤 게 좀 현실적으로 이거는 어렵겠다 싶은 게 어떤 게 있으세요?
0: 실질적으로 그 벽 깨기 같은 경우는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저는 수반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경기교육과 지자체가 함께 경기교육을 위해서 벽 깨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에 대한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함께 또 지자체와 경기교육이 교육청이 함께 협력하면은 또 충분히 또 안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은 해야겠죠.
1: 네. 최근에 경기 독서교육 대전환 비전도 선포되었습니다.
0: 네.
1: 고등학교 졸업까지 최소 100권, 책 100권 읽기, 12년간 독서 성장 기록을 AI 플랫폼에 남기는 방안, 뭐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0: 그렇죠. 네, 그 독서 교육의 방향 자체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00권이라는 숫자를 채우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아이들이 책을 읽고 질문하고 생각하는 그런 힘을 키우는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책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교사들에게 또 다른 업무 부담이 되지는 않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2년간의 독서 기록을 AI 플랫폼에 남기는 만큼 학생의 개인정보와 기록이 안전하게 관리되는지도 중요하게 볼 대목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책 몇 권을 읽느냐가 아니라 한 권을 읽더라도 아이의 생각과 삶이 얼마나 성장했느냐에 있는 만큼 실용적인 독서 교육이 되도록 위에도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앞서 가장 먼저 얘기하셨던 게 든든한 동반자처럼 협력하지만 교육청에 동반자로 협력을 하지만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싶으면 날카롭게 견제하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고 실제 그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0: 네.
1: 그래서 교육행정위원회가 특히 그 협력과 견제 사이에서 그 기준을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0: 네네.
1: 예, 어떤 걸까요?
0: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든가 그리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좋은 정책을 추진한다면 의회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되 현장에 부담을 주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면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중한 그 교육 재정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협력할 때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잘못된 방향이라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내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협력과 견제의 기준은 정치가 아니라 학생과 교사 그리고 도민의 입장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1: 예. 경기도의회 김성수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교권보호 이야기가 빼놓을 수 없는 또 내용이죠.
0: 네, 그렇죠.
1: 예,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조례를 의원님이 최근에 발의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0: 네,
1: 최초로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이 됐다고 봐야 될 텐데요.
0: 네.
1: 이 조례에 어떤 내용이 담긴 건가요?
0: 사실 지난 9월 1일에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 관해도 작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에 대한 논쟁보다 절차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0: 사실 교권 전담관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선 근거와 기준, 역할과 권한, 또한 그 매뉴얼과 예산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이 현행돼야 하는데요. 교육청에서는 그 바람이 불자 연을 띄운다는 그 마음으로 제도부터 먼저 시행하고 교권 보호 전담관 모집까지 전광석화처럼 먼저 진행하다 보니까 의회를 그 패싱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인 거죠. 아무리 좋은 제도를 할지라도 과정을 생각하면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려운 그만큼 의원님들의 지적도 타당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조금은 난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시간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 교육감께서도 절차에 미흡한 점은 사과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힘을 실어주는 데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위원회 안으로 통과된 조례안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 전담관을 선발하고 운영과 교육활동 또한 그 침해 및 아동학대 신고 등의 피신고 등의 사안에 대해서 초기 대응부터 사안 처리와 후속 지원에 이르기까지 향후 제도가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모두 담아두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선생님들이 실제로 교육활동을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을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지키는 일인 만큼 의회에서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앞으로도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조례안 심의하면서 위원님들 간에도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좀 의견 충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런데 통과 당시에 재석 의원 136명 가운데 압도적인 찬성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당시 분위기는 어땠나요?
0: 권위당 분위기는 모든 의원님들이 그 교권보호전담관에 대한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본회의장 분위기는 좋았고요. 다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상임위원으로서에 대한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의원님이 계셨었습니다.
1: 네. 교권 침해나 악성 민원 또 아동학대 신고 사실 이런 것들은 교사가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현재 교권보호 체계에서 보완되어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장에서 교사들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될까요?
0: 네, 그렇죠. 교권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혼자 버티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교사 개인이 조사와 법률 대응까지 따앉게 되는 만큼 교육청이 먼저 현장으로 찾아가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마련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하고요. 초기 대응부터 법률, 심리, 지원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1대1로 책임지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죠. 결국 선생님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믿음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고 교사가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의회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의원님 지역구 이야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안양이 지역구신데요. 앞서 안양 만안구 안양 2동 제외하고 1동부터 9동까지 지역구로 두고 계신다고 했어요.
0: 네네 그렇습니다.
1: 지역구의 교육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그 제 지역구가 안양 구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과 도심 복합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 신설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또한 개발이 완료되면 정교육권이 크게 개선되고 이동 인구도 크게 늘 전망이지만 이에 걸맞는 교육 인프라가 제때 확충되어야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는 만큼

0: 교육 환경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면밀히 그 살펴볼 예정이고요. 지역개발 이외에도 지역구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학로에 그 경사로가 심해서 안전이 위협되는 학교, 뭐 이런 데는 융설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겠죠. 또한 보차도 분리를 위해 정문 확대가 필요한 학교, 그리고 운동시설과 물품을 보강해 주하는 학교, 또한 그 전기 용량이 그 부족해서 증설이 필요한 학교 등이 있는데요. 이런 학교와 면밀히 소통하여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선거운동하실 때 만안 4대 발전과제도 발표하셨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0: 저의 그 만안 지역의 소근 사업이기도 한데요. 첫째가 일단은 그 안양시청을 동안구에 있는 시청을 만안으로 이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철도 지하, 경부선 철도 지하와 오래전부터 이야기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경부선 철도 지하와 또한 그 유래 과천선을 또 우리 안양으로 연장해서 박달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광명역으로 연장하는 그런 사업. 그 다음에 그 중앙시장과 안양 1번과 일대의 그 상권 활성화 및 그 개발, 이런 그 네 가지를 저희들이 담고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과제를 꼽자면 당연히 또한 그 안양시청 만안구 이전을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은 동안과 만안의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 전체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지금의 시청 위치가 만들어진 시대와 안양의 현재 도시 구조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안양시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앞으로 수십 년간 안양의 행정 중심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는 안양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중심축으로서 그 시청 부지를 새로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네. 경기도의회와 오늘 함께 했습니다. 김성수 위원장과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더 돼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위원장님. 끝으로 저희가 이걸 여쭤봅니다. 도민들께 네. 띄우고 싶은 노래 한 곡 소개해 주세요.
0: 네. 오늘 날씨가 참 굉장히 좋네요. 가을 날씨가요.
1: 네.
0: 네. 그 이 계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김동균님의 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인데요. 10월은 맑고 높아진 하늘과 신선한 바람이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계절의 풍경을 이 노래가 잘 담는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애청곡으로 듣고 있는 노래입니다. 청취자분들 모두 그 올해 10월의 어느 멋진 날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1부 마무리하면서 이 노래는 전해드릴게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김성수 경기도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1: 김동규의 10월이 어느 멋진 날에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2: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일교차 큰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나타나겠고요. 공기질도 비교적 깨끗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대전, 광주가 24도, 부산도 25도까지 오르고요. 누리호가 발사가 이루어지는 나로 우주센터는 오늘 구름 없이 맑겠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강하지 않겠습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 북내면의 기온은 22도로 온화하겠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나 고속도로 전반적으로 출근 시간대보다는 이동 차량이 좀 줄고 있습니다. 내부 순환도 이제 양방향 크게 막히지 않고요. 북부간선도로는 외곽 쪽으로만 얼릉분기점과 신내 나들목 사이로 속도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암사대교 부근 4차로 쪽에 고장차 있으니까 여기는 잘 보셔야겠고요. 그래서 그 부근을 지나는 차량들은 부분적으로 지체 서행합니다.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답답하게 묶여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여의도 일부 구간에서만 지체될 뿐 전체적으로 올림픽대로 하남 쪽 가기 수월해졌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규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낮 12시 25분 다섯 번째 우주 비행에 나섭니다. 이번 5차 발사에는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포함해 역대 가장 많은 위성 15기가 실렸습니다. 누리호의 목표는 이들 위성을 목표 궤도인 지구 상공 575km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국방부와 통일부를 상대로 각각 국방위와 외통위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북한군 소행이란 결론에 따라 국방위에선 사태 원인과 경위, 군의 대응 등이 집중 질의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외통위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정 장관이 지뢰 사건 관련 대북 제재를 반대했다는 보도를 고리로 통일부의 관련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문체위엔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출석합니다. 최근 불거진 무보수 봉사 거짓말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할 방침으로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도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표현의 자유 억압이 국내를 넘어 외국까지 미치려 한다며 극우 보수의 정치적 영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09명 전원이 싱가포르 국제영화제에 상영 철회 서한까지 보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국정감사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 망신주기 무대이자 발언권 정지로 야당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은 입법 폭거의 현장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충권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국감 첫날 민주당은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붙들어 놓았으며 선서를 거부하자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며 압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은행권에서 이어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 법무법인은 최근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집단 소송 원고 모집에 나섰습니다. 신한은행 통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 대상으로 1인당 청구액은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한국을 향해 관세 인하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6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방위산업용 조선소 연설에서 한국은 최근 우리에게 1,500억 달러를 제공했다며 그 돈은 전부 조선업에 들어간다며 그것은 한국이 자국에 부과되는 관세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자신에게 부과되는 관세를 낮추고 싶어 한다며 나는 그러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동해안 원산시 근처 안변군 해안의 미사일 발사 관련 시설을 최근 확장했다고 북한 뉴스 전문 매체 NK프로가 보도했습니다. NK프로는 이번 확장 공사가 북한이 이 지역에서 미사일 시험을 더 정기적으로 실시하려는 움직임이거나 이곳을 본격적인 미사일 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추가 공사를 하려는 징후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24도, 대구는 23도 등 대부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글날 연휴에도 대체로 맑겠지만 한낮에는 다소 더운 날씨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여러분, 오늘 낮에는 잠깐 하늘 한번 올려다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로켓이 전남 고흥에서 다섯 번째 우주 비행에 나서는데요. 이번에는 위성을 무려 15개나 싣고 갑니다. 그중 주인공격인 작은 위성 5개를 30초 남짓 간격으로 하나씩 차례차례 내려놓는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운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는데요. 또 이번엔 민간 기업들이 발사 준비에 더 많이 참여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우주 개발로 넘어가는 시험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상을 뜻하는 순 우리말을 이름에 담은 우리나라의 발사체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누렁이, 2번 누리꾼, 3번 누리호, 4번 누룽지 통닭. 1번 누렁이, 2번 누리꾼, 3번 누리호, 4번 누룽지 통닭.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 이 발사체의 이름입니다. 뭐 어제 오늘 많이 들으셨을 거고 뭐 그동안도 이미 많이 들어서 우리 귀에 익숙한 단어죠. 뭘까요? 예. 1번 누렁이, 2번 누리꾼, 3번 누리호, 4번 누룽지 통닭.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서 12시 25분에 발사한다고 하거든요. 12시 25분에 발사한다고 하니까 응원의 문자. 이게 지금 우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뭔가 앞으로 우주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건데 그만큼 뭔가 더 기대하게 되고 꿈이 담겨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응원의 문자 보내시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바라는 기대하는 것들 내 개인적인 소원도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별똥별 떨어지고 막 이럴 때 하늘 별 보고 막 이럴 때 소원 빌잖아요. 오늘 이 발사체의 발사를 보면서 약간 소원을 비는 그런 느낌으로 응원의 문자와 함께 기대하는 문자와 함께 여러분의 어떤 미래에 기대하는 것들을 함께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1번 누렁이, 2번 누리꾼, 3번 누리호, 4번 누룽지 통닭.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올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히어링만 쏙 카이스트의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코코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베라구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1334번님, 기대합니다. 응원합니다. 예, 맞아요. 0947번님은요, 언제나 웃게 만드는 문제는 참 재미있어요. 꾀꼬리 같은 귀빈 아나운서 목소리도 참 좋고요. 슬라생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0947번님.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이 문자를 잘 들으셨죠? 네, 굉장히 모범적인. 모범적인 문자 사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가끔씩 보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5972번님, 이렇게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라고 하시면서 오늘 정답을 딱 보내주셨는데 아마도 이 발사를 보면서 예, 발사되는 그 순간을 보면서 모두의 행복을 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1188번님은요, 잘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고정입니다.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YTN 라디오로 들으실 수 있고요. 또이 방송은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실 수 있고, 또 앱으로는 참여하실 수도 있어요. 라이브 채팅창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도 와주세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에서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수 있어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오늘 낮 12시 25분입니다. 우리의 한국형 발사체. 이번엔 특히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우주 개발로 넘어가는 시험대이기 때문에 많이 주목됩니다. 민간 기업들이 이 발사 준비에 많이 참여를 했대요. 이 발사체 이름.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1번 누렁이, 2번 누리꾼, 3번 누리호, 4번 누룽지 통닭.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고요. 오늘은 이 발사체가 하늘로 날아갈 때, 이 음악이 삐지룩 가려면 참 어울리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안녕 바다가 부릅니다. 별빛이 내린다.

0: 생활백서 오늘은 인천 씨와 함께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인천 대공원에서 제62회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인천 시민 대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어떤 행사가 펼쳐질지 인천광역시 최홍기 총무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인천시 총무팀장 최홍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인천 시민의 날 올해로 62회를 맞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날인가요?
1: 인천 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15일입니다. 1413년 조선 태종 13년에 인주가 인천군으로 바뀌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인천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62회 시민의 날을 맞아 10월 10일 토요일 인천대공원 어울 큰마당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인천 시민 대축제를 개최합니다. 특히 민선국이 출범 이후 처음 맞는 시민의 날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그 의미를 나누는 축제로 준비했습니다.
0: 예, 인천 시민의 날 매년 10월 15일이군요. 매년 10월 15일 이 시민의 날을 맞아서 앞서서 10월 10일 토요일에 인천 시민 대축제가 열리는 건데요. 행사가 공연, 체험 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나요?
1: 아, 네, 맞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민문화예술제와 시민의 날 기념식을 연계해서 낮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관악 앙상블과 민속예술공연 등 사전공연이 시작되고요. 공예, 예술, 업사이클링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오후 3시부터는 시민문화예술제 메인 공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행사장 곳곳에서는 시정홍보 부스와 시민체험 행사도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오후 6시 시민의 날 기념식에 이어 축하 공연과 드론쇼까지 다채로운 볼거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0: 시간대별로 쫙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전 11시부터 사전 공연부터 진행이 됩니다. 또 3시에는 시민문화예술제 메인 공연이 있고 또 6시, 저녁 6시에는 축하 공연의 드론쇼까지 정말 볼거리가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후 6시에는 또 기념식이 열린다면서요?
1: 네. 오후 6시부터 제62회 시민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데요. 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에 대한 시민상 시상과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세리머니가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이 자리에서 민선국이 인천광역시의 새로운 시정 슬로건을 공식 공개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기념식이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오후 6시에 기념식이고 제62회 시민의 날 기념식이고 기념식이 끝나고 나서도 행사는 진행이 되는 거죠?
1: 네, 기념식 이후에는 시민문화예술제 3부가 이어집니다. 가수 박기영 씨와 이석훈 씨의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행사 마지막에는 인천대공원의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쇼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멋진 공연과 드론쇼까지 함께 즐기시면서 가을밤에 좋은 추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그날 시간 되면 가봐야겠다 생각하실 것도 같거든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이번 주 토요일 인천대공원에서 열리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오시면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시민의 날 기념식, 드론쇼까지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오셔서 시민의 날도 축하해 주시고 즐거운 가을날의 추억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최홍기 총무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5: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 30분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작을 합니다. 12시까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오늘 SAT 한 번 더 내드릴게요. 한국형 우주발사체, 오늘 그 다섯 번째 우주비행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로켓인데요. 이것의 이름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위성을 15개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하고, 무엇보다 민간 기업이 이번에는 특히 발사 준비에 많이 참여를 해서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이 우주 개발의 방식이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시험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 이 발사체의 이름, 1번 누렁이, 2번 누리꾼, 3번 누리호, 4번 누룽지 통닭.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연 좀 볼까요? 7475번님이 날씨가 금방 겨울이 올 것 같아요. 가을이 행방불명 된 것 같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아침 저녁으로는 춥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아직 낮에는 그래도 25도 안팎이어서 한 23, 4도 정도여서 딱 좋은 기온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하늘도 정말 맑고 푸르고 청명하고 근데 아침 저녁으로 이게 바람이 불면 너무 춥더라고요. 이제 금세 뭐 진짜 겨울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쵸. 언젠가부터 봄과 가을이 많이 짧아졌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 진짜 많은데요. 올해는 그래도 가을이 온 시기는 작년보다는 빨랐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 여름이 굉장히 길었던 느낌인데 올해는 여름이 작년보다는 더 더웠던 것 같은데 가을은 조금 빨리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겨울도 빨리 오는 거 아니야?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찌됐건 일교차가 큽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쉽기 때문에 옷차림 잘 하셔야 돼요. 겉옷 늘 준비하시고 목 스카프 이런 거 준비하시는 게 좋죠. 1188번님은 오늘은 심장 시술을 위해서 병원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빨리 쾌차해서 퇴원하도록 빌어보겠습니다. 아, 심장 오늘 뭐 시술 받기 위해서 지금 병원에 가셨는데 병원에서 FM 94.5MHz 와이튼 라디오 듣고 계시네요. 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오늘 시술 잘 받으시고요. 예, 얼른 쾌차하셔가지고 완쾌하셔가지고 퇴원하시기를 바라고요. 퇴원하실 때 또 문자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0120번님은요. 성공을 기원합니다. 제 고향이 고흥입니다. 하트 3개 고흥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고흥에서 발사하거든요. 하트 3개의 애정이 듬뿍 담겼습니다. 내 고향 고흥. 이것 발사 성공을 응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성공적으로 발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106번님은요. 저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주로 훨훨 날아가고 싶네요. 화이팅! 그럴 때가 있죠. 또 이렇게 날이 좋은 날은 이렇게 하늘을 자주 보게 되고 와, 저 창공 속으로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그 마음을 오늘 이것에 담아서 함께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오늘 TV에서 계속 생중계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YTN도 계속 봐주시면 아마 그 발사 현장을 생중계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발사 기상 조건도 양호한 편이라고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성공을 기원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12시 25분입니다. 발사 시각. 성공할 것 같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시고 계신데요. 2376번님 헐헐 높이 높이 날아라 라고 주문 같은 응원의 말을 보내주셨고요. 5644번님은요. 날씨가 너무 화창합니다. 그러니까요. 날씨가 요즘에 진짜 좋죠. 3969번님은요. 아, 타보고 싶네요. 크크. 네. 예,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죠. 와, 나도 우주여행 한번 해보고 싶다. 나중에는 진짜 우주시대가 되면 우주에 한번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근데 돈이 많이 들 것 같긴 합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주여행을 부담 갖지 않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겠죠?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오늘 낮 12시 25분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로켓이 전남 고흥에서 다섯 번째 우주 비행에 나섭니다. 이번에가 5차 발사거든요. 위성 15개 싣고 가고요. 작은 위성 5개, 그중에 이 5개를 차례차례 하나씩 30초 간격으로 그 궤도에 올려놓는 임무가 있대요.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임무인데 그 임무까지 성공하기를 많은 분들이 지금 기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 이 발사체의 이름 맞춰주세요. 1번 누렁이, 2번 누리꾼, 3번 누리호, 4번 누룽지 통닭.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7214번님 방금 문자 주셨는데 몇 년 전에 여름 휴가철에 고흥까지 갔었습니다. 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뭐 여행이든 뭐가 기회가 돼서 그곳에 갔다 오면 앞서 어떤 분은 고흥이 고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발사가 또 남다르게 느껴지시는 거고 이렇게 한번 그곳을 여행하고 왔다? 그곳을 둘러보고 왔다?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한 추억이 생기고 애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 고흥이 나만의 또 새로운 추억의 장소가 되면서 오늘 발사를 또 더 열심히 지켜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7289번님, 우리 집 애견 이름이 누렁입니다. 누렁이. 아, 누렁이. 저 이름 좋아해요. 너무 정겨워서. 예, 누렁이. 예, 누렁이도 잘 이 방송 함께 듣고 있으면 좋겠네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순 우리말이죠. 세상을 뜻하는 순 우리말. 이 발사체 이름. 1번 누렁이. 2번 누리꾼. 3번 누리호. 4번 누룽지 통닭. 정답 보내주세요.
4: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솔라생 후.

0: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러 종목에서 금메달이 나왔죠. 근데 일부 선수들의 군 관련 발언, 또 SNS 게시물이 논란이 되면서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병역 제도에는 예술 체육 분야뿐 아니라 전문 연구 요원, 산업 기능 요원, 뭐 다양한 형태의 대체 복무 제도가 운영되고 있죠.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병역 특례 제도를 둘러싼 폐지 또 개선 논의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상지대 군사학과 최기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이번에 아시안게임 이후에 일부 선수들의 군 관련 발언 SNS 게시물 논란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1: 예, 개인적으로 이번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기간에 모든 종목에서 최선을 다해 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을 저도 매일같이 응원했는데요. 당당히 일본을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건 우리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시상식 후 정말 유감이지만 병역특례에 따른 이런 군 면제 혜택을 좀 부적절하게 언급한 일부 선수들의 좀 언행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제가 오늘 굳이 뭐 일일이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과연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맞는지 그 인성과 자질이 좀 의심스러웠고 정말 실망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0: 많은 분들이 지금 교수님의 의견에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위 선양을 하고 그 큰 대회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이제 체육 활동을 하는 우리 선수들 얼마나 평소에 열심히 합니까? 이제 그래서 예술 체육 분야에도 병역 특례 제도가 이제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이야기가 물론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번에 정말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짚어보면 병역 특례 제도라는 게 뭐고 이게 언제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건가요?
1: 이제 먼저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 남녀노소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남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죠. 이 병역 특례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시점은 1973년 4월 이제 고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인데요. 비상 국무회의를 통해 병역 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놓고

0: 병역 의무를 또 부과한다는 차원에서 그 시행 목적을 좀 밝힌 바 있습니다.
1: 네. 병역 특례라고 부르는 제도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운영이 되는가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보통 병역 면제, 군대 안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0: 여기에서 이제 일반인분들이 헷갈리거나 좀 혼동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병역 특례가 곧 병역 면제라고 하는 인식은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제 병역 특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술이나 체육 분야 특기를 이제 복무 형태 이외에 이제 다른 차원으로 이제 복무를 하도록 하는
1: 보통
0: 것인데요.
1: 대체 복무라고 표현을 하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군 면제라는 병역 면제라는 표현보다는 대체 복무 제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병역 특례의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즉, 이제 정확하게는 법적으로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34개월간 다른 형태의 복무를 하는 것을 이제는 병역 특례라고 하는데 이제 이 병역 특례가 적용되는 가령 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자가 이제 일반 훈련병과 동일하게 육군 훈련소에 입소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기초 군사를 받게 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병역 특례자 기초 군사 훈련이 4주였다가 2021년부터는 이제 3주로 단축이 됐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3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 이수 후 해소한 뒤에 현역으로 복무하는 대신에 원래 본인 생업 분야인 가령 프로팀 선수나 예술가 활동 등을 그대로 이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특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병역 특례는 34개월 기간 동안에 이제 사회적 이제 취약계층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또 자신의 특기를 이제 한 544시간 동안 공익성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또 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봉사활동을 그 34개월의 복무기간 동안에 그 의무 봉사활동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또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형식인데 어찌됐든 이 병역특례가 곧 병역 면제는 아니고 다른 형태의 대체 복무를 하는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래서 예술 체육 요원으로 복무하고 또 전문 연구 요원이라든가 산업 기능 요원 꼭 공중보건의는 많이들 아실 거고요. 의사들이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방식으로 대체 복무를 한다는 건데요. 요것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선수들은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경기마다 좀 해당되는 사항들이 다르더라고요.
0: 이제 현행 체육 요원에 대한 편입 기준을 보면 이제 올림픽에서 3위 이상의 동메달 수상자 그리고 아시안 게임은 1위를 해서 금메달을 수상한 자만이 해당이 됩니다. 이제 월드컵이나 WBC, 아시안컵 등 이외의 일반 세계 선수권의 경우에는 이제 해당이 없죠.
1: 네. 앞서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게 1973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군 수요를 충원한 나머지 장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군에서 필요한 이제 인원은 채우고 나서 나머지 장정에 대해서 이런 특혜를 주는 것으로 시작이 된 건데, 사실 지금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병역 자원 자체가 줄어들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 병역의 어떤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어서, 지금 이 제도를 다시 살펴보자. 시대가 바뀌었다. 상황이 바뀌었다. 좀 이런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0: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대목에서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1: 예.
0: 벌써 반세기 전인데요. 당시에는 현역병의 입영 자격이나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이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한마디로 군대는 가고 싶어도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당시에 충원해야 할 상비 병력 수 대비 군 입대 자원이 더 많았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인데요. 당시에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당연히 군대를 가야만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래서 이제 다양한 병역 특례로 예외를 두기 시작한 배경이 있죠. 이제 지금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당시와는 어떤 시대적 변화와 환경 흐름에 따라 이제는 매우 이제 달라진 상황인데요. 이제 군입대 학력 사유가 폐지가 돼서 이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군대를 갈수 있고, 가야만 하고, 그리고 신체 등급의 경우 이제 1급에서 7급까지 판정하는데 3급 이상인 경우에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되는데 4급 보충령의 경우로 할지라도 지금은 본인이 희망할 시에는 현역병 입대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제 출산 인구 감소에 따른 급격한 병력 자원 급감으로 인해 이제는 과거에 소아마비를 앓았거나 식이 난치병에 걸렸던 적이 있더라도

0: 편협병으로 군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대적인 환경과 여건이 크게 달라진 지금 시점에서는 이 병역특례 제도를 오버홀, 그러니까 즉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1: 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전면 재검토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0: 일단은 사실 이러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특례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특례라는 자체가 사실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호불호나 유불리가 달리 적용되기 마련인데요. 결국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가치 등 이런 부분을 이제 잘 염두에 두고 판단을 새롭게 해야겠죠.
1: 이번에 논란이 된 이제 예술 체육 분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정치권에서 지금 그런 목소리 나와요. 예술 체육요원 병역 특례 제도 재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예술 체육요원 포함한 보충력 감면 폐지까지 포함해서 이게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런 입장 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이게 좀 현실적인 방안이 될까요?
0: 이미 국방부 이제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서 이제 정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제 결국 방금 말씀드린 시대적인 환경과 변화에 따라 국방개혁 안에 포함해서 예술 및 체육 분야 병역 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요지인데, 그리고 이제 좀 저도 좀 특이한데 요 근래 정치권에서는 좀 보기 드문 일인데 여권과 야권 모두 현행 병역 이제 특례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나 언론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이제 가령 개편 방안으로 좀 염두에 보자면 이제 아시안 게임 한 번의 금메달이 아니라 여러 대회에 국제 대회에서 성적을 누적해서 평가하는 방식이나 또는 국군 체육 부대 그리고 이제 기타의 다른 형태로 선수 경력을 이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런 대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1: 그러니까 이제 누적 점수에서 마일리지 제도 이런 이야기 말씀하신 거죠?
0: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 이제 체육 분야뿐만 아니라 예술 요원의 경우에는 이제 병무청이 지정한 국제 예술 경연 대회에서 일정 순위에 입상하거나 이제 국제 대회가 없는 분야가 있을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합리적으로 일부 지정된 국내 경연 대회에서 1위를 하는 경우에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그 어떤 체육이나 예술 분야에 어떤 그 통일된 하나의 기준을 좀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이런 합리적인 기준안들이 세부 기준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1: 네. 세부 기준, 합리적인 기본 원칙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병역특례제도가 이제 운영되어 왔던 어떤 이제 하나의 사례를 제가 좀 여쭤볼게요. 뭘 여쭤보고 싶냐면 약간 그 일관성이 흔들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서요. 예를 들면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나 2006년 WBC 때처럼 이런 경우는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큰 대회였고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특정 종목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더 혜택이 확대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런 경우는 없는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일반적으로 법에는 예외조항이나 단서조항 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리고 흔히 이제 명문화된 법령보다 국민적 정서나 감정 등 일종의 사회적 관습이나 규범을 또 더욱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결국 이제 법안을 입법 제정하는 기구인 국회가 곧 민의의 정당인 동시에 국민적 호소나 지지,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법률을 만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그런 큰 대회에서 당연히 좋은 성적을 거두면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일부 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특정 사안이나 경우에 따라 매번 그때마다 상황별로 이렇게 한시적인 병역 특례 혜택을 적용한다는 게 지금은 이제 오히려 국민적 혼란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신중한 판단과 적용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 예술 체육요원 병역 특례 제도에 보면 앞서 이제 예술 분야 혹은 체육 분야의 어떤 대회에서의 수상 여부 뭐 어느 정도의 몇 등을 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 대중문화 예술 분야는 지금 제외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BTS 멤버들 같은 경우도 당시에 병역 특례

0: 이야기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다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국위 선양이라는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 대중문화만 제외되는 건또 맞느냐? 이 부분도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있었어요.
1: 결국 이제 BTS 멤버들의 군 입대 사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제 상대적인 비인기 종목에서의 체육 분야 수상 선수들과 달리 이제 세계적인 인지도를 지닌 그런 특정 인기 그룹의 가수나 또는 연예인의 경우에 이제 국위 선양이라는 기준만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뭐 설득력이 있고 또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BTS 멤버들의 경우 이제 군 입대 당시에도 이미 사회적으로 상당히 쟁점이 돼서 이슈화가 되었고 사실은 지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도적 차원에서 함께 포함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이제 중론인 것 같습니다.
0: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이제 저도 사실은 이게 어떤 획일적인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이제 세부 그 적용 기준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제 어떤 특정 체육 종목이나 예술 분야에 한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이 범위도 좀 확대해서 그 세부 적용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예. 예술, 체육 분야 이제 병역 특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건 말고도요. 앞서 그 어떤 분야에서 지금 병역 특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이제 분야는 한 번씩 이제 짚어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AI 분야에서 대기업 전문 연구요원 제도가 14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공계 석박사가 군복무 대신에 연구 현장에서 3년간 연구를 하는 제도라고 하거든요. 이런 건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저는 앞서도 좀 말씀드렸던 맥락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이제는 가히 천재적인 그런 똑똑한 인재 한 명이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하고 또 특정 기업 하나가 산업 전반의 수많은 기업들을 먹여 살리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병역 특례로 인정해야 할 분야에 만약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이제는 예술과 체육 분야도 꼭 필요하지만 단순히 국위 선양만이 아닌 국가 안보나 미래 전략 산업, 그리고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여할 수 있는 더 높은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인재의 경우에도 당연히 이를 적용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이번에 대기업 전문 연구요원 제도 14년 만에 다시 부활했는데 이거는 병역으로 인해서 연구 경력이 단절되거나 또 핵심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이제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외 같은 경우는 과연 병역 의무와 대체 복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스포츠 선수나 연구자, 뭐 산업기능 인력 뭐 이런 개인의 전문성을 이유로 뭐 다양하게 대체 복무가 시행되고 있나요?
1: 일단 해외 다른 나라들과는 좀 단순 비교하기가 제한되는데요.
0: 예.
1: 우리나라의 안보 여건이나 상황이 워낙 특수하기 때문에 그런 배경이 있는데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스라엘이나 대만 등 이들 나라에서는 병역 특례나 대체 복무 형태보다 사실 오히려 자국의 유사시 어떤 전쟁이나 급변 사태가 발생되면 해외에서의 활동 또는 체류 중인 그런 유명 운동선수와 같은 체육인이나 그리고 영화배우 등 예술인들이 활동을 다 중단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귀국해서 군의 자원 입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반대로 지금 우리 선수들에게 이런 병역 특례를 제공해 줬지만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 않을 거라 믿지만 만약 우리 국가가 위기일 때 이들 선수들이 정작 해외에서 활동을 중단한 채 귀국해서 자발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려 할 것인가? 여기에는 이제 의문이 든다는 것이고, 이제 괜한 기우이면 좋겠는데, 이 병역 특례가 어떤 당연한 권리이고, 그리고 국가가 위기일 때는 을의 스스로 어떤 이행할 의무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더 염려스럽습니다.
0: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이제 이 병역 특례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현역병으로 입영해서 그런 병역을 이행한다는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특례로서 그런 선수로서의 선수 활동을 보장받고 예술가로서의 예술 활동 영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게 일종의 제도에 악용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병역 특례라고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줬지만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서는 병역의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거나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현역병의 경우에도 의무복무를 마친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민방위 훈련에도 참여하고 민방위 또는 예비군으로 편입이 돼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계속 다양한 그런 동원이 되는 형태가 있는데 사실 이 병역특례 대상 요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병역특례로 그 대체 복무가 끝나면 이제 모든 국방의 의무가 소멸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0: 아하, 그렇군요. 병역특례로 예를 들어 예술계, 뭐 체육계를 앞서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병역특례로 복무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뭐 민방위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참여하나요? 실제 현재 그러고 있나요?
1: 예,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지금의 예비군 훈련이나 이런 게 그 1년에 이제 그 소규모로 또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해외에서 프로리그나 또는 어떤 그 연예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이제 또 잠시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또 병무청에서는 그 예비군 참여 훈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유예해 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를 또 한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해 주기도 하거든요.
0: 네. 네,
1: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미 배려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 병역 특례를 받은 인원들이라 할지라도 그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거나 또는 기타의 다른 소집이나 또는 동원 시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 마땅히 그 이행을 해야 될 의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 자유롭게 그런 것들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0: 그렇군요. 정부가 연내에 병역 특례 제도 개선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많은 논의가 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아마 지금 모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번 아시안게임이 병역 특례 제도를 둘러싼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이런 논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여전히 좀 뜨거운데요. 교수님이 보실 때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거의 한 50년 넘었잖아요. 제도를 다시 논의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어떤 원칙이라든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이제 1973년 이래로 이제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병역 특례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그 동안에 이제 사회적 이슈로 뜨거운 감자가 됐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0: 네.
1: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대적 변화와 환경 흐름에 따른 이제 새로운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해야 될 시점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은 사회적 공정 또는 정의라는 그 가치의 기준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사회적 합의된 수준에서 방금 말씀드린 공정성 또는 형평성의 원칙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인데요. 근데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없다면 우리 자신도 존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체육인이나 예술인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특례라는 혜택이 그저 지워지는 당연한 권리가 아닌 국가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이런 병역특례를 통한 이 국가에 대한 어떤 병역 의무의 신성한 그런 의무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야 되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군입대를 굳이 병역특례를 반납하고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 군입대에 대한 또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이런 것들은 최소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의무이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제가 이 언급을 서두에도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최근 DMZ 지뢰 사고가 벌어져서 우리 군 장병이 또 이제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걸 마치 조롱하듯이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마음이 안 좋았는데 최소한 이런 병역 특례에 대한 분들은 군과 군 장병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예의를 먼저 갖추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지대 군사학과 최기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SAT 정답은 누리호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잠시 후입니다, 진짜. 12시 25분에 다섯 번째 5차 발사한다고 하거든요. 많은 분들 전남 고흥입니다. 오늘 생중계 될 것 같으니까 보시면서 성공적인 발사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퀴즈 정답자 맞히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 제작진이 연락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기빈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과 함께합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삶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일교차 큰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맑은 날씨 나타나겠고요. 한낮에 서울과 대전, 광주 24도, 부산은 25도까지 오릅니다. 누리호가 발사가 이루어지는 나로 우주센터는 오늘 구름 없이 맑겠고요. 바람도 강하지 않겠습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운 봉내면의 기온은 22도로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위로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강변북로는 이제 일산 쪽으로 막힘이 없고요. 올림픽대로 공암 쪽으로는 월드컵대교와 가양대교 사이로는 짧게 속도가 떨어지는데 여기는 한 1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길 지나서 속도가 좀 나긴 하지만 가양대교 부근에서 작업하는 곳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잘 살피셔야겠고요. 부분적으로도 자주 서행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방금 사고 난 곳이 보입니다. 도봉터널 부근이고요. 1차로 쪽에 사고 나서 성수 쪽 가시는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들어가는 길 양재에서 반포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고요. 외곽으로는 남사에서 안성휴게소까지 속도 줄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찍에서 금천, 목포 쪽으로는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서평택에서 포승분기점까지 더딥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6: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5차 발사 시각이 7일 낮 12시 25분으로 확정됐습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 오전 8시 전남 광주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기술적 준비 상황, 기상 상황, 우주 환경,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누리호는 어제 오전 발사대로 이송돼 발사대에 기립했고, 기술적으로는 연료와 산화제를 충전하기 위한 엄빌리컬 연결, 기밀 점검 등 모든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기상 상황도 발사 시각 기준 구름 없는 맑은 기상이 예상되며, 기온과 강수, 기압 상태 모두 발사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현재까지 모든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발사 마지막 순간까지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부터 사흘간 국빈으로 방한한 ICC 이집트 대통령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ICC 대통령이 10년 만에 국빈으로 대한민국을 찾아줬다며 지난해 카이로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데 이어 서울에서 다시 뵙게 돼 뜻깊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강의 기적과 이집트 나일강의 기적이 만나 양국의 더큰 공동 번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서부 전선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를 언급하며 이럴 때일수록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한반도 평화 공존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통일부 국정감사 모두 발언에서 이와 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오는 11월까지 북한에 의료 장비를 보내겠다고 보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평양 강동군 병원에 의료 장비를 보내겠다며 유엔에 면제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보내는 시점은 유엔 승인을 획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명시했는데 통일부는 지난 5월 말이 사업의 제재 면제 승인을 통보받은 만큼 다음 달 22일이 잠정적 발송 기한입니다. 발송할 의료 장비는 고압 열균기와 구급차 등 166종 1,400여 개고 모두 93억 원어치로 추산됐습니다. 통일부는 다만 김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는 잠정적 계획안일 뿐 북한과 협의 뒤 사업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국정감사에 대해 조이대 대법원장 망신주기 무대이자 발언권 정지로 야당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은 입법폭력의 현장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국감 첫날 민주당은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붙들어 놓았으며 선서를 거부하자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며 압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범여권 의원들의 인신 공격에 200일 넘게 비어있는 대법관 공백의 해법 없이 탄핵만 거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낸 조이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장의 상징과 같은 떳떳함을 지키지 못할 거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마지막 도리일 거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석 사태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도 선서와 증언은 거부한 채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을 보였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조 대법원장이 선서할 책임은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리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국정감사는

0: 하고 싶은 말만 골라 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질문에 답하는 자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부 서버에 외부 침해 정황이 포착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유출 의심 자료 7건 가운데 6건에는 개인정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교회 정보 시스템 침해 사고 정황을 통보받은 직후 긴급 보안 점검에 착수해 외부 보안 전문 기관과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출된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한 건은 성도 정보 변경 이력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력 2,629건과 전화번호와 주소 변경 이력도 각각 3,964건, 7,202건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전 지역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구글 계정 비밀번호 7만여 개가 무단으로 변경돼 교육당국이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4일 원격 수업에 활용하는 구글 계정 비밀번호가 무단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학교에는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한 뒤 사용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대상은 학교와 기관 등 모두 200여 곳, 계정 7만 5천여 개로 파악됐으며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메일에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도 평년 이맘때보다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껑충 올라 일교차가 극심하겠습니다. 한글날 연휴까지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24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은 광주 24도, 부산 25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한글날 연휴에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일요일 서울의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며 낮 동안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2.6도, 습도는 41%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아시안게임이 끝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경역특례인데요.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먼저 병역특례가 뭘까요? 정확한 명칭은 예술채용요원 제도입니다. 1973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예술 체육인을 지원하고 국위를 선양하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흔히 군 면제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면제가 아닙니다. 예술 채용 요원으로 편입돼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방식입니다. 체육 분야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축구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53년 된 이 제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특히 일반 청년들은 군 복무를 하는 상황에서 국제대회 성적만으로 병역 혜택을 주는 게 공정하냐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제도를 폐지하거나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앞으로 국회 차원의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병역특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0: 리포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하지만 감독 교사가 소란을 수습하면서 학생들 질문에 답했을 뿐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겁니다.
2: 뭐 질문하는 게 대답하는 그런 상황은 있었지. 학생들이 뭐
0: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입니다.
1: 지난 8월 학교를 직접 찾아 조사하기도 했는데 학생들은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방학이라 학교에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2: 제가 너무 깊이 또 사안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학생에 관한 문제들도 제가 고민을 잘 좀 한 부분 있고요. 학생들에게 또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 있기 때문에.
1: 그러면서도 학교 측에 재발 방지를 요청했고 다른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0: 에이 특성화고 교사입니다.
1: 직업 공통 능력 인증 평가 성적은 교육 당국이 예산을 지원한 학교를 선정할 때도 참고합니다. 학업 성취도와 취업 적합성 등을 보여주는 주요 성과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YTN이 확보한 부산교육청의 협약형 특성화고 준비학교 운영 계획서를 보면 최근 3년 낮은 성적인 4, 5등급을 받은 3학년 학생 비율을 적어야 합니다. 사업 선정에 유리하게끔 성적을 전반적으로 부풀리는 행위를 유도했거나 눈감아준 것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학교 측은 주관기관이 직접 전산으로 채점해 통계 처리함으로 학교나 교사가 개입하는 성적 부풀리기는 성립할 수 없다고 YTN에 해명했습니다. 교육청 측은 성적 자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원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0: 누리호 5차 발사가 곧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역대 가장 많은 위성을 태우고 떠나게 됩니다.
1: 일회성 발사 성공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우주수송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신뢰도가 중요한데 이번 발사가 성공하면 발사 성공률 80%를 넘게 됩니다. 5차 발사에서 주목할 점은 뭔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용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체계 설계팀장 모셨습니다.
0: 어서
2: 어서 오세요.
0: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다섯 번째 도전이 곧 시작될 텐데요.
2: 네.
0: 이번 다섯 번째 도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2: 저는 이번 5차 발사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0: 네.
2: 먼저 그 민간 역할의 확대죠. 지난 4차 발사까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조립과 개발을 담당을 했다면 이번 5차에서는 실제 발사 운용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위성 발사 서비스의 고도화입니다. 위성을 좀더 정확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주탑재 위성을 한 개가 아니라 다섯 개의
0: 예.
2: 원하는 궤도로 정밀하게 항우연이 개발한 고도의 기술로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민간 역할의 확대와 그리고 위성 발사 서비스의 고도화를 합쳐서 궁극적으로 차세대 발사체를 통한 미래 우주 수송 기술로서의 확대가 이번 5차 발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지난 4차 발사 때와는 달리 또 한낮에 발사가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시간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볼수 있겠죠.
2: 네, 낮에 발사하는 것 자체가 큰그 목적은 아니고요.
1: 네.
2: 사실 낮에 발사하는 것은 결국에는 주탑재 위성의 네온셋의 그 지구 관측 위성의 그 임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촬영 때마다 그 태양 위치와 그림자 조건이 크게 달라지면 그 실제 지표 변화와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0: 예.
2: 태양 동기계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즉 낮에 쏘게 되는 것은 결국은 그 위성의 관측 임무와 위성 관측 임무를 도달하기 위한 발사체의 발사 시각이 역선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0: 그래서 지금 12시 25분으로 이제 오늘 정해진
2: 네.
0: 건데, 보통 발사 시간을 1시간 정도로 이제 놓고 있는데, 그 시간을 좀 벗어나면 어떤 오차가 생기는 건가요?
2: 실제 그 지구가 그 자전을 하고요.
1: 네.
2: 그리고 나루 우주 순태에서 발사하기 위한 발사에 대한 그 간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0: 네.
2: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발사 시각에 원하는 위성의 임무의 그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다음 예비일로 이제 해당되는 임무 요구 조건을 만족하도록
0: 네.
2: 발사를 하게 됩니다. 네.
0: 지금 뭐 자동 운영 모드 돌입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발사 10분 전이어서 들어간 것인데 이게 어떤 건지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2: 네, 그 발사 자동화 과정은 그 PLO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0: 예.
2: 지난 4차 발사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단계에 들어가면 발사가 완전히 준비가 돼 있고 이제 모든 그 발사의 과정은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는 그러한 단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발사체의 PLO 과정에 대한 걸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요. 발사체의 전장품 전원이 외부에서 공급되던 게 이제 내장된 배터리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요. 이제 산화제 같은 경우 지금 극저온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흰 연기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산화제가 이렇게 대기로 방출되게 되는데
0: 예.
2: 해당된 산화제를 주기적으로 보충을 해주고 결국에는 엔진 추진 공급계 발사 모드를 전환시켜서 마지막에 엔진이 점화되고 엄브리칼이 회수되는 것까지 자동화 과정으로 모두 10분 동안 진행이 되게 됩니다.
1: 저희가 지금 현장 상황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흰색 연기가 저기 아래쪽 가운데서 나는 저거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2: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이 연기가 이렇게 계속 나오다가 잠시 뒤면은 이제 그 발사를 하게 될 텐데 사실 그 자동 시스템으로 바뀐 뒤에 그러면 발사하기 직전까지 어떻게 보면 연구원이라든지 실제 이렇게 수동으로 뭐할 작업 같은 건 아예 없는 건가요?
2: 그렇습니다. 실제 그 PLO 발사 10분 전 PLO가 시작이 되면
0: 예.
2: 사전에 연구원들과 개발진들이 정해놓은 모든 그 정상 범위 내에서
1: 네.
2: 해당되는 센서와 부품 그리고 시스템들이 정상적으로 운용이 되도록 모니터링만 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관련된 그 내용들은 데이터들은 계측을 통해서 이제 그 진행이 되게 됩니다.
0: 네, 누리호 5호기가 지금 발사 시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10분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주 탑재 위성이 이제 하나에서 다섯 개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2: 네.
0: 그만큼 정교하게 이제 분리해야 될 텐데 이건 어떻게 기술이 좀 향상이 됐을까요?
2: 사실 이번 5차 발사의 중요한 의의 중에 하나가
0: 예.
2: 저희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그 위성 저충격 분리 장치와 그리고 그 다섯 개의 위성을 어떻게 정밀하고 정확하게 3단의 상단의 자세를 변경을 하면서
0: 예.
2: 주탑재 위성의 임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분리를 해줄지가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기술은 실제로 이제 만약에 그 탑재 위성 탑재 발사체의 탑재 카메라의 영상이 중계로 그 방송으로 나오게 된다면 해당되는 분리 위성들이 3단이 크게 기동을 하면서 주탑재 위성이 다섯 개가 분리가 될 때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큰 기동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해당되는 지구의 모습이 크게 확대됐거나 아니면 겉으로 보이거나 하는 식으로 3단의 위성의 그 기동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저 과정이 다 카메라로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2: 네, 이제 원활한 그 발사 운용이 진행이 된다면
0: 예.
2: 지금 그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은
0: 예.
2: 위성이 그 탑재 그 위성의 분리 순간이 이제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1: 탑재되어 있는 저 인공 위성들이 이제 분리가 된 그 과정을 좀 보면 주탑재 위성 같은 경우에 다섯 개 있지 않습니까?
2: 네.
1: 이게 일정 시간을 두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각도를 조금씩 틀어가면서 이렇게 사출한다고 하나요? 사출한다고 하더라고요.
2: 네.
1: 이건 어떤 좀 이유가 있나요?
2: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 주탑재 위성의 그 네온셋의 임무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니메이션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위성 분리가 시작이 되게 되면은 진행 방향으로 먼저 첫 번째 위성을 분리를 하고요.
1: 네.
2: 그리고 60도 그 아래쪽으로 틀어서
3: 누리호 발사 5분 전입니다.
2: 60도 아래쪽으로 틀어서 두 번째 위성을 분리를 하고 그리고 90도 틀어서 그 지구를

0: 바람 부는 방향으로 위성을 세 번째 발사하고 차례차례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까지 다섯 개의 위성을 모두 분리를 하게 됩니다.
1: 네, 막중한 임무를 띤 누리호 5호기 이제 조금 전에 5분 남았다고 이제 안내 방송이 나왔는데 5분 전입니다. 상당히 좀 현장에서도 긴장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팀장님 오늘 다행히 현장 보니까 날씨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0: 네.
1: 예, 날씨도 막판에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예.
0: 일단은 발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날씨 중에 이제 바람
1: 예.
0: 그리고 기타 다른 습도나 이런 것들이 매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발사 준비위원회와 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되는 날씨를 기상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1: 예.
0: 오늘 새벽 4시 반에 최종 이제 발사 여부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2: 네, 자 이번에는 역대 가장 많은 15기의 그런 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하게 됩니다. 앞서 주탑재 위성은 설명을 조금 해주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큐브 위성도 이제 10기가 실리면서 어떻게 보면 무게도 가장 무겁다고 들었거든요.
0: 네.
2: 이 큐브 위성들은 또 어떻게 사출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0: 네, 큐브 위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10기가 탑재되고요.
2: 네.
0: 해당되는 큐브 위성들은 2기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 카이스트와 그 조선대학교의 그 2022년 큐브 위성 경연대회에서 선정된 위성이고요. 7개의 위성은 이제 그 공모를 통해서 탑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항우연의 그 우주 부품 검증을 위한 검증위성 2호.
3: 누리호 발사 3분 전입니다.
1: 예, 3분 남았습니다. 예,
0: 그렇게 탑재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작은 우주 실험실 10개가 이제 그 각자의 임무 고유를 위해서 탑재돼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발사 3분 전이면 지금 누리호 내부에서는 어떤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0: 실제 그 연구원들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발사 3분 전이면 거의 이제 막판 마지막 조건으로서 특별히 할 건 없습니다. 거의 이제 그 발사대 회수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되었고요.
1: 예.
0: 발사체 발사 운용 시스템이나 레인지 안전 이런 것들이 최종 준비 상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발사 1분 전 이전부터는 이제 그 연료 탱크나 산화제 탱크에 대한 상온 헬륨 탱크랑 발사 준비 체크들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고요.
1: 예.
0: 발사 10초 전 그리고 4초 전에 일단 엔진이 점화하면서 냉각수가 분사가 되면서 이제 이륙을 하게 됩니다.
2: 저희가 이제 그 위성 발사체를 좀 보면 예전에도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새하얀 그런 색감을 좀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0: 네, 그 연료는 그 케로신이라는 상온의 그 등유를 사용을 하는데
2: 네.
0: 연료가 그 우주 공간에서 그 연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 산소는 상온 상태에선 기체로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83도로 냉각을 하게 되는데
1: 네.
0: 이렇게 냉각을 하게 되면은 주변 그 발사체 주변에 있는 수분들이 응결이 돼서 발사체에 달라붙기 때문에 전체적인 발사체가 하얗게 보이게 되고요. 여름 같은 경우 수분이 많기 때문에 더 두껍게 이러한 얼음층이 발생을 하게 되고
3: 누리호 발사 1분 전입니다.
1: 예, 1분 남았습니다.
0: 가을이나 겨울에는 좀 더 상대적으로 얇게 얼음층이 예. 되게 됩니다.
2: 네.
1: 이제 1분 뒤면 누리호가 하늘문을 열고 우주로 향해 갑니다. 지금 카운트다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 네,
1: 44초, 43초 이제 1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2: 네, 이번 누리호 5차 발사 우리나라 우주 개발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3: 누리호 발사 30초 전입니다.
2: 네, 30초 이제 남았는데요. 또 하나의 중요한 도전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대 가장 많은 15기 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하게 되고요. 약 20초 정도 뒤면은 누리호 5차 발사체가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상황입니다.
3: 7, 6, 5, 4, 3, 2, 엔진 점화, 이륙.
1: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3: 우주로 발사.

0: 시작되었습니다.
1: 출발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 강국의 꿈을 싣고 하늘 문을 열기 위해서 위로 솟구쳐서 가고 있습니다.
2: 네, 이제 단순히 또 이렇게 쏴 올리는 것을 넘어서 저희가 아마 오늘 안에 그 위성이 원하는 위치에 안전하게 그렇게
0: 비행 정상
2: 그 위성을 온전히 올리는 그리고 통신을 하는 그런 기술까지 저희가 오늘 안에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늘 위로 누리호 5차 발사체가 솟구치는 모습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5차 발사가 지금 막 이루어졌고요. 이 순서라고 할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1단 분리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3: 네, 현재 그 제일 중요한 그 최대 동압 통과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네. 약 이륙 후 한 120초 경에 네. 그 123초 경에 1단 분리가 되게 됩니다.
2: 네.
3: 일단 이 부분이 최대 동압을 지나고 나면은 1단 분리하는 구간이 그 다음에 허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2: 네. 이제 한 30초 정도 지면은 한 2분 정도 발사 뒤 2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직접 1단 분리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도 확인을 좀 할 수 있나요?
3: 아 카메라 영상이 잘 쫓아간다면 그 분리되는 시점을 카메라로 포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솔직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2: 네네.
3: 탑재 영상이 뒤늦게 만약에 제공이 된다면 해당되는 분리 영상은 탑재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1: 예. 네. 1단 분리 다음이 이제 페어링 분리가 되는 건가요?
3: 아, 예. 1단 분리 다음에 그 다음에 약 3분 53초 지난 경우에 페어링 분리가 되게 됩니다.
2: 네. 네. 이제 페어링이라는 게 그냥 듣기만 하면
0: 확인.
2: 네, 지금 1단 분리 확인이라고
0: 1단 이제 1단 분리 확인.
1: 예, 네. 1단 분리 확인됐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최대 동압을 돌파해서 1단 분리까지는 지금 준비된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어링 분리 단계, 2단 분리 단계를 지나게 됩니다.
2: 네, 조금
0: 비행 정상 고도 100km 통과.
2: 네, 고도 100km도 통과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왔고요. 페어링이 분리된다는 게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위성체 발사체를 보호하는 그 막을 말을 하는 거죠.
3: 네, 그 위성을 탑재를 하고 발사체가 날아가면 상당히 높은 속도와 가속도가 되기 때문에
2: 네네.
3: 그 비행하는 대기 조건에서는 위성들이 파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페어링으로 보호를 하게 되고 고도가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확보가 되면은 대기가 없는 상태에서 페어링을 분리함으로써 위성을 이제 좀 더 가벼운 상태에서 위성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1: 이 발사 후 이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최대 고비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3: 일단은 아까 지나왔던 그 최대 동압
1: 예.
3: 구간이 비행 하중에 제일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이 제일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 이번 5차 발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3단이 연소 종료 후 위성 분리를 할 경우에
1: 예.
3: 위성 분리 시점에 그 주탑재 위성들이 정상적으로
0: 비행 정상 고도 200km 통과
3: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1: 예.
3: 것이 또 하나의 그 어려운 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1: 200km 통과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올라간 거예요?
3: 고도 200km면 뭐 고도 200km 수준이고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지금 저희 부서에서 설계한 대로
0: 확인.
3: 거의 유사한 시점에 지금 모든 것들이 비행 시퀀스가 이루어지고 비행이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네.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조금 전에 이제 페어링 위성 보호 덮개까지 분리가 됐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왔습니다. 뭐 별 문제가 없다면 이제 한 30초 정도 지면은 2단 분리까지 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죠?
3: 네, 그렇습니다.
1: 네, 2단 분리도 센터에서는 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3: 네, 관련돼서 측정되는 데이터와 이런 예. 것들을 통해서 해당되는 분리 센싱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MBC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2: 네. 이렇게 그 분리를 하는 과정을 따로 두는 이유는 좀 따로 있나요? 1단, 2단, 3단 이렇게 나누는
0: 비행 정상 고도 300km 통과.
3: 네, 그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하나의 단으로 모든 원하는 그 위성들을 원하는 궤도에 올리기에는
1: 예.
3: 그 성능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단을 쪼개서 각 단들을 떨어뜨려가면서 해당되는 원하는 속도를 위성이 투입하여서 임무를 할 수 있는 속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게 합니다.
2: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위성

0: 총체 자체가 그한 수백 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높이 쏘아 올리려면 그 출력이라고 할까요? 상당할 것 같아요.
1: 네, 지금 누리호 같은 경우는 약그 75톤, 1단 같은 경우 75톤 엔진이 1단에 4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2단에 75톤 엔진 1개, 그리고 3단에 7톤 엔진 1개가 이렇게 해서 각각의 그 비행 구간마다 각그 추력을 형성을 하면서 해당되는 원하는 속도를 만들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예. 이번에 누리호가 지금 비행을 12시 25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예정된
3: 비행 정상, 고도 400km 통과.
2: 예, 고도 400km를 통과했다는 안내 방송이 나와오고 있습니다. 1단 분리와 페어링 분리 모든 게 정상적으로 이뤄졌고요. 목표로 하고 있는 이제 위성 15개를 싣고 갔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게 목표 궤도에 내려놓는 이제 고난도 임무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 위성들을 제 궤도에 놓는 것은 앞으로 몇분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1: 지금 현재 시간이 발사 후약 6분 20초 정도 지나고 있으니까요.
2: 네.
1: 네온셋 1차 분리는 7분 정도 후에 발사 그 30, 7분이나 38분 정도에 네온셋 분리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목표 고도가 보통 제가 알기로 500km 후반대로 알고 있어요. 한 400km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한 150km 정도 더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그 목표로 했던 그 고도에 안착할 수 있다. 저희가 이렇게 전망할 수 있나요?
1: 아직은 좀 단언하기엔 이르고요.
0: 네.
1: 지금 이륙 후 7분 46초가 지난 시점에 500km를 통과하고 그리고 목표하는 궤도인 평균 투입 고도 575km에 그 정확히 안착을 해야지만 일단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순조로운 비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 예, 고도 400km를 통과해서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의 발사체보다는 목표 궤도가 좀 낮은 겁니까? 높은 겁니까?
1: 기존 그 발사체 같은 경우 지난 4차 발사를 예를 들면
3: 비행 정상 고도 500km 통과.
2: 예.
1: 차세대 중형성 3호 같은 경우 임무 고도가 600km였고요.
2: 600km요.
1: 네. 이런 같은 경우는 사실 570km인데
2: 예.
1: 대충 400에서 600km는 다 지구 저궤도에 들어서 다양한 임무들을 수행하는 위성들이 고도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2: 예.
1: 이번 570k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오셋의 임무에 맞춰서 해당되는 요구 사항이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2: 예.
1: 발사체가 이제 해당되는 궤도로 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0: 네.
2: 그럼 지금 500 넘은 거면은 목표 고도에는 상당히 근접했다고 볼수 있네요?
1: 네. 목표 고도는 일단 올라갔고
2: 예.
1: 더 중요한 거는 해당되는 목표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그 목표하는 고도에 오차 없이 그 위성들을 분리를 해주냐가 관건이
2: 예.
1: 되겠습니다.
0: 2단 분리를 하고 이제 목표 고도에 올라가게 되면 그 절차 중에 3단 엔진 정지라는 그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엔진이 정지가 되면 뭐 방향 전환이나 이런 건 어떻게 그 수행하게 되나요?
1: 3단 엔진이 정지가 되면은 이제 추력기라는 RCS라는 추력기가 이제 있습니다.
0: 네.
1: 저희는 통칭 무추력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3단 엔진 정지 후 무추력 구간에서는 RCS라는 추력기를 이용을 해서 발사체의 삼축 자세제로 수행을 하고 이 RCS의 정밀한 자세의 제어 성능과 능력이 결국에는 이번 누리호의 오차 발사에 그 주탑재 위성인 네온셋의 5기를 얼만큼 정밀하게 정확하게 자세를 제어하면서 분리하느냐가 마지막 고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 네.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고도를, 그 목표 고도대로 올라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게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1: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그 해당되는 궤도에 목표하는 고도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그 지구를 회전할 수 있는 만큼의 속도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즉 엔진이 충분한 속도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다시 포물선을 그리면서 지구로 떨어지게 됩니다.
2: 아, 그럼 이탈하게
1: 예,
2: 되는
1: 이탈하게 되는
2: 거군요.
1: 거죠.
2: 예.
1: 하지만 그 이번 지금 발사하는 지금 비행 시간과 설계한 값을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
2: 예.
1: 거의 그 설계 값의 비행 시간과 그리고 고도가 일치하는 걸 봐서는 충분한 궤도 속도도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예.
0: 목포 궤도

0: 위성을 5개를 싣고 가는 이제 임무를 맡은 건데 그 위성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제 궤도에 도착을 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1: 제가 알기로는 그 네온색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1미터급의 흑백 카메라와 4미터급의 그 컬러 그 카메라 컬러 해상도를 갖는 카메라를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0: 예.
1: 네온색 5개는 주로 그 태양 동기 궤도에서 그 지구를 관측하는 임무를 하는데 주로 재난이나 또는 국가 안보 그리고 특정 지역에 대한 지형 변화 이런 산불 감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제가 알기로 6차 발사에서는 추가로 이 네온셋이 5개가 더 올라가서
2: 네.
1: 5차 발사에서 발사한 5개와 6차 발사에서 발사한 5개를 합해서 군지 위성을 이루어서 한반도를 좀 더 그 자주 그리고 빈번하게 이제 관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방금 네. 군지비성 말씀해 주셨는데 군지비성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저기 뭐 스타링크 그런 거랑 유사한 건가요?
1: 예, 그 스타링크가 대표적인 그 군지비성의 일종이죠. 그 네. 스타링크는 현재 약 1만 1천 기가 넘는 저궤도 위성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규모의 통신 군지비성입니다. 통신 군지비성은 군지비성은 장점이 이제 서비스의 시간과 공간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온셋은 한반도를 10기가 구성이 되면
3: 3단 엔진 정지 확인.
2: 네.
1: 하루에
2: 네.
1: 3회 이상
3: 궤도 투입 확인.
0: 네, 3단 엔진이 정지됐고 궤도 투입이 확인됐다라고 했습니다. 목표 고도까지 올라가서 목표로 한 궤도에 진입했다. 이제는 남은 단계는 위성 분리 단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예, 그렇습니다. 남은 건 이제 50초 후에는 네온셋 2호가 이제 그 1차 분리가 이루어지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마지막 고비를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상당히 많은 고비를 넘어서 목표 궤도에 진입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 네, 이제 주탑재 위성 네온셋이 잠시 뒤면 문제가 없다면 이제 사출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태양 동기 궤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3: 네온셋 2호 분리 확인.
2: 네, 지금 첫 번째 주탑재 위성이 분리됐다고 안내 음성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분리되는 그 주탑재 위성이 2호기가 맞는 거죠? 방금 2호기라고 말한 것 같은데.
1: 네, 맞습니다. 그 네온셋 1호기는 작년에 그 다른 그 발사체를 통해서 시험적으로 먼저 투입이 되어서 운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러면 이게 나중에 태양 동기 궤도에 올라가서 지금 보고 계신 게 그 탑재 위성이 네. 네, 잠시 뒤에 저희가 또 들어오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3: 네온셋 3호 분리 확인.
2: 네, 3호도 이제 분리가 됐다라는 안내 음성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0: 순서가 네온셋 2호기에서 6호기인데 2, 3, 4, 5, 6 이렇게 순서대로 분리가 되는 건가 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예.
2: 그러면 이 위성들이 태양 동기 궤도에 올라가면 제가 알기로 매일 같은 지역을 이렇게 돌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역할들을 좀 주로 하나요, 그러면?
1: 주로 태양 동기 궤도 같은 경우는 그 궤도의 이름처럼 태양과 동일한 그 위치로 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궤도가
2: 네.
1: 그 이야기는 뭐냐면 특정 지역에
3: 네온셋 4호 분리 확인.
1: 특정 지역에 해당되는 그 위성이 계속적으로 태양이 뜨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위성도 동일하게 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
1: 그래서 꼭 하루에 한 번은 아니지만 일정 시각에 일정 위치에 위성이 위치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태양 동기 궤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자. 4호까지 이제 사출이 완료됐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좀 전해 드렸고요.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위성에도 카메라가 달려 있기 때문에
3: 분리 확인.
2: 네. 5호가 분리됐다라는 소식도 조금 전에 안내 음성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네, 왼쪽 위에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0: 5개가 이제 분리가 되는데 지금 안내 음성만 들어보면 위성 하나하나 분리되는 시차가 상당히 좀 네. 짧네요.
1: 지금 저거는 한 네온셋 3호나 4호가 분리할 때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위성 영상은 약간 탑재 영상은 약간 좀 딜레이가 된 상태로
0: 시차를 두고 전송되는 겁니까?

0: 위성들이 정상 작동한다라는 건 언제쯤 알 수 있나요, 그러면?
1: 위성의 정상 작동은 실제 그
2: 네온센 6호 분리 확인.
3: 네, 6호 분리. 네. 그러니까 다섯 기가 모두 다 분리가
1: 정상적으로
3: 됐고.
1: 정상적으로 분리된 것 같습니다.
3: 네. 박수 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좀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1: 네, 실제로 이제 발사의 그 이 오차 발사의 그 발사 성공 기준 주요 임무인 주탑재 위성은 성공적으로 해당되는 575km 고도에 분리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지금이 이제 네오셋 5호나 6호가 분리되는 장면 같네요. 5호가 분리되는 장면 같네요. 네, 그 지구의 각도를 봤을 때는.
3: 아, 이렇게 보시면 어떤 부분으로
2: 큐브셋 1차, 2차 분리 확인.
1: 그 지구의 모양을 보게 되면은 해당되는 예. 모양을 모양과 자세 기동을 보게 되면은 예. 대략적으로
2: 큐브셋 3차, 4차 그 분리 확인.
1: 발사체 예. 자세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있습니다. 네.
0: 지금 계속 분리되고 있다라고 나오는 건 아까 저희가 말한 그 10개의 소형 위성이라고 보면 될까요?
1: 네,
2: 큐브셋
1: 그렇습니다.
2: 6차 분리 확인.
3: 큐브셋 6차 분리, 7차 분리까지 이뤄졌네요. 8차. 예.
1: 큐브셋은 10초 간격으로 분리가 되기
2: 큐브셋
1: 때문에
2: 큐브셋 7차, 예. 8차 분리 확인.
1: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분리가 되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네온셋 번에 분리보다는 좀 난이도가 낮은
2: 큐브셋
3: 건가요?
2: 큐브셋 9차, 보십니까? 10차 분리 네. 확인.
1: 큐브셋은 큐브셋은 그 사출관 안에 탑재해 있다가 네. 바로 그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요. 예. 지금 마지막으로 큐브셋 마지막까지 분리가 완료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3: 이렇게 해서 위성 15기가 다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1: 네. 네.
0: 아까 전에 이제 그 오토파일럿이 이제 켜져서 자동으로 프로그래밍된 대로 진행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그게 켜져 있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그 오토파일럿은 실제 발사가 모든 그 큐브셋이 분리가 되고 나서도 약 그 19분 45초까지 오토파일럿은 운영이 될 거고요.
0: 네.
1: 그 이후에도 기술적인 임무 종료는 발사 후 22분 20여 초까지 기술적으로 누리호 3단은 해당되는 임무를 수행을 하고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0: 네. 우주에서 저렇게 카메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그 발사체에 지금도 카메라가 계속 붙어서 지구를 이렇게 찍고 있다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1: 그렇죠. 그 누리호 3단에 그래서 해당되는 위성들의 그 분리 그 순간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3: 네.
1: 그 총 3개의 그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주탑재 위성을 보기 위해서는 그 상단 3회 그 누리호의 상단에 그 진행 방향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고 또한 부탑재 위성을 각각 그 확인하기 위해서 양쪽 끝 그 측면에 카메라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 네. 처음으로 이제 복수의 주탑재 위성을 싣고 우주 비행을 한 거고 지금 위성 분리까지 정상적으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뭐 우주 강국으로 향한 꿈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1: 이번 5차 발사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그 발사를 해서 하나의 위성을 힘겹게 올려놓는다 그런 것보다는 5차 발사부터는 이제 누리호를 통한 발사 서비스를 비로소 시작을 하게 됐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항우연 기술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단순히 한 개의 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그 투입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였었는데 이번 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발사체를 알고리즘적으로 또한 하드웨어적으로 개량을 통해서 발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2: 누리호 추적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1: 해당되는 기술을 개발을 하는데 그 해당되는 발사체의 그 위성 발사 고도화 서비스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조금 전에 이제 안내 음성으로 추적 운영이 종료됐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후에는 뭐 발사 결과가 바로 발표가 되나요? 아니면 뭐 시간이 좀 더 걸리나요?
1: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성이 최종 주탑재 위성이 분리가 된 후 약 56분 정도 그까지 해당 NDC에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우리가 그 육안으로 보기에는 발사가 정상적으로 판단이 되긴 하지만 예. 해당되는 그 비행 데이터와 텔레미터리 데이터를 모두 분석을
2: 알려드립니다. 안전을 위해 발사장 인원 통제는 계속되오니 안전 허가를 받지 않은 인원의 발사장 접근을 금지합니다.
1: 해당되는 데이터를 분석한 이후에 오후 2시경에 예. 이제 우주청에서 이번 5차 발사에 대한 성공 여부를 최종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 같습니다.
3: 그 위성과의 통신, 그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1: 위성과의 통신은 사실 그 위성 담당에서 좀 더 그 명확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발사체 담당자로서는 위성 통신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고요. 하지만은 예. 우주청의 발표에 의하면 그 오후 2시에 일단은 발사 성공 여부만 판단을 하고 16시 30분에 이제 그 첫 교신 결과를 16시 30분에 우주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이제 우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에서 수많은 위성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움직이면서 글쎄 뭐 교통정리라고 할까요? 그런 기능들도 탑재가 돼 있나요?
1: 교통정리라는 기능을 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사실은 각국의 요즘 그 위성 발사 수요가 넘쳐나게 되면서 네. 해당되는 위성들이 많이 그 우주 궤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주 쓰레기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발사할 때는 그런 그 위성들이 유무인 물체들에 대한 그 충돌 위험 예. 이런 것들도 좀 분석을 해가면서 해당되는 발사 윈도우와 발사 시각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3: 예. 이런 발사체가 많아질수록 우주 물체 충돌을 따져보는 작업도 상당히 좀 까다로워지겠네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4차 발사까지는 저희가 그 하나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유인 우주 물체나 유인 우주 물체가 200km 발사할 때 200km 안에 들어올 때 저희 궤적선에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분석을 했는데 5차 발사부터는 약 3단계로 나눠서 상대 거리 그리고 그 무인 우주 물체 간에 그 부딪힐 확률 이런 것들도 조금 복합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좀 더 그 발사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측면에서 해당되는 내용들도 고도화를 하면서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발사를 준비합니다.
0: 주탑재 위성이든 부탑재 위성이든 이렇게 우주에 올라가면 저희가 오랫동안 쓰잖아요.
1: 네.
0: 이게 뭐 유통기한 같은 게 있나요?
1: 네. 지난 차세대 중요위성 3호 같은 경우는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은데 임무 수명 기간이 한 4년 정도고요.
3: 예.
1: 그리고 위성이 좀 작거나 이럴수록 배터리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큐브 위성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정도 임무 수명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통신 위성이라는 게 좀 상당히 큰 경우에는 좀 더 그 긴 임무 수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3: 예. 이번 발사체 발사 의미에 대해서 이제 민간 역할 확대가 크다고 이제 앞서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앞으로 민간 역할 확대가 어떤 부분에서 더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1: 사실 그 누리호에 대한 고도화 사업에 이번에 그 민간 기업으로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를 해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1: 그래서 뉴스페이스라는 이제 흐름으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해당되는 발사 기술을 이전을 받았고 해당되는 발사 기술을 이전을 받음과 동시에 또한 실제적으로 발사 서비스를 이제 활성화시키면서 발사 수요를 이제 전 세계에서 찾아가는 과정과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업 자체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우주를 우리나라 누리호 5차 발사된 발사체가 이제 돌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돌게 되는 실제 속도는 좀 어느 정도 되나요?
1: 현재 그 궤도마다 필요로 되는 정확한 속도는 다릅니다. 그 궤도마다 이제 지구 중력에 그 땡겨지지 않고 해당되는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데 이번 그 네온색 같은 경우는 약 7.5km 퍼 세크 정도로 해당되는 그
0: 1초에 가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0: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예.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이제 정보를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 기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 과정은 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 통신 과정이랑 똑같이 좀 생각을 하면 되나요?
1: 단순화시키면 그렇게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위성을 이제 먼저 위성에 대한 임무 계획을 해서 해당되는 고도에 그 위성이 투입이 되게 되면 위성은 이제 본격적인 임무 운용을 시작을 하게 되면

0: 해당되는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해당되는 위성의 사진과 이런 것들은 다운링크를 통해서
1: 누리호가 오늘 오후 12시 25분 예정대로 5차 발사했습니다. 이어 12시 41분께 주탑재 위성인 네온셋 5기가 모두 분리에 성공했는데요. 우주청은 오후 2시 위성 교신 여부 등 발사 결과를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관련 내용 박용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체계설계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경동산업 주식회사.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9: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2: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4: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

0: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맑은 가운데 예정대로 누리호는 낮 12시 25분경에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오늘 하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어제보다 잦아들면서 따뜻한 가을 햇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일교차만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한글날 연휴에는 전국의 하늘이 맑겠고 한낮의 기온이 서울 22도로 25도로 대체로 온화하겠습니다. 이 시각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녹천교에서 창동교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뒤로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월계 1교부터 상계교까지는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교차하는 북부간선도로 도시 쪽으로 묵동 나들목에서 하원골 램프 일대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지금 하남 방향 여의 상류 나들목에서 성수대교 일대까지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지금까지 확인된 누리호 5차 발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누리호는 예정된 발사 시각 12시 25분에 정상적으로 발사되었으며 이는 그간 발사 이력상 최초로 예정 시간에 발사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비행 정보와 영상을 종합하면 누리호는 예정된 비행 절차에 따라 목표 궤도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후 초소형 군집위성 5기가 계획된 순서에 따라 모두 분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군집위성 5기를 우주공간에서 안전하게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발사체 3단이 설정된 각도와 시간 간격에 따라 자세를 변경해 가면서 위성을 순차적으로 분리하는 새로운 기동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위성 분리 과정과 비행 상황을 종합하면 위성 분리는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의 임무 수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원격 수신 정보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로 우주센터와 제주 추적소, 필리핀 동쪽의 팔라우 추적소에서 수신한 발사체의 작동 상태와 위치, 속도, 자세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누리호가 목표했던 궤도에 정확히 도달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위성이 계획된 시점과 조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분리되었는지도 함께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무를 마친 누리호의 3단은 분리된 위성과의 충돌과 또 궤도상에서의 자발적으로 폭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산화제와 헬륨 등의 잔여가스를 배출하는 등의 후속 조치도 완료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비행 결과와 위성의 궤도 투입 결과는 정밀 분석이 완료되는 오후 2시경 상세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목표 궤도에 도달하는 것에 성공했고 위성 분리도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 추후 분석 작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3: 네, 팀장님 뭐 발표 같이 들어보셨는데 혹시나 또 뭐 좋지 않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됐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4: 네, 제 생각으로는 현재까지 봤을 때는 지금 MDC 화면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좀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2: 예.
4: 그렇게 크게 발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 분석을 통해서 오후 2시에 이제 우주청에서 발표를 하겠지만 해당되는 위성들에 대한 위치 정보를 각 위성 담당자들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해당되는 위성을 통해서 이제 해당되는 위성에 대한 위치 정보를 각각의 그 위성 담당자들이 지상국과 교신을 할 수 있냐는 오후 2시 이후에 조금 오후 중에 확인을 해야지만 위성 자체의 임무가 이제 성공을 하였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뭐 발사체의 자세 변경하는 새로운 기동 방식이 도입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4: 네. 그 부분은 아까 지구를 보는 평면으로 좀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2: 네.
4: 발사체가 이제 비행을 하다가
2: 예.
4: 비행 방향으로 우선 네온셋 2호를 1차 분리를 하고 그리고 지구 쪽으로 약 60도 정도 숙인 다음에 2차 분리를 하고 다음에 지구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3차 분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30도 더 뒤로 가서 이제 4차 분리를 하고 그리고 진행 방향에 완전히 반대 방향에 180도로 틀어서 마지막에 네온셋 6호 5차 분리를 수행을 해서 실제 여태까지 저희가 경험했던 위성의 분리 중에서 가장 크고 영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격렬해 보이진 않지만
2: 예.
4: 제 입장에서는 격렬한 기둥이었다 이렇게.
2: 그러니까 위성끼리 또 부딪히면 안 되니까요.
4: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60도, 30도, 30도 자세 기동을 할 때 해당되는 자세 기동 후에 각속도가 남아 있으니까
2: 예.
4: 남아 있는 회전 속도가 계속 있는데 그것들을 안정화 시킨 다음에 위성을 분리해 줘야지만 위성이 위성 간 충돌이 발생을 하지 않고 위성 자체가 회전하는 속도를 갖지 않기 때문에 예. 그 불필요한 추력을 추진지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동은 격렬하면서도 상당히 예. 디테일하고 정밀했어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 팀장님 오늘 저희하고 계속 발사 모습 보셨지만 내심 좀 긴장하면서 보셨습니까?
4: 뭐 매번 발사는 사실 긴장이 되죠.
2: 예.
4: 4차 발사 때 방송을 할 때는 예. 방송보다는 4차 발사에 긴장감이 더했고요.
2: 예.
4: 하지만 5차 발사는 약간 발사의 이제 위성 발사의 고도와

0: 그 서비스의 시작이라는 단계에서 약간 제가 아까 그 세계 유수 기업과의 기술 격차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어느 정도 속으로는 이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 이번은 5차 발사가 예. 생방송이 조금 더 떨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제가 뵙기에도 이렇게 발사 장면 보면서 긴장하시는 것 같진 않아서 좀 자신감이 좀 보였습니다.
0: 네.
2: 앞으로 이제 뭐 6차 발사, 7차 발사 계속 있을 텐데 뭐 군집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좀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번 5차 발사에서 5개의 네온셋이 올라갔고요. 네. 예. 아, 그리고 이 초소형 위성의 그 특징이 규격화된 위성을 이제 10기를 군집으로 운용을 한다가 이 초소형 위성의 주요 임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6차 발사에서 추가 5기의 네온셋 군집 위성이 다시 유사한 궤도에 올라가게 될 거고요. 이 10기가 군집을 이루게 되면서 이제 그 한반도를 이렇게 사선으로 그러니까 그 빈틈 없이 모두 다 관측을 할 수 있도록 하루에 3회 이상 또는 24시간 동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7차 발사나 이제 8차 발사는 이제 정부의 앞으로의 그 계획과 그런 의지에 따라서 좀 더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한 네. 부분이 있습니다.
1: 우리 우주센터까지 가서 직접 발사 장면 보려고 가신 시민들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 발사 장면이 큰 선물이 됐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잠시 뒤에 추가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석 작업과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을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0: 네, 지금 그 위성 3단에서 이제 위성들이 분리가 되면 각각의 그 주탑재 위성 5개와 그리고 10기의 그 큐브 탑재 위성에 대한 속도, 그 위치 벡터, 그리고 자세 각속도 이런 정보들을 그 담당자들은 다 뽑아내게 됩니다. 해당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담당자들은 각각의 위성 담당자들한테 보내서 이제 그 위성들을 추적할 수 있게 해당되는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정보 제공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 다른 부서에서는 발사대가 부서졌는지에 대한 후속 작업 그리고 발사 이후에 필요한 작업들을 모두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1: 예, 대한민국 우주강국의 꿈을 담은 우리 5차 발사 생생하게 보여드렸고요. 또 최고의 전문가의 설명까지 곁들여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용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체계 설계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계속해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낮 12시 25분 위성 15기를 싣고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누리호는 발사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우주항공청이 이날 오전 공지한 예정 시각에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이륙했습니다. 누리호는 이륙 약 2분 후 1단을 분리했고 약 4분 후 페어링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발사 약 4분 30초 이후에는 2단이 분리됐습니다. 누리호에는 주 탑재 위성인 초소형 군집 위성 2호에서 6호, 5기와 큐브 위성 10기가 실렸습니다. 위성은 성공적으로 사출됐으며 누리호는 고도 570km 궤도에 이들 위성을 순차적으로 투입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부터 4일간 국빈으로 방한한 RCC 이집트 대통령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RCC 대통령이 10년 만에 국빈으로 대한민국을 찾아줬다며 지난해 카이로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데 이어 서울에서 다시 뵙게 돼 뜻깊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강의 기적과 이집트 나일강의 기적이 만나 양국의 더 큰 공동 번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K브랜드의 명성과 우리 기업의 노력을 지키는 일에 정부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오늘부터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인 K브랜드 정부 인증 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알리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뷰티와 푸드, 패션까지 K브랜드가 세계인의 일상 속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지만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외 위조 상품으로 인한 기업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외 위조 상품에 신속히 대응하고 각국 사법당국과 세관 등 국제수사기관과도 적극 공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를 언급하며 이런 때일수록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한반도 평화 공존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통일부 국정감사 모두 발언에서 이와 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전체제 아래에서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적대와 대결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상황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으로 벌어지는 군사 분계선 MDL 침범 행위에 대해 유엔사와 공조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MDL 일대 감시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MDL 이남에 추가로 북한군 지뢰가 확인될 경우 제거 작전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국경선 요새화 대응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MDL을 침범할 경우 유엔사와 공조해 대북 통지를 진행한 뒤 위반 행위 중단과 원상 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남북 군사회담을 추진해 MDL 기준선 일치화, 군 통신선 복원 등을 협의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보고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권 해킹 사태와 관련해 증권 업계에도 정보 보안과 점검 체계를 재점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서재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부는 오늘 국내 주요 증권사 감사를 대상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투자자 피해 가능성 등을 신속히 파악해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자자 보호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도 면밀히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며 감사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증권업계가 역대급 양적 성장을 이뤄낸 배경에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증권사 내부 통제 수준이 이 같은 기대에 실제 부응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고민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해킹 시도로 정보 유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금융보안원이 이와 관련한 보안평가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보안원은 오늘 국내외 AI 에이전트 관련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을 분석해 모두 17개 점검 항목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AI 에이전트와 관련 보안 항목은 10개로 기존 항목과 비교하면 비중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이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해킹 위협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금융보안원은 올해 말까지 시범 검증을 통해 항목별 실효성을 검증한 뒤 내년부터 정식 점검 기준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미흡한 업무 처리로 선거관리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위 직무대행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선관위는 지금 창설 이래 가장 무거운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누적돼 온 해묵은 관행과 안이한 태도가 빚어낸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쇄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투개표 전 과정을 법과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서 국민 신뢰 회복의 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0: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일용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모든 인쇄 가능한
3: 서머네드피아
2: 온라인 주문 간편한
3: 서머네드피아
2: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3: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국민 인쇄
3: 서머네드피아.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6: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7: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퇴퇴 더 클래식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8: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손에 남은 것은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 안에 깊은 적막뿐입니다. 벼랑 끝에선 어르신들에게 빈곤과 고독은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가장 추운 겨울입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는지 묻는 다정한 한마디가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이웃의 빈곤을 살피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냅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9: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
1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13: 듀엣토의 더 클래식.
14: 10월 7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5: 박건호 작시, 박춘석 작곡,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베르너 토마스 미푸네의 첼로 연주입니다.

0: 10월 7일 수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박건호 작사, 박춘석 작곡,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베르너 토마스 미프네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0: 아, 이게 원곡이 제가 알기로 패티김이 1983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10월에 들으니까 이게 좀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1: 어제는 외국 성악가가 부르는 한국 가곡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기악 연주 순서예요.
0: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국의 노래를 외국 연주자들이 악기로 연주한 음원들을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곡들이 꽤 많습니다.
1: 잠깐만요. 우리가 잘 아는 한국 노래? 예를 들면 뭐 아리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군밤 타령?
0: 군밤 타령.
1: 바람이 분다 이거를 이제 바이올린도 송송송송
0: 그럴 수 있죠. 이게 참 많죠.
1: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에는 우리나라 클래식 음반 시장의 규모가 컸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한국 발매 음반을 위해서 우리 음악을 따로 녹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0: 하긴요.
1: 하네요.
0: 우리 어릴 때는 진짜 클래식 아티스트들을 보통 이렇게 CD로 듣고
1: 맞아.
0: 그 CD 판매점에 가서 사진 걸려 있으면 유명한 아티스트고
1: 맞아, 맞아,
0: 이랬는데.
1: 맞아,
0: 그지
1: 맞아,
0: 맞아요?
1: 맞아.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이러면서 나도 저기에 있고 싶다. 막 이랬는데.
0: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유럽 갔을 때그 CD 판매점 갔는데 이 정명훈 선생님이 딱 사진으로 팍 붙어 있는 거예요.
1: 진짜로?
0: 외국
1: 그 한국인이 많이 관광하는 도시였죠?
0: 전혀 아니에요.
1: 진짜?
0: 그냥 외국인인데
1: 대단하다.
0: 그 어디서 뿌듯한 그런 느낌.
1: 그게 이탈리아?
0: 이탈리아였을 거예요. 이게 베르너 토마스 미푸네는 한국에서 특히 사랑받았던 첼리스트입니다. 무엇보다 오펜바흐의 재클린의 눈물을 발굴해 연주한 것으로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곡이 큰 사랑을 받으면서 토마스 미푸네의 이름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 음반을 발매하면서 음반사의 요청으로 우리 가요 가을을 남기고 한 사랑을 녹음하게 된 거죠.
1: 근데 이것도 하필 가요를 이렇게 한게
0: 그러게요.
1: 되게 신기하네요. 다른 클래식 우리나라 노래들도 많은데,
0: 그게
1: 그죠?
0: 되게 그 노래 아까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하면서 되게 가곡 같아요. 패티김 선생님 노래가 약간
1: 하긴 옛날
0: 되게
1: 노래들. 그리고 노래도 쭉쭉
0: 쭉쭉
1: 부르시잖아요.
0: 가는
1: 약간
0: 그런
1: 소프라노처럼.
0: 거의 사실 그때는 성악가가 마이크를 대고 부르는 느낌이 가요 느낌?
1: 맞아, 맞아, 맞아.
0: 정확했던 것 같아요.
1: 옛날 그 아르헨티나나 뭐 이탈리아 그 가수들도
0: 완전
1: 그러더라고요.
0: 성악가 같죠.
1: 그중에 이제 허스키 하신 분들이 막 사랑을 받게 된 거지, 그죠? 근데 이런 그 한국 특별 녹음을 남긴 연주자 가운데 훨씬 더 유명한 이름도 있다고 해요. 바로 이분도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예요. 이 마이스키는 더군다나 한국 가곡을 한 곡도 아니고 여러 곡 녹음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있어요. 그리운 금강산까진 그런데 우리 그 한양대 설립자가 누구시죠?
0: 김현준 이사장님.
1: 그분이 청산의 살리라가 있죠.
0: 네.
1: 그리고 그분이 가곡을 1000곡을 넘게 지으셨잖아요.
0: 맞죠.
1: 근데 그분의 비가라는 노래도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나 한양대 총장 내거좀 많이 해줘 나 높은 사람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0: 초청받아서 하셨나 봅니다. 자, 어제는 성악가들의 목소리로 들었던 한국 가곡을 오늘은 첼로의 목소리로 들어가 보는 셈입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김현준 작시 작곡 청산의 살리라 이어서 신동춘 작시 김현준 작곡 비가 미샤 마이스키 첼로 다리아 호보라 피아노 연주입니다.

0: 김현준 작시 작곡 청산의 살리라. 이어서 신동춘 작시 김현준 작곡 비가. 미샤 마이스케 첼로, 다리아 호보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오늘 마지막 곡 역시 당시 한국 음반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재밌는 사례입니다. 클라리넷 연주자 리처드 스톨츠만이 연주하는 우리 가요.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0: 리처드 스톨츠만, 이름도 멋있는데, 스톨츠만. 최정상급 클래식 연주자입니다.
1: 이 스톨츠만은 클래식에만 머물지 않고 재즈와 팝까지 넘나들면서 클라리넷의 영역을 넓혀온 연주자입니다.
0: 근데 이 스톨츠만이 도대체 유재하의 사랑이기 때문에를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1: 이분이 크로스오버 음반을 기획했대요. 근데 그
0: 오호.
1: 당시에 처음에 한국 발매를 위한 곡으로
0: 오호.
1: 스톨츠만 씨, 혹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이 곡을 접한 스톨츠만이 뭔지 모르겠는데 사랑하기 때 너무 좋은데?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 곡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고 한국 발매뿐만 아니라 인터내셔널 발매 음반에도 이 곡을 수락하게 되었다고
0: 야,
1: 합니다.
0: 이거 뭐 거의
1: 이제 노래도 하시는 거죠. 어제는 떠난 그대가 이렇게.
0: 자, 그러면 우리 스톨츠만 씨의 노래가 아니라 연주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유재하의 작사 작곡 사랑하기 때문에 리처드 스톨츠만의 클라리넷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적반하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도리어 큰 소리를 친다라는 말이죠. 최근 학교 현장에선 교원단체들이 실제 이 표현까지 써가며 답답함을 호소한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2: 저 학부모한테 고소당했어요.
3: 예? 고소요? 아니 무슨 일 있었어요?
2: 그때 저 교실에서 그 아이한테 머리채 잡히고 맞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 일로 제가 고소당했어요. 아동학대라고.
3: 예?
1: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학생의 부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가 오히려 가해자로 형사 절차를 밟게 된 거죠.
2: 그 뉴스 봤어? 중학생이 선생님들 사진이랑 이름, 휴대전화 번호까지 SNS에 올리고 그래서 죽어라, 역겹다 글까지 올렸대.
3: 그건 그냥 욕한 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
2: 그런데 더 문제는?
3: 문제는?
2: 학생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대.
3: 에?
1: 도대체 왜 이 학생의 학부모는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고소했던 걸까요? 최근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 4학년 아이가 교실에서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는 활동을 하다 미끄러져 넘어졌고요. 무릎을 크게 다쳐 6주 넘게 치료받았습니다. 이렇게 사고 위험이 있는 활동이었다면 교사가 학생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0: 교실에서 교육활동을 하다 학생이 다친 사고였죠. 그런데 최근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은 건 사고가 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교사가 형사고소를 당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최근 잇따른 교사 상대 형사고소 사건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0: 첫 번째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가 오히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1: 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아침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발단은 그 전날이었다고 합니다. A양이 나눠준 시험지가 더럽다면서 담임선생님께 욕설을 했고 그 일로 귀가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선생님이 시험을 다시 보자라고 안내를 하자 그 자리에서 선생님 머리채를 붙잡고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담임선생님은 60대였습니다. 말리러 온 교감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욕설과 폭행을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이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 언론에 공개되면서 크게 알려졌고 피해 선생님은 충격으로 지금까지 출근을 못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3일 학생 부모가 담임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그리고 교직원 한 명까지 모두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고소장에 시험지를 바꿔달라고 하는데 안 바꿔주고 소리를 질렀다. 말리는 과정에서 교감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말을 했다. 이런 주장이 담겼다고 합니다.
0: 이 사건 아동학대로 볼 여지가 있을까요?
1: 먼저 짚어드릴 건 아이가 속상했다, 아이한테 불리한 일이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아동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처럼 정서적 학대가 문제가 될 때 법원은 아이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현저한 위험을 줄 정도였는지를 봅니다. 때리거나 방치한 것에 맞먹을 만큼 심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목소리를 높였다, 단호하게 제지했다 이 정도만으로는 곧바로 학대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2023년 서희초 사건 이후 법이 바뀌어서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가 됐습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정당한 지도냐?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목적. 폭력을 멈추고 다른 학생이나 본인을 보호하려던 것이냐? 둘째, 방법. 필요한 만큼만 했느냐? 붙잡아서 떼어놓는 건 제지지만 상황이 다 끝났는데도 때리거나 모욕을 주면 그땐 학대 소지가 생깁니다. 셋째,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느냐? 이 사건은 보도 내용대로라면 학생이 먼저 폭행을 했고 선생님들은 맞아가면서 말린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목소리가 커진 걸 두고 정서적 학대라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소장에 선생님의 특정 발언이 언급됐다고 하니 그 말이 정확히 뭐였는지는 수사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0: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동학대가 아니었다 결론이 나오면 뭐 교사를 고소한 학부모는 무고죄로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드라마 뭐 참교육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거기서 무혐의 나면 어쩌려고 이러시냐 하니까 학부모가 사과해야죠, 그게 끝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의심만으로도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하니까 무고죄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논리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진짜로 그런지 어떻습니까?
1: 드라마 속 그 대사, 제가 보기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무고죄는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인 줄 알면서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두고 부모가 이거 학대 아닌가? 라고 판단해서 신고했는데 결과적으로 학대가 아니었다, 이건 무고가 아닙니다. 사실 자체는 맞는데 법적인 평가만 달랐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 대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과하면 끝, 그게 법이에요. 이건 틀립니다. 없던 일을 지어냈거나 일부러 크게 부풀렸거나 앞뒤 다 자르고 유리한 부분만 신고했다면 그건 허위 신고라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에서는 초등학교 담임교사 등 교직원 10명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학부모가 교사들이 모두 혐의 없음이나 불송치 결론을 받은 뒤 거꾸로 무고와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0: 두 번째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학생이 본인 SNS에 올려서는 안 될 내용들을 버젓이 올린, 그리고 지우라고 했는데도 한참 지나서야 이 글을 삭제했던 그런 사건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1: 보도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16일 이동수업 문제로 선생님들한테 생활지도를 받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선생님들 모습을 몰래 찍었고 다음 날인 17일 저녁 그 영상을 캡처해서 인스타그램과 스레드에 올렸다고 합니다. 담임선생님을

0: 포함해 선생님 네 분이었는데요. 얼굴 사진, 이름, 휴대전화는 물론 담당 과목, 성별, 결혼 여부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미친 X, 늙은 X, 죽어라, 역겹다 같은 욕설이 함께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지워달라는 요청에도 게시물은 사흘 뒤인 20일에야 삭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1학기에도 다른 선생님을 상대로 비슷한 일을 벌여서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피해 선생님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과 변호사를 보내서 지원에 나선 상황입니다.
1: 이 사건은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게 학생이 단순히 욕설에 그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개인정보를 또 공개를 했단 말이죠. 이 정도면은 형사 책임까지도 문제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0: 네, 이 행위만 놓고 보면 문제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욕설이죠. 얼굴과 이름이 다 나와 있으니 누구를 향한 것인지 분명하고, SNS는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이니까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욕설을 넘어 선생님에 대한 어떤 사실을 들어서 깎아내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했다는 건욕 한마디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고 신상 털기로 번질 수 있는 피해가 계속 이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수업 중에 선생님을 몰래 찍어서 올린 것도 초상권 침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이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면 대부분 만 12살, 13살, 이렇게 만 14세가 안 되면 이른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부로 가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안 맞는다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교 안에서는 교육활동 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받게 되는데, 이미 한번 출석정지를 받고도 또 그랬으니 학급 교체나 전학 같은 더 무거운 조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민사적으로는 자녀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1: 세 번째 사건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또 앞선 사건들과는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0: 네, 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24년 6월 4학년 교실에서 수업 시작 전에 7, 8분 정도 몸을 푸는 아침 열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공주머니를 천장 쪽으로 던지고 박수를 몇번친 다음 다시 받는 놀이였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걸 하다 미끄러져 넘어졌고, 무릎뼈가 빠지는 슬개골 탈구 등으로 6주 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모 측은 지금도 통증과 붓기, 절임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담임은 정년 퇴직하신 뒤 시간 강사로 이 반을 잠시 맡고 계시던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는 이 선생님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논란이 되는 건 사고 내용보다도 고소 시점 때문입니다.
1: 고소 시점이 어땠길래 그렇죠?
0: 사고는 2024년 6월에 났는데 고소는 올해 6월에 들어갔습니다. 딱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최근에야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퇴직하시고 잠시 그 반을 맡았던 선생님 입장에선 2년 전 아침 활동 시간의 일로 갑자기 형사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1: 사고가 난지 2년이 지났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교사 책임이 인정되려면 어떤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건지, 이 사건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0: 먼저 시기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피해자가 몇달 안에 고소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는 범죄가 아니고, 공소시효도 7년이라 2년이 지난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후유증이 계속되니 뒤늦게라도 책임을 묻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만 말씀만 하신 대로 아이가 다쳤다는 결과만으로 교사가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첫째, 이런 사고가 날수 있다는 걸 교사가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느냐. 둘째, 예상할 수 있다면 그걸 막을 수 있었는데 필요한 조치를 안 했느냐. 셋째, 그 잘못 때문에 실제로 다친 것이냐. 인과관계입니다. 이 사건에 대입해 보면 전학년이 했던 활동이고, 교육청 연수에서도 다른 프로그램이고, 던지는 높이까지 제한해서 안내했다는 선생님 설명이 사실이라면 과실이 인정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쟁점은 당시 바닥 상태가 실제로 어땠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그걸 알수 있었는지가 될 것입니다. 이 하나 덧붙이면 수업 중 사고에 대한 치료비나 배상은 학교 안전공제회나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가 따로 있습니다.
1: 결국 중요한 건 무조건 교사 편, 학부모 편 이렇게 볼건 아니고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가려내는 거 이거일 텐데요. 아무튼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로 이어지는 이 문제를 두고 교원단체들은 법 개정을 또 요구를 하고 있어요. 뭘 바꿔달라는 거고 실제 보완이 필요한 대목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 이 교원단체들

0: 요구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교사의 교육 활동은 아동복지법이 아니라 교육 관련법을 중심으로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공주머니 사건처럼 정상적인 교육 활동 중 일어난 안전사고엔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선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이 너무 넓고 모호하다는 게 근본 문제라 법원의 판단 기준을 법에 좀더 분명하게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안전사고 형사 책임을 아예 없애자는 건 조금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신 매뉴얼대로 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처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억울한 교사는 빨리 벗어나게 해주고 진짜 학대는 확실히 잡아내는 것. 법 개정도 결국 이두 가지를 같이 담아가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사건의 특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존 메이어의 그래비티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0: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5: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어제보다 바람이 잦아들면서 낮 시간 포근한 가을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따뜻한 옷차림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낮 시간 이용해서 공사 구간이 살펴집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구간 4차로 막고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대교에서 방화 일대까지는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반대 하남 방면 방화 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지나는데 평균 속도가 시속 30-40km 안팎입니다. 반대 다시 김포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 부분 차단하고 차선 도색 작업하고 있습니다. 일대 차량들 많이 좀 밀려가는 모습이니까 차선 변경에 미리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경부고속도로 지금 서울 쪽으로 양재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 일대까지는 지금 5km 정도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News FM.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9: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다섯 번째 우주 비행을 마쳤습니다.
10: 네, 역대 처음으로 한 치의 지연이나 이상 없이 예정된 시각에 발사됐는데요. 15기의 위성도 모두 분리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김민경 기자,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11: 네, 고흥 나루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9: 네, 나연호 기자는 어디입니까?
12: 네,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 나와 있습니다.
9: 자, 먼저 나루 우주센터에 나가 있는 김민경 기자. 아, 누리호가 예정된 비행을 모두 마쳤는데요.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확인할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11: 네, 오늘 낮 12시 25분 누리호가 이곳 나루 우주센터를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1단 엔진에서 거대한 화염을 뿜어내며 순식간에 하늘로 솟구쳤는데요. 이 발사대와 3km가량 떨어진 이곳 프레스 센터에서도 발사 순간 땅이 울리는 듯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준비 과정부터 발사까지 한 치의 지연이나 이상 없이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역대 누리호 발사 가운데 계획한 시각에 그대로 발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누리호는 1단과 2단을 차례로 분리한 뒤 이륙한 지 12분 30초 만에 위성을 내려놓을 575km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주탑재 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5기와 큐브 위성 10기를 차례로 분리했고요. 마지막 위성까지 내려놓으면서 발사 20분 남짓 만에 예정된 비행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남아있습니다. 누리호가 계획한 궤도로 비행했는지, 15기의 위성을 목표한 위치에 정확히 내려놓았는지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잠시 뒤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성공 여부와 자세한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누리호의 비행은 일단 끝났습니다. 이제 15기의 위성을 목표한 궤도에 얼마나 정확하게 배달했는지, 또 위성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차례로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10: 네, 이번엔 우주발사 전망대로 가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그곳에는 오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온 것 같은데 누리호 발사와 함께 환호가 쏟아져 나왔다고요?
13: 네, 그렇습니다. 1시간 전쯤 누리호가 발사되면서 이곳 전망대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시민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는데요. 이곳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나로 우주센터였습니다. 시민들은 다 함께 카운트다운을 세면서 누리호의 발사를 기다렸는데요. 잠시 후 이 누리호가 연기와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치자 환호와 함성, 박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 발사가 낮에 이루어지다 보니 부모님과 함께 온 초등학생들이 눈에 띄게 많았는데요. 아이들은 맑은 눈망울로 발사체가 우주로 향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봤습니다. 발사가 이루어지는 사이 곳곳에서는 누리호에게 힘내라는 응원도 터져나왔습니다. 누리호를 관람하는 데는 날씨도 한몫했습니다. 오늘은 바다 안개도 별로 없어서 누리호가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이 비교적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발사 시각에서 1시간쯤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 시민들은 누리호 발사의 여운을 느끼면서 전망대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9: 네, 오늘 발사된 누리호 현장 연결해서 살펴봤습니다. 김민경, 나현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10: 직책수행경비 수령과 상표권 논란에 휩싸인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잠시 뒤에 국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문체위 국감 주요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14: 네, 오전 문체위 국감은 역사 왜곡 논란에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 국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야당은 허진호 감독과 영화 제작사 대표 등을 국회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역사 왜곡으로 유족이 겪을 고통과 상처가 크다며 제작진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도 영화 제작 경위와 편집 의도를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여당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국감장이 사상을 검열하는 자리가 아니라면서 영화를 보니 역사 왜곡이라는 지적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도 창작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순간 정치 공방 외에 무엇이 남겠느냐고 반대했습니다. 공방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영화 내용을 따지기 위해 창작자를 국회로 부르는 건 여야 간사가 합의하더라도 허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국감에 출석한 최희영 문체부 장관은 영화 내용이 역사적 왜곡이 맞느냐는 질문에 자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SNS에 출연 배우 신변 위협에 대한 의견을 적은 이유를 묻자 창작의 결과물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에 문체부 장관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박진영 공동위원장은 잠시 뒤인 오후 2시 자진해서 국감 증인석에 섭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직접 설명하겠다며 먼저 출석 의사를 밝혔고 참고인이 아닌 위증 책임을 지는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월 200만 원가량의 직책 수행 경비 수령과 JYP의 페노메논 상표권 선출원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9: 내부 서버에 외부 침해 정황이 포착된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유출 의심 자료 7건 가운데 한 건에 성도 85만 명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교회 정보 시스템 침해 사고 정황을 통보받은 직후 긴급 보안 점검에 착수해 외부 보안 전문 기관과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인 정보가 발견된 건 성도 정보 변경 이력으로 85만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기록돼 있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력 2,600여 건과 전화번호 주소 변경 이력도 각각 3,900여 건, 7,200여 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곧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10: 네, 앞서 김건희 씨는 같은 혐의로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15: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10: 네, 항소심 선고가 언제입니까?
15: 네, 서울고등법원은 잠시 뒤인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 58차례를 공짜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등을,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맞춤형 여론조사에 대한 암묵적 합의와 공천 관련 보답이 있었다고 보고 결과가 직접 전달된 14차례의 여론조사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양측 간 긴밀한 협의가 있었고 무죄 부분의 여론조사도 무상 제공된 게 맞는다며 1심에서와 같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 등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9: 공범인 김건희 씨는 무죄 선고를 받았었죠?
15: 네, 별도 재판을 받은 김 씨는 같은 혐의에 대해 하급심에서 모두 정반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 본인의 목적을 위해 여론조사를 독자적으로 실시했다며 명 씨의 진술 신빙성을 낮게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두고 같은 증거로 상반된 판단이 나왔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명 씨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배포한 것일 뿐 당시 이미 여론조사에서 앞섰던 데다 캠프 자금도 충분했기에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김 씨 사건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넘겨받아 심리하고 있습니다. 심리 결과가 나오기 전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가 먼저 진행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9: 서울 강북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일면식이 없는 7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10: 경찰은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뒤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구속영장 심사가 오전에 있었죠?
16: 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A씨는 심사를 앞두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변호인만 법원에 출석한 상태로 A씨에 대한 구속심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밤 11시쯤 서울 번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4일 저녁 7시쯤 자택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한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6시간 만인 그제 새벽 1시쯤 긴급 체포했습니다.
9: 범행 동기는 확인됐습니까?
16: 네, A씨는 체포 당일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길에서 어깨를 부딪힌 뒤 항의하러 찾아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 진술이 진실한지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가 당일 수유동 술집을 나서 자택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담긴 모든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분석 결과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거짓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고 일반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일 가운데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확한 범행 경위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9: 어제 저녁 7시 50분쯤 나주의 한 농촌 마을에서 60대 부부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0: 경찰은 면식범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열어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7: 네, 안녕하세요.
9: 자, 나주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60대 부부의 몸이 묶인 상태였고요. 흉기에 찔린 흔적도 발견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었던 건가요?
17: 네, 6일 오후 7시 49분

0: 부분쯤에 지인의 신고로 발견됐는데요.
1: 네.
0: 살해된 상태였습니다. 몸이 끈에 묶인 채 발견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는데, 그런데 이 부부가 모두 살해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좀 달라 보입니다. 우선 남편은 흉기에 의해서 살해됐고, 그리고 아내는 이제 기도가 폐쇄돼서, 그러니까 누군가 숨을 쉬지 못하도록 막아서
1: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0: 질식했다. 이렇게 현재 경찰은 1차 검시 결과를 밝혔는데요. 이 피해자 부부는 인근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부부이고요. 그리고 또 주변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특별히 원하는 할 만한 일이 없다.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굉장히 충격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예. 자, 지금 뭐 경찰이 추정하는 이 살해 시각 자체가 지난 5일 밤부터 6일 오후 사이 이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인 두 명이 결박돼 있던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단독 범행일 것인가? 혹은 여러 명이서 이 범행을 한게 아닐까? 이런 지금 추측도 제기되고 있죠.
0: 네, 그런 생각 충분히 할수 있고 또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두 명이 몸이 묶인 채 살해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피해자들이 60대거든요.
1: 네.
0: 그렇다면 60대를 노인이라고 할수 없잖아요. 요즘
1: 그렇죠.
0: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이런 60대 부부 두 명을 제압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범인은 한 명이 아닌 두명 이상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실제 사건들을 보면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즉, 한 명이더라도 두명 이상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고 범행에 이를 수 있고 또한 묶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 순차적으로 제압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네.
0: 한 명을 제압하고 그다음에 또 제압하고 이런 식으로 범행을 이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누군가 침입을 해서 생명을 해치려는 그런 상황에서는 공포에 질려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얼어붙은 상태에서 옆에 있는 자신의 가족이 묶이는 것을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리고 먼저 남성을 공격해서 제압하고 그 후에 여성을 제압하는 경우들이 있죠.
1: 예.
0: 그리고 또 이게 영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도 있는데 흉기가 있었으니까 가지고 간 흉기인지 현장에서 준비한 흉기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흉기를 가지고 살해했기 때문에 그 흉기를 통해서 위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끼리 서로 묶도록 이렇게 강요를 해서 한 명이 묶인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을 묶어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혼자 범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즉, 이집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포착되어서 남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 집에 들어가는 장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영상 속에서는 남성 한 명만 포착돼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한 명이 들어가서 두 명을 묶고 살해한 다음에 현재 도피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1: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제 경찰이 좀 수사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이제 흉기로 이제 남편은 60대 남편은 이제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근데 현장에서는 흉기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범인이 흉기를 가지고 갔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숨겼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계획된 범죄라고 봐야 될까요?
0: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는데 사실 계획 범행이냐 우발적인 범행이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범행 후에 흉기를 어떻게 관리했느냐, 버리고 갔느냐, 가지고 왔느냐, 숨겼느냐, 등 다른 사람에게 주었느냐 등등보다는
1: 네.
0: 애초에 흉기를 준비해서 간 것인지 아니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것을 흉기로 이용했는지
1: 네.
0: 여부를 따져봐야 됩니다. 따라서 계획 범행인지 우발 범행인지 여부는 어떤 것을 흉기로 사용했고, 그리고 그 흉기를 어디에서 가져갔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1: 네.
0: 따라서 아직까지 그 흉기가 발견되지
1: 네.
0: 않았잖아요. 이걸 발견하는 것이 우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도주할 때 같이 이걸 가지고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또는 어딘가에 다른 사람이 찾지 못하는 곳에, 찾기 어려운 곳에 버렸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또 몸을 묶은 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0: 이 끈을 미리 준비해서 가져갔다면은 전체적인 계획 범행을 충분히 계획을 해서 갔다고 볼수 있겠고요. 다만 농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에 있는 집들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농업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 또는 끈도 이제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도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일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사람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영상을 통해서 인상착의는 확인했다고 합니다만 누구인지는 모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누구인지까지 확인을 해야 도대체 왜 여기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목적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사건이 일어난 그 마을의 모습을 함께 좀 보셨는데 이렇게 조용한 농촌 마을에서 들린 살인 사건 소식에 마을 사람들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3: 통신이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가봐야 하겠다고 가시더라고요.
4: 마을 주민입니다.
5: 그래가 발견하셨군요.
3: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6: 하고 겁나 좋은 사람들이요. 겁나 좋은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산 사람들이 무슨 죄가 지니겠소. 원한 살만한 사람들이 아니요. 그리고 좋단께 우리 아주 늙은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3: 아니 사람들이 겁나게 좋아. 부지런하고 아주 농사도 잘 짓고 아주 사우스까지도 하고 아주.
2: 지금 마을 주민분들이 입을 모아서 좋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이 추정하기로는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0: 네, 우선 인상착의는 확인됐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 주민들에게 물어봤더니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일단 이곳을 자주 왕래했거나 아니면 이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까이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피해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일 수는 있어요. 즉 면식범일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 가지 단서를 통해서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집이 잠겨 있었는데 문을 따고 들어갔다 또는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 이런 경우에는 면식범이라기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침입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예. 하지만 그러한 훼손의 흔적이 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그로 인해서 들어갔다면 이 부분은 면식범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이제 문단 속의 수준이라든지 외부인에 대한 경계의 정도가 다 동일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느냐, 또는 주변 사람들과의 왕래가 어느 정도로 잦았느냐에 따라서 낯선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은 상당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 현재 경찰이 면식범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현재 면식범으로 추정은 됩니다만 아직까지 누군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경찰이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경찰은 조금 더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무언가를 자기들만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관계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좀 더 드러나게 된다면은 도주에 더 용이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통해서 면식범으로 추정된다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확인을 해주고 그 이외에 구체적인 이 용의자의 신상이라든지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1: 주변 동네 사람들은 원한을 살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 그런 걸 따져보기 위해서는 이게 집에서 뭔가 없어진 물건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범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범인이 어디로 갔을 것이다, 어디에 있을 것이다. 이거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 이 범행의 목적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과연 범행이 왜 이루어진 것인가? 좀 크게 봤을 때 단순히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절도를 시도했다가 이런 강도 살인이 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으려고 한 그런 강도 살인인지 여부 등등 금전이 주된 목적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네. 또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이제 원한에 의해서 이런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웃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럴 일은 없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원한을 사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 정말 좋은 사람, 정말 착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잘못 하나도 안 해도 누군가는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해서 원한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 또한 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금품, 원한 그리고 성적인 목적 이런 가장 큰 틀에서 접근을 하나씩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 원한이라는 게 어찌 보면 또 보복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즉 이 피살된 주민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보복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앙심을 품고 이런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가능성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경찰이 면식범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 단서 근거가 뭔지 정확히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쉽게 그런 말을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만약 금품 목적이라면 면식범이 굳이 여기에 가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이 집에서 금품을 노릴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있고 경찰은 이미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면책범이다라고 추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2: 네, 경찰이 인근 그 CCTV 영상을 통해서 지금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누군가 차를 타고 달아나는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됐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고 지금 이 주변에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타고 있던 차량 그리고 자전거가 또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어떻게 도주할 것인지까지 다 염두에 두고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물론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잡히지 않을 것이냐 순간적으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이렇게 체계적인 도주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접근과 범행 그리고 그 후에 도주까지 다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차량 있잖아요. 네. 용의자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이게 피해자의 차량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 차량을 가지고 이 집으로 접근을 해서 범행을 하고 그 자기 차량을 가지고 도주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갔다고 예. 하거든요. 근데 자전거는 오토바이나 자동차와 달리 번호판이 없습니다.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에 찍히더라도 곧바로 추적되진 않거든요. 소유자가 곧바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할 때부터 자전거를 타고 간 것이 차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동 경로와 동선과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자전거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외국에도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거든요.
1: 예.
0: 이런 자전거를 통해서 가서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도주할 때는 또 상당히 빠르게 도주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간 타고 간 자전거를 이 피해자의 트럭에 싣고 적재함에 싣고 피해자의 트럭을 운전을 해서 3km 정도를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차량을 은닉해놓고 다시 자신의 자전거를

0: 꼬리를 잡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치밀한 계획으로 보이고요. 만약 범행, 의도하지 않은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거는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상당히 다양한 생각들을 해낸 것인데 사실 그럴 가능성보다는 사람이 이런 범행을 예정하지 않고 네. 계획하지 않고 있다가 이런 큰일을 저지르게 되면은 이렇게 체계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1: 당황하죠.
0: 네네.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갔다. 아, 어떻게 도망갈지 생각을 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도 지금까지 흔적을 들키지 않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황을 쭉 살펴보면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경찰이 지난 5일 밤부터 6일 오후 사이에 이제 범행이 이루어졌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간이라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획을 했다면 도주까지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0: 사실 출국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정도 시간이면 미리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나가기도 충분한 시간이죠. 하지만 현재 경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도 해외로 가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에 해외로 갔다면 그 부분까지도 먼저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해외로 도주하지는 않고 아직까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렇다면 검거가 그렇게 어려 보이진 않아요. 특히 인상 차이가 포착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는 누군지 확인했지만 경찰이 수사상의 편의라든지 비밀을 위해서 아직까지 확인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원을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만약 경찰의 이야기대로 면식범이라면 이 피해자 부부가 그동안 최근에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들 또는 최근에 만난 사람들 또는 직접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누군가에게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본다면 지금 이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피해자가 국내에 있다면 검거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2: 네. 경찰의 용의자 검거 소식을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최근 SNS에서 큰 주목을 받은 영상인데 자, 지금 저희 뒤로도 이 이미지가 보이고요. 영상 보시면 자, 지금 다리 위에서 외국인들이 다이빙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이 다리가 지금 물줄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지금 반포대교로 보이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안전장비도 없고요. 말 그대로 정말 다이빙을 해서 강으로 뛰어드는 이런 모습인데 상당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0: 저는 무서워서 못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거는 좀 생명을 걸고 하는 게
2: 그렇죠.
0: 아닌가
2: 예.
0: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목적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촬영을 했고 이제 행인들이나 또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촬영을 한 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함께 저 위치를 카메라 각도를 보면은 함께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서로 촬영을 한 것으로도 보여요. 뛰어내리기 직전이라든지 뛰어내리는
1: 한 명이 아니니까요.
0: 그러니까요. 예. 서로 찍어가지고 SNS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떤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 나름의 취미 활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는 것만으로 굉장히 위험하고요.
1: 그러게요.
0: 그리고 다행히도 주변에 지금 저 입수한 사람들도 크게 다치었다는 소식은 없고 그리고 또 주변에 저 행위로 인해서 다쳤거나 크게 피해를 입은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자칫 저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 다치면 어떡하는 거야.
1: 그러게요.
0: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고가 들어오면 또 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쓸데없는 그런 행정력, 경찰력 낭비가 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끔 온라인상에 저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정말 아찔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아찔한 행동들을 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 모방의 우려도 있고 그리고 또 따라하다가 크게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데 저 영상 보면서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1: 근데 저는 저 영상 보면서도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 우리 한강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리 위에 못 올라가게끔 또 이런 조치들을 해놨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는지도 상당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0: 사실 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치가 모든 한강 다리에 다 설치된 거는 아니죠.
2: 예, 예.
0: 그래서 몇몇 다리에만 제가 알기로는 4개, 5개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반복되었고 지속되었던 그 교량에만 설치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반포대교를 뭐 자주 거의 매일 이용하는데 저렇게 보도가 있는지도 사실 약간 좀 가물가물해서 저기에 지나갈 수 있는 인도가 있나?
2: 예, 있더라고요.
0: 네, 저도 거의 한 10년 가까이 매일 지나가는데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걸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 그렇죠.
0: 예, 다른 한강 다리와 좀 다르거든요.
2: 예.
0: 그런데 굳이 저기를 찾아가서 했다는 거는 뭔가 다른 행인이 없는 곳을 일부러 고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번 저렇게 저런

0: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이제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정도 높이면은 사실 기어 올라가서 뛰어내린다. 네. 마음만 먹으면은 지금도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1: 그러니까요. 예,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설명해 주실 때 이제 구조 인력이나 뭐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출동하게 되면 그런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그 영상에서도 자 지금 이 영상입니다. 지금 인력들이 출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저런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뭐 과태료를 물게 한다던가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겁니까?
0: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게 과연 범죄냐, 이 형벌을 가할 수 있는 범죄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더 이상 만약에 어떤 경위로 어떤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머무는지는 모르겠고 또 네. 국적도 사실 외모만 보고 판단한 것인지 외국인이라고 저희가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예. 네, 하지만 만약 그럴 경우에는 출입국 자격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상당히 경미한 일로 보이지만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럼 범죄냐? 사실 범죄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아니면 형법이라든지 뭐 경범죄처벌법이라든지 또는 레저 소상 레저 관련된 법령까지도 봐도 네. 딱히 마땅히 범죄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지금 과태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 교량을 관리하는 그런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과태료 행정적인 처분은 충분히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 저희가 이제 누리호 발사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장에서 최종 결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3: 네, 그럼 지금부터 누리호 5차 발사 상세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우주항공청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4: 예, 국민 여러분, 누리호가 계획된 5차 발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12시 25분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는 이륙 이후 1단과 2단 분리, 페어링 분리, 3단 엔진 연소 등 계획된 모든 비행 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누리호에서 지상으로 전송된 원격 측정 정보를 바탕으로 비행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누리호는 목표한 태양 동기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주 탑재 위성인 초소형 군집 위성 5기도 계획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분리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누리호에서 분리된 초소형 군집 위성 6호는 조금 전 13시 8분경 남극 세종 기지와 최초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나머지 군집 위성은 국내 지상국과 노르웨이 스발바드 해외 지상국을 통해 순차적으로 교신할 예정입니다.
5: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입니다.
4: 모든 위성의 1차 교신이 완료되는 시점은 오후 4시 30분경으로 예상됩니다. 큐브 위성의 경우 10개 중 9개가 분리되고 1개가 미사출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미사출된 위성은 쿼터니언이 개발한 퍼셋 위성입니다. 누리호에서는 정상적으로 사출 신호를 보냈으나 해당 위성이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9개의 큐브 위성들과의 교신은 각 개발기관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5차 발사 성공으로 누리호의 누적 발사 성공률은 75%에서 80%로 높아져 누리호의 신뢰성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5차 발사는 단순히 위성을 목표 궤도까지 운반하는 것을 넘어 여러 개의 위성을 한 번의 발사로 정밀하게 궤도에 배치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주 탑재 위성 5기를 동시에 우주에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군집 위성의 성공적인 궤도 투입으로 고객이 원하는 궤도와 시간에 맞춰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 단계 더 높은 우주 수송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누리호 6차 발사는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5차 발사와 같이 초소형 군집 위성 5기를 우주 궤도에 올리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2년까지 매년 1회 이상의 누리호 발사를 추진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누리호의 신뢰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민간 주도의 상업 발사 서비스 체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발사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 발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고흥 지역 주민과 군인, 경찰, 소방 관계자, 관련 부처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누리호 5차 발사 현장을 직접 찾아주신 부총리님과 과방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님의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5: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누리호 5차 발사의 성공으로 대한민국 우주 역사, 우주개발 역사에 또 하나의 뜻깊은 이정표를 세우게
6: 되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5: 오랜 시간 묵묵히 땀 흘려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과 민간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우주항공청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오르는 순간을 함께 지켜보며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2년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 우리별 1호를 외국 발사체에 실어 보낸 이후 우리는 독자적인 우주수송 역량을 차근차근 쌓아왔습니다. 오늘 누리호 5차 발사를 통해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2: 네, 누리호 5차 발사와 관련된 정부의 최종 발표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12시 25분에 발사된 누리호가 계획된 비행 절차를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초소형 군집 위성 5기는 정상 분리됐고 큐브 위성 10기 중에 1기는 사출이 안 됐다라는 부분까지 설명했습니다.
1: 네, 이로써 누리호 누적 발사 성공률은 75%에서 이제 80%로 높아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주 탑재 위성 5기를 동시에 우주에 투입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의 격려의 말도 있었는데요.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 네. 자, 저희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앞서 이제 반포대교에서 외국인들이 좀 무분별하게 뛰어내리는 그런 사건 사고까지 살펴봤었는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면식이 없는 70대 남성의 집을 찾아가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걸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0: 네,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본인이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이 절차의 의미를 본인이 잘 모를 수도 있고
2: 네.
0: 또는 언론에 공개될 가능성을 우려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자포자기 상태일 수도 있다.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네, 관계없이 구속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봐야겠죠.
2: 예. 자, 지금 속보가 들어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형이 나왔었죠.
1: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1: 예, 관련 소식은 저희가 추가로 들어오면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앞서 이제 그 일면식이 없는 70대 남성의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뭐 자포자기 상태일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은 혹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는 걸 포기를 하면 구속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건가요?
2: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이제 구속 된 상태죠. 지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는데 오늘도 피의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담당 변호인은 이제 출석을 해서 잘 진행하고요.
1: 예.
2: 이렇게 경우에 직접 판사가 물어보고 피의자에게 물어보고 답을 얻어서 판단을 하는 게 이 제도의 주요한 취지인데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자료 등을 통해서 판단을
1: 예.
2: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유명한 사건에서도 종종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반성하는 의미로 뭐 포기하겠다든지
0: 예.
2: 또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뭐 언론 노출 등을 우려해서 나오지 않는다든지 그런
1: 예.
2: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만 사실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또 하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이 피의자의 정신적인 상태입니다. 이 피의자가 범한 범행의 내용과 그리고 또 체포된 후에 밝혔던 여러 가지 범행의 동기라든지 정황 등을 볼 때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경찰도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0: 예.
2: 생각을 해서 사이코패스 검사도 예정하고 있는데
1: 예.
2: 그렇다면은 이번에 나오지 않은 이유 역시 어떤 정확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신적인 현재 상황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0: 네. 지금 보이는 이 이미지 화면은 저희가 이제 그 피의자가 주장한 부분을 저희가 AI로 좀 구현을 해본 그런 화면인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이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힌 뒤에 그걸 항의하러 찾아가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또 CCTV 영상은 또 다르다고요?
2: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의아한 부분이죠.
1: 예.
2: 저도 YTN 뉴스 보면서 야 70대... 와 어깨 부딪혔다고 해가지고 따라가서 살해를 하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1: 그러게요.
2: 있냐 이런 폐륜 범행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1: 네.
2: 막상 경찰이 CCTV 영상을 다 확인해 보니까 어깨 부딪힌 장면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어깨가 부딪혀서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한 것이냐, 혹시라도 뭔가 금품을 노린 다른 범행이었는데 그 경위를 동기를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냐 이럴 가능성도 있겠고요.
1: 네.
2: 또는 제가 예전에 뭐 유사한 사건을 한번 처리한 적이 있는데 망상 장애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깨 부딪히지 않았는데
1: 네.
2: 자기는 믿고 있는 거예요.
0: 혼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2: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때도 이야기를 다 듣고 어떤 갈등이나 어떤 여러 가지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1: 네.
2: 경찰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인근 근처에 스쳐 지나가기만 했는데 충돌이 있었다, 충격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도 저희가 아주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0: 예.
2: 혹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 좀
2: 만약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유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전과라든지 또는 정신병력 또는 현재 치료 상황 등등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찰도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깨 부딪혔다고 했는데 전혀 영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영상에 포착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나라고 봐도 그거 역시 없다는 거죠.
1: 네.
2: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어깨 부딪혔다고 했는데 그 부분 영상을 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부러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착각을 했거나
1: 예.
2: 뭐 이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다만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곳곳에 있는 카메라에 의해서 다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도 저런 이야기를 했단 이야기는 금방 들통난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은 본인은 뭔가 실제 사실과 다른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혹시라도 정신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짐작도 듭니다.
1: 예, 그래서 경찰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하기로 했다면서요?
2: 그렇습니다. 물론 사이코패스가 이런 정신병, 좁은 의미의 정신병이라고 볼 수 있느냐
1: 예.
2: 여부는 또 여러 가지 학계에서도 논란도 있고 이견도 있죠. 다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이 아니다.
1: 네.
2: 뭔가 이상하다라는 부분들 경찰이 이미 포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과거 정신병력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또는 그게 아니라 무조건 지나가다가 아주 비정상적인 동기에 의해서 사람을 살해했다. 그런데 이렇게 살해한 다음에 또 이유를 추궁하니까 그냥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냈다.
1: 네.
2: 그렇다면 이거 역시 비정상적인 정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혹시 사이코패스가 아니겠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사이코패스 검사도 이게 뭔가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0: 한 다음에 기계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질문을 하고 답이 들어오면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따라서 검사를 하려고 해도 준비를 해도 이걸 거부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예. 질문과 답변과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경찰이 계획을 하고 있지만 과연 원만하게 이루어질지 또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좀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 이 20대가 받는 혐의가 범행 직후에 피해자 휴대전화, 카드를 또 훔쳐서 달아났다 이런 혐의도 있는데 그럼 최종적으로는 좀 금품을 노리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습니까?
0: 근데 단정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처음부터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면은 이건 강도 살인이 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람도 죽이고 물건도 가져갔고 이렇다면은 뭐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요 강도 살인이 아닙니다. 살인을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주인을 잃고 주인이 사망한 상태에서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거는 절도다. 즉 살인 후에 절도가 벌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강도 살인이라고 본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처음부터 금품을 목적으로 살해한 건 아니다. 처음에는 어깨가 부딪혔다고 착각을 했든 실제로 어깨가 부딪혔든 또 다른 원인이 있든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후에 금품을 가져갈 생각이 들어서 가져갔다라고 현재 경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물론 수사가 아직 제대로 뭐 초기이기 때문에 완료된 것도 아니고 또한 기소돼서 재판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예. 현재까지 경찰의 수사 방향을 보자면은 금품을 노린 범행이라기보다는 살해 후에 금품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3: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4: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입니다.
3: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박진영.

0: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감사.
1: 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선서, 증인 선서 모습 들어보셨는데요. 이건 조금 전에 증인 선서를 하는 모습이고, 이 시각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0: 저도 나름 전성기일 때, 저희 회사도 굉장히 잘 될 때, 한국에서 벌 수 있는 정말 막대한 수익을 포기하고 그냥 꿈 하나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 버스에 타고 미국 50개 도시를 돈 사진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 많았지만 악착같이 끈기를 가지고 이겨내서 결국 그 뒤에 이 페이지에 보시면 그해 10월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빌보드 핫100에 한국 음악이, 케이팝이 수록되는 너무나 기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계속 우리 아티스트들과 팬들의 피땀 눈물로 이제는 감히 빌보드에서 수시로 1위를 하는 일이 아주 드물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큰 공연장에서 5만 명, 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일도 이제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어가는 데 있어서 이쯤에서 한번 한계에 다다랐구나라는 생각을 저나 케이팝 사사를 이끌어가는 모든 분들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을 합쳐서 여기서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짜서 다음 단계로 도약할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정부로부터 그 일을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받아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형 프로젝트 두 개는 페노메논 어워즈 혹은 페스티벌이라는 프로젝트고요. 또 하나는 세계 주요 도시에 K-센터를 건립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는 페노메논 어워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이라는 형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과 관 사이의 역할을 어떻게 분할해야 되고 또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며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일단 틀을 잡은 것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정부와 민간기업 사이에서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낸 후에 그 실행은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때로는 관 주도로 때로는 민 주도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페노미논 이 시상식과 페스티벌은 그 프로젝트의 성격상 민 주도로 하는 게 맞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요. 그 민 주도로 일을 하기 위해서 K-POP 4개사가 처음으로 한 회사를 건립했고 동일한 자본금을 넣고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 구조로 민간 4개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합당한 인재들을 충원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단 지금까지도 민과 관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일해야 될지 아직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또 배워서 그것들을 많이 적용해서 좀 민관이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그런 좋은 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말씀 잘 경청하여 듣고 솔직하게 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증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출석을
1: 네, 오늘 문체부 국정감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선서를 하고 그리고 오늘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어떤 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모두 발언에서 글로벌 페스티벌 페노메논과 관련된 설명을 좀 하는 것 같았어요.
3: 그렇습니다. 저 처음에 이게 어떤 내용인가 라고 네. 봤더니 어떤 뭐 현상 뭐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PH로 시작하는데 그걸 FAN으로 해가지고
1: 팬으로, 네.
3: 그런 팬을 의미하는 그런 네네. 페노메논. 이게 어떤 페스티벌도 열고 그리고 또 상도 주는 걸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죠. 굉장히 네. 민관이 함께 굉장히 크게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준비할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에서만 했다가는 자칫 팬들이 볼 때 그 너무 옛날이다. 이거 너 재미없다. 이거 왜 이렇게 했냐. 이거 너무 동떨어져 있다. 우리 이거 원한 거 아니다. 라고 하면은 정말 돈만 쓰고 큰일 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큰 성과를 냈던 박진영 위원장을 공동으로 모셔가지고 이제 함께 일을 하겠다.
1: 대형 하는, 기획사들이 네네. 다 참여를 하더라고요.
3: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 상표권 관련해서 이 JYP 엔터테인먼트 명의로 상표 등록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박진영 위원장은 이게 우리가 가져가려고 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먼저 할까 봐 일단 절차를 진행한 것이고 다 절차 마무리되면 당연히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도 오늘 관련된 질문이 나온다면 그러한 주제 등록을
4: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장에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7: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8: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9: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1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3: 합성 목재 예스팀바
12: 경동산업 주식회사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조금 전 전해드린 누리호 5차 발사 최종 결과 발표는 지연 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터.
3: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틈 없이 일하느라, 진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7: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4: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9: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아시안게임이 끝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경역특례인데요.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먼저 병역특례가 뭘까요? 정확한 명칭은 예술체육요원 제도입니다. 1973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예술체육인을 지원하고 국위를 선양하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흔히 군 면제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면제가 아닙니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방식입니다. 체육 분야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축구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53년 된 이 제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특히 일반 청년들은 군 복무를 하는 상황에서 국제대회 성적만으로 병역 혜택을 주는 게 공정하냐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0: 대한 게임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제도를 폐지하거나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앞으로 국회 차원의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병역 특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말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맑고 공기질도 깨끗합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4도, 창원과 부산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가을 햇볕이 강해도 자외선 지수가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하는데 무리 없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환절기의 건강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한글날 연휴에는 전국의 하늘이 맑은 가운데 한낮의 기온이 서울 25도로 따뜻하겠습니다. 이 시각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수원 부근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고 여파로 뒤로 1km 구간에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양재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 사이 6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한편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서평대 분기점에서 화순휴게소까지 12km 구간 밀리고 있고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도 다시 4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오, 오,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6: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전해드립니다.
7: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국가사업에 걸린 계약서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제목은 상표권 출원에 관한
6: 현재 박진영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문체부 국정감사를 지연 중계로 전해드립니다.
7: 문체부가 4월 1일이 돼서 처음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나서 맺은 계약서인데요. JYP가 소유한 국내 지분 50%를 문체부, 그러니까 정부에 양도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게요. 제가 법무법인데 자문도 받아봤지만 이러한 양식의 국가와 함께하는 계약서는 처음 본다라는 법무법인도 있었습니다. 왜냐? 국가가 함께하는 계약에는 보통 제일 첫 번째 주체 국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는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국가에게 주는 것으로 마치 갑의 위치에 JYP가 돼 있게 설정을 했고 모든 내용이 JYP로부터 국가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페널티가 없는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위반 조항에 대한 제한이 없는 계약서였습니다. 자, 이거 법무법인들에서 문체부가 아니라 JYP 엔터가 지금 초안을 설계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디서 썼습니까? 문체부가 썼습니까? JYP가 썼습니까? 대중문화위원회가 썼습니까? 위원장 대답해 주십시오.
8: 저요.
7: 예, 계약서 어디서 초안 작성했습니까?
8: 죄송하지만 어느 쪽에서 초안을 작성했는지를 제가 알지 못합니다.
7: 위원장께서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8: 하겠습니다. 네.
7: 위원장께서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6: 배현진 네, 국민의힘 의원,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입니다.
7: 네, 이거 확인해서 오후 동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네.
7: 자, 이 해당 계약서 내용을 좀 보시면요, 대단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페노메논이 앞으로 수백억이 계속 지원될 수 있는.

0: 직간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국고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분은 절반만 문체부가 가지고 우리 해외 권리는 JYP에 모두 귀속하도록 아예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자,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민관협력이라고 하지만요. 만약에 관이 아예 필요가 없다면요. 이미 잘 나가고 있는 K-POP이 국가가 지원했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네 개 기업이 합작법인 만들어서 지원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굳이 관이 꼈는데 이 사업의 권리를 해외 사업권의 모든 굿즈 상표권까지 JYP가 갖는 걸까?
1: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안,
0: 전담법인에 이양하신다고 그래서 입장을 밝히셨죠?
1: 네.
0: 예, 근데 전담법인에 이양한다는 게 본 의원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전담법인의 내용을 보아하니까요. 전담법인이 도로 JYP입니다. JYP, SM, YG, 하이브. 자, 이분들은요.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 어제 방송에서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친분, 네 개 회사가 모두 친할 수 없지만 라이벌이라 본인의 친분을 통해서 함께 하기로 손을 잡았고 아예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대중가요 부분에 초창기부터 함께 이사로 협력을 하셨죠.
1: 네.
0: 보통 국가사업을 할 때는요. 공고를 내고 우리 문체부의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업체들이 공고를 확인하고 그중에 능력 있는 회사나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문체부가 선정해서 함께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은 즉 시작 단계부터 내부자들인 우리 국내 60% 넘는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회사들이 함께 내부 정부를 통해서 국가사업에 단독으로 진출한 겁니다. 이런 이거 특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1: 네, 뭐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계사의 몇 년간의 희생을 담보로 시작되는 프로젝트여서 사실
0: 사계사의 몇 년간의 희생은 그냥 사계사가 하시면 됩니다. 여기 국가 지원이 필요 없거든요. 이미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K-POP.
1: 네.
0: 그렇죠? 왜 네 개 회사에만 특급 대우를 해야 할까요? 이거 관련해서 어제 방송에서 또 얘기를 하셨어요.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 가지 조건을 계약서에 걸었다. 이거 거짓말이죠. 계약서에는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 가지 조항이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아마 조항을 안 읽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관께서는 페이스북에 길게 그 조항에 관해서 쓰셨어요. 세 가지를. 의아한 대목이죠. 계약서에는 없는 것이 공익성을 담보했다고 두 분은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구두 합의한 겁니까? 아니면 이면 계약서가 있습니까? 계약서 따로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1: 사전기업 결합심사 때 제출된 건가요, 장관님? 정확하게는 몰라서. 이 세 개 계약...
2: 그거는 서로가...
0: 계약서 저희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 요청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전담법인에 관한 그 어떤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담법인에 관한 그 어떠한 계획도 없다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담법인은 두 분께서 말만 하셨지 구체적인 실증적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장께서도 굉장히 추상적인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페노메논을 설계할 때요. 한국판 코첼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코첼라가 미국에서 한 해에 발생시키는 경제 효과 얼마인지 아십니까?
1: 아, 정확하게 모릅니다.
0: 예, 4억 3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5,500억 원이고요. 이거 작년 기준입니다. 여기서 매출이 2억 달러, 약 2,700억 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방송 나와서 200만 원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셨는데요. 이것을 이 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낼 수 있는 게 수천억 원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준을 코첼라인 5,500억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1조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언론에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2,700억이 아니라 예상되는 그 똑같은 기준으로 하면 5천억 가까운 매출이 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거 네 개 사가 독점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죽하면 장관께 물어볼게요. 오죽하면 우리 그
3: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진행 중입니다.
2: 일단 페노메논이라는 행사는 지금도 4대 기획사와 함께 정부가 논의하면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같이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

0: 되고요.
1: 최휘영 그 문체부 때문에 장관입니다.
0: 일부만 지금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걱정과 우려들이 있었던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윤시상 씨와 저도 대화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각에 저희가 조금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페놈이라는 행사는 정부가 하는 행사에 4대 기획사가 어떤 이권을 노리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4대 기획사가 이미 이루고 있는 글로벌한 그 성취를
2: 질의하지 마시고 답변 기회만 드리도록
0: 컬처로 더 활용하기 위해서 4대 기획사가 합심해서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중에 어느 곳이든 손을 놓으면 이 행사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논의의 프로세스가 이거는 기존에 해오던 거랑 다르다라고 문제 제기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의 특수성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네. 네, 박진영 위원장도 답변하시죠. 제가 볼 때 12분 중에 11분을 질의자께서 내용을 정리하셔서 두 분에게 답변의 기회가 너무 없어서 박진영 위원장님 짧게 답변하십시오.
3: 배현진 우선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정말 돌아봐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 계약서 세 개 항이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어디 실제로 정말 무용으로 존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정말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페노메논 행사 때 4개사의 대표 가수들이 이걸 안 하고 따로 공연을 하면 두 배, 세 배의 수익을 냅니다. 모든 회사가. 이거를 희생하게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YG한테 빌고 SM한테 빌고 하이브한테 빌고 그래서 당장 굉장히 몇백억 대의 손해가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그러나 장기 비전을 보고 또 이게 우리나라에 파생시킬 효과 또 다른 산업에 전이 될 효과 때문에 다들 하기로 큰 결심을 했고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이 행사를 안 하고 각각 회사들이 그 시간에 각 가수의 공연을 하면 훨씬 더 큰 돈을 법니다. 그래서 특혜를 받는다고 하긴 조금 그렇습니다.
4: 현재 박진영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문체부 네, 국정감사 진행 중입니다.
2: 일단 다음 질의 이어간 다음에 다시 드릴게요. 자료 30초만 드리십시오.
5: 장관께서 지금 주셨다는 그
2: 네, 회의, 저를 보고 하시는
5: 회의 록이 아니라요. 회의 결과만 저희한테 건넸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회의 록입니다. 우리 기관에서 국민의힘 의원님 회의 록을 다시 한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다시 한번 위원장실에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또 여기 이 자리는 언론인들도 계시고 아까 사실 업무 보고 과정에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업무 개요라든지 페노멘의 성격 등에 대해서 사실 조금 상세하게 해주셨더라면 이해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무 보고
6: 네, 문체부 국정감사장 연결해서 배현진 의원의 질의 그리고 장관과 박진영 위원장의 답변 들어보셨습니다. 뭐 저희가 앞서 잠깐 뭐 다뤄본 것처럼 상표권에 관한 질문이 좀 주가 된 것 같아요.
7: 그렇습니다. 계약서를 또 배현진 의원이 법률 검토를 받은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지적을 했고요.
6: 네.
7: 여기에 대해서 또 박진영 위원장도
4: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7: 또 답을 또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이 상표권 등록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이 행사의 취지라든지 또는 이 행사의 목적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주고받았는데
6: 네.
7: 배현진 의원은 결과적으로는 특혜를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큰 수익도 내고 그리고 경제 창출 효과가 크다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대형 기획사
8: 예.
7: 또 그중에 한 곳을 이끌고 있는 박진영 위원장 역시 개인적으로 또는 그 해당 회사가 이득 보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인 것 같아요.
6: 네네.
7: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박진영 위원장이 추가적인 위원장으로서 추가적인 시간을 이제 할애받아서 답을 또 했죠. 실제로 이 4대 기획사 소속된 유명 연예인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6: 예.
7: 자, 이런 이 이야기는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의 양보나 희생을 통해서 대한민국 문화 발전을 위해서 함께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이제 관련된 업계 일을 좀 하다 보면은
6: 네.
7: 일정을 맞추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연예인들도 함께 모여서 공연하기 위해서는

0: 일정 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미리 잡아놔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서로 이제 교류라든지 또는 함께 공동된 계획이 없이 각자 운영되는 회사에 소속되어서 일하는 세계적인 그룹이라든지 연예인들이 일정을 맞춰가지고 한 무대에 한 달 한 시에 선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또 그러한 명분을 또 얻고 그리고 또 각 기획사들을 설득을 해서 한 자리에 모으기 위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박진영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이제 영입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애초에 문체부와 정부의 의도가 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취지 당연히 저도 공감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국회의원들이 그냥 무턱대고 할 수 없는 이야기 또는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지적과 비난만 하는 건 또 아닐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그거를 잘 만들어 나가고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앞으로 더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면서 좀 원만하고 무난하게 민관이 함께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가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문체위 국감과 관련해서는 주요 내용도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고요. 손수호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한국 축구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전을 끝으로 A매치 4연전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1: 네, 마지막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로 A매치 59골을 넣는 대기록을 달성했지만 대표팀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순표 기자.
3: 네, 스포츠입니다.
1: 네, 모레노 임시감독이 A매치 4경기를 모두 끝냈는데 먼저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3: 네, 일단 어제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는 점수로 보면 2-0 완승입니다. 송민 선수의 A매치 59골 대기록도 나왔고 월드컵 출전에 불발됐던 오세훈 선수가 대표팀 첫 선발 경기에서 골을 넣으며 확실한 존재감도 알렸습니다. 직전 베네수엘라 경기 때와는 달리 압박도 좋아졌고 승리도 챙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9-10월 A매치 4경기에서 2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외형적으로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경기 내용을 보면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모레노 감독이 들여온 4-4-2 전술의 완성도가 첫 경기인 에콰도르전을 제외하고 경기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나치게 4-4-2 포맷에 얽매이다 보니까 미드필드 수차 싸움에서 밀리고 당연히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도 떨어지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1-0으로 앞선 우즈베키스탄과의 전반전 상황에서도 골 점유율은 오히려 43-57로 밀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결국 모레노 감독이 임시자를 떼고 정식 감독이 될지는 오는 11월 A매치 두 경기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어제 경기를 지켜본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대기록 달성에 많은 박수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3: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151번째 A매치 경기에서 59호 골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전반 6분 페널티 아크에서 수비벽을 피해서 오른쪽으로 낮게 갈아찬 공이 그대로 골대 오른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차범근 전 감독이 갖고 이끈 A매치 최다 골인 58골을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차전 감독이 1978년 12월 방콕 아시안게임 중국전에서 58골을 넣었으니까 무려 47년 9개월 만에 신기록이 작성된 겁니다. 송민 선수가 18살이던 2010년 12월 시리아와의 친선 경기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렀는데 대표 선수로 뛴 지 16년 만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금까지 잉글랜드 토트넘에서 173골을 포함해 국가대표팀과 프로팀을 합쳐 통산 301호 골을 기록 중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소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4: 이렇게 한 역사를 쓸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나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5: 손흥민 선수입니다.
4: 이렇게 대표팀 일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정말 꿈꾸던 이런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이렇게 많은 골을 넣었다는 것은 저 혼자만이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6년 동안 같이 함께했던 모든 선수들 또 모든 감독님 또 코치님 정말 또 항상 그 자리에서 응원해 주신 팬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1: 네, 그리고 수비수만 불쌍하다라고 발언을 했던 김민재 선수 어제 경기에 결장했는데 일부 언론에선 국가대표 은퇴 이야기까지 나왔죠?
3: 네,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기 직후 수비수만 불쌍하다, 팀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던 김민재 선수가 어제

0: 경기에 뛰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일부 언론에서 1996년생 동갑인 김민재, 황인범, 황희찬 선수 3명이 국가대표 은퇴의 뜻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라커룸에서 일부 동료 선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황희찬과 황인범 선수는 기자들의 국가대표 은퇴 여부를 묻는 공식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축구협회도 은퇴설은 사실무근이고 선수 본인도 부인했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선수들의 진위는 밝혀지겠지만 전술적 완성도나 팀워크나 대표팀 내부가 여전히 어수선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 후임 대법관 재재청 갈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회의 재청권에 대한 간섭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출근길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신기일 기자, 조 대법원장이 어제 국감 발언과 관련해서 추가로 밝힌 내용이 있습니까?
2: 네, 조 대법원장은 어제 국정감사가 밤늦게 끝난 여파로 오전에 반가를 사용하고 조금 전인 오후 2시쯤 대법원으로 출근했는데요. 대법관 재재청과 관련해 청와대와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대법관 재재청 관련해서 앞으로 청와대와 추가 협의하실 계획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어제 오전 10시 조금 넘어 시작된 대법원 국정감사는 밤 11시가 지나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시작부터 점심 정회 전까지 또 마무리 시간대에 회의장에 머무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1: 어제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들 짚어보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위헌을 4차례나 언급했죠?
2: 네, 청와대와 갈등이 이어지는 대법관 재재청 문제와 관련해서입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증언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해둔 종이를 꺼내 읽으면서 6분간 작심 발언을 쏟아낸 건데요.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에 개입할 수 없음을 상세하게 논증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 대법원장의
5: 조희대
4: 재청에
5: 대법원장입니다.
4: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관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2: 그러면서 기존에 논란이 됐던 서면 재청 역시 헌법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만큼 문제가 없다며 대법원장은 재청과 동시에 의무가 끝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언급도 처음으로 했다고요?
2: 네, 여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누구보다 먼저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는데요. 계엄사령부의 파견 요청은 물론 명단을 제공해달라는 요청도 받아주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긴급 대법관 회의를 통해 강경한 입장을 냈다며 서부지법 관계자들에게도 원하는 모든 조치를 해줬다고 밝혔고요. 국감 과정에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 법복을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모욕적이고 서글프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사실 조 대법원장이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아껴왔죠.
2: 네, 그동안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입을 통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안 등 해결 방안을 밝혀온 정도였습니다. 청와대가 요구한 재재청 방식의 불합리성을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감장에서 논증한 건 그간 대법원장들의 발언 형태를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다만 법원 내부적으론 대법원이 정무적 판단을 거쳐 국감장에서의 발언을 선택하진 않았을 거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대법관 후보자 재청은 법원 행정처에서 관여하거나 보좌하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조 대법원장이 평소 생각하던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서 밝혔고, 다만 그 자리가 국감이었을 뿐이라는 해석입니다.
1: 네, 재재청을 둘러싼 여파가 여전한데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습니까?
2: 네, 청와대는 어제 조 대법원장의 작심 발언 이후 앞선 추천위 결과를 존중해 재재청하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 대법원장도 국감장에서 강경한 입장을 전한 만큼 양쪽 모두 양보할 뜻이 없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기관 모두 뚜렷한 움직임 없는 채로 대법관 공석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최근 김성수 대법관이 임명되며 대법관 여러 명이 공석이 되는 상황은 피한 만큼 대법원과 청와대 모두 한자리 공석은 감소하고서라도

0: 그를 관찰하려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계입니다.
1: 국정감사 이틀째 오늘도 10개 상임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관련 원인과 대응, 향후 대북 정책 방향이 최대의 쟁점인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1: 네, 먼저 국방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방부 대상 국정감사 진행 중이죠?
2: 네, 오전부터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렸는데요.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MDL 침범에 대해 유엔사와 공동조사 뒤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하고 대북 통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어진 질의 순서에서 여야는 이번 사태 책임 소재를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MDL 인근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시작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준비에 여념이 없어 무대응을 한 게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강 장관이 DMZ 일대 처음으로 북한 지뢰 제거하는 작전을 펼쳤다고 발언한 걸 겨냥해 실제 제거한 지뢰는 한두 발에 지나지 않는데 단호한 대응으로 볼 수 있겠느냐며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군 발표 결과에 북한 도발이란 말이 빠졌다는 점도 직격했습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 앞서 DMZ 지뢰 폭발이 북한군 소행이란 결론에 따라 대북 규탄 결의문을 상정했지만요. 국민의힘은 정부의 사건 은폐와 축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결의문에 담아야 한다 주장했고 이에 따라 표결은 보류됐습니다.
1: 통일부에 대한 외통위 국정감사에서도 지뢰 폭발 이후 사후 조치 그리고 대북 정책의 주요 쟁점이었죠.
2: 네, 정동영 장관 인사말에서 DMZ 지뢰 폭발을 언급하며 이런 불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은 더 절실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남북 적대와 증오가 원인이라며 이걸 해소하는 게 근본 대책이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해 정 장관은 북한에 지뢰를 심은 게 우리 군 살상 목적이 맞느냐, 불의의 사고란 이 대통령 규정에 동의하느냐 등 야권 질의에 아직 공격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뢰 폭발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국방부 발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건데요.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대북 사이버 제재를 놓고 조현 외교부 장관과 충돌했다는 언론 보도엔 부처마다 의견이 다른 건 당연한 거다. 평화 공존 정책과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며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정 장관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통일부가 북한 인탈 주민의 북송을 회유했다는 제보가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질의 도중 정 장관의 실소를 터뜨린 건데요. 이에 박 의원과 야당은 강하게 항의했고 여당은 비상식적 질의에 웃음이 나온 거다 엄호하며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서울 아파트값이 역대 최장기간 오르고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효성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서울 집값 상승폭이 연말까지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오늘 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3: 네, 국민의힘은 악화하는 부동산 민심을 언급하며 원인을 정부의 실거주 중심 정책으로 지목했습니다. 전월세 부족의 실수요자들의 이른바 생존 매수가 중저가 지역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입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이런 상황과 관련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집값 상승에 대해선 3년 전부터 계속된 공급 부족을 원인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강남과 용산 집값이 꺾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서울 집값 상승세가 연말까지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 투기꾼이 아니라 이번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바로
5: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네, 의원님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맞죠? 최근 3년
5: 홍지선
6: 동안에
5: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6: 적절히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는 강남 3구 또 용산구는 이미 이제 마이너스로 어느 정도 주택 가격이 돌아섰고요. 다른 지역도 지금 그 주택 가격의 상승률 폭이 줄어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이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안정화가 그러니까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3: 연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살펴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전월세 불안에 대한 지적도 있다는 가운데 홍 장관은 전세 제도가 사라질 거냐 묻는 질문에 메가 트렌드라고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주택 공급 정책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잇따랐습니다. 청년들 아파트 선호 비중이 80%에 달하는 가운데 비아파트 수요를 제대로 확인했느냐는 질의에 홍 장관은 주거 상황, 상향 효과 등을 별도로 점검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서울 공급의 핵심적인 서울시와의 협의 문제에 대해선 홍 장관은 실무 협의를 지시했다며 용산공원이나 재개발 문제 등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국내 최대 규모 개신교회로 꼽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도 8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영훈 담임 목사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성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7: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유출 의심 자료 7건 가운데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건 성도 정보 변경 이력 1건입니다. 여기에 교인 85만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변경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력 2천여 건과 전화번호 변경 이력이 4천 건 가까이, 주소 변경 이력도 7천 건 넘게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교회 정보시스템 침해 사고 정황을 통보받은 직후 긴급 보안 점검에 들어가 외부 보안 전문기관과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유출이 의심되는 과거 헌금 자료에는 전표번호와 금액, 내역 등이 있지만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회 측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해당 성도들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방화벽을 교체해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보안 전문 회사들과 함께 시스템 취약점을 분석하면서 추가로 보안 강화 작업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영훈 담임 목사는 이번 일로 성도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이버 위협 분석업체 오아시스 시큐리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 대형교회 두 곳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교인 개인정보와 헌금, 회계자료 등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교회 역시 비상대책 TF를 구성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YTN 김승원입니다.
8: 네, 지금 뉴스입니다. 최근 SNS에 올라온 쓰레기 사진을 하나 보고 계신데요. 종량제 봉투도 아닌 것 같고요. 이 쓰레기가 담긴 여러 개의 봉투를 쌓아서 이걸 테이프로 묶어놓은 모양새입니다. 자, 거제시에서 촬영된 사진인데 게시자는 이걸 수거해가면 거제시 참 대단한 거다라면서 비양심적인 쓰레기 배출을 지적했습니다. 또 누리꾼들의 비슷한 경험담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이 가득 들어있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묶은 건지도 모를 만큼 여러 개의 봉투가 주렁주렁 매달린 쓰레기도 보입니다. 이에 누리꾼들, 이런 건 수거해 가면 안 된다. 또 몇백 원 아끼자고 저러는 거냐라면서 기준에 맞지 않는 쓰레기 배출을 비판했습니다. 이 생활 폐기물의 배출 방법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다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재활용품을 기준에 맞지 않게 섞어서 배출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지난달 30일이었죠. 9살 아이를 치고 달아난 오토바이 뺑소니 사건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이 당시 아이의 치아가 부러지고 또 피가 철철 흐르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렇게 많은 이들이 좀 분노하고 우려했었는데 이 뺑소니 범들이 검거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불법 체류자 신분의 태국인이었던 오토바이 운전자, 마약 투약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던 상태에서 뺑소니 혐의를 시인했다고 하고요. 또 동승자였던 태국인 여성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그리고 피해 아동은 다행히 밝은 모습을 이렇게 회복했는데요. 직접 쓴 메시지를 들고 함께 분노해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또 감사의 뜻으로 광주의 한 육아원에 과자와 음료를 비롯한 먹을거리를 기부했다고 밝혀서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지금 이 뉴스였습니다.
1: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내일도 맑고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빈 캐스터.

0: 네, 경의선숲길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오늘 완연한 가을 날씨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실감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높고 파란 하늘에 가을볕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24도를 웃돌면서 온화함을 넘어 다소 덥게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산책하기에 무척 좋은 날씨죠. 제가 나와 있는 경의선 숲길에도 햇볕을 쬐면서 여유를 만끽하는 시민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9도, 대구 11도 등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강릉 24도, 부산 25도 등 오늘보다 조금 높아 더울 수도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한글날 연휴에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되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다소 덥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클 때는 우리 몸이 체온 조절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대기까지 건조해서 바이러스 침투에도 취약해지는 만큼 개인 위생관리와 체온 조절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의선 숲길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1: 우리 군이 DMZ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최종 결론 내리자 북한이 하루 만에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2: 네, 북한은 또다시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군이 자신들의 영토를 1mm라고 침범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3: 안녕하세요.
1: 자, 북한 외무성이 바로 이제 반응을 내놨는데 그 수위라든지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예, 이번에는 이제 김여정이가 담화를 안 내고 또 국방성에서도 담화낸 게 아니고 외무성이
4: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입니다.
3: 얘기하는 것은 지금 군사 분계선을 국경선으로 자기네들이 확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적대적 두 국가론의 연장선상에서 외무성에서 이번에 담화를 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서 뭘 하든지 간에 나는 관심 안 쓰겠다라고 하면서도 1mm라도 침범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하면서도 우리 한국한테 경고를 보낸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낮은 수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낮지 않은 그런 담화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지금 그러면 우리도 이에 대한 대응 수위를 좀 높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3: 뭐 대응 수위를 이제 높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쪽 지역에 대해서 무슨 포를 쏘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제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2주일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 새롭게 무엇을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우리 합참에서 발표한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지뢰 지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뢰를 제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선상을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도 조금 이제 좀 불편하셨던 부분이 좀 처음부터 강하게 대응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만일 이제 그런 식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지뢰 지대 우리 지역에 대해서 K9 자주포가 워낙 정확하니까 그 지역을 K9 자주포를 발사해가지고 그걸 초토화시켜도 되거든요. 그거 아는 것은 조금 좀 섭섭한 면이 있긴 있죠.
1: 네. 예. 근데 지금 뭐 북한이 1mm라도 넘어오면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남과 북이 보고 있는 경계선이 아주 모호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또 혹시나 이게 북한 측에서 또 여기에 대해서 위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우려를 해야 될까요?
3: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어놓은 이 군사 분계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한국 측이 가지고 있는 군사 분계선하고 그다음에 유엔사가 가지고 있는 군사 분계선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한국은 2011년부터 2004년부터 축적을 청량을 해 가지고 2011년부터 이제 완전히 청량된 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유엔사는 2014년도 15년도에 다시 청량을 했어요. 그래서 유엔사하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 분계선의 일치율이 40%밖에 안 됩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과거에 뭐 1292개 뭐 했는데 그거 가지고 뭐 얘기할 거는 지금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우리 것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 분계선이잖아요. 그 군사 분계선이 우리 거하고 다르거든요.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데 1953년도 7월 27일 날.

0: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5: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길을 걷다 보면 바람 따라 살랑살랑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만나게 됩니다. 가느다란 줄기는 금방이라도 꺾일 것 같지만 바람이 불면 유연하게 몸을 맡겼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곤 하죠. 살다 보면 우리도 예고 없이 불어닥친 비바람에 휘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코스모스처럼 조금은 유연하게 또 지혜롭게 견뎌낸다면 그 시간도 결국 지나가겠죠. 혼자 감당하기 벅찬 비바람 앞에 서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곳에 문을 두들겨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남편과 결혼한 지 어느덧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도 남편을 소개해준 동네 할머니를 원망하곤 합니다. 물론 제 선택이었지만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혼기가 찼으니 빨리 시집 가야 한다는 부모님과 동네 어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떠밀리듯 선을 봤습니다. 직업도 그만하면 됐고 인물도 그만하면 됐다는 말에 크게 내키지 않았는데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 시절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이후에는 살림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1995년 무렵 남편이 제게 준 생활비는 한 달에 고작 4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아이들을 키우기 어려워 밤에는 공장에 나가고 마트와 식당, 요양원에서도 일했습니다. 생활비가 80만 원으로 오른 것도 결혼한 지 20년이 훨씬 지난 뒤였죠.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진 뒤에는 7년 가까이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아이들에게 걸핏하면 욕설을 하고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2020년쯤에는 남편이 던진 냄비에 머리를 맞아서 피를 흘린 적도 있어요. 결국 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무작정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남편이 찾아올까 봐 두려워서 전입신고도 하지 못한 채 숨죽여 지냈죠. 그렇게 지낸 지 벌써 6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혼하고 싶어서 재산 상황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라고는 통장에 있는 몇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반면 남편 명의로는 집과 상가가 여러 채 있는 것 같아요. 일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았거나 이미 처분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25년 넘게 살림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했어요. 제 몫이라고 할 만한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제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어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거나 처분했다면 이런 재산까지 찾아서 분할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남편이 저희 집 주소를 알까 봐 걱정입니다. 모르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이 이혼 결심은 하셨는데 고민이 크신 것 같습니다.
1: 네, 지난 30년 혼인 기간 동안 생활비 부족한 상황과 남편분의 폭력까지 참아오시느라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혼 결심을 하셨으니 소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일단은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의 폭행과 욕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 사유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만약에 폭행 같은 일은 없고 남편이 오랜 기간 생활비를 너무 적게 줬다라고 하는 사정만 있어도 그것도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요?
1: 네, 남편이 생활비를 현저히 적게 지급하는 행위는 부양의무 위반으로 볼 수가 있어서 네. 민법 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생활비 부족만으로 이혼 청구가 인용되려면 남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서 지급된 생활비가 현저히 부족하고 그 기간이 장기간이며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네. 사연자분의 경우 혼인 초기인 1995년경부터 월 40만 원의 생활비만 지급받았고 이것이 네. 20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네. 그 부족 부분을 스스로 야간 공장 근무, 마트, 식당, 요양원 등 각종 노동으로 충당을 하셨습니다. 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남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현저히 부족한 생활비를 장기간 지급한 것으로서 부양 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 네, 그렇네요.
1: 다만 사연자분의 사연에서는 생활비 부족 외에도 남편의 폭행, 욕설이라는 독립적인 이혼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함께 주장한다면 이혼 청구 인용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 네. 지금 이제 사연자분 이혼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사연자분이 남편이 찾아올까 봐 지금 전입신고를 안 해놓은 상태이신 것 같거든요. 이런 분이 이혼소송

0: 대기할 때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게 현재 살고 있는 주소가 남편한테 알려져서 남편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건데 그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남편한테 알리지 않고 소송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네, 2023년 7월 11일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은 소송 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해당 소송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송 기록의 열람 복사, 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 부분을 피고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보호 대상 개인정보에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소장 제출과 동시에 보호 조치 신청을 한다면은 현재 사연자의 주소 등에 대해서 남편의 열람이 제한됩니다.
0: 네.
1: 이와 동시에 이혼소송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주민등록 열람 교부 제한 신청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현행법상 가족 간에는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 초본 등을 발급받아서 주소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소송 내 보호 조치와 함께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하신다면요. 소장의 원고 주소랑에 변호사 사무소 주소를 기재하거나 송달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별도 지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이혼한다고 했을 때 이제 중요한 건 재산 분할이거든요. 사연자분 지금 집을 나온 지 6년이 넘었고요. 근데 그 사이에 남편이 재산을 처분했거나 아니면 재산 분할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를 돌려놨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명의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처분된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1: 네, 남편이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을 해둔 경우에는 그 실질이 명의 신탁에 해당한다면 여전히 남편 재산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0: 네.
1: 다만 명의 신탁은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1: 남편이 재산 분할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혼 소송 무렵 제3자 명의로 이전한 것이라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됩니다.
0: 네.
1: 남편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청구권 보존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할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이혼소송과 병행해서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남편이 이 재산 전부 내가 돈 벌어서 마련한 거다. 당신 몫은 없다라고 주장할 것 같아요. 사연자분의 기여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아내가 가사노동을 전담,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함으로써 남편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0: 네.
1: 판례는 전업주부가 남편이 벌어다 준 생활비 중에서 일부를 절약해서 저축하였다면 저축자금의 형성에 관해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인정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0: 네.
1: 남편의 상속 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경우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0: 네.
1: 사연자분은 단순히 가사노동만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지급하지 않은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서 충당하였고요.
0: 네.
1: 이는 가사노동에 의한 간접 기여를 넘어서 직접적인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 네.
1: 또약 30년 기간의 혼인 기간, 전업주부로서의 가사, 육아, 시부모 봉양, 직접 소득 활동을 통한 생활비 보전 등을 종합하면 사연자분의 기여도는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고
0: 네.
1: 실무상 장기 혼인의 경우에는 50% 내외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이 오랜 기간 충분한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정도와 기간에 따라서 이혼 사유 될수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서 집을 나온 경우에 이혼 소송 과정에서 현재 주소가 상대방한테 공개되지 않도록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주민등록 열람 제한도 함께 해두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야구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10월, 대망의 가을 야구 시즌입니다. 열기가 뜨거운 만큼 경기장에서 찍은 명장면을 SNS에 올리는 팬들도 많은데요. 야구 경기 무단 생중계, 법적으로는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기 장면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건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야구장 입장권 뒷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최 측의 허가 없이 경기 장면을 녹화하거나 실시간으로 중계에 송출할 수 없다라는 약관이 적혀 있죠. 막대한 비용을 내고 독점 중계권을 사들인 방송사나 플랫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무단 라이브를 켜다가 적발되면 경기장에서 퇴장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저작권법 위반이나 영업방해 등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야구장 간 걸 SNS에 아예 못 올리나요? 하고 걱정하실 텐데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응원하는 모습을 찍거나 홈런이 터진 순간을 10초 안팎의 짧은 숏폼 영상으로 올려서 추억을 공유하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을 고정해 두고 경기 전체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행위만 피하시면 되는 거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조용필의 바운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계절이 가을로 서서히 물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정도 지나면 단풍이 절정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은 맑은 가운데 바람도 어제보다 잦아들었습니다. 공기질도 전권역에서 깨끗한데요. 한낮의 기온이 서울 24도까지 올랐습니다. 가을 햇볕이 강해도 자외선 지수가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하는데 무리 없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하겠는데요. 옷차림을 따뜻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레 금요일 한글날 연휴에는 전국의 하늘이 맑은 가운데 한낮의 기온이 서울 25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이 시각 강변부 일산 쪽으로 통행량이 모아지는 모습입니다. 청담대교에서 한강대교 지나 가양대교까지 긴 정체가 이어져 있고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 양화대교 지나 방화대교 남단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한편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지금 일찍 방면으로 중간 지점부터 속도가 점점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4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5번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5차 발사는 역대 처음으로 지연 없이 예정된 시각에 이루어졌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누리호가 오늘 낮 12시 25분 전남 광주 고흥 나로호 센터에서 발사돼 목표 궤도인 지구 상공 575km에 올라 초소형 군제비성 5기를 안정적으로 분리해 궤도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낮 1시 8분쯤 남극 세종기지에서 초소형 군제비성 6호와 초기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큐브 위성 10개 가운데 하나가 우주 밖으로 내보내지지 않아 위성 15기 모두를 안착시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눈앞의 현실이 됐다며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녹색 시장의 판을 짜는 설계자 그리고 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평년 대비 3만 5천 명 이상 추가 사망자가 발생한 유럽 폭염과 네팔 빙하 붕괴 참사를 비롯해 최근 우리나라 양산 폭염과 거제 폭우 사례를 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의 탄소 국경세 등 탄소 무역 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녹색 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 전략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과 올림픽공원 재검표 지연을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분암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중앙선관위 의결로 정해야 한다는 여당 지적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선관위가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우리 민주주의가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했는데 선관위는 분골 쇄신하겠다는 말로만 때우고 있다며 쇄신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정원호 전 서울시장 후보의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사건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데 대해 경찰의 표적 수사에 더는 응하지 않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0: 오늘 SNS를 통해 경찰은 국정감사 첫날 자신을 포토라인에 불러세우더니 장장 16시간 46분 동안이나 고강도 조사를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답을 받아내려는 답정너식 조사로 일관했다면서 정치경찰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추가 조사를 하겠다며 또다시 출석을 강요하고 있다며 차라리 국회에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첫날 경찰에 출석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야당 탄압 주장을 두고 자작극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기존 출석일은 변호인과 협의해 정한 10월 1일이었다며 김 의원 측이 날짜를 미루고 국정감사 첫날로 새로 지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감 첫날 소환으로 탄압받는 야당 의원의 그림을 엎고 국감을 핑계로 조사는 가볍게 넘기려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작극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의원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관련 상임위에서 출석일 변경 경위와 수사 지연 경위 등을 낱낱이 따져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서부 전선 DMZ 지뢰 폭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야권과 정부 측이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충권 의원을 필두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로 규정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안타까운 사고라고 표현한 데 대해 반발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지뢰를 우리 군 쪽에 묻어놓은 건 공격이지 어떻게 불의의 사고일 수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야권은 국방부의 지뢰 제거 작전을 머저리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적대와 증오를 해소하는 게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고, 민주당 의원들 역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옹호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으로 남북 간 완충지대 규정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국경선 요새화 작업으로 북쪽 2km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철책과 지뢰 매설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유감스럽게도 유엔 군사령부는 이를 방어적인 목적으로 간주했다며 유엔사가 안일한 태도를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 체제가 무시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채용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과 관련해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국방부 등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일부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의 병역 혜택 관련한 부적절 언행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이어 예술 채용요원 병역 특례가 우수한 선수들과 예술인들의 기량 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병역과 공정에 대한 가치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를 포함해 국제대회 성적을 누적 평가하는 포인트 방식의 제도 도입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윤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14차례를 유죄로 인정하고 윤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 원을,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제안이 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민선국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오 시장은 공동개최가 성사하려면 결정권을 쥔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입장에서 비용과 원활한 대회 진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전북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개회식이나 폐회식을 서울에서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촌과 기자촌을 어디에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오 시장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잘 정리된 안을 전북에 제안해 주길 요청한다며 서울시는 전북이 어떤 형태의 제안을 하더라도 수용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36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 대해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지속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택 지사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며 실무진 차원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사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 간담회에서 전북이 공동개최를 요청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어떤 형태의 제안을 해오더라도 공동개최 모양새가 될 텐데 다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토지 전주소사를 비경장 농지와 수도권 투기용 농지 중심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날 여야는 한 목소리로 농지 전수조사가 충분한 협의와 정책적 숙고 없이 추진돼 농촌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2: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0: 4시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8: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

0: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 안녕하세요. 무용수의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2: 이거 봐! 민수 얼굴로 만든 AI 합성 영상! 단체방에 올리면 다들 웃겠다!
3: 민수한테 허락은 받았어?
2: 장난인데 뭘! 우리끼리 보고 지으면 되지!
3: 그런데 누가 진짜라고 믿거나 다른 데로 퍼가면 민수는 자기 얼굴로 만든 영상을 계속 설명해야 하잖아.
2: 그건 생각 못했네. 올리지 않고 삭제할게.
4: 기술로 만들 수 있다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동의를 받고 합성 콘텐츠는 당사자의 권리를 생각하며 책임 있게 사용해 주세요.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6: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7: 교통안전 1분 턱.
8: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6: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아시안게임이 끝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경역특례인데요.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먼저 병역특례가 뭘까요? 정확한 명칭은 예술채용요원 제도입니다. 1973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예술체육인을 지원하고 국위를 선양하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흔히 군 면제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면제가 아닙니다. 예술채용요원으로 편입돼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방식입니다. 체육 분야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축구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53년 된 이 제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특히 일반 청년들은 군 복무를 하는 상황에서 국제대회 성적만으로 병역 혜택을 주는 게 공정하냐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제도를 폐지하거나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앞으로 국회 차원의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병역특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병원에 다녀온 뒤에 보험금 청구하는 거 아직도 번거롭게 느껴지시나요? 진료비 영수증 챙기고 필요한 서류 떼고 사진 찍어서 보험사에 보내야 하고 보험금 받을 수 있다는 건 알면서도 그 과정이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런 번거로움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10월 7일부터 앱을 통해 실손보험금을 더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보험은 가입하는 것만큼이나 필요할 때 제대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고 필요할 때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 내 보험과 내 재무상태에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머니인사이트에서는요. 실손보험 24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요.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선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 통해 종신보험 뭐가 중요한지 짚어봅니다. 마지막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에선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쉽고 빠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 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그렇죠. 실손보험 청구가 꽤나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뭐 간편하다면 간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거기 서서 저 실손보험금 서류 좀 떼주세요 부탁해야 되고 그거 받아와야 되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진료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아 근데 어떤 게 필요한지 항목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지만 떼드릴 수 있어요라고 하는데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물어보고 청구해야지 하다가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죠. 맞아요. 어떻게 하면 실손보험 놓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는지 보험금 내가 다 챙길 수 있는지 좀 오늘은 그런 내용을 집중해서 들어보면 좋을까요?
2: 네, 맞습니다. 실손의료비 청구하실 때 불편하셨을 거예요. 굳이 서류를 떼지 않아도 청구가 가능한 실손24가 더 편해졌고요.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0: 다음은 또 어떤 것들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3: 친구가, 지인이 하나하나 도와달라고 해서 가입하신 보험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가격이 하나하나 보면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하나둘 쌓이다 보면 어느덧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죠. 이런 분들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은 청구하기 번거로웠던 실손보험금 어떻게 간편하게 다 챙겨받을 수 있는지 짚어보고요. 과한 보험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쭉 따라오시면서 이거 내 사연인데 내 상황과 비슷한데 나도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에 상담 문자창 열어놓고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시작합니다. 머니 인사이트 만나볼게요. 병원에서 종이 서류를 떼지 않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전산화 서비스 실손24가 시행 2년을 맞았지만 의료기관의 참여율은 절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실손24 의료기관 연계율을 80에서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인데요. 미참여 의료기관은 직접 방문해 설득하고 실손24 앱에서 참여 병원을 소개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편리해집니다. 10월 7일부터 실손24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고 앱을 통해 바로 청구를 마칠 수 있게 되는데요.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한 소비자는 해당 앱에서 방문 의료기관과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 등의 입력 절차도 생략돼 한층 편리해질 예정입니다. 사실 뭐 앞서서 제가 현장에서의 뭐 한 사례인 것처럼 소개를 해드렸지만 제가 되게 자주 겪는 일 중에 하나예요. 병원을 가서 실손보험금 청구하고 싶은데 그냥 보험 청구하게 서류 떼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되돌아오는 답변이 어떤 거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그 항목을 진짜 모르겠어서 그 청구 못한 실손보험금 진짜 많을 거거든요. 이렇게 잠들어 있는 보험금도 상당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절차에 대한 불편함이 해소된다라는 거잖아요.
2: 네, 맞아요. 실손24 참여 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10만 곳 중에 약 5만여 곳으로 전체 대상의 약 50%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1단계 대상인 병원, 보건소 연계율은 60%, 2단계 대상인 의원, 약국 연계율은 46.7%로 집계되고 있고요. 현재 실손24 가입자는 521만 명. 누적 청구 건수는 461만 건인데요.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4천만 명 정도이니 실손보험자 가입자 수에 대비해서 실손24의 가입자 수는 터벅없이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적어요.
0: 실손24가 정말 유용한 제도인데 이게 이렇게 참여율이 낮아서 안 되는 곳이 많았던 거군요.
3: 그렇죠.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할 지표로는 가입자의 특성인데요. 전체 가입자의 65%는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고 보험료만 납부하고 계셨어요. 물론 이 중에는 건강하시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아본 적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떼오라는 서류가 너무 많아 귀찮다, 뭐 설계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청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게 바로 실손24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또 하나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실손보험금 자체가 청구를 해도 내가 돌려받게 되는 금액이 큰 금액은 또 아니다 보니까 병원비를 많이 썼으면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받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소액이기 때문에 그냥 냅둔 경우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보험은 보험금 받기 위해 가입합니다. 보험료 자동이체로 따박따박 냅니다. 그래서 사실 더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서 마련을 했죠. 바로 네이버페이, 토스, 카카오페이 앱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한 시스템이 10월 7일 오늘부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서도 네이버와 토스에서 실손2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실손24 사이트로 넘어가야만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소비자가 평소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실손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게 되면요. 청구 과정에서 방문한 병원, 약국과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 등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고 작성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많이 줄어들겠죠. 본인 확인을 거친 뒤에 보험계약과 진료 내역을 선택하고 청구서를 작성해 전송을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입원 진료비 청구 등에 대한 필요한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 추가 서류는 가입자가 별도로 첨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네, 맞아요. 그리고 모바일상에서 사용되는 지도에서는 실손보험금 전산 청구가 가능한 병원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게 되고요. 실손24 참여 병원은 상세 화면에서도 별도 배너 표시가 되고 청구 서비스로 연결되는 링크 제공된다 합니다. 병원 검색에서는 실손24 필터를 추가해 전산 청구가 가능한 의료기관만 따로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3: 하지만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 하나만 갖고 계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다른 종합보험, 암보험 등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실손 의료비 보험만 청구한다면 이 제도를 이용해 아주 간편하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등은 서류를 따로 챙기셔야만 합니다. 전산 청구로 전송되는 기본 서류와 보험사의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는 좀 구분이 되기 때문이죠.
2: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진단금, 입원비, 수술비 청구를 하다 보면 누락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하실 때 가급적 담당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0: 떼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고 또 복잡해서 놓치고 있었던 실손보험금 청구, 실손24를 통해서 보다 확대되고 편리해질 수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관련해서 또 이제 보험사의 보험금 심사 과정에 필요한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통해서 지급받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믿을 만한 담당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면서 꼼꼼하게 내 돈 잘 챙겨가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도 지금까지 청구 못해서 못 받은 보험금이 있다 또는 어떤 보장들을 내가 받게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굿모닝 굿나이프로 문자 보내보시고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맞춤 재무 상담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드립니다. 머니 클리닉 비포
1: 애프터.
0: 재무 상태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 문제 진단하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 만나고 오셨을까요?
1: 오늘은 남양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50대 애청자를 만나 뵙고 왔습니다. 평소에 저희 방송을 항상 퇴근하시면서 듣는다고 하시는데요. 들으시면서 아, 이런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저런 사연이 있을 수도 있구나 공감을 많이 하셨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거 내 얘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셔서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어떤 사연이었냐면 주변에 친구, 모임에 이제 계신 분들이 아, 이거 정말 좋은 거야, 나 하나만 도와줘 식으로 제안을 주셔서 하나둘 가입하다 보니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생각만 하시다가 사연이 귀에 꽂혀서 상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쓸모없는 건 좀 정리하고 필요한 걸 확실히 준비해서 다시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싶지 않다고 하시네요.
0: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아니 이거 나 하나만 좀 도와줘. 진짜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기도 하죠. 그렇게 거절 못해서 가입했던 보험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은 이제는 감당 안 되는 보험료 수준으로 돼 있게 되는 거예요.
2: 네, 맞아요. 사실 왠지 거절하니 미안하고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의 제안을 해주시다 보니 이 정도는 나에게 크게 부담되지 않겠지라는 생각에 흔쾌히 도와주는 마음으로 가입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 보험료가 내 소득에 비해 너무 과도해진다. 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든든하다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지를 하지 못한다면 죄송해요. 말짱 꽝이에요. 막 약간 머피의 법칙 같을 때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낼 때는 안 아프고 사정이 안 좋아져서 보험료를 못 내다가 실효가 되면 이상하게 그때부터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는 경우가 하나 둘 많이 가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건 사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는 내 소득 대비 적절한가? 다른 말로 정말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어려울 때 다른 건 다 없더라도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1: 두 번째 문제는 중복된 보장이 너무 많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A, B 두 가지 보험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A 보험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고 B 보험은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희 방송을 자주 듣는 청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이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보다 보장 범위가 넓죠. B보험에서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대비가 이미 되어 있는데 굳이 A보험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은 필요가 없겠죠. 돈을 낭비하는 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보험 계약을 너무 쉽게 또는 별 생각 없이 하는 데서 생길 수 있습니다. 친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병력을 이야기하지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문제 생길 수 있고요. 알릴 의무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 의무 사항은 보험 설계사가 아닌 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인의 부탁, 도와주는 계약을 하실 때에도 반드시 정확하게 알리셔야 해요.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 가입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도 정말 나중에 필요한 순간

0: 중간에 보험금을 못 받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이 소비자에게 있다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너무 아까운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요. 보험이 강제로 해지되게 될수 있습니다.
1: 그렇죠. 지인을 통해 가입하는 보험, 어떨 때 문제가 되는지 지금 세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일단은 누군가가 나 3천만 원만 빌려줘 하면은 내가 그큰 돈이 어딨어 안 돼라고 할 거예요. 근데 나 이거 6만 원짜리 월 보험인데 하나 가입해줘라고 하면 6만 원은 왠지 그냥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총 납입 보험료로 계산하면 그게 3천만 원짜리 계약인 거예요. 결국
0: 맞아요.
1: 내가 3천만 원 빌려주는 거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빌려준 돈은 받을 수라도 있죠. 이 돈은 받을 수도 없는 거라 더 가입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보험료가 너무 과해질 수 있다. 두 번째, 중복된 보장을 걸러낼 수 없을 거다. 세 번째, 아는 사이니까 계약을 안일하게 하다가 고지의무 위반에 걸릴 가능성도 높다. 자, 그럼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분은 이세 가지 중에 어떤 문제점들이 해당이 되셨을까요?
2: 안타깝게도 세 가지 중에 두 가지에 해당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험료가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복된 보장이 너무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해당이 되셨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도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종신보험을 저축하는 보험으로 안내받아서 가입하셨다는 점입니다. 종신보험은 어떤 걸 보장하는 상품인지 잘 아시죠? 아나운서님?
1: 알죠, 알죠.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인데 엄청 비싸다. 이렇게 잘 알고 있죠?
2: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종신보험은 불의의 사고 혹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죠. 그런데 최근 몇년 동안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오인해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전 종신보험과는 다르게 최근에 많이 판매되는 이른바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에서 7년이면 납입한 원금에 도달하고 3년에서 5년 정도만 거치하게 되면 해지 환급률이 적게는 120%, 많게는 130%까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축으로 알고 가입을 많이 하시는데요. 혹시나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한달 이내에 이런 상품을 가입하셨다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큰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맞아요. 이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에서 7년을 납입하지 못하면 아주 큰 손해가 날수 있게 돼요. 대부분 저해지 혹은 무해지 상품이기 때문에 납입하는 기간 내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에 납입한 원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2019년쯤 판매되었던 단기납 종신보험은 7년 이내 해지율이 약 82%나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만기 시 받는 환급률만 보고 내가 유지할 수 있는지 고민하지 않으셨다면 안 됩니다. 아직 가입하신 지한달 이내이신 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어요. 부담스러울 만큼 너무 많은 금액을 가입하신 분들은 철회가 가능한 기간이니 부디 신중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 정말 내가 정해진 기간만큼 좀 강제성을 띠고 목돈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면, 그렇다면 이 단기납 종신보험이 활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입하라고 해서 저축이라고 하니까, 뭐 사망 보장도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10년 내 해지했을 때 많은 손해가 따를 수 있으니, 부디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된다.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인공인 청취자님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문제셨던 거겠네요.
2: 그렇죠. 저희 사연 주신 청취자님은 청취자님, 남편분, 따님으로 이루어진 3인 가정이셨습니다. 그런데 세 분의 보험료가 각각 108만 원, 75만 원, 6만 원이셨어요.
1: 각각이요?
2: 그렇죠. 우선 뭐딱 봐도 보험료가 엄청 많아 보이죠.
1: 그러네요.
2: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연금보험 등 저축 상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 그럼 거의 200만 원 가까이 하는 이 보험 전체가 다 보장성 보험이었다는 거네요. 아니,
2: 그렇죠.
1: 이 정도로 부탁을 늘어서 이렇게 보험 가입하실 정도면은 소득이 엄청나셨던 건가 봐요.
2: 이 가정의 소득은 합쳐서 세후 700만 원 정도였어요. 사실 뭐 이렇게 적게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의 8%에서 12% 정도를 적절한 보험료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56만 원에서 84만 원 사이가 되어야 하죠. 너무 많이 벗어났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소득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선 청취자분의 보험료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4건에 약 108만 원을 내고 계셨는데 실손 의료비로 약 10만 원, 건강보험으로 18만 원을 내고 계셨고요. 실손 의료비는 2010년에 가입한 2세대 상품으로 가격은 처음 가입했을 때보다 많이 올랐지만 아직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건강보험은

0: 하더라고요. 지인이 너무나 좋은 상품이라면서 지난번 저축 납입기간이 거의 끝났으니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돈을 모아보자면서 권유한 상품이었습니다.
1: 남편분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으셨어요. 4건에 75만 원을 내고 계셨는데요. 실손해료비 8만 원, 건강보험 15만 원, 운전자 보험 2만 원을 내고 계셨고요. 실손의료비는 마찬가지로 2세대 실손의료비였고요. 건강보험은 2010년 초반에 가입하신 거라 좀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운전자 보험도 2021년에 가입한 상품이라 보완이 필요했고요. 여기에 단기납종신보험 50만 원을 갖고 계셨는데 최근에 청취자님이 가입하시면서 남편분께 아 나랑 같이 저축하자 이렇게 권유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조금만 늦게 만났으면 좀 큰일 날 뻔했어요.
0: 맞아요. 그리고 따님 한 건에 6만 원 내고 계셨는데요. 2세대 실손의료비에 특약이 붙어있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붙어있는 특약을 살펴보니 뇌암진단금,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비급여 암주요비, 암주요 치료비 등 반드시 있어야 하는 특약이 안타깝게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따님 보험도 보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2: 그렇군요. 사연 주신 청취자님 가족 보험료 합산 190만 원이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보험료를 차지하는 상품을 들여다봤더니 단기나 종신보험 일단 이게 그냥 저축이라고만 100% 생각하셨던 거에서부터 문제가 출발이 되는 거죠. 이거 중간에 해지했을 때 어떤 손해가 나는지까지 다 알고 감수해서 10년 이상 나는 장기 저축을 할 거야 라고 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간에 목돈 필요해서 이거 깨게 되면은 그 손해는 오롯이 다 우리 청취자님이 떠안게 되니까요. 그런데다가 따님 보험은 지금 보장도 좀 부족한 상태니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전문가 두 분이 이 가정의 문제점 어떻게 고쳐주셨을지 애프터 처방 결과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나도 전문가 도움받아서 우리 집 보험 아주 세세하게 뜯어보고 문제가 있다면 고쳐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분들이요.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어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2: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 좋아. 나 좀 도와줘. 라는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190만 원이 넘는 보험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는 납입하기가 너무 힘든데 곤란한 상황에 처한 청취자님의 사연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됐을지 애프터 처방 결과 만나볼게요.
0: 네. 이제 모두가 기다리셨던 전문가 처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실손의료비와 건강보험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요. 그대로 두기로 했고요. 청취자님께서 실손의료비 비를 청구한 적이 거의 없으셔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보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 없이 11월에 시행 예정인 선택형 할인 제도를 기다려 보는 방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선택형 할인 제도는요. 1, 2세대 실손보험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환영할 수밖에 없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도수치료, 주사치료, 그리고 MRI 등 제외하고 자기 부담금을 높임으로써 많게는 그러니까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40%의 보험료 할인을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 2019년에 가입한 단기납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한 달 남으셨었는데요. 다행히도 납입이 끝난 시점에는 해지 환급률이 100%가 되기 때문에 손해는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해지해서 해지 환급금으로 일시납 연금보험을 준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따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연금보험을 권해드렸어요. 은퇴 시점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변액연금보험보다는 보증형 연금보험으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2: 그렇죠. 이거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짚어봅니다. 실손보험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 그중에서도 특히 1세대 실손보험, 2세대 실손보험 갖고 계신 분들은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 11월에 시행 예정인 선택형 할인 제도의 그 규모를 좀 보고 할인의 폭 같은 걸 보고 전환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가분이 우리 청취자님께도 전환 실손은 조금 이제 보류를 해보자 얘기를 해주셨고 다음 손도 못 댔더니 연금. 이제서야 좀 제대로 된 저축성 보험으로 노후 대비할 수 있게끔 은퇴까지 챙겨주셨

0: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가장 골치 아팠던 큰 금액의 이 단기납 종신보험, 이건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1: 네, 최근에 가입하신 단기납 종신보험은 다행히 철회가 가능했어요. 오. 정말 다행입니다. 가입한 지 한 달하고 하루만 지나도 철회가 안 되죠. 그리고 50만 원씩 저축을 하시려고 했던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여쭤봤어요. 아무리 지인이 권했다 해도 50만 원씩 선뜻 계약을 해줄 만한 상황은 아니죠.
0: 그렇죠.
1: 네, 원래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하고자 하셨고 중간에 필요하면 꺼내 쓰려고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아까 보험 내역을 봤지만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은 하나도 없었죠.
2: 기왕 이렇게 된 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연 주신 청취자님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개인 사업자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퇴직금도 없고요. 그래서 단기납 종신보험에 들어가던 50만 원은 변액연금보험으로 준비하기로 하셨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근데 변액연금은 사실 조금 위험성이 있는 투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걸 권해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2: 이유는 장기간의 적립식 투자이기 때문인데요. 주가가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일정 금액을 투자하기 때문에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져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조금 들어보면 50만 원으로 투자할 때 한 주의 가격이 10만 원이면 5주를 살 수가 있겠죠.
0: 네.
2: 근데 한 주의 가격이 5만 원이면 10주를 살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렇군요. 장기 적립식 투자는 보수적인 접근보다 공격적인 투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남편분 애프터 처방 결과도 만나봅니다.
1: 네, 남편분은 시소누르비가 청취자님과 마찬가지로 11월까지 지켜보기로 하셨고요. 기존의 건강보험은 암을 제외한 나머지 특약 범위가 좁아 특약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험은 15만 원에서 특약 삭제 후 5만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나이가 50대 후반으로 진단금보다는 치료비에 집중을 하는 게 가성비 있는 설계가 될 것 같았습니다. 순환계 주요 치료비,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종수술비 등을 추가했고요. 결과적으로 기존 15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조금 줄일 수 있었습니다만 또한 기존의 운전자 보험은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사실 너무 적어 아예 정리하고 보험료 1만 원으로 새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단기납종신보험은 마찬가지로 다행히 철회가 가능했고요. 아내분과 마찬가지로 변액 연금보험 연금으로 노후 대비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2: 따님은 기존 보험에서 실손해료비 특약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부분 삭제해서 기존 6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었어요. 새로 종합보험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이때 청취자분께서 요청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굳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고 해주셨어요. 딸도 앞으로 주변에서 누가 해달라고 할 때 난 잘 돼 있어서 안 해도 돼 이런 말이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해달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9만 원에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0: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오늘 사연 정리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190만 원이었던 3인 가족의 보험이 63만 원으로 이제 절감이 됐고요. 그중에 목적이 맞지 않았던 단기납 종신보험까지 이제 목적에 맞게끔 저축, 연금 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도와주셨어요. 조금이라도 늦게 상담받았더라면 청약 철회 기간 지나서 돈 다 날릴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도움받 받아서 우리 집도 보험 리모델링을 가져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의 상담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시원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의 재무 상태 확실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1377번님. 보증형 연금보험 그냥 보면 좋은 상품 같은데 단점은 없을까요?
1: 단점이 없는 상품은 없겠죠. 예, 보증형 연금보험은 반드시 계속 가지고 가셔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간혹 3, 4년 정도 납부하신 분들이 지금 해지해도 6%에서 8% 이율을 적용받았으니까 손해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중간에 해지하시게 되면 보증되는 이율과는 다르게 계산되어 해지환급금이 나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2: 네, 그리고 보증형 연금보험을 준비하실 때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선 30대, 40대 중반까지는 너무 큰 금액을 준비하지 않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목돈이 필요할 일이 많죠. 예를 들어 집을 살 수도 있고 차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은 금액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험의 핵심은 끝까지 납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납부하려면 내가 정말 정확하게 필요한 상품을 가입했어야만 한다라는 전제를 늘 깔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기억을 해주시고요. 한 분의 사연 더 만나봅니다. 2577번님. 갱신형은 어떨 때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 뭐 갱신형은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기존 보험이 비갱신형으로 잘 되어 있지만 보장을 조금 더 저렴하게 든든하게 가져가고 싶을 때 좋습니다.
2: 네, 앞선 맥락과 비슷하지만 다른데요.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지 않지만 보장을 넉넉히 준비해야 되는 상황도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준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갱신형은 평생 보험료를 내야 하는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 좋아지신다면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일단 기본은 비갱신형 보험이 돼야 되는 거고 추가 보강을 하고 싶다면 갱신형을 하나의 선택 카드로 활용해 보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계속해서 저희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문자는 계속 받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1: 258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재무 고민, 보험 점검, 내가 앓고 있는 문제 그냥 묵혀만 두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직접 만나 상담 통해 문제 말끔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간단하게 상담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보내주셔도 관련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맞춤 재무 보험 상담 무료니까요. 상담 문자 계속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굿나잇 끝곡 패닉의 태엽장치 돌고래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은 맑고 공기질도 전 권역에서 깨끗합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4도, 창원과 부산 25도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레 금요일 한글날 연휴에도 전국의 하늘은 맑은 가운데 한낮의 기온

0: 서울 25도로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이 시각 신월 여의 지하도로는 인천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신월 기점 2km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일대 차량들 속도 내기 매우 어려운데요.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이 부근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지금 하남 방향 청담대교 일대부터 구리 암사대교 구간 1차로에서도 승용차 간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잠실 철교부터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구리 암사대교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50km 안팎입니다. 반대 김포 쪽으로 청담대교부터 여의하류나돔 일대까지도 긴 정체가 이어져 있고 양화대교부터 가양대교 구간 사이도 다시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 메가헤르츠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수요일 1, 2부 상암동 한약방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수영 변호사, 유재하 변호사, 김한 한결의 기자와 함께 국감 주요 이슈 다뤄보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수요일 격주 고정으로 출연하는 김용남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봅니다.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돌아온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0: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여의도 한약방이 상암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상암동 한약방 세 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류재화 변호사, 강수영 변호사, 김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오늘도 국정감사가 치열하게 여야 공방 그리고 정부의 방어로 시작되고 있는데, 자, 문체위 국정감사장에서는 이제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증인에 섰습니다. 참고인이 아닌 선서 의무가 있는 증인을 자청했다고 하는데, 네, 참고인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증인 선서한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이나 본인의 어떤 결백함을 뭐 조건을 걸고 얘기하겠다 이런 취지를 읽히는데, 뭐 오늘 오전부터 이제 국회 기자 말진들 사이에서 JYP 온다 그래갖고 전 처음에 무슨 소린가 JYP 온다는 게. 근데 진짜로 JYP 박진영이 국회 오늘 출석을 했고요. 지금 논란이 됐던 내용은 이제 박진영 씨가 여러 차례 뭐 예능 프로에 나와서 보는 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나란 일을 하기 때문에 무보수로 자처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직책 수행 경비를 월 200씩 지급을 받았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의 적정성 여부를 오늘 따져 묻겠다고 이제 국회에서 부른 건데, 그럼 이제 참고인으로 사실 나와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뭐 법률적인 문제나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본인은 나와서 난 진짜로 몰랐다, 그리고 나는 뭐 그 무보수라고 했으니까 반납하면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좀 어쨌든 뭐 JYP가 화제 인물이다 보니까 좀 쟁점이 됐습니다.
0: 근데 이게 크게 보니까 논란이 된 게, 일단은 직책 수행비 200만 원. 근데 저는 이거는 이게 뭐가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 그러니까요. 이게 기재부,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기재부의 업무 지침이 있어요. 업무 지침이 있어서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갖고 정부 이제 그 공무직에 있는 사람들까지

0: 직 수행을 할때 주는 경비가 있는데 뭐이 부분에서 이제 이거를 받은 건데
1: 아니 사람이 일을 하면 급여를 줘야죠. 안 주면 어떡해요.
0: 네.
1: 아주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그래서 뭐 무보수라고 합니다만 또 어떤 곳에서는 또 이제 카드가 지급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손님 만날 때 쓰라 그러고 뭐.
0: 네.
1: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생기려고 해서 생긴 거.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정파성 논란도 글쎄요. 어떤 정부든 다 정파성 논란은 아니, 정파성은 있을 수밖에 없죠. 정파성 없는 정부가 어디 있어요. 나랑 맞는 사람 쓰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상표권 논란인 것
0: 네.
1: 같아요. 페노메논 상표권. 결국은 박진영 씨가 정부 행사 혹은 또 정부에 있는 직위를 가지고 자신의 회사에 뭔가 특혜를 줬다. 이거는 시끄러울 수 있겠네요. 이거는.
2: 근데 이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그 이른바 이제 페노메논 프로젝트라는 것이 영화로 치면 이제 어벤져스예요, 어벤져스. 그 각종 뭐 히어로들이 다 뭉쳐가지고 대형 프로젝트로 이제 공연을 전 세계 미국 뭐 멕시코 일본 이런 스타디움에서 하는 건데 케이팝의 이제 선두 그룹들이 내고 다닙니까? YG, SM, HYBE, JYP 여기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회사들인데 이들이 뭉친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죠. 해외 팬들에게도. 근데 그러면 이거를 왜 국가가 관여를 하느냐? 이게 해외 팬들을 뭐 다가가든지 아니면 해외 팬을 부르든지 뭘 하든지 간에 정부 부처 간 여러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해요. 뭐 비자 문제면 외교부, 뭐 문체부도 당연히 뭐 소관부서니까 등등등 이제 있는데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 직속으로 있으면은 부처 간의 엇박자가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런 경쟁사들이 예를 들어서 JYP가 한 사람이 그냥 뭘 주도해서 한다 그러면 경쟁사들이 반대를 하겠죠. 왜 당신 주도로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균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도 국가가 가냐 하면은 국가가 중재자가 되니까 경쟁사가 뭉칠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성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상표권 문제는 자, 전 세계를 돌면서 K-POP, 그다음에 뭐 K-컨텐츠, K-푸드 뭐 여러 가지 팔고 뭐 하면은 소득이 생길 텐데 그 소득이 생기는 이득을 그 상표권을 가진 사람이 사실상 가지는 거 아니냐. 근데 왜 JYP가 그 상표권 등록을 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JYP의 설명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있으면은 그 해당 국가에 상표권을 선등록하는 브로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등록해놓고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요구하면서 소위 말하는 뭐 알박기 비슷한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신속하게 내비용 들여가지고 했고. 근데 두 번째는 만약에 JYP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독점적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면 YG, SM, 하이브가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건 선의로 한 거다. 예, 그런 설명입니다. 예.
3: 일단 오늘 국회에 박진영 씨가 와서 박진영 위원장이죠.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와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박진영이 방송에서 하는 것보다 말을 좀 못한다. 생각보다 말을 못하네. 이제까지는 그쪽 연예계에 약간 현자 같은
0: 네.
3: 그러니까 우리 대중문화계라든가 정치계에서 약 유시민자 같은 지위를 누렸는데 막상 국회에 오니까 말을 좀 잘 못한다 이런 평이 좀 있었고 제가 봤을 때그 말을 국회 와서는 못했는데 방송이나 유튜브 나가서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굉장히 대단한 봉사를 하는 것처럼 나 무보수로 일을 한다 이걸 지나치게 강조하니까 무슨 솔직히 일반 국민 입장에서 그게 급여인지 아니면 직책 수행비인 건지 그걸 뭐 구분을 합니까? 그냥 돈안 받고 일을 하는구나 봉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1: 말이 문제군요.
3: 그렇죠. 아니, 박진영 씨가 월 200씩 받는다고 해서 그걸 누가 뭐
0: 네.
3: 문제를 제기하겠어요. 근데 본인이 입이 오두방정이죠. 입을 뭐 굉장히 대단한 봉사 헌신을 하는 것처럼 해놓고 알고 보니 200씩 받더라. 이러니까 당신 뭐냐? 그럼 너무 장사를 많이 한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페노메논 지금 상표권이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일단 페노메논이라는 이네 글자를 상표권 등록을 해야 될 정도로 이게 그렇게 괜찮은 상표야?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페노메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이거 들으신 청취자분들도 페노메논이 뭐야 하실걸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팬들 할때 팬이랑 현상의 영어 단어인 페노메논과 합친 거랍니다. 무슨 이름을 이렇게 구리게 지어요? 이래놓고서 이걸 무슨 상표권을 서둘러 등록해야 된다고 JYP 이름으로 등록을 합니까? 이거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데 일단 페노메논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상표권 등록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획사들도 함께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JYP가 독점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현재 상표권을 JYP로 먼저 등록을 했다가 그다음 그 권리를 이관한다는 거거든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권리 이관한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이관하기로 계약이 돼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 앞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회사한테 권리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0: SPC로 특수목적법인으로 넘길 것이냐에 대한 계획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흐지부지되다가 JYP한테 유리한 계약 조건으로 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할 계획인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솔직히 지금 이렇게 판이 벌어진 마당에 예를 들어서 JYP가 아이 민기적거리고 넘겨야 되는데 어떻게 넘기는지 잘
0: 다
1: 모르겠네.
0: 텄죠. 예.
1: 뭐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이득 많이 얻는다. 그럼 뭐 바로 난리 날거 아니에요. 다른 회사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도는 안될것 같고요. 그뭐 비용이 200만 원 이 부분도 그뭐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일방적으로 책정이 된 건데 그또 반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JYP가 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마치 뭐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매도하기는 수조 원의 가치를 가진 JYP의 수장을 글쎄요 조금 예, 그렇다 궁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여기저기 월 200만 원이 문제구만요.
0: 또 있어요?
2: 대법관들 월 200만 원씩
1: 예. 현금
2: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니까.
3: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여기서 이슈가 될 만한 거는 사실 이제 국감 레벨에서 다룰 만한 건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오늘의 어쨌든 화제는 문체부가 JYP를 불렀다는 그 사실 자체가 좀 화제인 것 같아요. 예.
0: 그리고 말을 못했다.
3: 예, 뭐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것도 SPC 건도 문화예술계에서 흔히 이제 하는 방식의 사업 방식이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만약에 좀 날카롭게 이거 정말 이해충돌이라고 바라봐서 관점에서 질의를 한 거라면 이 이제 말하자면 상표 등록 과정을 누가 추진했는지 뭐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이거 다 JYP에서 한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 그러면 이제 정부자가 위원회를 차려놨는데 실무지원이나 법률 검토에는 역량이 안 들어갔다라는 건데 그럼 오히려 JYP 입장에서 역공도 가능한 거거든요. 내가 일 다 했다. 이거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갖고 이런 것도 가능한데 뭐 하여튼 뭐 그런 장면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2: 그러니까 오늘 뭐 기사 제목 중에 하나는 시스루룩 입고 국감 중인 선사는 박진영 그래서 뭐 클릭하기 딱 좋게 이렇게 만들어놨던데. 사실 이런 논란이 처음은 아니에요. 예전에 뭐 김제동 씨를 뭐 국회 부른다다가 뭐 흐지부지 됐었고, 그다음에 선동열 감독은 국회 나왔었고, 또 최근에 축구협회 이임생도 나왔었고. 그런데 와서 물어보는 게 국회의원 최민희 의원 뭐 물어봤어요? 왜 졌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뭐라고 답합니까? 축구 관계자가.
3: 예전에 온노비 특검에서 밝혀낸 게 안드레 김의 본명밖에 없다.
2: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의혹 제기하고 하는 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를 국감장에 불러서 망신 주기 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건 한번 우리가 다시 왜냐면 이게 전문 분야잖아요.
3: 그렇죠.
2: 축구도 전술 전문 분야잖아요. 국회의원이 뭐 그 물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선동열 감독이 선수 선발했는데 왜 그 선수 선발했냐고 병역 때문에 선발한 거 아니냐고 그걸 어떻게 머릿속에 들어갔습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 국회도 이제 좀 21세기 국회로 좀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데 발목 잡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박진영 씨 이야기도 화제였습니다만 아직도 이 암살자들 문체위에서는 영화 암살자들 관련 설전도 오고 갔는데 여기도 이제 감독을 증인 신청하겠다 뭐 네. 이렇게 썼는데 저도 이것도 뭐 시대에 뒤떨어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논란 이외로 감독을 국정감사에 부른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일단은 흥행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300만 정도 가까이 네. 지금 가고 있고 싱가포르 영화제 같은 경우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마 그냥 네. 아마 가는 걸로.
3: 아니, 사실 국민의힘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명의로 의견을 낸다 뭐 이런 차원에서는 뭐 못하랭이냐 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싱가포르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결정할 문제죠.
2: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논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헐리우드의 이제 제작진들 또 유명 영화 배우도 한마디씩 떠들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 네. 당장 아마 싱가포르 영화제 때문에 얘기한 것 같은데 중국 영화계 거장이죠. 장혜모 감독. 장혜모 감독이 한마디 했어요. 창작은 창작이며 진실이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 영화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다시 비판한 거죠. 이런 일이 자꾸 생겼을 경우에 그럼 과연 또 어떻게 여론이 움직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어쨌든 여야가 이 문제로 여야 의원들이 지금 꽤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밀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라서 오늘 뭐 설전이 오고 갔는데요. 그러니까 배재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배재고 얘기 뭐냐면 배재고 학생들은 5.18 묘역에 가서 사과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제작자랑 감독이랑 배우도 박정희 묘소에 가서 사과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2: 보니까는 구미 CGV에서 영화 상영을 중단했네요.
3: 그러니까 이 부분은 CGV가 이제 직영하는 극장들이 체인들이 있고 이제 위탁 네. 사업자한테 사업을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처럼 주는 아. 사업장도 있는데 CGV 구미가 아마 이제 누가 사업자가 따로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 자체적인 판단을 해서 영화를 내렸다 이게 보도가 됐는데 어쨌든 지금 뭐 유해진 씨가 출연했던 버거킹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불매 운동 이로 운동까지는 아니고 이제 거기 가서 집회를 한번 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겹쳐지면서 이게 이제 지나친 행위가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0: 저는 뭐 불매운동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저도 미력이나마 뭐 여기저기 유튜브나 이런 데 방송할 때마다 예? 불매운동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보지 말자. 저도 예? 지금 안 보고 있고 앞으로도 안 볼 예정입니다. 예? 근데 이게 자꾸 이제 논란이 되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이게 이슈가 되니까 예? 더 많은 사람들이 볼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고요. 장이모 감독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역사적 컨텍스트를 잘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이게 원론적인 얘기로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상대 그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 그 역사적 컨텍스트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뭐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퉁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너무 쉽게 말씀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그 많은 국민들이 계속 이걸 문제 삼고 있는 이유는 이게 이제 뭐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이게 고인이라든가 이제 살아계신 유족들에 대한 모독이 되고 사실 왜곡한다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이게 이전에 있던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라든가 방금 말씀 나왔던 배재고 학생들의 그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민주 진영에서 이 표현의 자유라든가 여러 가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당시와 다르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5.18 광주에 대해서는 마치 이게 성역이고 건드리면 안 될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 뭔가 보장을 해야 될 것 같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불매운동이라든가 비판은 삼가야 될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이중잣대 아닌가. 이게 성역이 아니라고 할 거면 똑같이 아닌 것이고 성역이라고 할 거면 똑같이 성역이라고 하든가 이제 그런 부분의 어떤 이중성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해 오신 것 같습니다.
1: 이중잣대라는 말이 성립을 하려면 결국 영화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왜곡을 하는가 혹은 누군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가 이게 이제 전제로서 성립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시나리오의 어떤 대사 어떤 부분이 혹은 장면 중에 어떤 장면과 어떤 대사가 혹은 누군가의 어떤 표정이 도대체 어떤 부분이 그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모욕이며 사실 왜곡이라는 건지 도저히 알지를 못하겠어요. 예. 이제껏 나왔던 수많은 시사 프로그램들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꼬꼬무. 여기서 나왔던 이 테마를 가지고 했던 방송에서 별로 그렇게 나아간 것 같지도 않아요. 예. 보니까 그 내용 안에 거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 특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중잣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중잣대는 또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면서 어떤 표현이든 할 수 있어야 된다. 성역은 아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보수 진영에서 또 거꾸로 이제 이걸 역으로 지금 이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중잣대도 어떻게 보면 아니 영화는 다 표현의 자유 안에 들어가는 건데 왜 난리냐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들면 아니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되고 허위사실 역사 왜곡을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좋다 이거예요. 그럼 어디가 어느 부분이
0: 그 중정 윗선이라고 한다면서요. 저는 아니, 이게 그것만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왜냐하면 영화를 안 볼 거기 네, 때문에 중정 윗선이라는 대상이 나온대요. 대사가.
3: 답답한 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영화를 본 분이 없어갖고 이게 굉장히 공전돼요 논의가. 그러니까 실제 영화를 본 분들은 네. 이거를 갖고 이렇게 난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공전되고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5.18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성역이라냐 이런 추상적인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해자 관점에서 피해자 서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반박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뭐 배재고랑 스타벅스 얘기를 하는데 이 배재고랑 스타벅스가 이슈가 된 방식과 지금 암살자들이 이슈가 된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이죠. 그러니까 배재고나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벅스는 국민의힘 좀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이슈가 됐던 이유는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이것이 이상하다라는 이제 말하자면 여론전에서 출발해갖고 이제 정치권이 그 위에 올라탄 건데 뭐 형식만 보면 같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암살자들은 사실 그런 게 아니죠. 주진우 의원이라든지 몇몇 의원들이 이거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그런 시위만 쫓아다니는 이제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뭐 분류법으로 얘기하며 과격한 시위를 하는 집 앞에서 전문 시위를 하는 구구단체가 올라타면서 지금 이게 있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뭐 이 영화 지금 300만이 넘어섰는데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이 영화가 무슨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처럼 박정희 모욕에 가서 사과해야 될 만한 내용이라고 본 사람들은 막상 생각하지 않는데 실제 이거를 이제 외곽에서 그 논란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걸 단순 비교하기에는.
1: 그리고 하나만요. 제가 이제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의원이 이제 야당 간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화 감독

0: 감독이나 뭐 배우나 뭐 이런 사람도 증인 신청을 하자고 뭐 촉구한 모양인데 전 도저히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인 것이 원래 국정감사라는 건 행정기관의
1: 그렇죠.
0: 그 사무에 대해서 감하는 거잖아요. 그럼 문체부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면 문체부에 너네들 일 똑바로 안 해.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논하는 자리인데 영화에 대해 가지고 감독이나 배우를 부르자는 것이 이제 어떤 맥락일까? 뭐 감독만 특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니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 공연법이라고 있었는데 그 공연법 보면은 그 공연 뭐 윤리위원회 이런 걸 열어가지고 정부가 이거 위원회 통해 심의를 해서 야, 이 영화는 안 되겠어. 보여주면 안 되는 영화야. 내려. 이러면 진짜 내려갔어요. 근데 그게 위헌됐거든요. 위헌으로 없어진 제도입니다. 근데 지금 문체부가 가령 이런 영화가 논란이 된다고 해서 직권으로 영화의 상영을 금지시킨다거나 안 돼요. 근거가 없어요. 근데 계속 영화 내리래. 우리 지금 나라에서 영화를 강제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법원의 판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국정감사에서 어쩌자는 거예요? 아니 법사위에서 아예 그저 법원 불러가지고 물어보시든가 아예 그러면
1: 아니,
0: 좀
1: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만 덧붙일게요. 물론 이게 이제 국정감사라는 게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건 맞죠. 하지만 이 영화 유통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을 지나치게 왜곡하고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속하더라도 그것을 마냥 내버려둘 수 없는 정도의 사회적 해악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영화의 경우에 이걸 그냥 자유롭게 유통하게 둘 것이냐, 아니면 사후에라도 이것이 지나치게 사실 왜곡을 하는 측면이 있다면 그와 반대되는 제대로 된 역사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을 정부 차원에서 보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을 충분히 국회에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논란이 된 암살자들이라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무슨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었는지를 부수적으로 저는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감사랑 아무런 관련이 없이 단순히 이걸 화제성을 더 키우기 위해서 혹은 감독을 어떤 모욕 주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 어떤 진실을 왜곡하는, 사실을 왜곡하는 영화가 있는 경우에 그걸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가 수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통제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사전 검열하자는 뜻이 아니고 사후에라도 조금 더 진실을 왜곡한 부분을 교정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이냐, 문체부 중심으로 그거를 논의하는 과정에 충분히 증인으로 불러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저는
3: 괜찮은 생각이 다른 부분이니까는 그런 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저는 뭐 여야가 극한 대립 때문에 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그 이승만 영화 건국전쟁 나왔을 때도 이제 역사 왜곡 논란이 있었어요. 4.3을 왜곡했다. 그때 주진우 의원이 뭐라 했냐면 영화는 국민이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영화를 반대하는 사람도 존중한다. 그러나 영화 상영을 권력이 막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0: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었죠.
3: 흔히 내로남불이죠, 이게 뭡니까
0: 네. 아까 제가 지적한 게
3: 이게
0: 그런 거예요.
3: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진영으로 나누니까 자꾸 이렇게 벌어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자이언트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2: 이범수 나왔던.
3: 예, SBS.
2: 네.
3: 그거를 방영도 하기 전에 그냥 이런 줄거리입니다라고 하니까 진보 진영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2: 이명박 미화다 뭐 이런
3: 아,
2: 논란이었죠.
3: 그거 뭐 이명박 뭐 이렇게 미화하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근데 막상 오픈하니까 그게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예술자들의 컨텐츠 또 이런 것들은 정치인들이 좀안 끼어들었으면 좋겠다.
0: 네.
3: 이게 뭐제 생각입니다. 아마 우리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걸로 우리가 지금 문화 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이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게 맞는지 잘
2: 기자들끼리
3: 모르겠습니다.
2: 모여서 이게 너무 지겹다 이 논쟁이. 그래서 이런 얘기 한적 있어요. 국회에서 상영을 하고 의원들이 가서 좀 보고 만약에 봤는데도 똑같으면 그 자리에서 엄청 성토대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벤트라고 해서 좀 보고 나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3: 그래서
2: 이런
3: 뭐
2: 얘기를
3: 결론적으로는
2: 오늘 했습니다.
3: 영화가 정말로 역사 왜곡을 했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안 보겠죠. 그리고 저는 유재하 변호사가 불매운동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개인의 자유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여간 거기까지만 하고, 저는 뭐 요즘에 보면 정말 이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말이 또 너무 들어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끝나면 하나가 터지고 그래요.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가 뭐 남녀 농구 또 야구 또 축구 이렇게 단체전에서 어렵게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특히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는 한일전이었잖아요.
2: 결승전이요. 예.
3: 야구도 한일전이었습니다만은 야구는 뭐 일단 어쨌든 일본이 조금 사회인 야구 위주로 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수 위였다고 보고, 축구도 물론 만 21세냐 만 23세냐 23세냐.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0: 그래도 요즘은 축구가 일본이 우리보다 잘하는 얘기도 있으니까 어렵게 금메달을 따서 좋기는 하는데, 우리 이제 축구 금메달 딴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인터뷰 혹은 뭐 SNS에 퍼포먼스 해서는 안될 행동, 또 국민의 감정을 건드릴 만한 발언 등등을 해서 이게 논란이 돼서 번져가지고, 이제는 자 그러면 이제는 금메달 따면은 병역 면제해주는 이런 혜택은 없애자, 여기까지 번진 것 같아요.
1: 국방부가 유감을 표하고 여야 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 국위를 선양하면 병역을 면제해준다 이런 논리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0: 예.
1: 별다른 뭐 예술계 관련된 좀 조정은 있었지만 사실 이게 낡았다. 제도 자체의 틀이 지금과 맞지 않는다. 이거는 다 알고 있는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예민한 병역을 건드리는 문제고 또 스포츠계에서 굉장히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그 체육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못 건드리고 방치되어 왔는데 이번에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뭐 이기고 나서 뭐 병역 문제 하나만 보고 뛰었다. 특히 이제 저는 불을 붙인 건그 전영모 세레머니였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과정이 나면서 이제 여야 정치권에서도 다 이제 이거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냈고 국방부까지 유감을 표시하면서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연구 영역 을 바꾸는 게곧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까지 합쳐지면 뭐 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좀 이제 개선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저는 이제 병역특례 중에서 면제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방금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너무 오래된 제도예요. 1970년대에 시작한 제도, 50년이 넘은 제도인데 당시만 해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만 해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오고 막 그러면은 막 시내 퍼레이드를 했다면서요. 저는 못 봤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0: 아니 그때는 뭐
2: 그때는
0: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고
2: 굉장히 나라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리고 뭔가 하여튼 자존심을 세우는 국위 선양하는 말 그대로 그런 거여서 이제 그리고 병역 장도 굉장히 풍부했기 때문에 병역 면제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는데 그로부터 50년이 지났고 대한민국은 그때의 대한민국과는 차원이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손볼 때가 됐고요. 또 국위 선양이라는 것도 너무 대체 뭐만 뭐 예를 들어서 아시안 게임 1등은 국위 선양이고 세계 선수권 1등은 국위 선양이 아니어서 빠지는 건가요? 세계 선수권은 또 병역 특례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또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막 이렇게 이름 오르고 하는 것은 국위 선양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성 차원에서 여러모로 이게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금 그 선수들은 철부지 같은 행동을 했지만 많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하니 선수들의 비판은 거기까지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병역 특례 제도는 한번 손볼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개인적으로 이제 알렉스 퍼거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 감독이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는 명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웨인 루니 선수가 SNS에서 팬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너 경기장 와라 10초 만에 기절시켜줄게 뭐 이런 거 이제 싸우니까 사실 그 시간에 책이나 한권 봐라 이랬거든요. 그게 저 불멸의 명언입니다. 그 금메달 땄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걸 뭐 모자 쓰고 올리고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선수의 기본 자질이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이제 스포츠의 국가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그 나라의 명성이 높아지나? 과거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0: 과거엔 그렇게 생각했죠.
3: 지금은 그게 좀 의문입니다. 스포츠 잘하고 국제대회에서 상 받고 이러면은 야, 저 나라는 가난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대단한 나라구나. 그건 이제 옛날 감성인 거죠. 지금 우리가 무역 규모가 얼마며 GDP가 얼마고 이 1인당 소득이 얼마며 완전히 미상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좀 관점을 변화해야 될것 같고 지금 보니까 뭐 벌써 주호영 의원도 뭐법 개정법 발의한다 그러고 이제 본물처럼 아마 법 개정 논의들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국민들의 민의를 수렴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뭐 일률적으로 하는 거 말고 또 형평성 때문에 맨날 이제 일률적으로 하는데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정치한 절차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0: 근데 아까 유재 변호사 국민적 공감대라고 얘기했는데 원래는 올림픽에서 동메달까지 따면 면제, 아시안 게임에서는 금 면제잖아요. 근데 규정이 없는 한일 월드컵 16강 면제시켜줬어요.
1: 그렇죠. 한번 있었죠.
0: 그다음에 2006년인가요?
1: WBC.
0: WBC. 그때 4강 갔을 때도 면제해줬어요. 그 규정에도 없어요. 근데 국민적 공감대였거든. 야, 해줘야지, 이거는. 16강 가서 해줘야지.
3: 서사가 있잖아요.
2: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해줄 필요가 있으면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근데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건 지금처럼 딱 정해져 있는 거 있죠. 뭐 올림픽 금은동, 뭐 아시안게임 금. 이건 왜 이것만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공정 공감대가 사라진 것 같으니 아예 차제 없애버리고 그때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좀 해보는 게 어떤가.
1: 그럼 너무 포퓰리즘이야.
2: 그런 분위기가 막 끌어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0: 그래서 있어요.
2: 예, 있어요.
0: 또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예전 뭐 저 군대 간 지 한 30년 좀 됐는데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많이 빠졌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그때 기준이면 군대 가지 말아야 할 친구들이 다 가거든요. 그만큼 모자라니까 병력이. 그런데 이렇게 빼주고 저렇게 빼주고 오늘 댓글도 지금 BTS 얘기 많이 나오는데 국위선양 누가 더 많이 했는데 BTS가 더 많이 하지 않았냐. 다 군대 다 갔다 지금 이런 말씀이거든요.
1: 근데 이게 체육계 뭐 제가 체육계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체육계 입장 어떤 게 있냐면 이게 굉장한 동기부여를 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제도를 바꾸면 뭐 다르게 적응을 해야겠지만 그럼 체육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게 있다라는 거가 이제 한국 사회 모든 남성의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운동할 자원도 사실 줄어드는 거거든요. 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체육계가 아마 강하게 요구를 할 것 같고 저는 뭐를 종목별로 분할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야구랑 축구랑 농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본인의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비인기 종목에 비해서 뭐 이런 구분이라든지 좀 섬세하게 어쨌든 접근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
3: 병역 유예제도 있잖아요. 네, 맨날 하는 거. 네. 제가 20살 때보다 운동선수 40살이 훨씬 더 전투력이 높을 겁니다. 갑절에 갑절은 네. 높을 거예요. 아,
0: 은퇴하고 가라.
3: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1: 뭐 그런 나라도 있고 뭐 터키 네. 같은 나, 튀르키예 같은 나라는. 병역 혜택은 주는데 팀에서 근무하는데 월급은 못 받게 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아. 나라마다 제도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설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여기서 라떼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아, 아니 왜냐면 뭐 이게 옛날에 36개월 시절이 있었잖아요. 3년.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전성기 운동하는 친구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이죠. 네. 그리고 뭐 저 때는 26개월, 또 지금 18개월 주더랬는데 보니까 차범근 감독은 36개월 그거 다 했더라고요.
3: 그러니까 해외에 있다가 네. 들어오셔서 하고 네. 다시 해외 가시는 네. 진짜.
1: 예전에 뭐 이정범 양준혁 선수 뛸 때는 방위봉은 홈 경기는 뛸 수 있다 이런 예. 규정이 있어서 뛰고, 예. 절반만 예. 뛰고 뭐 이런 때도 있었죠.
0: 예. 이건 어쨌든 지금 국방부에서도 사실 이번 논란 때문에 들여다보겠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꽤 오래전부터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자 요거 외통위는 이제 결국은 지뢰 문제로 계속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뭐 한동훈 의원이 또 외교부 장관 또 통일부 장관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근데 뭐 그동안 나왔던 얘기 이어서 그 이상 얘기는 안 나왔어요. 네. 다만 박충권 의원이 지목한 부분 이건 처음 나온 얘기여서 네. 오늘 이게 뭐 박충권 의원은 굉장히 진지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네. 질문을 했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또 통일부 장관은 웃어버렸어요. 네. 왜냐하면 터무니없는 얘기다라고 해서 그때 어떤 얘기냐면 박충권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통일부가 탈북민 11명을 접속해서 북송 회유를 한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다시 가라 니네들 네.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신빙성 있는 소스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정동영 장관이 웃고 여당 의원들도 웃으면서 조금 시끄러웠는데.
1: 뭐 근거를 제시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근거까지 제시하지 못했고 이제 뭐 신빙성 있는 소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박중근 의원이 아시겠지만 이제 탈북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정보 접근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국감장에서 이거를 이제 정부 해당 부처 장관에게 질의를 할 거면 최소한 이제 뭐 다 공개할 수 없더라도 이제 주장을 하는 근거 정도는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시가 되지 않으면서 오늘 어쨌든 주장으로 끝났습니다.
0: 통일부와 민변이 네. 예, 함께 탈북민 북송 회유했다. 제가 봤을 때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3: 그 정확한 원인 보니까 그 민변하고 통일부가 손을 잡고 한국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북한이 다시 갖고 싶지 않냐는 취지로 북송 회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온다. 제가 좀 민변으로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0: 아, 민변이에요? 네.
3: 아니 민변이 미치지 않고서야 네. 아니 뭔가 맥락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 전제는 잘 살고 있는 탈북민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는 심각한 우울증이나
0: 괴로움,
3: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나 너무 고통스러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극단적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 대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근데 마치 잘 살고 있는데 억지로 북송을 아니 권유하면 갑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아니,
0: 이게 사실을 밝혀지면 통일부 장관이 아니고 이재명 정부 자체가 휘청일 수 있는 일 같은데.
2: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박충원 의원이 이제 국감장에서 이걸 문제 제기하려면 어떤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예. 되는데 물론 박준건 의원이 본인 스스로가 이제 탈북한 사람이기 예. 때문에 관련된 인적 근거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예. 들은 얘기 없이 이렇게 갑자기 없는 얘기를 지어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본인 그 당시에 질문하는 당시에 그 표정을 보면 정말 진지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만 그 본인이 그 얻은 소스 그 소스가 본인이 그 이걸 공개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본인 스스로의 불안과 위협이 있었겠죠. 그래서 공개하지 못하고 결국 겉으로 보기에는 박준건 의원이 근거 없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셈이 됐어요. 하지만 어쨌든 박준건 의원의 경력을 생각해보면 이게 그래도 공개하지 못할 말 못할 사유가 있을지 몰라도 나름의 근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봐줘야 되는데 들어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그 얼굴이 화면에 비쳤는데 제가 솔직히 정말 좀 굉장히 저도 불쾌했습니다. 파한 대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에 하나 박준건 의원이 정말 밝힐 수는 없지만 진짜 그런 어떤 근거 있는 소스가 있어서 인적 소스가 있어서 얘기를 한 거라면 그거 그렇게 웃을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계신 분들도 이게 만약에 사실은 뒤집어질 일이라고는 다 말씀하셨어요.
1: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동영 장관이 그 2025년 8월 달에 면담이 있었다라는 사실과 인권이 국가 인권이 통해서 두 차례 탈북민의 인권 침해 뭐 사례 조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서면으로.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맥락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수 있겠죠. 탈북민을 뭐 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11명의 북송을 권유했다라고 본인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제기하는 거는 전혀 다른 맥락의 문제라는 그러니까 거죠.
2: 그러니까 해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이러이러한 활동을 통일부 잠시만
1: 그 맥락인지도 모르니까
2: 이런 활동을 통일부가 했는데 그걸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통일부 장관이 그걸 그냥 웃어 넘기는 일이 아니죠.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데
0: 제가 보니까 어떤 맥락은 이제 이해가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정동영 장관이 북한 탈북민 안정적 정착 지원을 해서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정착 실태를 확인하는 면담을 한다는 거잖아요.
3: 하죠. 네.
0: 이 면담 내용 중에 그 탈북민이 그 박준건 의원이 그 지적한 그 부분 오해할 만한 이야기를 혹은 자기가 오해를 해서 들었고 그걸 박준건 의원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박준건 의원은 예를 들면 뭐 다른 어떤 증거 없어도 이것만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었고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통일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조소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웃었으니까 그 부분은 그래도 국회의원이 지적하는데 그걸 웃을 수 있느냐 의혹 제기하는데 뭐 이래서 논란이 됐다.
2: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면서 박준건 의원한테 제보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야, 이재명 정권에서는 우리를 강제 북송시키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게 쉽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런데 어떻게 뭐든 이재명 정부가 강제 북송을 해서 얻을 게 있어야 되는데 얻을 건 좀 없어 보이네.
3: 저는 좀 웃을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0: 자,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에서 또 세 분과 이야기 이어갑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3: 와이튼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

0: 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1심은 이거를 제공하면 암묵적으로라도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본 건데 2심은 이제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윤석열만 무죄가 아니라 명태균도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김건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례여서
1: 아니,
0: 이제
1: 김건희는 1심도 무죄 아니었네?
0: 네, 그러니까 어쨌든
1: 맞아요.
0: 예, 최종심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유죄심이 있고 무죄심이 있다 이런 거였는데 이게 이제 유죄였던 게 무죄로 뒤집어지면서 사실 이제 이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1: 저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김영선이라는 사람을 국회의원 당선되게 해서 이 사람으로부터 한달 얼마씩 받았다.
0: 네, 그거를 1심은 정치자금법상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봐서 그거를 이제 보상구조로 본
1: 예.
0: 거잖아요. 근데 이제 2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행위와 이 행위가 연결된다라고 보지 않은 거죠.
2: 1심도 아마 그 이제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이제 정치적 그 정치자금을 받으면 이익을 받으면 이제 이게 법 위반인데 사실 이제 김영선 의원의 전 의원의 공천과 이게 대가관계 있느냐 이건 사실 1심에서 본질적으로 다뤄진 건 아니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데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은 김건희가 이제 주로 명태균하고 연락을 했는데 김건희는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치자금법으로 엮으려면은 정치 활동을 하는 자인 윤석열과 공모관계가 있어야 윤석열하고도 의사합치가 있어가지고 이걸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자 합의가 됐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건데 1심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 간접 정황들을 바탕으로 이게 합의가 있다고 봤어요. 근데 2심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그 합의가 있었다는 아무 증거가 없는데 그냥
1: 예.
2: 그렇게 보인다라는 판결한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1심에서는요, 그 이제 주요한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 씨가 이제 명태균이 그 표본을 뭐 이렇게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홍준표와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 형국에서 여론조사가 제공이 된 건데 그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걸 의뢰처인 모 언론사의 이제 임원이 그걸 중단시켜요. 여론조사를. 이게 뭐좀 이상하다. 중단시키는데 그 상황을 김건희 씨가 알아요. 김건희가. 알아가지고 명태균한테 이거 여론조사 안 나오면 어떡하냐. 초조해 하면서 막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명태균이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해결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오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법원이 잡아내면서 이게 여론조사를 그냥 이제 김건희 측 주장대로 그냥 명태균이 본인이 알아서 한 거고 본인 영업활동 때문에 홍보하려고 그냥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거고 나한테만 준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뿌린 건데 내가 주문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 주장을 깨버렸거든요. 사전에 그렇게 야, 이거 여론조사 안 넣으면 어떡해요? 라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에서. 그래서 이게 1심 판결이 저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2심
3: 아, 이거 뭐,
2: 판결이 어떤 점에서 천착했는지 판결문이 나오면 제가 분석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3: 예, 근데 뭐 이게 그 판결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사실 재판 기록을 다 보지 않고는
0: 쉽지 않죠.
3: 사실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도 쉽게 판단하거나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라는 것이 사실 이제까지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굉장히 좀 불투명했어요. 이 적용이. 그랬는데 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 행위라는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좀 갈렸던 것 같고, 근데 그리고 김건희 씨 관련된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은 지금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가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대법관들이 모여서 이걸 한번 법리를 정리해봐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들쭉날쭉하니까. 그런데 지금 하급심의 판결들을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굉장히 엄격하게 좁혀서 보수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기미들이 보이고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대법원 김건희 씨 판결도 저는 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요.
2: 근데 요게 그 이진관 부장 판사가 1심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했었었는데 그 판결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론조사가 제3자에게도 제공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부부에게 준 여론조사의 가치가 감소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배포되면 윤석열의 당내 위상이 강화되고 인지도도 제고되고 지지층이 결집되고 부동층 동원 등 효용이 증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수에게 줬다는 것만으로 효과가 반감되거나 혹은 윤석열 부부가 관련이 없다거나 이렇게 볼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원해서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자 주고받았던 수많은 기록들에서 단초되는 이거 여론조사를 명태균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명태균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막 전국을 막 풀이를 해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것들을 아주 심도 깊게 주고받은

0: 그거 보면 마치 명태균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하는 것은
1: 예.
0: 잘못됐다는 것이 1심 판단이라는 거죠.
1: 예.
0: 예.
2: 근데 기자 입장에서는 뭐 여기 변호사 두 분 계시니까 58회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1심이 이거 중에 14개는 유죄라고 본 건데 근데 어쨌든 58회나 그러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건 맞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정치자금법도 안 되고 뭣도 안 된다고 하면 그리고 세간의 통념은 이 사건이 트리거가 돼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뭐 어떤 판결문에는 들어가 있기도 한데 그럼 과연 이 사건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 사건의 실체는 뭐냐 이 부분에서 근본적인 좀 공백이 남는 것 같아요.
3: 이 사건의 실체는 명태균 씨가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부부한테 약뭐잘 보이려고 그리고 약 팔려고 자기가 혼자 여론조사 제공한 거죠 뭐.
2: 그래서
3: 그렇게 되는
2: 윤석열은
3: 거지.
2: 그게 위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비상계엄이나 한동훈
3: 그것까지는 그 여론조사가 계기
2: 특검을 네.
3: 비상계엄의 불법 계엄의 동기가 되는지 어쩌고는 지금 할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2: 네.
3: 같고 중요한 건요 사건 자체만 가지고 봤을 때 어떻게 법률적으로 정리가 되냐. 혼자 자기가 약 팔려고 잘 혹은 잘 보이려고 자기 장사하려고 여론조사 무상 제공했다고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똑 떨어지는 건 아니다.
1: 예.
3: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1: 뭐 대법원도 그러면은 2심 결과에 따를 가능성이 높을까요?
3: 예, 그렇죠. 양쪽 하급심이 다 그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도 그렇게 법리를 딱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해석해 줄것
4: 그럼
3: 같아요.
4: 앞으로 제2, 제3의 명태균 같은 사람들이 무상으로 제공 많이 하겠네요.
3: 그럴 수도 있고.
2: 제가 물어본 게 그 공백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가 정치 브로커나 여론조사 업자가 충분히 이런 시도를 해도 아 이게 죄가 안 나오는구나라고 할 때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고 법이 이제 거기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게 아니냐 뭐
1: 예.
2: 이런 생각이 들어요.
3: 이제 뭐 새로 입법 노정 논의를 해봐야겠죠.
1: 예.
4: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얘기를 또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는데 왜냐하면 이게 무죄가 나더라도. 내란죄로 무기징역 받았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로 7년 받았죠. 일반이적으로 30년 받았죠. 허위사실 공표로 1년 6개월 받았죠. 무죄 받은 게 해병특검의 이종섭 도피 건이랑 이 건인데 그 두 개가 무죄 받아도 나오긴 어렵다.
0: 물론 그렇죠.
4: 그렇잖아요.
0: 근데 이제 이런 네. 이제 이런 사례가 다시 안 나오려면
4: 예.
0: 법원이 엄단을 해야 되는데.
4: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 그런 예. 우리 강성 변호사의 생각이었고 근데. 지금 대중들의 관심은 또 뭐냐면 지금 윤석열 2심 무죄 선고한 이 구혜근 판사가 오세훈 시장 2심 재판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진보 진영 민주 진영의 지지자들은 오세훈 시장도 무죄로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4: 근데
3: 생각해요.
4: 근데 제가 우리 패널 분들 중에 또 한 분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재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판사는 법률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죄를 젓는 거는 뭐 진보지나 보수지나 똑같은데 판사가 진보 성향이다 보수 성향이다 고향이 어디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건 너무 슬프잖아요.
3: 그게 이제 정치 성향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도 정말 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판사에 따라서 1심이랑 2심이랑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가 흔치 않게 있어요.
4: 그건 다를 수 있죠.
3: 예. 근데 그런 경우가 왜 그러냐면 판사 성향에 따라서 이거를 똑같은 법률을 적극적으로 확장 해석하는 판사가 있고요. 되게 엄격하게 소극 해석하는 판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행위를 가지고도 어떤 방식으로 법률을 적용하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게 다 판사가 정치 판사여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4: 그러니까 그렇겠죠.
3: 네.
4: 그러나
3: 네.
4: 예를 들면 우리가
3: 마시라.
4: 생각 들잖아요. 이동영 사건을 조희대가 하면 어떨까? 결과가 어떨까?
3: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0: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진관 부장판사는
4: 그런 거죠. 예.
0: 예, 윤석열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은 윤석열 부부가 지출했을 비용을 명태균이 대신 지출 또는 부담한 것으로 그 여론조사 비용 상당히 이게 기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거 되게 상식적인 얘기 같잖아요.
3: 별로 상식적이지 않아요.
4: 제가 그러니까 만일 요 사건을 지금
0: 네.
4: 우리가 얘기했던 이 사건을 이진관 판사가 있으면 또 달라질 거예요.
3: 달라졌을 것으로
0: 이상하다는
3: 예상이
0: 겁니다.
3: 됩니다.
4: 그래 그게 전 그게 슬프다는 거예요.
3: 이게 왜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여론조사라는 거는 A라는 사람한테도 제공할 수 있고 B라는 사람한테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는 돈을 가지고 했어요. 똑같은 100원이라는 돈을 A한테도 주고 다시 뺏었다가 B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게 돈이 아니고 여론조사라는 특성을 무시한 거예요.
0: 근데 그건 좀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캠프에서 여론조사를 돌리잖아요. 돈 주죠. 그 공짜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4: 예, 예, 예.
0: 돈 다 주죠.
4: 예.
0: 그래서 여론조사를 누가 보내줘요. 심지어 이 명태균 사례는 공표되기 전에 결과 보고서를 막 줘요. 아직 공표되는 날짜가 안 됐는데 그 전날에 막 줘. 그럼 이건 돈이 드는 행위잖아요. 여론조사하면 실비가 나가잖아요. 근데 받은 사람이 자금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막 줘.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0: 없죠. 그러면 인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어떻게 공짜로 계속 받아요, 이런 조사를?
1: 변호사님 두 분 앞에서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이제 명태균 TF를 해봤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돈을 낸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명태균 씨가 돈이 없어갖고 그 지방 군수 후보 출마자한테 1억을 한번 받고 8천만 그 사람 유죄 나왔거든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돈을 나중에 받아갖고 와 너를 다시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당시 연구소 소장의 차용증도 썼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제 오세훈 씨 사건처럼 놓고 저는 이건 기소에서 만약에 다른 판단이 있었을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기록을 다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사건을 취재하고 보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돈을 지급한 사람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에 구조를 김영성 공천으로 받아온 건데 그러면 정치자금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자금법에서 금전 문제가 이거 핵심이라고 봤다라면 사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는 또 다른 제로 처벌을 받아갖고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대목이 있다.
0: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론조사를 주문한 사람이 자기만 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그쵸. 주변에 널리 퍼지기를 바라고 두루두루 특히 국민의힘 안에서 그때 경선으로 홍준표하고 붙으니까 야 대세는 윤석열이야라는 것을 여론조사를 가지고 결속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건 당연한 건데 다른 사람한테 갔다고 해서 뭐 여론조사를 주문했다는 것도 단정할 수 없지 않나. 이거는 당내 경선의 질서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2: 네. 예. 뭐 그런 거죠. 뭐 직연 판사가 내란 전담한다 했을 때 보수층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사람 하면 안 된다고.
1: 처음에
2: 네. 이름도 뭐 직연 중국 사람 같다.
0: 중국 사람 그랬어.
2: 근데 결과는 또 정반. 네. 그리고 데모도 하고 있어서 정반대로 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판사도 당연히 사건에 대해서 예단을 하면 안 됩니다만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오는 것 또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등등을 선거 전에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흔들릴 수도 있을 거고 또 뭐 진영에 있는 분들도 저 사람이 고향이 어디고 지금까지 판결 내린 거 보니까는 어떻게 판단하겠다 또 예측해서 아, 막 몰려가서 그렇게 안 된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야, 이런 것들이 다 좀 씁쓸한 움직임을 갖고 그렇습니다. 네. 자, 속보가 들어왔네요. 국회 행안위에서 김지용 인청 14일 개최 확정했네요. 정문계에서 채택해서. 하루 만에 끝난 거죠, 이거.
1: 그렇죠.
2: 예.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언론에서 다 문제 제기한 거는 성남의 집 두 채 네. 40억 정도? 38억인가요? 예. 그 정도 나온 거고 다른 거는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고 야당에서는 그 이외로 문제 제기하는 건 없고 여당에서는 오히려 이제 뭐 친윤 인사다 또 한동훈 처남 뭐 성폭행 사건 묵살했다 그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1: 기자들 취재에 따르면 행안위는 그렇게 온도가 높진 않아요. 예를 들면 김정중 총장에 대해서 지금 야권 일각이라고 표현하는 말 대통령은 무국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강경파다 억지파다 이렇게 부르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안위는 지금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14일 날 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인사검 청문회에서 이제 걸리는 문제들 뭐 개인적인 뭐 비리 문제라든지 비위 문제라든지 이런 게 돌발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전제로 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뭐 걸로 보면 뭐 전혀 뭐 낙마나 뭐 이런 사유가 있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판단입니다.
3: 지금 중수장 같은 경우에는 빨리 출범을 잘 해야 돼 네. 이미 했고 예. 하는데 수사 인력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예. 수장도 없는 상황이어서 예. 중대범죄 수사에 지금 공백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 내에서 친윤이냐 아니냐 무슨 그런 간별 논란, 성분 간별 논란을 계속 펼치는 게 문제였고 빨리 인사청문회 해서 중수청장을 임명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과정에 원래 이제 수사 기소 분리를 하는 그 검찰 개혁의 명분은 검찰 그러니까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그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수장을 임명하는데 그 여권 내에서 친윤 검사 출신이 아니니 검찰 주의자니 아니니 하는 그런 성분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 개혁이라는 그 명분과 완전히 충돌한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분도 혼나야 됩니다. 김영민 추이사 혼나야 됩니다.
2: 그게 무슨 평론입니까? 네.
0: 제발 좀 징계해 주세요.
3: 대동단결. 네.
0: 아니 그 반대한다고 제가 징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뭐 네. 대통령을 친일파 취급하고 민주화 영웅들 앞에 와서 빌어야 되는 이유가 그 김지용 중수청장 지명 때문이라면. 네. 아, 그런 얘기는 용납할 수 없죠. 예, 예. 당내에서.
2: 예.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 세 분은 또 다음 주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류재하 변호사, 강성 변호사, 김한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0: 것이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생 성원 에드피아.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5: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4: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5: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4: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5: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7: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9: 물을 쓰는 게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수돗물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게 말이야. 근데 왜 망설이고 있어? 인천 하늘수는 말이야. 꼼꼼하고 빈틈없는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먹는 샘물보다 약 400배 저렴한 물이라고. 부담은 낮추고 매일의 안심은 높이고. 어때? 인천 하늘수 안 쓸 이유 있어? 우리의 써본 소리.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10: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1: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is
1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에는 포근했지만 해가 지면서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강원 내륙 산지와 전북, 경북 북동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로 출발해서 한낮은 24도로 오늘처럼 대체로 따뜻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퇴근길 자동차 전용로 곳곳에는 정체가 빠르게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성산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뒤로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이전 영동대교부터 한강대교 지나 가양대교 남단까지 긴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나라나 강변북도 일산 방향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 지나 가양대교 북단까지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 구리 방면 방화대교 일대부터 월드컵대교, 마포대교 지나서 동호대교 북단까지도 밀리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화이트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김영남입니다.
0: 네, 어제 오늘 국감이 한창인데 역시 가장 세간의 관심을 끈 것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참석해서 뭐 증인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0: 그런데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는 답을 했어요. 네. 그 뭐 작심한 듯 미리 써놓은 거를 또 읽기도 하고. 네. 그 어떤 부분을 좀 중점을 들어보셨는지요?
1: 일단 대단히 이례적이죠. 과거에 보면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출석은 합니다만 인사만 하고 나가는 게 사실상 관례였죠. 그리고 이제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법원 행정처장이 답변하는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워낙 이슈화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증인 선서는 거부하고 더군다나 그래서 증인 선서도 안 하고 그 자리에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앉아 있을 거냐 뭐 그런 예측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예상을 깨고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었는데 보니까 노경필 그 법원행정처장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대법원에 있던 어떤 간부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준비한 원고를 대법원장이 읽는다는 것은 전부 모르고 있다가 현장에서 약간 당황하는 표정이 잡혔는데 기본적으로 내용이 논리적으로 과연 맞는 거냐 저게.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장의 주장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권에 대해서는 국회나 대통령이 간섭할 수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0: 예, 맞습니다.
1: 아니 언제 간섭을 했어요? 아니면 간섭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단지 재청하시라고. 재청권을 갖고 있으니 그건 본인의 개인적인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자 책무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재청을 하면 대통령이 그 재청에 따라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모순된 게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어떤 사람을 대법관 후보로 재청하라고 간섭하거나 뭐 그런 걸 하려고 한 사람이 전혀 없었는데 간섭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도 다르지만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이고 다만 재청은 해야죠.
0: 예.
1: 공석이 있으니까 대법관 자리가 지금 비어 있으니까. 근데 참 답답해요.
0: 예.
1: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0: 근데 이게 뭐 사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누구를 재청하느냐의 문제 갈등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쭉 있었지 않습니까?
1: 근데 물밑에서
0: 그렇죠. 그렇게 했었죠.
1: 예.
0: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보면 물밑 접촉을 통해서 어쨌든 대법원이 양보하는 쪽으로 해서 이제 문제 해결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추천위에 후보 추천위원회도 이제 조희대 대법관이 꾸리는 건데 꾸려 가지고 네 명을 올렸는데 이 중에서 한 명은 뭐 문제 없었고 나머지 한 명이 이제 김민기 재판관이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아마 청와대에서는 김민기 재판관 하고 싶어 했던 것 같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게 아마 김민기 판사가 남편이 헌재 재판관이니까 이해 충돌이 있다. 이게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1: 그런데
0: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뭐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민기를 빼려고 지금 이러는 거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혹시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1: 저는 뭐 어떤 판사가 대법관으로서 적격이냐 아니면 뭐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느냐 뭐 이거는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0: 아니,
1: 생각해요.
0: 아니 그 추천위원회에서 네 명 올렸어. 그 네 명은 다 괜찮은 거 아닌가요?
1: 아니 그러니까 그 네 명 중에 두 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청한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여성 법관은 빠졌었던 거고 재청한 두 명 중에 김성수 대법관만 임명이 되고 한 사람은 안 돼서 아직 한 사람의 공석이 있는 건데 그러면 다시 추천위원회를 꾸리든 해서 다시 재청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재청 자체를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이 대법원장의 입장인데 이건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본인이 누구는 안 돼라는 그 법관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빼고 재청하면 되는
0: 제청해라.
1: 거잖아요.
0: 아, 그러면 그 타임라인을 다시 구성하면 그러면 다시 이 추천위원회를 또 꾸립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기존에 있는 분들 중에 더 해라고 한다든가.
1: 그게 약간 뭐 해석의 차이는 있는데 뭐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원의 입장은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려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든지 그러면.
0: 좀 그래서 이게 사법 이제 대법원과 청와대의 자존심 싸움으로 간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내년 6월이니까 그러면 내년 6월까지 이대로 가느냐? 그래서 새 대법원장이 와서 추천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청와대가 양보 모양새를 취해서 가느냐? 뭐 어떻게 가야 되리라고 봅니까? 아니면 그냥 공석으로 가느냐? 뭐
1: 사실은 이 상태는 바람직스럽지 않죠.
0: 예. 그러니까
1: 누가 봐도 지금은 어느 한쪽이 이른바 양보를 하면 마치 뭐랄까요 대결 구도에서 무릎을 꿇는 모양새처럼 비춰지게 돼버렸어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앞서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물밑 조율을 했던 거잖아요. 다들 그 전에. 그래서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더라도 별로 티가 안 나게 그랬던 건데 지금은 뭐 공개가 다 돼버린 상황이니까.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다시 추천위원회를 꾸리든 아니면 기존에 있던 추천위원회를 이용을 하든 재청 절차를 다시 밟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장이 재청하면 무조건 임명해야 된다는 논리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밖에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재청권 이꼴 임명권 포함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건 우리 헌법이 그런 취지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재청권은 재청권인 것이고 재청이 되더라도 임명권자가 보기에 임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임명이 그렇죠. 안 되면 다시 예. 재청하는 거죠.
0: 예, 알겠습니다.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날 열릴 예. 예정입니다. 그동안 야당에서는 사실은 뭐 별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언론 보도도 38억 정도 집 두 채 이 정도 논란 있고 나머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여당 일부 강경파들이죠. 계속해서 반대를 했는데 뭐 박주민, 윤건영, 김용민, 추미애, 박은정 뭐 이런 의원들을 위주로 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뭐 논리는 친윤검사다. 옛날 친윤검사 활동을 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1: 아, 그거는 제가 보기엔 강경파보다는 억지파가 올리는 것 같아요.
0: 네, 네.
1: 친윤검사다? 아니, 무엇보다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내지는 뭐 그 이후에 대통령 예. 시절까지 다 포함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은 윤석열 본인보다도 김건희를 비롯한 예. 처가 일이었어요.
0: 예.
1: 장모를 포함해서. 거기 예. 뭐 거기 덕분에 먹고 사는 거였으니까 예, 예. 예. 솔직히 뭐 예. 집이 있어요, 절이 있어요.
0: 뭐 우스갯소리로 뭐 사랑 때문에 내란도 했다 이런 말도 있었으니까.
1: 아니 그러니까 뭐 예. 처가 집이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0: 예, 예.
1: 뭐 서초동에 사는 아파트도 그 와이프 재산 내지는 처가 재산이었으니까 예. 거기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이었는데. 그 장모 최은순이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이 잘못됐으니 다시 수사하라고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어떻게 친윤 검사일 수가 있어요.
0: 재기수사 명령 내렸던 사람이 김지용인데
1: 그렇죠.
0: 친윤이면 그걸 할 수 있겠느냐.
1: 절대로 예. 못하는 거지 그거는. 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억지파라고 계속 말씀이 드리는 게 이건 객관적으로 억지예요. 아니 친윤이면은 그런 거는 꿈도 못 꾸죠 사실은. 당시 한동훈 검사 같으면 지금이야 사이가 나빠졌지만
0: 예, 예, 예.
1: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한동훈 대검 무슨 부장 했잖아요.
0: 예.
1: 그 한동훈 검사 같으면 최은순 무혐의 처분 잘못됐으니까 다시 수사하라고 재기수사 명령 내릴 수 있었겠냐고요.
0: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또 총장 되고 나서 김지용 검사는 또 좌천됐으니까 그리고 옷 벗었고
1: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좌천이 된 거죠.
0: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친윤 검사는 아니다. 아마 대통령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친윤 검사라고 해서 재검증을 해봤는데 아니더라. 뭐 이렇게 네. 됐는데 최근에 임문정 검사, 그러니까 네. 광주 중수청장이죠.
1: 지금은 검사는 아니죠.
0: 네, 중수청장. 네. 임문정 청장이 그 김지용 안 된다. 이렇게 이 조금 생소한 부분이에요. 이게 어쨌든 이게 행정부 공무원인데 네. 대통령 인사권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1: 더군다나 본인이 속한 조직의 수장 후보자에 대해서 저 사람 안 된다고 네. 지방청장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부족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임은정 전 검사는 아마 본인이 중수청장 된 거 말고 어느 누가 후보자가 됐어도 다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
0: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1: 그 사람 성격이죠, 뭐. 원래 그런 사람이지.
0: 그럼 뭐 친명 뭐 의원들이나 혹은 또 친명 유튜버들 뭐 중심으로 해서 징계해야 된다.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저렇게 반기를 든 것은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1: 사실은 징계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죠. 기본적으로 품위 유지 위반이고
0: 공무원법 위반.
1: 네, 예. 그리고 조직 내 위계 질서도 깨트리는 행위인 것이고 그리고 광주 중수청장으로 가서 중수청 와보니 뭐 준비 하나도 안 돼 있고 뭐 제대로 가동될 수 없는 상황이다. 뭐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도 아니 그거를 빨리 자리 잡고 조직이 안정돼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 기관장을 보낸 거잖아요. 예. 본인이 할 일을 해야지. 아니 그러면 뭐 꽃가마 태워서 다 세팅돼 있고 완벽하게 돌아가는 자리에 총장 좋은 것만 하려고 그 자리에 간 거예요. 본인이 준비해야지 빨리 준비돼서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0: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아마 작심하고 쓴 것 같은데 이 보안수사권이나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말을 바꾼 사람들이 있다. 네. 네. 뭐 누구를 겨냥했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예. 즉각 조국 혁신당에서도 또 반발 나왔고 말 바꾼 적이 없다. 당론은 바꿨지만 말을 바꾼 적은 없다.
1: 말장난이 너무 심한데요. 말을 바꿨죠. 예, 예, 객관적으로 예. 확인되는 사실을.
0: 예, 그 다음에 인정은 했습니다. 예. 아, 예, 상황 변화는 있었다고 인정은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대통령이 뭐 이렇게 얘기한지는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하지 않았느냐 검찰개혁을.
1: 그렇죠.
0: 그런데 예, 왜 이렇게 자꾸 건건이 반대하느냐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일단락이 됐어야 하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10월 2일 날 중수청이 설립이 됐으니까
1: 그렇죠.
0: 보안수사권도 완전 폐지가 됐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영 내에서 이걸로 계속 얘기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의원님도 이제 민주당 소속이니까 그럼 민주당은 대통령 취임하고

0: 1년 4개월 5개월째 돼 가는데 검찰개혁만 계속 얘기할 거냐? 다른 민생,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이런 얘기는 안할 거냐? 이런 중도층의 항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사실은 집권 5년 내내 검찰 개혁만 얘기하다가 결과도 제대로 못 내놓고 끝난 적이 있었죠.
0: 예.
1: 근데 지금 와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제도적으로 어떤 거를 바꿔야 된다는 내용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이제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보안
0: 예.
1: 수사권도
0: 폐지됐고,
1: 없어졌으니까.
0: 예.
1: 중수청 출범했고 어떤 제도의 변화보다는 구체적인 사람을 놓고 저 사람 된다 안 된다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걸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가는 게 맞냐 부적절하냐를 놓고 우리가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이미 끝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다만 구체적인 인물을 놓고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이 얘기를 하면서 그걸 검찰 개혁으로 포장해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때거리가 그렇게 없나? 본인이 어떤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할수 있는 얘기가 이할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어휘의 개수가
0: 예.
1: 몇개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그 정도 들 정도로
1: 예.
0: 좀 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 지난 추석 연휴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 온라인 커뮤니티죠 젠마을. 저는 중도를 책임지겠습니다. 부장님 이런 글을 올리셨다 그래요?
1: 아, 예.
0: 어떤 뜻입니까?
1: 아니, 그러니까 그 추석 인사도 드릴
0: 드릴
1: 겸,
0: 겸, 예.
1: 제가 민주당에서 할수 있는 일,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중도층의 마음을 되돌리고, 뭐 떠난 분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중도층이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저한테 가장 맞는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역할을 열심히 해내겠다라는 내용으로 추석 인사를 드렸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한 건데 검찰개혁도 물론 중요하지만
1: 네.
0: 그것만 계속 이야기해서 지지율이 오르고 서민 생활이 나아지겠느냐
1: 그렇죠.
0: 중도층이 돌아오겠느냐
1: 네.
0: 예를 들면 보안수사권 폐지 같은 경우에도 20, 30대 여성층이 이재명 정부 이재명 지지를 철회하는데 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1: 사실상 그렇죠. 네.
0: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지금 그 폐지가 됐으니까 그 이외에도 다른 민심을 올수 있는 방안, 중도를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가야 되는데
1: 네.
0: 강경파들이 계속 검찰개혁 이슈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니까 SNS에 또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도가 공략이 필요하고 의장님께서 이제 그걸 하시겠다는
1: 예.
0: 얘긴데
1: 사실은 중도층의 피로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0: 있습니다. 예.
1: 느끼기에 아니 지금 뭐 언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구장창 검찰 개혁만 이야기를 하냐.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별게 없거든요. 이제는 아니 법 개정도 다 됐고 기관이 완전히 이제 새로 분리가 돼서 신설된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중도층으로 하여금 이 어떤 기대를 자꾸 저버리게 만드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0: 그 중도층의 또 관심 분야가 부동산인데
1: 그렇죠.
0: 부동산 부분은 지난번에 기자회견하면서 대통령이 뭐 약간 좀 겸손한 자세 태도를 보였는데 워딩을 또 살펴보면 또 약간의 자신감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어쨌든 그 강남 3구 집값은 좀 내려왔다. 다만 다른 데는 올라갔다. 특히 대출로 묶어놓은데,
1: 네.
0: 그러니까 6억은 이하 건 이제가 조금 6억은 이하 대출 받을 수 있는 곳은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9억은까지 못 올라가는 거고.
1: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책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분명히 강남 3구의 최선호 지역의 집값이 내려간 거는 있어요. 근데 80억 가던 강남의 아파트가 지금 60억으로 20억이 떨어진 게 많은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 중요한 요인이냐?
0: 그게 무슨 상관이냐?
1: 아니면 예, 예. 내가 살려고 했던 집이 6억이었는데 그 집이 지금 8억으로 2억 올라간 게 더 데미지가 크게 느껴지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는 대통령께서 그걸 평탄화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0: 예.
1: 과연 그 평탄화라는 현상이 서민들에게 좋은 변화로 느껴질까? 그건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특히 많은 중산층이나 아니면 또 집을 새롭게 장만하려고 하는 젊은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지금 대출 규제 등으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은행권 대출을 규제한다고 하지만 뭐 하겠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데서 연 1.5%의 지금 주택자금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쪽으로 조금 정책에 선회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예. 그 부동산하고 이 기준금리의 문제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최근에 한국은행이 2분기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3%. 네. 거의 약 4년 만에 3%대로 갔는데 한은의 어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좀 모색해보면 또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조금 집값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조금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1: 오르기는 쉽지 않죠. 사실은 한국은행의 신현성 총재가 지금 금리를 앞으로도 더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취지를 분명히 예. 내비쳤거든요. 그런데 예. 기준금리가 3% 되면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시중금리가 현실적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0: 예, 올랐죠. 예.
1: 아 그러면 시중금리가 오르면 집이라는 비싼 물건은 사실은 자기 돈 100%로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0: 예.
1: 다 대출이나 이른바 레버리지를 쓸 수밖에 없는데 예. 이자가 그만큼 많이 오르면 되니까. 부담이 되는 게 네.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을 새로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내세울 때만 해도 부동산이 꿈틀꿈틀 올라가는 기미가 있고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인돼서 규제책을 내놨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금리가 오르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규제예요. 인위적으로 대출 금액을 얼마까지만 대출 딱딱 끊지 않더라도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규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추가 인상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0: 예.
1: 지금도 금리가 사실은 우리가 워낙 저금리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금리도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여기서 한국은행에서 뭐 올해 한두 차례 뭐 올해 한두 차례 두 차례 올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뭐 6개월 1년 이내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세 차례 올린다고 하면 무리하게 영끌해서 이른바 집사기는 쉽지 않죠.
0: 않다. 예. 이자 부담이 쓸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리고 뭐 이자 그전에 이제 영끌해서 사신 분들은 이자가 너무 부담돼서 또
1: 사실은 그렇죠. 이미 현실화돼 되고 있죠.
0: 지금 통계를 보니까는 네. 경매 건수가 매달 최고가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숫자가 뭐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 경제 수치는 사실은 상당히 좋거든요. 역대 최고 같아요. 역대 정부 중에. 다만 그게 그 수치가 그 윗목까지 퍼져 있느냐 아니면 대기업 위주로 아랫목만 따뜻하느냐 네. 이 문제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아마 정부에서는 세수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또 내년에 예산안을 뭐 슈퍼 예산 잡았으니까 그걸로 좀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쉽진 않아 보여요.
1: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인 경제 상황으로 보면 단연컨대 예.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 예. 맞습니다.
0: 예. 예.
1: 그러니까 지금 올해 수출 1조 달러 넘길 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그리고 뭐 상품 수지로 표현을 하던 뭐 무역 수지로 표현을 하던 3천억 불 이상의 우리가 흑자를 낼 것도 거의 확실해 네.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달러를 벌어들인 적이 없죠.
0: 그런데
1: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서민 경기는 왜 안 좋냐. 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0: 구조적인 원인도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수출이 잘 되고 흑자를 많이 내는 게 반도체 초호황이잖아요.
1: 예.
0: 근데 반도체라는 업종의 특성 자체가 다른 어떤 제조업보다도 전후방 연관 효과가 작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만약에 자동차 수출이 잘 돼서 자동차 가격이 이 정도 많이 올라서 이 정도 돈을 벌어들이는 상황이면
1: 다 같이
0: 훨씬 지금보다 파급 효과가 넓게
1: 그럴 수 있겠죠.
0: 빠르게 퍼졌을 거예요. 그런데
1: 예.
0: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대단히 한정된 섹터에서만
1: 하기 때문에
0: 돌아가는
1: 한계가 있다.
0: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인데 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충분히 써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1: 예,
0: 합니다. 그런데
1: 세수가 많으니까 예.
0: 이렇게 당군 이래 이런 날이 또 언제 오겠어요? 앞으로 2, 3년인데 이렇게 이른바 떼돈이 들어올 때 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만들면
1: 예.
0: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남 민주당 정책위 상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좌우로 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6: 좌우로 정렬 2588 2588.
5: 응답하라 2588 2588. Walk it, walk it.
7: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8: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9: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8: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9: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잔치복은 못 봤거든요.
2: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4: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5: . 교통안전 1분 턱.
6: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담기로

0: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의뢰나 협의 등 의사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정치자금법상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명 씨가 윤 부부에게 제공한 정치적 조언은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것이 아니어서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청이 문을 닫기 직전 미제 사건이 석 달 동안 4만 6천 건 급증해 18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소청은 오늘 전국 검찰청의 9월 말 기준 미제 사건이 18만 6,30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제 사건은 올해 6월 말 14만여 건에서 7월 말 16만여 건으로 늘었고 이후에도 급증세를 이어갔습니다. 공소청 관계자는 기존 검찰청의 검사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연이은 특검팀 파견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으로 인력이 더욱 줄어 미제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다섯 번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5차 발사는 역대 처음으로 지연 없이 예정된 시각에 이뤄졌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누리호가 오늘 낮 12시 25분 전남 광주 고흥 나로우 센터에서 발사돼 목표 궤도인 지구상공 575km에 올라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안정적으로 분리해 궤도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낮 1시 8분쯤 남극 세종기지에서 초소형 군집위성 6호와 초기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수출입은행을 상대로 한 해킹 시도가 지난해의 8배에 이르는 280여 건에 이르고 한국은행도 지난달 공격 시도가 탐지되는 등 해킹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번 달 5일까지 올해 수은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는 28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3년 57건, 2024년 56건, 지난해 36건 등이었습니다. 홍재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서울 및 경기 주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 일부 정책 수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홍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할 것이냐는 질의에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0.2도, 습도는 30%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국민건강보험.
8: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4: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9: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0: 적반하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도리어 큰 소리를 친다라는 말이죠. 최근 학교 현장에선 교원단체들이 실제 이 표현까지 썼

0: 가 오히려 가해자로 형사 절차를 밟게 된 거죠.
1: 그 뉴스 봤어? 중학생이 선생님들 사진이랑 이름, 휴대전화 번호까지 SNS에 올리고 그래서 죽어라, 역겹다 글까지 올렸대.
2: 그건 그냥 욕한 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
1: 그런데 더 문제는?
2: 문제는?
1: 학생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대.
2: 에?
0: 도대체 왜 이 학생의 학부모는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고소했던 걸까요? 최근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 4학년 아이가 교실에서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는 활동을 하다 미끄러져 넘어졌고요. 무릎을 크게 다쳐 6주 넘게 치료받았습니다. 이렇게 사고 위험이 있는 활동이었다면 교사가 학생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0: 교실에서 교육활동을 하다 학생이 다친 사고였죠. 그런데 최근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은 건 사고가 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교사가 형사고소를 당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최근 잇따른 교사 상대 형사고소 사건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0: 첫 번째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가 오히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3: 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아침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발단은 그 전날이었다고 합니다. A양이 나눠준 시험지가 더럽다면서 담임선생님께 욕설을 했고 그 일로 귀가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선생님이 시험을 다시 보자라고 안내를 하자 그 자리에서 선생님 머리채를 붙잡고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담임선생님은 60대였습니다. 말리러 온 교감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욕설과 폭행을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이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 언론에 공개되면서 크게 알려졌고 피해 선생님은 충격으로 지금까지 출근을 못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3일 학생 부모가 담임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그리고 교직원 한 명까지 모두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고소장에 시험지를 바꿔달라고 하는데 안 바꿔주고 소리를 질렀다. 말리는 과정에서 교감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말을 했다. 이런 주장이 담겼다고 합니다.
0: 이 사건 아동학대로 볼 여지가 있을까요?
3: 먼저 짚어드릴 건 아이가 속상했다, 아이한테 불리한 일이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아동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처럼 정서적 학대가 문제가 될 때 법원은 아이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현저한 위험을 줄 정도였는지를 봅니다. 때리거나 방치한 것에 맞먹을 만큼 심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목소리를 높였다, 단호하게 제지했다, 이 정도만으로는 곧바로 학대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2023년 서희초 사건 이후 법이 바뀌어서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가 됐습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정당한 지도냐?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목적. 폭력을 멈추고 다른 학생이나 본인을 보호하려던 것이냐? 둘째, 방법. 필요한 만큼만 했느냐? 붙잡아서 떼어놓는 건 제지지만 상황이 다 끝났는데도 때리거나 모욕을 주면 그땐 학대 소지가 생깁니다. 셋째,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느냐? 이 사건은 보도 내용대로라면 학생이 먼저 폭행을 했고 선생님들은 맞아가면서 말린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목소리가 커진 걸 두고 정서적 학대라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소장에 선생님의 특정 발언이 언급됐다고 하니 그 말이 정확히 뭐였는지는 수사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0: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동학대가 아니었다 결론이 나오면 뭐 교사를 고소한 학부모는 무고죄로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드라마 뭐 참교육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거기서 무혐의 나면 어쩌려고 이러시냐 하니까 학부모가 사과해야죠, 그게 끝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의심만으로도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하니까 무고죄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논리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진짜로 그런지 어떻습니까?
3: 드라마 속 그 대사, 제가 보기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무고죄는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인 줄 알면서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두고 부모가 이거 학대 아닌가? 라고 판단해서 신고했는데 결과적으로 학대가 아니었다, 이건 무고가 아닙니다. 사실 자체는 맞는데 법적인 평가만 달랐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 대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과하면 끝, 그게 법이에요. 이건 틀립니다. 없던 일을 지어냈거나 일부러 크게 부풀렸거나 앞뒤 다 자르고 유리한 부분만 신고했다면 그건 허위 신고라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에서는 초등학교 담임교사 등

0: 교직원 10명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학부모가 교사들이 모두 혐의 없음이나 불송치 결론을 받은 뒤 거꾸로 무고와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 두 번째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학생이 본인 SNS에 올려서는 안 될 내용들을 버젓이 올린, 그리고 지우라고 했는데도 한참 지나서야 이 글을 삭제했던 그런 사건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0: 보도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16일 이동수업 문제로 선생님들한테 생활지도를 받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선생님들 모습을 몰래 찍었고 다음 날인 17일 저녁 그 영상을 캡처해서 인스타그램과 스레드에 올렸다고 합니다. 담임선생님을 포함해 선생님 네 분이었는데요. 얼굴 사진, 이름, 휴대전화는 물론 담당 과목, 성별, 결혼 여부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미친 X, 늙은 X, 죽어라, 역겹다 같은 욕설이 함께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지워달라는 요청에도 게시물은 사흘 뒤인 20일에야 삭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1학기에도 다른 선생님을 상대로 비슷한 일을 벌여서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피해 선생님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과 변호사를 보내서 지원에 나선 상황입니다.
1: 이 사건은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게 학생이 단순히 욕설에 그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개인정보를 또 공개를 했단 말이죠. 이 정도면은 형사책임까지도 문제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0: 네, 이 행위만 놓고 보면 문제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욕설이죠. 얼굴과 이름이 다 나와 있으니 누구를 향한 것인지 분명하고 SNS는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이니까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욕설을 넘어 선생님에 대한 어떤 사실을 들어서 깎아내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했다는 건 욕 한마디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고 신상 털기로 번질 수 있는 피해가 계속 이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수업 중에 선생님을 몰래 찍어서 올린 것도 초상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이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면 대부분 만 12살, 13살, 이렇게 만 14세가 안 되면 이른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부로 가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안 맞는다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교 안에서는 교육활동 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받게 되는데 이미 한번 출석정지를 받고도 또 그랬으니 학급 교체나 전학 같은 더 무거운 조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민사적으로는 자녀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1: 세 번째 사건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또 앞선 사건들과는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0: 네, 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24년 6월 4학년 교실에서 수업 시작 전에 7, 8분 정도 몸을 푸는 아침 열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공주머니를 천장 쪽으로 던지고 박수를 몇 번 친 다음 다시 받는 놀이였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걸 하다 미끄러져 넘어졌고 무릎뼈가 빠지는 슬개골 탈구 등으로 6주 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모 측은 지금도 통증과 붓기, 저림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담임은 정년 퇴직하신 뒤 시간 강사로 입안을 잠시 맡고 계시던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는 이 선생님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논란이 되는 건 사고 내용보다도 고소 시점 때문입니다.
1: 고소 시점이 어땠길래 그렇죠?
0: 사고는 2024년 6월에 났는데 고소는 올해 6월에 들어갔습니다. 딱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최근에야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퇴직하시고 잠시 급안을 맡았던 선생님 입장에선 2년 전 아침 활동 시간의 일로 갑자기 형사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1: 사고가 난 지 2년이 지났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교사 책임이 인정되려면 어떤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건지, 이 사건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0: 먼저 시기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몇 달 안에 고소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는 범죄가 아니고 공소시효도 7년이라 2년이 지난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후유증이 계속되니 뒤늦게라도 책임을 묻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다쳤다는 결과만으로 교사가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첫째,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교사가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느냐. 네. 둘째, 예상할 수 있다면 그걸 막을 수 있었는데 필요한 조치를 안 했느냐. 셋째, 그 잘못 때문에 실제로 다친 것이냐. 인과관계입니다. 이 사건

0: 대입해보면 전학년이 했던 활동이고 교육청 연수에서도 다른 프로그램이고 던지는 높이까지 제한해서 안내했다는 선생님 설명이 사실이라면 과실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쟁점은 당시 바닥 상태가 실제로 어땠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그걸 알 수 있었는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 덧붙이면 수업 중 사고에 대한 치료비나 배상은 학교 안전공제회나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가 따로 있습니다.
1: 결국 중요한 건 무조건 교사 편, 학부모 편 이렇게 볼건 아니고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가려내는 거 이거일 텐데요. 아무튼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로 이어지는 이 문제를 두고 교원단체들은 법 개정을 또 요구를 하고 있어요. 뭘 바꿔달라는 거고 실제 보완이 필요한 대목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 이 교원단체들 요구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교사의 교육 활동은 아동복지법이 아니라 교육 관련법을 중심으로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공주머니 사건처럼 정상적인 교육 활동 중 일어난 안전사고엔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선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이 너무 넓고 모호하다는 게 근본 문제라 법원의 판단 기준을 법에 좀더 분명하게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안전사고 형사 책임을 아예 없애자는 건 조금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신 매뉴얼대로 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처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억울한 교사는 빨리 벗어나게 해주고 진짜 학대는 확실히 잡아내는 것. 법 개정도 결국 이두 가지를 같이 담아가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사건의 특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존 메이어의 그래비티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It's wanting more. It's gonna send me to my knees. 한국에는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0: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6: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보다 필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다시 안부를 물어주세요. 한 사람의 꾸준한 관심이 마음을 붙잡는 힘이 됩니다. 작은 관심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는 따뜻한 불빛이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땐 혼자 견디지 마세요. 함께 그냥 쉬어도 되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is
8: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침 저녁에는 공기가 차가운데요. 한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며 따뜻한 편입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시간대에 적절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4도, 광주와 대구 26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긴 구간 밀리고 있고요. 방화대교를 못 간 지점 1차로에 고장차가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같은 방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오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특히 판교에서 일산 가는 길, 판교에서 청계터널, 안양터널에서 수리터널, 안현에서 중동까지 모두 앞에 20km 구간에서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노오지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노오지에서 자유로까지도 7km 구간이 더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 전직 지역구 사무실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의원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 작성을 회유받았다고 의심받는 인물인데 경찰은 김 의원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4: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여러 비위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각종 의혹을 폭로했던 전직 보좌관을 다시 불렀습니다. 참고인으로 재소환하며 보완 수사를 본격화한 지 닷새 만입니다. 동시에 김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20년 김 의원 지역구인 민주당 동작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경찰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동작구 의원들이 김 의원 아내에게 3천만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전직 구의원 2명에게서 돈을 건넨 석 달 뒤 김 의원의 새로운 지역구 사무실에서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들이 주장하는 날짜인 사무실 이사가 완료되지 않아 돈을 돌려받은 곳이 지역구 사무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확인서를 경찰에 냈습니다. 이후 A씨가 김 의원의 회유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확인서 내용의 진위 여부, 구체적인 작성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 구속영장이 한 차례 반려된 만큼 증거인멸 관련 증거를 보강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환한 전직 보좌관을 상대로는 김 의원 차남의 특혜,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묵인 의혹 등을 추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마무리한 뒤에 다시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결론 내릴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3: 담임교사에게 시험지가 더럽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초등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초등학생 A양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특별교육 10시간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A양은 지난달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시험지가 더럽다며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새벽 시간 귀가하던 20대 여성의 머리를 돌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그제 새벽 1시 20분쯤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따라가다가 뒷머리를 돌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8월 육군 8사단 소속 초임 여군하사가 강력 범죄 피해를 호소한 끝에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여하사가 숨진 당일 밤에 가해 피의자가 있는 부대와 함께하는 야간 사격 훈련이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5: 지난 8월 19일 밤 9시 40분쯤 8사단 73여단 소속 여군 A하사는 관사에서 돌연 세상을 등졌습니다.
6: 뛰어내릴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전화를 끊었는데
7: 소방 관계자입니다.
6: 했을 때 전화를 받지 않았나 봐요.
5: 지난 6월 사회로 갓 나온 2007년생 초임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뭘까? A하사는 주변에 부대 내 괴롭힘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이제 막 자대에 배치된 A하사에게 이런 것도 모르느냐며 괴롭히고 폭행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결정타가 된 사건은 숨지기 나흘 전 밤에 일어났습니다. 다른 부대 소속인 선배 부사관으로부터 강력 범죄의 피해를 당한 겁니다. 이 사실을 부대에 알렸지만 가해자를 떨어뜨려 놓는 분리를 포함한 특별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대응이 지지부진한 사이 A하 사해 부대는 오히려 가해자가 소속된 대대와 함께하는 야간 사격 훈련을 예고했습니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시 마주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훈련을 2시간여 앞두고 부대원 모두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을 때 A하사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두 부대 사이 거리가 20km 넘게 떨어져 있고 공유하는 시설도 없어 따로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야간 훈련이 함께 예정된 것도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 데 집중하느라 정확한 일정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범죄 신고를 접수했을 때 가해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폈다면 극단적 상황을 피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7: 다른 부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훈련 등을 통해서 서로 마주칠 가능성이
8: 박은정
7: 있는
8: 조국 혁신당 의원입니다.
7: 반드시 분리 조치가 피해 신고 즉시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 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부사관 등 4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들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9: 9월, 10월 A매치 4연전을 치른 모레노호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하면서 여러 과제를 남겼습니다. 손흥민의 한국인 남자 A매치 최다골이라는 큰 기록을 남겼지만 더 도드라진 건 김민재의 분노였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0: 축구 대표팀으로선 반드시 이겨야 했던 우즈베키스탄전에서 터진 손흥민의 프리킥 선제골. 손흥민이 A매치 59호 골로 차범근 전 감독을 넘어 한국인 남자 최다골을 완성한 순간입니다. A매치 4연전의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11: 기록은 사실 제가 손흥민 경기장에서 플레이를 잘 펼쳤을 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팀 동료들도 옆에서 항상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10: 그런데 이보단 핵심 수비수 김민재의 분노가 더욱 부각됐습니다. 김민재는 대패했던 우루과이전에서 분노를 사기는 듯 눈을 감고 벤치에 앉아있거나 졸전을 펼친 베네수엘라전에선 모레노 감독에게 뭔가를 계속 항의한 뒤 축구화를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경합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 수비수만 힘들어진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12: 경합을 같이 해야 되고 90분 내내 싸워야 되고 그리고 경합을
8: 김민재 선수입니다.
12: 그리고 졌을 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세컨볼도 잡아야 되고.
10: 사실 이건 모레노 임시 감독의 몫입니다. 4-4-2 포메이션에서 공수 비율을 얼마나 가져갈지 그에 따라 선수들을 어떻게 기용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A매치 6경기를 6중 건물에 비유한 모레노 감독에겐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8: 한국에서 6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데 훨씬 더 큰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모레노 감독입니다.
10: 이 바람대로 될지는 11월 A매치 2연전에서 결정됩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9: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아르헨티나 대표팀 고별 무대에서 한 골 이 도움을 작성했습니다. 메시는 현지 시간 6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베냉과 친선전에 쓰리톱의 오른쪽 날개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치르는 마지막 경기에서 메시는 페널티킥으로 쐐기골을 넣고 이 도움을 기록하며 아르헨티나의 3-0 승리를 이끌었고 자신의 A매치 득점도 126골로 늘렸습니다.
3: 절기 할로윈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따스하겠는데요.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는 25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외출할 때는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꼭 챙겨야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강원 내륙과 산간, 전북 북동부와 경북 북동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한글날 연휴 동안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 남부 곳곳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0: 와와 이루 요리호가 다섯 번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역대 처음으로 지연 없이 예정된 시각에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다섯 번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5차 발사는 역대 처음으로 지연 없이 예정된 시각에 이뤄졌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누리호가 오늘 낮 12시 25분 전남 광주 고흥 나로호 센터에서 발사돼 목표 궤도인 지구상공 575km에 진입해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안정적으로 분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낮 1시 8분쯤 남극 세종기지에서 초소형 군집위성 6호 교신에 성공한 것을 시작으로 오후 5시 52분 5호 교신까지 완료해 투입된 주 탑재위성 5기 모두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누리호가 우주로 향하는 모습이 보이는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는 이른 아침부터 인파가 몰렸습니다.
1: 시민들의 누리호 성공 발사에 대한 기대감과 염원은 환호와 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2: 시민들이 함께 외친 초읽기. 누리호가 연기와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역사적인 발사 장면을 담기 위해 저마다 휴대전화를 꺼내들었습니다. 우주를 향해 솟구치는 모습에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새벽부터 고생해서 누리호를 보러 온 게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3: 너무 기대되고 흥분되고 5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보람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닭살이 돋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화이팅, 누리호 화이팅.
2: 전망대에서 나로우주센터까지 거리는 15km. 쾌청한 날씨 속에 바다 안개도 없어서 기체가 더욱 뚜렷이 보입니다. 햇빛을 손으로 가려가며 누리호를 조금이라도 자세히 보려고 애를 씁니다. 고도가 높아져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눈을 떼지 못합니다.
4: 올라가는 게 너무 실시간으로 잘 보여가지고 좀 마음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저희 딸이 그 로켓이나 이런 걸 좀 관심 있어 해가지고 이참에 같이 한번 직접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2: 한밤중에 진행된 지난 발사와 달리 한낮에 이뤄진 5차 발사. 초등학생을 비롯한 어린아이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5: 멋있었어요. 엄청 신기했어요. 그 갑자기 막 연기 남겨서 가는 게 엄청 신기했어요.
2: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우주 비행은 깊어가는 가을녘 전망대를 찾은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추억과 꿈을 안겼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0: 누리호 5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도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군집 위성 시대를 열었습니다.
1: 네, 한반도를 촘촘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새로운 관측망을 우리 기술로 구축하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6: 누리호는 궤도에 안착한 뒤 가장 먼저 군집 위성 네온셋을 분리했습니다. 35초에서 40초 간격으로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5기를 차례로 사출합니다. 위성끼리 충돌하지 않으면서 정해진 궤도에 정확히 배치하기 위해 자세와 각도를 바꿔가며 위성을 내보낸 겁니다. 여러 위성을 하나의 시스템처럼 운용하는 군집 위성의 대표주자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입니다. 수천 개의 위성이 지구 저궤도에 촘촘히 배치돼 하나의 거대한 통신망을 구성합니다. 우리나라 네온셋은 관측위성으로 내년 누리호 6차 발사까지 성공하면 모두 10기로 늘어납니다. 한반도를 하루 3차례 이상 촬영하고 같은 지역을 24시간 안에 다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산불과 홍수 같은 재난은 물론 국가 안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네온셋을 연속 발사해 군집위성 기술을 발전시키면 대규모 통신위성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7: 국내 최초로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함께 발사해
8: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7: 문을 열었습니다.
6: 이번 5차 발사에는 큐브 위성 10기도 함께 실려 우주로 향했습니다. 제주 해양 쓰레기를 관측하는 위성은 사출에 실패했지만 나머지 9기는 안정적으로 궤도에 올랐습니다.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 학생들이 개발한 이들 위성은 우주 환경을 조사하고 국산 부품의 성능을 검증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목표는 단순히 우주에 도달하는 걸 넘어

0: 우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고흥 나루우주센터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로스앤젤레스나 샌디에고를 파괴하더라도 놔두라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2: 이란 전쟁 승리를 위해 미국의 대도시를 희생시켜도 된다는 발언에 정치권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 경유값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농민들의 표심이 흔들리고 있는 네브래스카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난데없이 블루스테이트, 캘리포니아의 대도시들을 언급했습니다. 이란이 미국 도시 하나를 파괴하더라도 전쟁 승리를 위한 대가인 만큼 내버려두라는 겁니다.
4: 그들은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LA를 파괴하게 놔두세요. 샌디에고를 초토화하게 놔두십시오. 이건 치러야 할 아주 작은 대가일 뿐이고 곧 끝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3: 일부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도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치르는 작은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4: 기억하세요. 전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위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조금 높은 정도입니다. 세계를 안전하게 지키고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치르는 작은 대가입니다.
3: 반발했습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에 주방위군을 보내더니 이번엔 LA와 샌디에이고 파괴를 입에 올렸다며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토드 글로리아 시장도 샌디에이고는 치러야 할 대가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소속 짐 데스몬드도 미국의 어떤 도시도 희생될 수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하면 미국 도시들이 위협을 받게 될 거라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각 상태의 미디어들이 논란을 일으켰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옹호하며 미국 대도시의 희생을 언급하면서 논란은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LA나 샌디에이고를 지목한 건 우연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대도시를 자극해 지지층 결집을 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러시아가 시베리아의 연구소에서 발생한 패스트 병원체 유출과 연구원 사망에 대해 접촉자 중에 감염된 사람은 없으며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 세계보건기구 역시 대규모 전염 같은 공중보건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홍진 기자입니다.
5: 패스트 연구소가 위치한 이르쿠츠크주 셸레오프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주민들의 동요나 혼란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지인들도 계속 상점이나 약국을 이용했고 평소와 같았어요. 소식은 분명 퍼졌지만 그저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셸레호프 주민입니다.
5: 러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망한 연구원과 접촉한 약 200명은 현재 지역 병원에 격리돼 있습니다.
4: 상황은 완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시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르쿠츠크 주지사입니다.
5: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병원체 유출과 관련해 러시아를 돕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좋은 일이라며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4: 상호 지원이 제한되는 것은 언제나 매우 좋은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러시아의 중대한 문제로 간주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입니다.
5: 러시아는 세계보건기구 WHO에 검사 결과 접촉자 가운데 위험한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WHO도 공중보건 위험은 낮게 평가했습니다.
4: WHO는 현재까지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초기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이르쿠츠크의 위험도는 중간 내지 낮음, 러시아 연방 전체는 낮음, 그리고 WHO 유럽 지역은 매우 낮음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WHO 대변인입니다.
5: 수사병을 일으키는 패스트는 기침이나 재채기로 인한 비말을 통해 전파가 가능하지만 공기 중으로 쉽게 옮기는 독감이나 홍역과 달리 전염성이 강하진 않습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전 세계 감염병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평가 역시 WHO와 별다르지 않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1: 군 당국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 지뢰 매설로 의심되는 지역이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백 발 이상 매설돼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유엔사와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대응 방안을 두고 뜨거운 설전이 오갔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6: 군 당국은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된 북한 지뢰가 더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몇 군데를 의심 지역으로 보고 유엔사와 조사하고 있는데 많게는 수백 발 이상 매설돼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7: MDL 이남에만 수백 발 이상의
4: 유용훈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매설돼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8: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4: 강신철
8: 있는데
4: 국방부 장관입니다.
8: 이 부분은 이제 유엔사와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 공동조사를 해나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6: 국방부는 향후 대북 통제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 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북한군 월선이 잦아진 동부전선 21사단 지역에 대해서는 유엔사와의 현장 공동조사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8: 적들의 행동을 보면은 네. 거기가 이제 자기네 지역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순찰하고 장관입니다. 있다고 저희가 보고 북한도 우리 유엔사도 우리 남도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하자.
6: 통일부 국감에서는 북한군 지뢰 폭발을 북한의 공격 행위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9: 지뢰라는 물건 자체가 고의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지뢰가 고라니를 잡으려고 설치해 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0: 지뢰 공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4: 정동영 통일부 장관입니다.
10: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
9: 1년 내
6: 정 장관은 북한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그러한 적대와 증오를 해소하는 게 근본 대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제안한 대북 독자 제재를 두고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사이버 제재는 지뢰 폭발 사고 대응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민변과 함께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북송을 회유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들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웃음을 보였는데 박 의원은 이게 웃기는 이야기냐고 목소리를 높여 여야 간 잠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1: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4: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1: 통일부와 민변이 손을 잡고 한국에 정착하여 잘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북한에 다시 가고 싶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북송 회유를 웃지 마십시오.
4: 정청래 의원입니다.
11: 지금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회유를 받으면 하루하루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봤습니까?
4: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2: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온 거지 이걸 다른 악의를 갖고
4: 홍기원
12: 한 것은
4: 민주당
12: 아닌
4: 의원입니다.
12: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1: 아시안게임 일부 선수들의 군 면제 실언 논란 속 소관부처 장관들이 병역특례제 폐지를 포함한 논의 필요성을 잇따라 언급했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13: 메달보다 군 면제 하나 보고 경기했다. 군대 안 간다. 국정감사장 자료화면에 일부 아시안게임 금메달 선수들의 군 면제 논란 발언들이 등장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결국 탄식과 함께
14: 네, 참 철없는 네.
4: 최휘영 문체부 장관입니다.
13: 국방부 장관 하나같이 특례 폐지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8: 병역 특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목표입니다.
14: 폐기까지 포함한 안을 가지고
4: 최휘영 문체부 장관입니다.
13: 여야 의원들도 잇따라 누적된 병역 특례제 폐해나 허점을 지적했는데
15: 이번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총 43명인데
4: 조계원 민주당
15: 축구,
4: 의원입니다.
15: 야구가 36명입니다. 하여튼 모든 혜택이 집중이 되면서 포상금까지도 다 동일하게 받죠.
16: 5년간 편입된 체육위원
4: 조은희 국회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16: 아시안게임 출신이에요. 제도가 사실상 아시안게임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편입한 13명 중에 10명이 국내 대회예요.
13: 체육, 예술인 경력단절을 비롯한 폐지 후유증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17: 특례는 폐지해야 돼. 경력 단절 없는 복무형 특례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입니다.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
13: 여야 지도부도 한 목소리로 병역 특례 손질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내에 이미 여러 의견들이 있는 만큼

0: 만큼 큰 틀에서 조정해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존 제도에서 발견된 폐단을 거론하며 철저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정부까지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제도 개선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확보한 만큼 폐지 혹은 축소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1: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 전시한미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잠정 편성안이 미국 측과 합의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사령관은 오늘 국방부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미래연합사령부에 대한 잠정 편성안은 합의돼 있고 향후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래연합사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작심 발언에 쏟아낸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권 파장이 이튿날에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을 미연 공동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2: 대법관 재청은 대통령도 국회도 관여할 수 없는 헌법적 권한이라며 위헌까지 언급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마무리 발언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3: 저는 대법원이
4: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3: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에 지적해 주신 부족한 점은 하나하나 깊이 새기겠습니다.
2: 여야는 밤늦게까지 고성을 주고받으며 맞섰고 국감이 끝난 뒤에도 후폭풍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는 거부하면서도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았다며 대법관 재재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면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 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4: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5: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 일부 의원들은 대법관 공석을 장기간 방치한 채 재재청을 거부하는 건 위헌이라며 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했습니다.
6: 대통령의 임명권 조항, 예. 이것을 본인이
4: 박균택 민주당 의원입니다.
6: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
2: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헌 공동체로 규정했습니다.
7: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금시키고
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7: 탄핵을 급박한 여당 의원들의 만행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습니다.
2: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서영교 위원장이 국감 과정에서 박형수 간사에게 퇴장을 요구하고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한 걸 문제 삼으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8: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서영교 위원장은 더 이상
4: 박형수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8: 이끌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위원장에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2: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한 법사위는 내일 법무부를 상대로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을 놓고 2차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에 개최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 출신이란 반발이 나오며 임명 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청문회에선 검찰개혁을 둘러싼 후보자의 소신과 새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9: 네, 명태규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론조사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건데 이 같은 사안으로 별도로 재판을 받은 김건희 씨는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10: 대선 전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징역 2년, 유죄 결론이 뒤집힌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0: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얻은 건 정치적 이익이라며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1: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하려 한 정치적 조언은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0: 또 명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 정치적 조력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수단으로 썼을 뿐이라며 실시 주체나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여론조사 의뢰 등에 있어 양측 의사가 합치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1심과 달랐습니다. 1심에서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증거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직접 증거가 없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2: 직접 증거나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3: 부산하다고 봤고요. 최명석 윤 전 대통령 변호인입니다.
2: 항소심 재판부께서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0: 앞서 1심 무죄 부분까지 유죄로 봐야 한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던 특검은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4: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의 기부라는 점은
3: 박노수 김건희 특검팀 특검부입니다.
4: 여러 차례 인정을 해왔던 부분인데 많이 아쉽고 당황스러운 입장이고 당연히 상고를 해서.
0: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는 앞서 별도 재판에서 1,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번 윤 전 대통령 항소심 무죄 판결이 김 씨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5: 국내 최대 규모 개신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회인 8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 측은 정보 유출에 사과하고 보안책의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6: 외부 해킹 사실을 통보받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자체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유출 의심 자료는 모두 7건. 이 가운데 성도 정보 변경 이력 한 건에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엔 85만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정보 변경 내역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력 2,600여 건, 전화번호와 주소 변경 이력도 각각 3,900여 건과 7,200여 건 포함됐습니다. 반면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의심되는 과거 헌금 자료에는 전표번호와 금액, 내역 등이 담겼지만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정보는 없었습니다. 교회 측은 피해 대상자들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기존 방화벽을 교체하며 추가 보안 강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담임 목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 기업 등에 이어 대형 종교시설까지 표적이 되면서 해킹의 경계도 사실상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직 차원의 대응 못지않게 개인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강조합니다.
7: 최신 버전으로 PC와 스마트폰 앱들을 업데이트하자.
3: 김승주 고려대 교수입니다.
7: 보이스 피싱 문자 같은 게 왔을 때 혹시나 그 링크를 클릭하셔도 스마트폰이 건강하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6: 일상의 거의 모든 정보가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간 지금 해킹 앞에서 더는 안전지대도 성역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5: 최근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피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공격 IP 상당수가 세탁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대 전담 수사팀은 해킹 공격에 사용된 IP 상당수가 공격자의 흔적을 감추기 위한 이 세탁용인 점을 확인하고 해킹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서 국제 공조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IP에서 국가 정보가 확인되더라도 실제 공격은 다른 나라에서 진행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시작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태양광 전환 발언으로 맞붙었습니다. 다만 농지 전수조사 문제에 대해선 입을 모아 준비가 부족했다고 질타했는데 정부는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조사 필요성은 여전히 강조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9: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파열음이 났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를 태양광 사업으로 바꾸면 소득이 늘어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발언이 농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피켓을 내걸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피켓을 내려놓으라며 맞섰습니다.

0: 한 10년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1: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 문제 의식을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1: 은미의 민주당 의원입니다.
2: 피켓은 제거하고 국감이 진행될 수 있도록.
3: 정혜호 다시 시작한 질의에서 여야는 모두 농지 전수조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고
0: 지금 현재라도
1: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0: 전면 조사를 중단한다라고 발표하고 그리고 후속 대책.
3: 조국 혁신당마저 최근 나온 대책이 전수조사 전에 마련됐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신장식 조국 혁신당 의원입니다.
0: 제대로 못했잖아요. 27개월 되게 해야지 농지연금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 준비 안 했다는 거.
3: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조사 범위를 투기성 토지로 좁히는 게 어떠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4: 비경작농지 그리고 수도권 투기 민주당 의원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대체하는 용의는 없습니까?
3: 송 장관은 전수조사를 둘러싼 제안은 살펴보겠다면서도 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행 농지법이 농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 이 정도로 우리 농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니
1: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5: 문제 제기의 또 징표입니다.
3: 이 밖에도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선 농촌 기본소득과 달걀 가격 탐합, CPTPP 가입 재검토 문제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6: 여야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과 올림픽공원 재검표 지연을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분암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중앙선관위 의결로 정해야 한다는 여당 지적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선관위가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우리 민주주의가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했는데 선관위는 분골 쇄신하겠다는 말로만 때우고 있다며 쇄신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면접시험에 구두를 신고 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덧신을 신긴다고 발언했다가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발언인데 결국 부적절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 윤건영 민주당 의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입니다.
7: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국민들로부터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또박또박 그런데 소리가 난다고 덧신 신긴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8: 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해서 야 이거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7: 아니 복장을 편하게 입고 오라고 권하면 되는 겁니다.
8: 권해왔는데 계속 구두를 신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1: 박정현
8: 주잖아요.
1: 민주당 의원입니다.
9: 아니, 그러니까 여성들은 구두 신지 말아야 돼요.
7: 사이일이 다른 사람한테
1: 윤건영 민주당 의원입니다.
8: 평상복으로 우리가 그 산책할 때
1: 박정현 민주당 그거. 의원입니다.
8: 네?
7: 아니 하이힐이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주는 거라는 발상은 정말
1: 윤건영 의원입니다.
8: 시험장이라니까요. 시험장.
7: 시험장에는 하이힐 신고 가면 안 됩니까?
8: 신고 오시라니까요.
1: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8: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 안 나는 더신을 드리겠다.
10: CGV 구미 지점이 어제부터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암살자들 상영을 중단했습니다. CGV 관계자는 YTN에 구미점은 위탁운영 지점이라면서 상영 중단은 위탁운영 극장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영화 개봉 이후 보수단체가 이 상영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전날 광주의 한 음식점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표현을 메뉴 이름으로써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점주가 사과했지만 오히려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자, 어떤 일인지 살펴보시죠. 최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진입니다. 아, 떡갈비에 빨간 케첩을 잔뜩 뿌려놓고 피떡갈비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전남 광주에서 지난달 새로 개업한 한 음식점의 메뉴 설명인데요. 한 누리꾼에 의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순식간에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일었습니다. 피떡갈비는 일부 온라인 구구 커뮤니티에서 광주 희생자들의 피와 지역 대표 음식인 떡갈비를 합쳐서 5.18을 조롱하는 데 사용돼 왔던 표현입니다. 논란이 일자 점주는 SNS에 사과문을 올려 아무 의도도 없었고 또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광주에서 영업하면서 광주 대표 음식인 떡갈비에 빨간 케첩을 잔뜩 뿌려놓고 피라는 표현까지 붙인 게 어떻게 의도가 없느냐는 겁니다. 특히 점주가 사과문과 함께 게시한

의심이 거치지 않는 이유, 피떡갈비가 10여 년 전부터 여러 번 논란이 됐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5.18 단체는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이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없다며 규탄했습니다. 박강배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몰랐다는 해명이 아니라 무엇을 놓쳤는지 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항소심에선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1: 네, 지금부터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 윤 전 대통령 2심에서 이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저번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것과는 이제 정반대 판결이었는데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2: 일단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부터 이제 그 다음에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으로 넘겨졌었습니다. 그래서 네. 1심에서는 58회 가운데서 14회를 이제 유죄로 판단을 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었는데 이번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제공받았다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가 재산상 이익이 아니다라는 취지가 있었고요.
3: 또 서정빈 하나는 변호사입니다.
2: 여론조사를 주고받으면서 의사합치라든가 혹은 고의 등이 있었다라고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근본적인 이유를 조금 더 따져보자면 결국에는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 등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1심은 아무래도 당시에 그런 증거뿐만 아니라 정황들이 상당히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판단한 것보다는 이 정황들만으로는 충분히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못했다라는 전제하에 앞서 말씀을 드린 그런 이유들이 무죄 배경으로 조금 선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이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서 의사합치 증거가 없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재판부가 이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좀 특징적으로 꼽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2: 그러니까 지금 1심에서 사실 그 판결 내용을 조금 되짚어보면은 당시에 김건희 씨가 여론조사 시기 내용 이런 것들을 명태균 씨와 한번 합의를 했었고 맡겼었고 그리고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걸 전달받아서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순차적인 그리고 암묵적인 의사의 합시가 있었다라는 판단을 받았던 거고요. 하지만 이제 2심에서는 정반대로 결론이 나온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특히 뭐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이런 구체적 무상 제공 여론조사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결국에는 이런 여론조사는 명시 측의 판단으로 실시가 된 거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사실 뭐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네. 여부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제공받은 게 무엇이냐 이건 여론조사의 결과라기보다는 그걸 근거로 한 정치적인 조언이 핵심이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조언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따질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이익, 그러니까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조금 이번 무죄 선고에서는 좀 눈여겨볼 그런 요소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네, 특검팀은 이번 판결에 이제 상고할 방침인데 그러면 이제 대법 판결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까요?
2: 사실 상당히 좀 예측하기 어렵긴 합니다.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1심, 2심에서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서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네. 지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각 사건들 재판의 그런 결론들이 달라졌다라는 점에 있어서 뭐 추후에 이제 대법원의 상고가 됐을 때 과연 어떤 판단을 받을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심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을 하지 않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도 해당되는 문제점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 제공받은 것을 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평가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인식, 고의에 대해서도 사실 뭐 증거조사에 그런 법리가 더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상당히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할 것이다 정도까지는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 결론이 또다시 바뀔지 혹은 이대로 굳어질지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판단하고 예측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건데 그러면 이 윤 전 대통령의 이제 이번에 나온 항소심 결론이 김건희 씨 상고심에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서로?
2: 사실상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법리적으로만 따지자면 이런 다른 사건의 재판, 특히나 하급심의 판결이

0: 대법원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이건 이론적인 이야기이고 결국에는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들에 대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고 또 핵심 쟁점 역시도 동일합니다. 당시에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의사의 합시가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동일한 그런 쟁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적으로는 이 김건희 씨의 재판 결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고 혹은 뭐 반대로 영향을 줄 수도 있긴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두 사건 두 재판에 대해서는 통일된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다음 사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어깨를 부딪혀서 항의하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건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0: 지난 3일이죠. 오후 저녁경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서울에서 이 70대 남성을 따라가서 숨지게 한 피의자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도 발부가 됐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왜 살인을 저질렀는지 그 목적, 동기가 중요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피의자는 길에서 어깨가 부딪혀서 항의를 하기 위해 따라갔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해봤을 때는 그런 모습들이 찍힌 CCTV 장면들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과연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의문스러운 상황이고 이 주장 자체만을 놓고 보더라도 사실 뭐 길에서 20대 남성이 70대 남성과 부딪혔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살인까지 저지른다라는 그런 설명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1: 네.
0: 때문에 실제 진정한 그런 살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 그러니까 뭐 이제 밤에 마음 놓고 걸어다니기 좀 힘든 사회가 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이 피의자가 범행 직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그다음에 이 카드를 들고 달아난 걸로 밝혀졌거든요. 그러면은 이 행위 자체는 증거인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애초부터 범행 목적 자체가 절도를 위한 것인지 이게 좀 밝혀진 게 있습니다.
0: 뭐 이 부분 당연히 수사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가능성 모두 병존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런 도주 시간을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챙겨간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0: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 피해자에게 연락 오는 것을 차단을 한다거나 혹은 뭐 피해자의 이동 경로와 관련해서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도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들고 가지 않았나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고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의도를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이걸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절도라든가 이런 의사가 엿보이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수사는 추후에 살인 그리고 절도에만 이제 그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결국 전국적으로는 이 사건이 강도 살인 사건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카드 등을 가지고 간 게 금품을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의사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따져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살인하기 전 혹은 살인할 당시에 금품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강도 살인이 되는 거고
1: 네.
0: 살인하고 나서 그런 의사가 생겼다라고 하면 살인과 절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강도 살인 혐의까지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걸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는 일단 피의자가 다투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인정되는 사실관계 그러니까 살인 또 카드를 가져갔다라는 그런 절도 혐의만 붙여서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로 보이고 이후에는 강도 살인까지도 수사를 하고 있을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1: 네, 지금 사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일면식도 없고 처음 보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 자택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살해를 한 거잖아요. 뭐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라는 건데 경찰이 이제 사이코패스 검사를 이제 진행한다고 하는데 역시 좀 일반적이지 않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겠죠?
0: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물론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이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살인사건의 동기가 실제로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그 동기와 관련된 진술이 사실인지 신뢰할 수 있는지 등을 따지기 위해서라도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일면식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범행이고 또 그 범행 동기에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재범 위험성까지도 따져보기 위해서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사이코패스 검사를

0: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1: 네, 그 지금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국이 러시아에 석유 제품을 대고 공급했다는 외신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대러 정책을 비판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청와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대러 제재와 수출 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왔다며 이런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디언 등 한국발 대러 유류 운송에 대한 보도에도 정부가 이런 입장을...
2: 서울 강북구에서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어깨를 부딪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6: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7: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6: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Walk it,
10: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1: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2: 안전화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3: 합성목재 예스팀바
12: 경동산업 주식회사
1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의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3: 진짜? 멋지다. 나도 할수 있어?
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3: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6: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0: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 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2: 회의록이 너무 길어서 AI에 요약시켜야겠다.
3: 잠깐, 고객 이름이랑 연락처, 계약 금액도 그대로 들어있는데요.
2: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요약만 하는 건데.
3: 외부 서비스에 넣어도 되는 자료인지부터 확인해야죠. 개인정보는 지우고 회사의 AI 사용 기준도 보셔야 해요.
2: 아, 생각 없이 전부 붙여넣을 뻔했네요. 필요한 내용만 남겨서 다시 정리할게요.
4: AI의 편리함을 이용하기 전에 입력하는 정보부터 우선 살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1: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8: YTN FM.
9: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아침과 낮과밤의 일교차는 계속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2도, 광주도 12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4도, 부산 25도, 광주 26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퇴근길 정체 구간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서쪽으로 이동하는데 긴 구간이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정체가 남아있고요. 올림픽대로 역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이고 한강 다리 중에서는 성산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동호대교도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정체 소행입니다. 고속도로에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안성휴게소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 있고요. 사고 지점 앞두고 3km 구간이 밀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신월 부근에서 주춤하고 반대 인천 쪽으로 부평에서 서인천 사이로 2km 구간 더디게 이동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대한민국의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다섯 번째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3: 처음으로 예정된 시각에 변수 없이 순조롭게 발사된 누리호는 역대 가장 많은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렸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4: 4, 3, 2, 엔진 저하. 이륙.
5: 굉음과 함께 누리호가 솟구칩니다. 엔진이 강력한 불꽃을 내뿜고 발사대가 엄청난 양의 하얀 수증기로 휩싸입니다. 푸른 하늘로 솟구치는 누리호. 힘차게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뻗어나갑니다. 주변 공기 압력이 최대치로 높아지는 첫 고비를 무사히 통과합니다. 2분 1초 뒤에는 1단 로켓이 분리돼 떨어져 나갑니다. 2단 로켓에 불이 붙고 고도 200km를 돌파한 누리호는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을 정상 분리했습니다. 2단 로켓이 떨어져 나갑니다. 비행 12분 25초. 3단 로켓의 힘으로 목표 고도인 575km 지점에 도달합니다. 누리호 3단이 자세를 바꿔가며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차례로 분리합니다. 이어 국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큐브위성 10기 중 9기를 궤도에 올립니다.
6: 누리호에서 지상으로 전송된 원격 측정 정보를
7: 바탕으로
6: 비행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누리호는 목표한 태양 동기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하였습니다.
5: 한국형 발사체 기술을 이전받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기체 제작과 조립은 물론 누리호의 비행을 지휘하는 데도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처음으로 발사 시각 지연 없이 자세 제어와 충격 완화 기술을 적용해 역대 가장 많은 위성을 우주로 내보냈습니다. 누리호의 다섯 번째 도전도 성공했습니다.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는 더욱 커졌고 대한민국의 우주 수송 능력은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1: 누리호가 우주로 향하는 모습이 보이는 고흥 우주발사전망대에는 이른 아침부터 인파가 몰렸습니다.
3: 누리호 성공 발사에 대한 기대감과 염원은 환호와 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8: 시민들이 함께 외친 초읽기. 누리호가 연기와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역사적인 발사 장면을 담기 위해 저마다 휴대전화를 꺼내들었습니다. 우주를 향해 솟구치는 모습에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새벽부터 고생해서 누리호를 보러 온 게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9: 너무 기대되고 흥분되고 5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보람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닭살이 돋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화이팅, 누리호 화이팅.
8: 전망대에서 나로 우주센터까지 거리는 15km. 쾌청한 날씨 속에 바다 안개도 없어서 기체가 더욱 뚜렷이 보입니다. 햇빛을 손으로 가려가며 누리호를 조금이라도 자세히 보려고 애를 씁니다. 고도가 높아져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눈을 떼지 못합니다.
10: 올라가는 게 너무 실시간으로 잘 보여가지고 되게 좀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네. 저희 딸이 그 로켓이나 이런 걸 좀 관심 있어 해가지고 이참에 같이 한번 직접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8: 한밤중에 진행된 지난 발사와 달리 한낮에 이뤄진 5차 발사. 초등학생을 비롯한 어린아이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11: 멋있었어요. 엄청 신기했어요. 그 갑자기 막 연기 남겨서 가는 게 엄청 신기했어요.
8: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우주 비행은 깊어가는 가을녘 전망대를 찾은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추억과 꿈을 안겼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 성공과 관련해서 정부가 지원한 성과라며 향후 발사 주기를 더 당겨 위성체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과 하준경 정책실장, 이혜민 AI 미래기획수석과 누리호 5차 발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SNS에서 우리 힘으로 우주를 개척하는 우주 주권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고 축하했습니다.
1: 오늘 국회 문체위 국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 공동위원장에 대해 상표권 절차 논란 등을 둘러싼 송곳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K-POP 축제 페노메논의 해외 상표권이 JYP 엔터테인먼트에 귀속되는지 또 관련 계약서 초안을 누가 작성했는지 등을 추궁했습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급변하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상표권을 선점하려 했다며 JYP의 상표권이 남을 일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내 4대 기획사 특혜 질문에 대한 반박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7: 양심에 따라 숨김과
12: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 공동위원장입니다.
7: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3: 자, 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페노메논을 설계했는데요. 한국판 코첼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이 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낼 수 있는 게 수천억 원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5천억 가까운 매출이 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거 네 개사가 독점해도 되겠습니까?
7: YG한테 빌고 SM한테 빌고 하이브한테 빌고 그래서 당장 굉장히 몇백억 대의 손해가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그러나 장기 비전을 보고 또 이게 우리나라에 파생시킬 효과 또 다른 산업에 전이 될 효과 때문에 다들 하기로 큰 결심을 했고 각각 회사들이 그 시간에 각 가수의 공연을 하면 훨씬 더 큰 돈을 법니다. 그래서 특혜를 받는다고 하긴 조금 그렇습니다.
1: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홍지선 장관은 연말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문제에 대해 일부 정책 수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4: 국민의힘은 첫 질의부터 역대 최장기간 상승 중인 서울 집값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실거주 위주 정책이 전월세 살던 무주택자들을 내쫓고 중저가 매수를 자극했다는 겁니다.
15: 실수요자들의 생존 매수
16: 김정재
15: 때문이라고
16: 국민의힘
15: 합니다.
16: 의원입니다.
15: 차라리 비싼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6억이라도 대출 나오는 15억 이하 집을 구해보자라고 지금 외곽으로 몰리면서 풍선 효과로 지금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4: 악화하는 부동산 민심에 대해 홍지선 장관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면서도
17: 30대는 무려 78.8%가 부정평가입니다.
16: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7: 이 정도면 현재 부동산 정책에 문제 있다는 국민의 경고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18: 네,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4: 서울 집값 상승폭이 연말까지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8: 강남 3구 또 용산구는 이미 이제 마이너스 어느 정도 주택 가격이 돌아섰고요. 다른 지역도 지금 그 주택 가격의 상승률 폭이 줄어든 상태가 그러니까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14: 연말 종료를 앞둔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 여부에 대해선 일부 정책 수요가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18: 네,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어느 정도
15: 지역 확대하실 건가요?
14: 시장 상황을 보며 검토하겠다며 즉답은 피했지만 연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택 공급 정책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17: 주거 사다리라고 외치곤 있지만
16: 고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7: 주거 사다리냐 아니면 비선호 주거 형태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이 신도시권 사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권원 확보를 위한 토지 보상이 문제가 됩니다. 총 2년 이상이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쯤 되면 사실은 조금씩 이 보상 비용이 올라갑니다.
14: 홍 장관은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심 공급에 걸림돌을 해소하고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지뢰 폭발은 불의의 사고인지 북한의 도발인지 묻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지뢰라는 물건 자체가 고의를 상징한다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아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통일부가 민변과 함께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북송을 회유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들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웃음을 보였는데요. 박 의원은 이게 웃기는 이야기냐고 목소리를 높여서 여야 간에 잠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0: 함께 보시죠.
1: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의원입니다. 통일부와 민변이 손을 잡고 한국에 정착하여 잘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북한에 다시 가고 싶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북송 회유를 웃지 마십시오. 지금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회유를 받으면 하루하루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봤습니까?
2: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온 거지 이걸
3: 의원입니다.
2: 악의를 갖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4: 지난 8월 육군 8사단 소속 초임 여군 하사가 강력범죄 피해를 호소한 끝에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여하사가 숨진 당일 밤 가해 피의자가 있는 부대와 함께하는 야간 사격 훈련이 예정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 지난 8월 19일 밤 9시 40분쯤 8사단 73여단 소속 여군 A하사는 관사에서 돌연 세상을 등졌습니다.
6: 뛰어내릴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전화를 끊었는데 소방 관계자입니다. 제발 신고했을 때 전화를 받지 않았나 봐요.
5: 지난 6월 사회로 갓 나온 2007년생 조이마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뭘까? A하사는 주변에 부대 내 괴롭힘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이제 막 자대에 배치된 A하사에게 이런 것도 모르느냐며 괴롭히고 폭행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결정타가 된 사건은 숨지기 나흘 전 밤에 일어났습니다. 다른 부대 소속인 선대 부사관으로부터 강력 범죄 피해를 당한 겁니다. 이 사실을 부대에 알렸지만 가해자를 떨어뜨려 놓는 분리를 포함한 특별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대응이 지지부진한 사이 A하사의 부대는 오히려 가해자가 소속된 대대와 함께하는 야간 사격 훈련을 예고했습니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시 마주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훈련을 2시간여 앞두고 부대원 모두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을 때 A하사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두 부대 사이 거리가 20km 넘게 떨어져 있고 공유하는 시설도 없어 따로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야간 훈련이 함께 예정된 것도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 데 집중하느라 정확한 일정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범죄 신고를 접수했을 때 가해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폈다면 극단적 상황을 피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7: 다른 부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훈련 등을 통해서 서로 마주칠 의원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리 조치가 피해 신고 즉시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 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부사관 등 4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들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4: 가해자와 피해자 부대가 함께 훈련받도록 내버려뒀다는 YTN 보도에 육군이 사망 원인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YTN에 부대 관리와 지휘 조치에서 문제점이 식별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사건은 민간 경찰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설명은 제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두 척이 해경에 나포됐습니다. 어선들은 그물을 자르고 도주하려 했지만 해경의 단속망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조경원 기자입니다.
8: 해양경찰 고속단정이 물살을 가로지르며 바다 위 어선을 향해 내달립니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단속에 나선 겁니다.
9: 불법 왜곡!
8: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북서쪽으로 39km가량 떨어진 바다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어선 두 척이 나포됐습니다. 서로 짝을 지어 그물을 끌며 조업하던 배들은 단속이 시작되자 그물을 끊고 달아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해경은 이 배들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6km가량 침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 안에서는 불법 어획한 까나리 등 잡어가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50대 선장을 포함해 승선원 31명

0: 을 전용 부두로 압송한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8시 40분쯤 평택 제천 고속도로 서안산 나들목 인근에서 달리던 23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탱크로리를 들이받았습니다. 화물차를 몰던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두 개 차로 가운데 하나를 통제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4시간 반가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정오쯤에는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시내버스 두 대가 추돌해 버스 기사와 승객 등 12명이 다쳤습니다. 이들은 무릎과 목 등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와 인근 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시민단체가 SK하이닉스 이천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숨지거나 암 판정을 받은 반도체 노동자 3명에 대해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시민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유해 화학물질과 방사선이 사용되고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수많은 노동자가 백혈병과 림프종 등으로 죽고 병들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즉각 산재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에서 영화 암살자들 상영을 중단한 영화관이 나왔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이어서 구미시장과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까지 영화 상영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3: 구미에 있는 CGV 영화관입니다. 상영 안내판을 돌려봐도 영화 암살자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앱으로 예매 가능했지만 이젠 앱 영화 목록에서도 암살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상영 중단을 결정한 겁니다.
4: 가까운 CGV에서 보려고 했는데 앱에 들어갔더니 다 매진이 아니고 그냥 막힌 것처럼 다 좌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미 롯데시네마 가서 봤어요.
3: 구미 지역은 롯데시네마를 비롯한 다른 영화관 앞에서도 연일 암살자들 상영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지역이라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더 거셉니다. 박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상영 중단 촉구 시위에 구미 시장까지 참여하는가 하면 국민의힘 소속인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도 역사 왜곡을 비판하며 상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5: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6: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5: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백배 사죄하고 영화 상영을 적극 중단하라.
3: 민주당에선 압박으로 상영이 중단되는 것은 검열과 다르지 않다며 표현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7: 문화예술은 정치적 검열의 대상이 아니다.
6: 이모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7: 영화 등 문화예술 작품에 대한 평가와 해석은 온전히 관객과 국민의 몫이다.
3: CGV는 구미 지점이 위탁 운영을 하는 곳이라 자체적으로 상영 여부를 결정한다며 본사 차원에서 상영 중단을 결정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2: 중국의 거장 장이머우 감독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창작은 창작일 뿐 사실이나 진실에 기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은 장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영화를 보진 못했지만 논쟁에 대해 듣긴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역사적 진실이 정말 진실인지에 대한 논쟁도 있을 수 있다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영화의 흥미로운 부분이자 매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9: 합성목재 예스팀바.
8: 경동산업 주식회사.
6: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1: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4: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5: 듀엣토의 더 클래식.
16: 10월 7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7: 박건호 작시, 박춘석 작곡,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베르너 토마스 미푼의 첼로 연주입니다.

0: 10월 7일 수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박건호 작사, 박춘석 작곡,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베르너 토마스 미프네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0: 아, 이게 원곡이 제가 알기로 패티김이 1983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10월에 들으니까 이게 좀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1: 어제는 외국 성악가가 부르는 한국 가곡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기악 연주 순서예요.
0: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국의 노래를 외국 연주자들이 악기로 연주한 음원들을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곡들이 꽤 많습니다.
1: 잠깐만요. 우리가 잘 아는 한국 노래? 예를 들면 뭐 아리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군밤 타령?
0: 군밤 타령.
1: 바람이 분다 이거를 이제 바이올린도 송송송송
0: 그럴 수 있죠. 이게 참 많죠.
1: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에는 우리나라 클래식 음반 시장의 규모가 컸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한국 발매 음반을 위해서 우리 음악을 따로 녹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0: 하긴요.
1: 하네요.
0: 우리 어릴 때는 진짜 클래식 아티스트들을 보통 이렇게 CD로 듣고
1: 맞아.
0: 그 CD 판매점에 가서 사진 걸려 있으면 유명한 아티스트고
1: 맞아 맞아
0: 이랬는데.
1: 맞아
0: 그지
1: 맞아
0: 맞아요?
1: 맞아.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이러면서 나도 저기에 있고 싶다 막 이랬는데.
0: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유럽 갔을 때그 CD 판매점 갔는데 이 정명훈 선생님이 딱 사진으로 팍 붙어 있는 거예요.
1: 진짜로?
0: 외국
1: 그 한국인이 많이 관광하는 도시였죠?
0: 전혀 아니에요.
1: 진짜?
0: 그냥 외국인인데
1: 대단하다.
0: 그 어디서 뿌듯한 그런 느낌.
1: 그게 이탈리아?
0: 이탈리아였을 거예요. 이게 베르너 토마스 미푸네는 한국에서 특히 사랑받았던 첼리스트입니다. 무엇보다 오펜바흐의 재클린의 눈물을 발굴해 연주한 것으로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곡이 큰 사랑을 받으면서 토마스 미푸네의 이름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 음반을 발매하면서 음반사의 요청으로 우리 가요, 가을을 남기고 한 사랑을 녹음하게 된 거죠.
1: 근데 이것도 하필 가요를 이렇게 한게
0: 그러게요.
1: 되게 신기하네요. 다른 클래식 우리나라 노래들도 많은데, 그죠?
0: 그게 되게 그 노래 아까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하면서 되게 가곡 같아요. 패티김 선생님 노래가 약간
1: 하긴 옛날
0: 되게
1: 노래들. 그리고 노래도 쭉쭉
0: 쭉쭉
1: 부르시잖아요.
0: 가는
1: 약간
0: 그런
1: 소프라노처럼.
0: 거의 사실 그때는 성악가가 마이크를 대고 부르는 느낌이 가요 느낌?
1: 맞아 맞아
0: 정확했던
1: 맞아.
0: 것 같아요.
1: 옛날 그 아르헨티나나 뭐 이탈리아 그 가수들도
0: 완전
1: 그러더라고요.
0: 성악가 같죠.
1: 그중에 이제 허스키 하신 분들이 막 사랑을 받게 된 거지, 그죠? 근데 이런 그 한국 특별 녹음을 남긴 연주자 가운데 훨씬 더 유명한 이름도 있다고 해요. 바로 이분도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예요. 이 마이스키는 더군다나 한국 가곡을 한 곡도 아니고 여러 곡 녹음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있어요. 그리운 금강산까진 그런데, 우리 그 한양대 설립자가 누구시죠?
0: 김현준 이사장님.
1: 그분이 청산의 살리라가 있죠. 그리고 그분이 가곡을 1000곡을 넘게 지으셨잖아요.
0: 맞죠.
1: 근데 그분의 비가라는 노래도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나 한양대 총장, 내거좀 많이 해줘. 나 높은 사람,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0: 초청받아서 하셨나 봅니다. 자, 어제는 성악가들의 목소리로 들었던 한국 가곡을 오늘은 첼로의 목소리로 들어가 보는 셈입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김현준 작시 작곡 청산의 살리라 이어서 신동춘 작시 김현준 작곡 비가 미샤 마이스키 첼로 다리아 호보라 피아노 연주입니다.

0: 김현준 작시 작곡 청산의 살리라. 이어서 신동춘 작시 김현준 작곡 비가. 미샤 마이스케 첼로, 다리아 호보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오늘 마지막 곡 역시 당시 한국 음반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재밌는 사례입니다. 클라리넷 연주자 리처드 스톨츠만이 연주하는 우리 가요.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0: 리처드 스톨츠만, 이름도 멋있는데, 스톨츠만. 최정상급 클래식 연주자입니다.
1: 이 스톨츠만은 클래식에만 머물지 않고 재즈와 팝까지 넘나들면서 클라리넷의 영역을 넓혀온 연주자입니다.
0: 근데 이 스톨츠만이 도대체 유재하의 사랑이기 때문에를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1: 이분이 크로스오버 음반을 기획했대요. 근데 그
0: 오호.
1: 당시에 처음에 한국 발매를 위한 곡으로
0: 오호.
1: 스톨츠만 씨, 혹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이 곡을 접한 스톨츠만이 뭔지 모르겠는데 사랑하기 때 너무 좋은데?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 곡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고 한국 발매뿐만 아니라 인터내셔널 발매 음반에도 이 곡을 수락하게 되었다고
0: 야,
1: 합니다.
0: 이거 뭐 거의
1: 이제 노래도 하시는 거죠. 어제는 떠난 그대가 이렇게.
0: 자, 그러면 우리 스톨츠만 씨의 노래가 아니라 연주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유재하의 작사 작곡 사랑하기 때문에 리처드 스톨츠만의 클라리넷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주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길을 걷다 보면 바람 따라 살랑살랑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만나게 됩니다. 가느다란 줄기는 금방이라도 꺾일 것 같지만 바람이 불면 유연하게 몸을 맡겼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곤 하죠. 살다 보면 우리도 예고 없이 불어닥친 비바람에 휘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코스모스처럼 조금은 유연하게 또 지혜롭게 견뎌낸다면 그 시간도 결국 지나가겠죠. 혼자 감당하기 벅찬 비바람 앞에 서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곳에 문을 두들겨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남편과 결혼한 지 어느덧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도 남편을 소개해준 동네 할머니를 원망하곤 합니다. 물론 제 선택이었지만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혼기가 찼으니 빨리 시집 가야 한다는 부모님과 동네 어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떠밀리듯 선을 봤습니다. 직업도 그만하면 됐고 인물도 그만하면 됐다는 말에 크게 내키지 않았는데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 시절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이후에는 살림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1995년 무렵 남편이 제게 준 생활비는 한 달에 고작 4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아이들을 키우기 어려워 밤에는 공장에 나가고 마트와 식당, 요양원에서도 일했습니다. 생활비가 80만 원으로 오른 것도 결혼한 지 20년이 훨씬 지난 뒤였죠.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진 뒤에는 7년 가까이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아이들에게 걸핏하면 욕설을 하고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2020년쯤에는 남편이 던진 냄비에 머리를 맞아서 피를 흘린 적도 있어요. 결국 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무작정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남편이 찾아올까봐 두려워서 전입신고도 하지 못한 채 숨죽여 지냈죠. 그렇게 지낸 지 벌써 6년이 넘었습니다.

0: 이제는 정말 이혼하고 싶어서 재산 상황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라고는 통장에 있는 몇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반면 남편 명의로는 집과 상가가 여러 채 있는 것 같아요. 일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았거나 이미 처분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25년 넘게 살림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했어요. 제 몫이라고 할 만한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제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어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거나 처분했다면 이런 재산까지 찾아서 분할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남편이 저희 집 주소를 알까 봐 걱정입니다. 모르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이 이혼 결심은 하셨는데 고민이 크신 것 같습니다.
1: 네, 지난 30년 혼인 기간 동안 생활비 부족한 상황과 남편분의 폭력까지 참아오시느라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혼 결심을 하셨으니 소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일단은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의 폭행과 욕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 사유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만약에 폭행 같은 일은 없고 남편이 오랜 기간 생활비를 너무 적게 줬다라고 하는 사정만 있어도 그것도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요?
1: 네, 남편이 생활비를 현저히 적게 지급하는 행위는 부양 의무 위반으로 볼 수가 있어서 네. 민법 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생활비 부족만으로 이혼 청구가 인용되려면 남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서 지급된 생활비가 현저히 부족하고 그 기간이 장기간이며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네. 사연자분의 경우 혼인 초기인 1995년경부터 월 40만 원의 생활비만 지급받았고 이것이 네. 20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네. 그 부족 부분을 스스로 야간 공장 근무, 마트, 식당, 요양원 등 각종 노동으로 충당을 하셨습니다. 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남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현저히 부족한 생활비를 장기간 지급한 것으로서 부양 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 네, 그렇네요.
1: 다만 사연자분의 사연에서는 생활비 부족 외에도 남편의 폭행, 욕설이라는 독립적인 이혼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함께 주장한다면 이혼 청구 인용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 네, 지금 이제 사연자분 이혼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사연자분이 남편이 찾아올까 봐 지금 전입신고를 안 해놓은 상태이신 것 같거든요. 이런 분이 이혼소송 제기할 때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게 현재 살고 있는 주소가 남편한테 알려져서 남편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건데 그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남편한테 알리지 않고 소송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네, 2023년 7월 11일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은 소송 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해당 소송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송 기록의 열람 복사, 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 부분을 피고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호 대상 개인정보에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소장 제출과 동시에 보호조치 신청을 한다면은 현재 사연자의 주소 등에 대해서 남편의 열람이 제한됩니다. 네. 이와 동시에 이혼소송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주민등록 열람 교부 제한 신청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현행법상 가족 간에는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 초본 등을 발급받아서 주소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소송 내 보호조치와 함께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하신다면요. 소장의 원고 주소랑에 변호사 사무소 주소를 기재하거나 송달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별도 지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이혼한다고 했을 때 이제 중요한 건 재산 분할이거든요. 사연자분 지금 집을 나온 지 6년이 넘었고요. 근데 그 사이에 남편이 재산을 처분했거나 아니면 재산 분할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놨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명의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처분된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이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1: 네, 남편이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을 해둔 경우에는 그 실질이 명의 신탁에 해당한다면 여전히 남편 재산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0: 네.
1: 다만 명의 신탁은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남편이 재산 분할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혼 소송 무렵 제3자 명의로 이전한 것이라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됩니다.
0: 네.
1: 남편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청구권 보존을 위한 사해 행위 취소 및 원상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이혼 소송과 병행해서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남편이 이 재산 전부 내가 돈 벌어서 마련한 거다. 당신 몫은 없다라고 주장할 것 같아요. 사연자분의 기여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아내가 가사노동을 전담,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함으로써 남편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0: 네.
1: 판례는 전업주부가 남편이 벌어다 준 생활비 중에서 일부를 절약해서 저축하였다면 저축자금의 형성에 관해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인정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0: 네.
1: 남편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0: 네.
1: 사연자분은 단순히 가사노동만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지급하지 않은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서 충당하였고요.
0: 네.
1: 이는 가사노동에 의한 간접 기여를 넘어서 직접적인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 네.
1: 또 약 30년 기간의 혼인 기간, 전업주부로서의 가사, 육아, 시부모 봉양, 직접 소득활동을 통한 생활비 보전 등을 종합하면 사연자분의 기여도는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고
0: 네.
1: 실무상 장기 혼인의 경우에는 50% 내외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남편이 오랜 기간 충분한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정도와 기간에 따라서 이혼 사유 될 수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서 집을 나온 경우에 이혼소송 과정에서 현재 주소가 상대방한테 공개되지 않도록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주민등록 열람 제한도 함께 해두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야구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10월, 대망의 가을 야구 시즌입니다. 열기가 뜨거운 만큼 경기장에서 찍은 명장면을 SNS에 올리는 팬들도 많은데요. 야구 경기 무단 생중계, 법적으로는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기 장면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야구장 입장권 뒷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최 측의 허가 없이 경기 장면을 녹화하거나 실시간으로 중계에 송출할 수 없다라는 약관이 적혀 있죠. 막대한 비용을 내고 독점 중계권을 사들인 방송사나 플랫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무단 라이브를 켜다가 적발되면 경기장에서 퇴장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저작권법 위반이나 영업방해 등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야구장 간 걸 SNS에 아예 못 올리나요? 하고 걱정하실 텐데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응원하는 모습을 찍거나 홈런이 터진 순간을 10초 안팎의 짧은 숏폼 영상으로 올려서 추억을 공유하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을 고정해 두고 경기 전체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행위만 피하시면 되는 거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조용필의 바운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함이 느껴지고요. 한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며 자외선도 강하고 또 가을볕 아래에서는 다소 뜨겁게도 느껴집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12도로 오늘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4도, 광주 26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글날 연휴인 이번 주말에는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은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정체가 빠르게 풀려갑니다. 현재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모두 동작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만 정체 서행이 남아있고요. 강동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정체가 모두 풀리면서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해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가는 길은 잠원에서 반포까지 시구간에서만 짧게 밀리고 있고 반대편 서울 쪽으로는 판교 부근에서만 잠깐 밀릴 뿐 전반적인 교통흐름은 좋아진 상황이고요. 서해안고속도로도 서울이나 목포 쪽으로 오고 가는데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한데요. 매송부근 갓길에서는 시설물 설치 중에 있으니까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도 판교에서 일산 가는 길, 안양터널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누리호 5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도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군집 위성 시대를 열었습니다.
2: 한반도를 촘촘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새로운 관측망을 우리 기술로 구축하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3: 누리호는 궤도에 안착한 뒤 가장 먼저 군집 위성 네온셋을 분리했습니다.

0: 35초에서 40초 간격으로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5기를 차례로 사출합니다. 위성끼리 충돌하지 않으면서 정해진 궤도에 정확히 배치하기 위해 자세와 각도를 바꿔가며 위성을 내보낸 겁니다. 여러 위성을 하나의 시스템처럼 운용하는 군집위성의 대표주자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입니다. 수천 개의 위성이 지구 저궤도에 촘촘히 배치돼 하나의 거대한 통신망을 구성합니다. 우리나라 네온셋은 관측위성으로 내년 누리호 6차 발사까지 성공하면 모두 10기로 늘어납니다. 한반도를 하루 3차례 이상 촬영하고 같은 지역을 24시간 안에 다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산불과 홍수 같은 재난은 물론 국가 안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네온셋을 연속 발사해 군집위성 기술을 발전시키면 대규모 통신위성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1: 국내 최초로 초소형 군집위성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1: 위성 양산과 군집 운용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0: 이번 5차 발사에는 큐브위성 10기도 함께 실려 우주로 향했습니다. 제주 해양 쓰레기를 관측하는 위성은 사출에 실패했지만 나머지 9기는 안정적으로 궤도에 올랐습니다.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 학생들이 개발한 이들 위성은 우주 환경을 조사하고 국산 부품의 성능을 검증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목표는 단순히 우주에 도달하는 걸 넘어 우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고흥 나루우주센터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3: 이번 5차 발사는 여러 개의 위성을 우주 궤도에 정밀하게 배치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 의미가 큽니다.
4: 정부는 내년 6차 발사에 이어서 2032년까지 해마다 누리호 발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5: 이번 5차 발사에서 군집위성 5기를 목표 궤도에 안착시킨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내년에도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우주에 보내 군집위성 체계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6차 발사 이후 2028년 7차, 2029년 8차 발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리호를 반복적으로 발사해 발사 성공률을 더 높여 상품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보관입니다.
6: 앞으로 2032년까지 매년 1회 이상의 누리호 발사를 추진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누리호의 신뢰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민간 주도의 상업 발사 서비스 체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5: 누리호가 우주 수송 시대를 열었다면 다음 목표는 달 탐사입니다. 우선 오는 2030년 민간 협업으로 소형 달 착륙선을 달에 보낼 계획입니다. 민간 주도로 개발한 소형 달 착륙선에는 누리호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도 스페이스X처럼 재사용되는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해 2031년부터 3차례 발사에 나섭니다. 2031년 차세대 발사체를 발사해 달 궤도 투입 능력을 검증합니다. 이후 2032년 달 연착륙 검증선을 보내 검증선을 달 표면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지 검증합니다. 이어 같은 해 1.8톤급의 실제 달 착륙선을 달에 보낼 계획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2030년 소형 달 착륙선의 달 착륙에 성공하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달에 착륙선을 보낸 국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3: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국이 러시아에 석유 제품을 대거 공급했다는 외신을 언급하며 우리 대러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4: 청와대는 사실과 다른 언급인데다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한현희 기자,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로 우리와 갈등을 빚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의 대러시아 정책을 공개 비판했죠?
7: 네, 그렇습니다. 앞서 영국 가디언은 항만 기록과 선박 추적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난 7월에서 8월 유조선 7척이 14차례에 나눠서 울산과 여수 등 우리나라 항구에서 17만 6천여 톤의 석유 제품을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운송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블라디슬라우 블라디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이 이 보도를 인용하면서 우리나라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대러 제재 정책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의 석유 공급이 러시아의 연료난이 발생한 시점에 시작됐다면서 러시아의 경제 능력 손실을 메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3: 네, 여기에 대한 청와대 반박 정리해 주시죠.
7: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사실과 다르고 부적절하다 이렇게 청와대는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정부, 일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대러 제재와 수출 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왔고 이런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고 또 가디언 등 한국발 대러 유류 운송에 대한 보도에도 이 같은 입장을 명확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가디언지 보도를 인용해서 거래 주체와 원산지, 최종 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별 거래를 근거로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연료난과 경제 능력의 상실 효과 완화에 도움을 줬고 또 이를 통해서 기존의 대러 제재 정책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르고 또 부적절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현재 관계 기관을 통해서 사실관계와 수출 통제 관련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고 또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북한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를 둘러싼 논란으로 우리 측이 요구했던 공개 사과에는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 관계 경색 국면이 더 짙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우리 군 당국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질의 매설로 의심되는 지역이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백 발 이상 매설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유엔사와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대응 방안을 두고 뜨거운 설전이 오갔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8: 군 당국은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된 북한 지뢰가 더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몇 군데를 의심 지역으로 보고 유엔사와 조사하고 있는데 많게는 수백 발 이상 매설돼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9: MDL 이남에만 수백 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0: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11: 있는데 강신철 국방부 장관입니다.
10: 이 부분은 이제 유엔사와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 공동 조사를 해나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8: 국방부는 향후 대북 통제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 행위 중단과 원상 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북한군 월선이 잦아진 동부전선 21사단 지역에 대해서는 유엔사와의 현장 공동조사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10: 적들의 행동을 보면은 거기가 이제 자기네 지역이라고 장관입니다. 이제 판단을 하고 순찰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북한도 우리 유엔사도 우리 남도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하자.
8: 통일부 국감에서는 북한군 지뢰 폭발을 북한의 공격 행위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12: 지뢰라는 물건 자체가 고의를 상징하는 것
11: 소속 의원입니다.
12: 지뢰가 고라니를 잡으려고 설치해 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3: 지뢰 공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아직은 그렇게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
12: 1년 내에
8: 정 장관은 북한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그러한 적대와 증오를 해소하는 게 근본 대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제안한 대북 독자 제재를 두고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사이버 제재는 지뢰 폭발 사고 대응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3: 아시안게임 일부 선수들의 군 면제 실언 논란 속에 소관부처 장관들이 병역특례제 폐지를 포함한 논의 필요성을 잇따라 언급했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메달보다 군 면제 하나 보고 경기했다. 군대 안 간다. 국정감사장 자료화면에 일부 아시안게임 금메달 선수들의 군 면제 논란 발언들이 등장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결국 탄식과 함께
15: 네, 참 철없는
11: 최위영 장관입니다.
14: 문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하나같이 특례 폐지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10: 병역 특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11: 국방부 장관입니다.
10: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목표입니다.
15: 폐기까지 포함한 안을 가지고
11: 최위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14: 여야 의원들도 잇따라 누적된 병역 특례제 폐해나 허점을 지적했는데
16: 이번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총 43명인데 이 중에서 축구, 야구가 36명입니다. 하여튼 모든 혜택이 집중이 되면서 포상금까지도 다 동일하게 받죠.
17: 5년간 편입된 체육위원 80명 중에 65명이 아시안게임 출신이에요. 제도가 사실상 아시안게임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편입한 13명 중에 10명이 국내 대회예요.
14: 체육, 예술인 경력 단절을 비롯한 폐지 후유증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18: 특례는 폐지해야 돼 경력 단절 없는
11: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8: 제도로서의 전환이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
14: 여야 지도부도 한 목소리로 병역특례 손질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내에 이미 여러 의견들이 있는 만큼 큰 틀에서 조정해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존 제도에서 발견된 폐단을 거론하며 철저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정부까지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제도 개선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확보한 만큼 폐지 혹은 축소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3: 문체부와 교육부 국감에서는 최근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영화 암살자들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국민의힘은 배재고 사태를 소환해 이중잣대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국정감사 이틀째 상임위 곳곳에선 영화 암살자들이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문체위에서 여야는 감독과 제작진을 불러야 한다.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시작부터 맞붙었습니다.
20: 감독이 왜 이렇게
11: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0: 엉터리 영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잘못된 이 역사 인식을 심으려고 했는지를 직접 불러서
21: 정말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증인 채택, 참고인 채택 절대 반대고요. 이건 국회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린다는 평가를 받게 충분합니다.
19: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서자 영화가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을 명백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작극으로 연출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2: 유가족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11: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2: 이런 비극적인 역사적 사실을 권력 내부의 기획 가능성과 연결한 내용에 대해서
19: 이에 민주당은 출연 배우들에 대한 신변 위협을 언급하며 예술인의 권리 침해야말로 제재 대상이라고 반격했습니다.
23: 배우에 대한 위협과 상영 강요는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은 공무원입니다.
19: 날선 공방 속 최휘영 장관은 정부가 창작물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추궁엔 진땀을 뺐습니다.
15: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11: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15: 관객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창작에는 제약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9: 교육위에서도 영화가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준다는 비판에 범여권이 국회가 검열기관은 아니라고 방어하면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24: 순서리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국회는 영화검열위원회가
25: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의
24: 그렇지 않습니다.
25: 강경수
24: 지금 영화 한 편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19: 심지어 배재고 학생들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까지 소환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중잣대 아니냐며 설전이 가열되기도 했습니다.
26: 그런데 배재고 학생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는 표현의 의원입니다. 자유라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결과적으로 그 학생들 두 명은 야구를 그만뒀습니다. 이건 어린 학생들이고 아직 역사관이 덜 정립돼 있을 수도 있고.
19: 창작의 자유냐, 역사 왜곡이냐를 둘러싼 영화 암살자들 논란은 국감 전국을 초반부터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3: 이처럼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버거킹이 암살자들 주연 배우 유해진 씨를 내세운 신제품 광고 캠페인을 종료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버거킹은 홈페이지에서 신제품 모델 유해진 씨의 활동 일정이 종료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버거킹 홈페이지와 SNS에서 유해진이 언급되거나 등장한 게시물은 모두 사라졌는데요. 지난달 16일 신제품 광고 캠페인을 시작한 지 약 2주 만입니다. 버거킹 측은 영화를 둘러싼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과거 다른 제품과 비교하면 광고 노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데다 이정재 등 다른 배우가 출연한 영상은 여전히 홈페이지에 남아있어 추가 불매운동을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경북 구미의 한 극장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어제 해당 영화관의 영화 예매창 모습인데요. 박소피스

0: 1위를 달리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야권과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상영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봉 2주가 지난 영화 암살자들, 논란이 식지 않는 가운데 누적 관객 수는 2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론조사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건데 같은 사안으로 별도 재판 중인 김건희 씨는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0: 대선 전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징역 2년, 유죄 결론이 뒤집힌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얻은 건 정치적 이익이라며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2: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정화 이러한 정치적 소원은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0: 또 명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 정치적 조력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수단으로 썼을 뿐이라며 실시 주체나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여론조사 의뢰 등에 있어 양측 의사가 합치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1심과 달랐습니다. 1심에서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증거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직접 증거가 없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3: 직접 증거나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4: 김영성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입니다.
3: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당하다고 봤고요. 항소심 재판부께서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0: 앞서 1심 무죄 부분까지 유죄로 봐야 한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던 특검은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5: 이번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에 기부하는
6: 김건희 특검보입니다.
5: 이전에 판결에서 여러 차례 인정을 해왔던 부분인데 많이 아쉽고 당황스러운 입장이고 당연히 상고를 해서.
0: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는 앞서 별도 재판에서 1,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번 윤 전 대통령 항소심 무죄 판결이 김 씨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7: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0: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9: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0: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9: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0: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3: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병원에 다녀온 뒤에 보험금 청구하는 거 아직도 번거롭게 느껴지시나요? 진료비 영수증 챙기고 필요한 서류 떼고 사진 찍어서 보험사에 보내야 하고 보험금 받을 수 있다는 건 알면서도 그 과정이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런 번거로움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10월 7일부터 앱을 통해 실손보험금을 더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보험은 가입하는 것만큼이나 필요할 때 제대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고 필요할 때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 내 보험과 내 재무상태에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머니인사이트에서는요. 실손보험 24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요.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선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 통해 종신보험 뭐가 중요한지 짚어봅니다. 마지막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에선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쉽고 빠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 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그렇죠. 실손보험 청구가 꽤나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뭐 간편하다면 간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거기 서서 저 실손보험금 서류 좀 떼주세요 부탁해야 되고 그거 받아와야 되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진료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아 근데 어떤 게 필요한지 항목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지만 떼드릴 수 있어요라고 하는데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물어보고 청구해야지 하다가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죠. 맞아요. 어떻게 하면 실손보험 놓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는지 보험금 내가 다 챙길 수 있는지 좀 오늘은 그런 내용을 집중해서 들어보면 좋을까요?
2: 네, 맞습니다. 실손의료비 청구하실 때 불편하셨을 거예요. 굳이 서류를 떼지 않아도 청구가 가능한 실손24가 더 편해졌고요.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0: 다음은 또 어떤 것들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3: 친구가, 지인이 하나하나 도와달라고 해서 가입하신 보험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가격이 하나하나 보면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하나둘 쌓이다 보면 어느덧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죠. 이런 분들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은 청구하기 번거로웠던 실손보험금 어떻게 간편하게 다 챙겨받을 수 있는지 짚어보고요. 과한 보험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쭉 따라오시면서 이거 내 사연인데 내 상황과 비슷한데 나도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에 상담 문자창 열어놓고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시작합니다. 머니 인사이트 만나볼게요. 병원에서 종이 서류를 떼지 않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전산화 서비스 실손24가 시행 2년을 맞았지만 의료기관의 참여율은 절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실손24 의료기관 연계율을 80에서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인데요. 미참여 의료기관은 직접 방문해 설득하고 실손24 앱에서 참여 병원을 소개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편리해집니다. 10월 7일부터 실손24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고 앱을 통해 바로 청구를 마칠 수 있게 되는데요.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한 소비자는 해당 앱에서 방문 의료기관과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 등의 입력 절차도 생략돼 한층 편리해질 예정입니다. 사실 뭐 앞서서 제가 현장에서의 뭐 한 사례인 것처럼 소개를 해드렸지만 제가 되게 자주 겪는 일 중에 하나예요. 병원을 가서 실손보험금 청구하고 싶은데 그냥 보험 청구하게 서류 떼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되돌아오는 답변이 어떤 거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그 항목을 진짜 모르겠어서 그 청구 못한 실손보험금 진짜 많을 거거든요. 이렇게 잠들어 있는 보험금도 상당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절차에 대한 불편함이 해소된다라는 거잖아요.
2: 네, 맞아요. 실손24 참여 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10만 곳 중에 약 5만여 곳으로 전체 대상의 약 50%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1단계 대상인 병원, 보건소 연계율은 60%, 2단계 대상인 의원, 약국 연계율은 46.7%로 집계되고 있고요. 현재 실손24 가입자는 521만 명. 누적 청구 건수는 461만 건인데요.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4천만 명 정도이니 실손보험자 가입자 수에 대비해서 실손24의 가입자 수는 터없이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적어요.
0: 실손24가 정말 유용한 제도인데 이게 이렇게 참여율이 낮아서 안 되는 곳이 많았던 거군요.
3: 그렇죠.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할 지표로는 가입자의 특성인데요. 전체 가입자의 65%는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고 보험료만 납부하고 계셨어요. 물론 이 중에는 건강하시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아본 적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떼오라는 서류가 너무 많아 귀찮다, 뭐 설계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청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실손24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또 하나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실손보험금 자체가 청구를 해도 내가 돌려받게 되는 금액이 큰 금액은 또 아니다 보니까 병원비를 많이 썼으면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받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소액이기 때문에 그냥 냅둔 경우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보험은 보험금 받기 위해 가입합니다. 보험료 자동이체로 따박따박 냅니다. 그래서 사실 더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서 마련을 했죠. 바로 네이버페이, 토스, 카카오페이 앱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 시스템이 10월 7일 오늘부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서도 네이버와 토스에서 실손2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실손24 사이트로 넘어가야만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소비자가 평소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실손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게 되면요. 청구 과정에서 방문한 병원, 약국과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 등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고 작성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많이 줄어들겠죠. 본인 확인을 거친 뒤에 보험계약과 진료 내역을 선택하고 청구서를 작성해 전송을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입원 진료비 청구 등에 대한 필요한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 추가 서류는 가입자가 별도로 첨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네, 맞아요. 그리고 모바일상에서 사용되는 지도에서는 실손보험금 전산 청구가 가능한 병원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게 되고요. 실손24 참여 병원은 상세 화면에서도 별도 배너 표시가 되고 청구 서비스로 연결되는 링크 제공된다 합니다. 병원 검색에서는 실손24 필터를 추가해 전산 청구가 가능한 의료기관만 따로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3: 하지만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 하나만 갖고 계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다른 종합보험, 암보험 등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실손 의료비 보험만 청구한다면 이 제도를 이용해 아주 간편하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등은 서류를 따로 챙기셔야만 합니다. 전산 청구로 전송되는 기본 서류와 보험사의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는 좀 구분이 되기 때문이죠.
2: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진단금, 입원비, 수술비 청구를 하다 보면 누락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하실 때 가급적 담당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0: 떼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고 또 복잡해서 놓치고 있었던 실손보험금 청구, 실손24를 통해서 보다 확대되고 편리해질 수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관련해서 또 이제 보험사의 보험금 심사 과정에 필요한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통해서 지급받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믿을 만한 담당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면서 꼼꼼하게 내 돈 잘 챙겨가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도 지금까지 청구 못해서 못 받은 보험금이 있다 또는 어떤 보장들을 내가 받게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굿모닝 굿나이프로 문자 보내보시고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맞춤 재무 상담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제모 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1: 애프터.
0: 재무 상태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 문제 진단하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 만나고 오셨을까요?
1: 오늘은 남양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50대 애청자를 만나 뵙고 왔습니다. 평소에 저희 방송을 항상 퇴근하시면서 듣는다고 하시는데요. 들으시면서 아, 이런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저런 사연이 있을 수도 있구나. 공감을 많이 하셨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거 내 얘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셔서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어떤 사연이었냐면 주변에 친구, 모임에 이제 계신 분들이 아, 이거 정말 좋은 거야. 나 하나만 도와줘 식으로 제안을 주셔서 하나둘 가입하다 보니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생각만 하시다가 사연이 귀에 꽂혀서 상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쓸모없는 건 좀 정리하고 필요한 걸 확실히 준비해서 다시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싶지 않다고 하시네요.
0: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아니 이거 나 하나만 좀 도와줘. 진짜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기도 하죠. 그렇게 거절 못해서 가입했던 보험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은 이제는 감당 안 되는 보험료 수준으로 돼 있게 되는 거예요.
2: 네, 맞아요. 사실 왠지 거절하니 미안하고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의 제안을 해주시다 보니 이 정도는 나에게 크게 부담되지 않겠지라는 생각에 흔쾌히 도와주는 마음으로 가입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 보험료가 내 소득에 비해 너무 과도해진다. 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든든하다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지를 하지 못한다면 죄송해요. 말짱 꽝이에요. 막 약간 머피의 법칙 같을 때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낼 때는 안 아프고 사정이 안 좋아져서 보험료를 못 내다가 실효가 되면 이상하게 그때부터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는 경우가 하나 둘 많이 가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건 사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는 내 소득 대비 적절한가? 다른 말로 정말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어려울 때 다른 건 다 없더라도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1: 두 번째 문제는 중복된 보장이 너무 많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A, B 두 가지 보험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A 보험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고 B 보험은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희 방송을 자주 듣는 청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이 뇌출혈, 급성심근경색보다 보장 범위가 넓죠. B보험에서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대비가 이미 되어 있는데 굳이 A보험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은 필요가 없겠죠. 돈을 낭비하는 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보험 계약을 너무 쉽게 또는 별 생각 없이 하는 데서 생길 수 있습니다. 친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병력을 이야기하자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문제 생길 수 있고요. 알릴 의무사항이라고 합니다. 이 의무사항은 보험 설계사가 아닌 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인의 부탁, 도와주는 계약을 하실 때에도 반드시 정확하게 알리셔야 해요.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 가입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도 정말 나중에 필요한 순간에 보험금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이 소비자에게 있다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너무 아까운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요. 보험이 강제로 해지되게 될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지인을 통해 가입하는 보험, 어떨 때 문제가 되는지 지금 세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일단은 누군가가 나 3천만 원만 빌려줘 하면은 내가 그 큰 돈이 어딨어 안 돼 라고 할 거예요. 근데 나 이거 6만 원짜리 월 보험인데 하나 가입해줘 라고 하면 6만 원은 왠지 그냥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총 납입 보험료로 계산하면 그게 3천만 원짜리 계약인 거예요. 결국 내가 3천만 원 빌려주는 거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빌려준 돈은 받을 수라도 있죠. 이 돈은 받을 수도 없는 거라 더 가입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보험료가 너무 과해질 수 있다. 두 번째, 중복된 보장을 걸러낼 수 없을 거다. 세 번째, 아는 사이니까 계약을 안일하게 하다가 고지의무 위반에 걸릴 가능성도 높다. 자, 그럼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문제점들이 해당되셨을까요?
1: 안타깝게도 세 가지 중에 두 가지에 해당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험료가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복된 보장이 너무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해당이 되셨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도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종신보험을 저축하는 보험으로 안내받아서 가입하셨다는 점입니다. 종신보험은 어떤 걸 보장하는 상품인지 잘 아시죠? 아나운서님?
0: 알죠.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인데 엄청 비싸다 이렇게 잘 알고 있죠.
1: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종신보험은 불의의 사고 혹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죠.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5인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전 종신보험과는 다르게 최근에 많이 판매되는 이른바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에서 7년이면 납입한 원금에 도달하고 3년에서 5년 정도만 거치하게 되면 해지 환급률이 적게는 120%, 많게는 130%까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축으로 알고 가입을 많이 하시는데요. 혹시나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달 이내에 이런 상품을 가입하셨다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큰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네, 맞아요. 이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에서 7년을 납입하지 못하면 아주 큰 손해가 날 수 있게 돼요. 대부분 저해지 혹은 무해지 상품이기 때문에 납입하는 기간 내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에 납입한 원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2019년쯤 판매되었던 단기납 종신보험은 7년 이내 해지율이 약 82%나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만기시 받는 환급률만 보고 내가 유지할 수 있는지 고민하지 않으셨다면 안 됩니다. 아직 가입하신 지 한 달 이내이신 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어요. 부담스러울 만큼 너무 많은 금액을 가입하신 분들은 철회가 가능한 기간이니 부디 신중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0: 정말 내가 정해진 기간만큼 좀 강제성을 띄고 목돈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면 그렇다면 이 단기납 종신보험이 활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입하라고 해서 저축이라고 하니까 뭐 사망 보장도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10년 내 해지했을 때 많은 손해가 따를 수 있으니 부디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된다.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인공인 청취자님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문제셨던 거겠네요.
1: 그렇죠. 저희 사연 주신 청취자님은 청취자님, 남편분, 따님으로 이루어진 3인 가정이셨습니다. 그런데 세 분의 보험료가 각각 108만 원, 75만 원, 6만 원이셨어요.
0: 각각이요?
1: 그렇죠. 우선 뭐 딱 봐도 보험료가 엄청 많아 보이죠.
0: 그러네요.
1: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연금보험 등 저축 상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0: 그럼 거의 200만 원 가까이 하는 이 보험 전체가 다 보장성 보험이었다는 거네요.
1: 그렇죠.
0: 아니, 이 정도로 부탁을 늘어서 이렇게 보험 가입하실 정도면은 소득이 엄청나셨던 건가 봐요.
1: 이 가정의 소득은 합쳐서 세후 700만 원 정도였어요. 사실 뭐 이렇게 적게 버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의 8%에서 12% 정도를 적절한 보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56만 원에서 84만 원 사이가 되어야 하죠. 너무 많이 벗어 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소득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선 청취자분의 보험료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4건에 약 108만 원을 내고 계셨는데 실손 의료비로 약 10만 원, 건강보험으로 18만 원을 내고 계셨고요. 실손 의료비는 2010년에 가입한 2세대 상품으로 가격은 처음 가입했을 때보다 많이 올랐지만 아직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암 진단금, 뇌혈관 진단금, 허혈성 심장 질환, 암주요 치료비, 종수술비 등이 있었고요. 여기까지는 크게 나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건이 많이 아쉬웠어요. 아까 언급드렸던 단기납 종신보험을 갖고 계셨는데 한 개는 2019년에 가입한 30만 원씩 월 납입하시는 보험이 있었고요. 하나는 가입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50만 원이었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만기 전에 사망을 보상하는 상품이죠. 그래서 사연 주신 청취자님께 여쭤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처음부터 저축인 걸 알고 계셨더라고요. 지인이 너무나 좋은 상품이라면서 지난번 저축 납입 기간이 거의 끝

0: 같이 저축하자 이렇게 권유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조금만 늦게 만났으면 좀 큰일 날 뻔했어요.
1: 맞아요. 그리고 따님 한 건에 6만 원 내고 계셨는데요. 2세대 실손으로 비해 특약이 붙어있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붙어있는 특약을 살펴보니 뇌암진단금,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비급여 암주요비, 암주요 치료비 등 반드시 있어야 하는 특약이 안타깝게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따님 보험도 보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2: 그렇군요. 사연 주신 청취자님 가족 보험료 합산 190만 원이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보험료를 차지하는 상품을 들여다봤더니 단기나 종신보험, 일단 이게 그냥 저축이라고만 100% 생각하셨던 거에서부터 문제가 출발이 되는 거죠. 이거 중간에 해지했을 때 어떤 손해가 나는지까지 다 알고 감수해서 10년 이상 나는 장기 저축을 할 거야 라고 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간에 목돈 필요해서 이거 깨게 되면은 그 손해는 오롯이 다 우리 청취자님이 떠안게 되니까요. 그런데다가 따님 보험은 지금 보장도 좀 부족한 상태니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전문가 두 분이 이 가정의 문제점 어떻게 고쳐주셨을지 애프터 처방 결과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나도 전문가 도움받아서 우리 집 보험 아주 세세하게 뜯어보고 문제가 있다면 고쳐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이요.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어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2: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 좋아. 나 좀 도와줘. 라는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190만 원이 넘는 보험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는 납입하기가 너무 힘든데 곤란한 상황에 처한 청취자님의 사연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됐을지 애프터 처방 결과 만나볼게요.
1: 네. 이제 모두가 기다리셨던 전문가 처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실손의료비와 건강보험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요. 그대로 두기로 했고요. 청취자님께서 실손의료비 비를 청구한 적이 거의 없으셔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보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 없이 11월에 시행 예정인 선택형 할인 제도를 기다려보는 방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선택형 할인 제도는요. 1, 2세대 실손보험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환영할 수밖에 없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도수치료, 주사치료, 그리고 MRI 등 제외하고 자기 부담금을 높임으로써 많게는 그러니까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40%의 보험료 할인을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0: 2019년에 가입한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이 한 달 남으셨었는데요. 다행히도 납입이 끝난 시점에는 해지 환급률이 100%가 되기 때문에 손해는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해지해서 해지 환급금으로 일시납 연금보험을 준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따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연금보험을 권해드렸어요. 은퇴 시점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변액연금보험보다는 보증형 연금보험으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2: 그렇죠. 이거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짚어봅니다. 실손보험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 그중에서도 특히 1세대 실손보험, 2세대 실손보험 갖고 계신 분들은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 11월에 시행 예정인 선택형 할인 제도의 그 규모를 좀 보고 할인의 폭 같은 걸 보고 전환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가분이 우리 청취자님께도 전환 실손은 조금 이제 보류를 해보자 얘기를 해주셨고 다음 손도 못 댔더니 연금. 이제서야 좀 제대로 된 저축성 보험으로 노후 대비할 수 있게끔 은퇴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가장 골치 아팠던 큰 금액의 이 단기납 종신보험. 이건 어떻게 하기로 하셨을까요?
1: 네. 최근에 가입하신 단기납 종신보험은 다행히 철회가 가능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가입한 지 한 달하고 하루만 지나도 철회가 안 되죠. 그리고 50만 원씩 저축을 하시려고 했던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여쭤봤어요. 아무리 지인이 권했다 해도 50만 원씩 선뜻 계약을 해줄 만한 상황은 아니죠.
2: 그렇죠.
1: 네, 원래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하고자 하셨고 중간에 필요하면 꺼내 쓰려고 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아까 보험 내역을 봤지만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은 하나도 없었죠.
0: 기왕 이렇게 된 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0: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연 주신 청취자님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개인 사업자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퇴직금도 없고요. 그래서 단기납 종신보험에 들어가던 50만 원은 변액연금 보험으로 준비하기로 하셨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근데 변액연금은 사실 조금 위험성이 있는 투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걸 권해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이유는 장기간의 적립식 투자이기 때문인데요. 주가가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일정 금액을 투자하기 때문에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져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조금 들어보면 50만 원으로 투자할 때 한 주의 가격이 10만 원이면 5주를 살 수가 있겠죠.
1: 네.
0: 근데 한 주의 가격이 5만 원이면 10주를 살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장기 적립식 투자는 보수적인 접근보다 공격적인 투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남편분 애프터 처방 결과도 만나봅니다.
2: 네, 남편분은 시소누르비가 청취자님과 마찬가지로 11월까지 지켜보기로 하셨고요. 기존의 건강보험은 암을 제외한 나머지 특약 범위가 좁아 특약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험은 15만 원에서 특약 삭제 후 5만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나이가 50대 후반으로 진단금보다는 치료비에 집중을 하는 게 가성비 있는 설계가 될 것 같았습니다. 순환계 주요 치료비,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종수술비 등을 추가했고요. 결과적으로 기존 15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조금 줄일 수 있었습니다만 또한 기존의 운전자 보험은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사실 너무 적어 아예 정리하고 보험료 1만 원으로 새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단기납종신보험은 마찬가지로 다행히 철회가 가능했고요. 아내분과 마찬가지로 변액, 연금보험 연금으로 노후 대비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0: 따님은 기존 보험에서 실손해율비 특약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부분 삭제해서 기존 6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었어요. 새로 종합보험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이때 청취자분께서 요청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굳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고 해주셨어요. 딸도 앞으로 주변에서 누가 해달라고 할 때 난 잘 돼 있어서 안 해도 돼 이런 말이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해달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9만 원에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1: 머니클리닉 비포애프터 오늘 사연 정리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190만 원이었던 3인 가족의 보험이 63만 원으로 이제 절감이 됐고요. 그중에 목적이 맞지 않았던 단기납 종신보험까지 이제 목적에 맞게끔 저축, 연금 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도와주셨어요. 조금이라도 늦게 상담받았더라면 청약 철회 기간 지나서 돈 다 날릴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받아서 우리 집도 보험 리모델링을 가져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에 상담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시원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의 재무 상태 확실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1377번님. 보증형 연금보험 그냥 보면 좋은 상품 같은데 단점은 없을까요?
1: 단점이 없는 상품은 없겠죠. 예, 보증형 연금보험은 반드시 계속 가지고 가셔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간혹 3, 4년 정도 납부하신 분들이 지금 해지해도 6%에서 8% 이율을 적용받았으니까 손해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중간에 해지하시게 되면 보증되는 이율과는 다르게 계산되어 해지환급금이 나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2: 네, 그리고 보증형 연금보험을 준비하실 때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선 30대, 40대 중반까지는 너무 큰 금액을 준비하지 않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목돈이 필요할 일이 많죠. 예를 들어 집을 살 수도 있고 차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은 금액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험의 핵심은 끝까지 납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납부하려면 내가 정말 정확하게 필요한 상품을 가입했어야만 한다라는 전제를 늘 깔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기억을 해주시고

0: 한 분의 사연 더 만나봅니다. 2577번님, 갱신형은 어떨 때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 뭐 갱신형은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기존 보험이 비갱신형으로 잘 되어 있지만 보장을 조금 더 저렴하게 든든하게 가져가고 싶을 때 좋습니다.
2: 네, 앞선 맥락과 비슷하지만 다른데요.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지 않지만 보장을 넉넉히 준비해야 되는 상황도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준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갱신형은 평생 보험료를 내야 하는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 좋아지신다면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게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일단 기본은 비갱신형 보험이 돼야 되는 거고, 추가 보강을 하고 싶다면 갱신형을 하나의 선택 카드로 활용해 보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계속해서 저희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문자는 계속 받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재무 고민, 보험 점검, 내가 앓고 있는 문제 그냥 묵혀만 두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직접 만나 상담 통해 문제 말끔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간단하게 상담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보내주셔도 관련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맞춤 재무 보험 상담 무료니까요. 상담 문자 계속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굿나이프 끝곡 패닉의 태엽장치 돌고래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힘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YTN's FM.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부분 맑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많게는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2도, 광주도 12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4도, 광주와 대구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교차 대비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한글날 연휴에는 남부와 제주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밤시간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은 좋은 편인데요. 작업구간과 고장차 구간이 생겼습니다. 일단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은 서강대교를 못 간 지점 1차로에 화물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밀리지는 않지만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일산 쪽으로는 서강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짧은 구간에 서만 서행이 남아 있습니다. 강남대로 현재 영동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강남 쪽으로 이동하는데 3차로에는 시설물 보수 작업이 시작이 됐고요. 내부순환로도 성산대교 쪽으로 정릉래프를 못 간 지점 3차로에서 도로 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근에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수요일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7: 군 당국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이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 수백 발 이상 매설돼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유엔사와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대응 방안을 두고 국감장에서 뜨거운 설전이 오갔습니다. 첫 소식 김혜은 기자입니다.
9: 군 당국은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된 북한 지뢰가 더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몇 군데를 의심 지역으로 보고 유엔사와 조사하고 있는데 많게는 수백 발 이상 매설돼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10: MDL 이남에만
11: 유용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0: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2: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유엔사와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 공동 조사를 해나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9: 국방부는 향후 대북 통제를 통해 정전 협정 위반 행위 중단과 원상 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북한군 월선이 잦아진 동부전선 21사단 지역에 대해서는 유엔사와의 현장 공동 조사 필요성도

0: 제기했습니다.
1: 적들의 행동을 보면은 네. 거기가 이제 자기네 지역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순찰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북한도 우리 유엔사도 우리 남도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하자.
0: 통일부 국감에서는 북한군 지뢰 폭발을 북한의 공격 행위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2: 지뢰라는 물건 자체가 고의를 성취하는 것 아닙니까? 지뢰가 고라니를 잡으려고 설치해 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3: 지뢰 공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직은 그렇게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
2: 1년 내에
0: 정 장관은 북한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그러한 적대와 증오를 해소하는 게 근본 대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제안한 대북 독자 제재를 두고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사이버 제재는 지뢰 폭발 사고 대응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4: 아시안게임 일부 선수들의 군 면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소관부처 장관들이 이 병역 특례제 폐지를 포함한 논의 필요성을 잇따라 언급했습니다.
5: 병역 특례의 손질 필요성에 여야 의원들도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도에 박희재 기자입니다.
6: 메달보다 군 면제 하나 보고 경기했다. 군대 안 간다. 국정감사장 자료 화면에 일부 아시안게임 금메달 선수들의 군 면제 논란 발언들이 등장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결국 탄식과 함께
7: 네, 참
8: 최휘영 문체부 장관입니다.
7: 네.
6: 문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하나같이 특례 폐지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1: 병역 특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목표입니다.
7: 폐기까지 포함한 안을 가지고
8: 문체부 장관입니다.
7: 저희랑 같이 상의를 할 거고요.
6: 여야 의원들도 잇따라 누적된 병역 특례제 폐해나 허점을 지적했는데
9: 이번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총 43명인데 이 중에서 축구, 야구가 36명입니다. 하여튼 모든 혜택이 집중이 되면서 포상금까지도 다 동일하게 받죠.
10: 5년간 편입된 체육위원 80명 중에 65명이 아시안게임 출신이에요. 제도가 사실상 아시안게임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편입한 13명 중에 10명이 국내 대회예요.
6: 체육, 예술인 경력 단절을 비롯한 폐지 후유증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11: 특례는 폐지해야 돼. 경력 단절은
8: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1: 특례 제도로서의 전환이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
6: 여야 지도부도 한 목소리로 병역 특례 손질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내에 이미 여러 의견들이 있는 만큼 큰 틀에서 조정해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존 제도에서 발견된 폐단을 거론하며 철저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정부까지 국정감사에서 병역 특례제도 개선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확보한 만큼 폐지 혹은 축소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5: 네, 계속해서 국정감사 소식 짚어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태양광 전환 발언으로 맞붙었습니다. 다만 농지 전수조사 문제에 대해선 입을 모아 준비가 부족했다고 질타했는데 정부는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조사 필요성은 여전히 강조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파열음이 났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를 태양광 사업으로 바꾸면 소득이 늘어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발언이 농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피켓을 내걸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피켓을 내려놓으라며 맞섰습니다.
13: 한 10년만 이렇게 하잖아요.
8: 이영수 국민의힘
13: 대한민국의
8: 의원입니다.
13: 농토 절반은 태양광으로 바뀝니다.
14: 문제의식을 더불어민주당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의원입니다. 생각합니다. 저 피켓은 제거하고 국감이 진행될 수 있도록.
12: 정회후 다시 시작한 질의에서 여야는 모두 농지 전수조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고
15: 지금 현재라도 전면 조사를 중단한다라고 발표하고 그리고 후속 대책.
12: 조국 혁신당마저 최근 나온 대책이 전수조사 전에 마련됐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5: 농지연금 지급 준비 제대로 하셨어요?
8: 조국 혁신당 의원입니다.
15: 제대로 못했잖아요. 27개월 되게 해야지 농지연금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 준비 안 했다는 거.
12: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조사 범위를 투기성 토지로 좁히는 게 어떠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0: 비경장농지 그리고 수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해서 농지 전수조사를 대체하는 용의는 없습니까?
1: 송 장관은 전수조사를 둘러싼 제안은 살펴보겠다면서도 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행 농지법이 농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 이 정도로 우리 농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니 장관입니다. 농지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 제기의 또 징표입니다.
1: 이 밖에도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선 농촌 기본소득과 달걀 가격 탄압, CPTPP 가입 재검토 문제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3: 네, 앞서 보셨듯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문제에 대해 준비 부족이라는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이 조사에 투입된 드론 10대 중 9대가 중국산이고 촬영한 영상을 3D로 재구성하는 소프트웨어는 러시아산인 것으로 확인돼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상황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4: 중국산 드론을 찍고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로 가공하는 건국 이래 첫 농지 전수조사입니다. 이 데이터가 농민의 땅을 처분할 건지 말 건지 대상으로 가를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장관이 아까 보안성 검토 하셨다고요?
2: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4: 다음 장관입니다. 좀 띄워주십시오.
3: 농식품부는 드론 비행 시 이른바 로컬 데이터 모드를 상시 활성화해서 기체와 조종기 내부에만 정보가 저장되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는데요. 또 수집된 촬영 자료는 외부망이 차단된 내부 서버에서 오프라인으로만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안감이 남는 건 주무부처 장관의 안일한 상황 인식 때문입니다. 핵심 장비들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 장관은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4: 장관님이 투입되는 드론이 중국산이고 소프트웨어가 러시아산이라는 거 언제인지 아셨습니까?
2: 이번에 사실은 알았습니다.
4: 이번에 뉴스 보고 하셨습니까?
2: 예, 그렇습니다.
3: 이날 김용태 의원은 미 육군 등 여러 국가에서 보안을 이유로 중국산 드론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메타쉐이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특히 군부대가 밀집한 경기와 강원 지역에 투입된 드론의 95%가 중국산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이처럼 전국의 농지를 촬영해 데이터화하는 중요한 국가 사업에 보안이 취약할 수 있는 외국산 장비를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도 좋지만 국토 공간 정보가 다뤄지는 만큼 장비 도입부터 데이터 관리까지 빈틈없는 보안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5: 네, 이 문체부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영화 암살자들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국민의힘은 배재고 학생 논란까지 소환하며 이중잣대 주장을 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국정감사 이틀째 상임위 곳곳에선 영화 암살자들이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문체위에서 여야는 감독과 제작진을 불러야 한다.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시작부터 맞붙었습니다.
7: 감독이 왜 이렇게
8: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엉터리 영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잘못된 이 역사 인식을 심으려고 했는지를 직접 불러서
9: 정말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8: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9: 참고인 채택 절대 반대고요. 이건 국회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린다는 평가를 받게 충분합니다.
6: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서자 영화가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을 명백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작극으로 연출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 유가족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역사적 사실을
8: 국민의힘
10: 권력
8: 의원입니다.
10: 내부의 기획 가능성과 연결한 내용에 대해서
6: 이에 민주당은 출연 배우들에 대한 신변 위협을 언급하며 예술인의 권리 침해야말로 제재 대상이라고 반격했습니다.
11: 배우에 대한 위협과 상영 방해는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은 공무원입니다.
6: 날선 공방 속 최휘영 장관은 정부가 창작물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추궁엔 진땀을 뺐습니다.

0: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과 관객들이 판단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창작에는 제약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교육위에서도 영화가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준단 비판에 범여권이 국회가 검열기관은 아니라고 방어하면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2: 순서리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국회는 영화검열위원회
3: 죄송합니다.
2: 다른
3: 그렇지 않습니다. 강경수
2: 지금 영화 한 편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1: 심지어 배재고 학생들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까지 소환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중잣대 아니냐며 설전이 가열되기도 했습니다.
4: 그런데 배재고 학생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결과적으로 그 학생들 두 명은 야구를 그만뒀습니다. 이건 어린 학생들이고 아직 역사관이 덜 정립돼 있을 수도 있고.
1: 창작의 자유냐, 역사 왜곡이냐를 둘러싼 영화 암살자들 논란은 국감정국을 초반부터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5: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에서는 영화 암살자들 상영을 중단한 영화관이 나왔습니다. 지역 정서도 정서지만 시민사회단체에 이어서 구미시장과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까지 영화 상영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6: 구미에 있는 CGV 영화관입니다. 상영 안내판을 돌려봐도 영화 암살자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앱으로 예매 가능했지만 이젠 앱 영화 목록에서도 암살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상영 중단을 결정한 겁니다.
7: 가까운 CGV에서 보려고 했는데 앱에 들어갔더니 다 매진이 아니고 그냥 막힌 것처럼 다 좌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미 롯데시네마 가서 봤어요.
6: 구미 지역은 롯데시네마를 비롯한 다른 영화관 앞에서도 연일 암살자들 상영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지역이라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더 거셉니다. 박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상영 중단 촉구 시위에 구미 시장까지 참여하는가 하면 국민의힘 소속인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도 역사 왜곡을 비판하며 상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8: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현재 왜곡하고
9: 김승수
8: 고인의
9: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8: 개선한 점에 대해 백배 사죄하고 영화 상영을 적극 중단하라.
6: 민주당에선 압박으로 상영이 중단되는 것은 검열과 다르지 않다며 표현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10: 문화예술은 정치적 검열의 대상이 아니다.
9: 이모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0: 영화 등 문화예술 작품에 대한 평가와 해석은 온전히 관객과 국민의 몫이다.
6: CGV는 구미 지점이 위탁 운영을 하는 곳이라 자체적으로 상영 여부를 결정한다며 본사 차원에서 상영 중단을 결정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5: 중국의 거장 장이모 감독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창작은 창작일 뿐 사실이나 진실에 기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은 장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논쟁에 대해 듣긴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역사적 진실이 정말 진실인지에 대한 논쟁도 있을 수 있다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영화의 흥미로운 부분이자 매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싱가포르 국제영화제가 허진호 감독의 영화 암살자들을 예정대로 올해 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할 방침입니다. 영화제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암살자들을 둘러싼 일련의 논의들을 인지하고 있다며 제작진의 창작적 비전을 존중하며 변함없이 개막작으로 상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작품을 역사적 사건의 허구의 인물과 상황을 결합한 영화적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설명해왔다며 역사적 결론을 내리거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11: 청와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의 한국발 대러 유류 운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고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여부를 두고 불거진 우크라이나와 우리 정부 측 갈등이 이번엔 대러 유류 운송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발단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외신 보도를 인용해

0: 한국이 대러 제재를 어겼다고 공개 비판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청와대는 반박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러 제재와 수출 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왔고 이러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관련 보도 이후에도 명확히 했던 겁니다. 이어 거래 주체나 원산지, 최종 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개별 거래를 근거로 한국이 대러 제재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측에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도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들며 러시아의 한국산 경유가 수출됐다는 주장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역 통계에 따르면 원산지가 한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경유, 휘발유, 제트유 등 연료는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거쳐 러시아로 수출된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또 러우전쟁 발발 이후 대러 전략물자 수출은 전면 불허하고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1,400여 개 품목은 상황 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데 경유를 비롯한 정제유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목적지 허위 기재 여부 등에 대해선 관련 당국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국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대한민국의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다섯 번째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처음으로 예정된 시각에 변수 없이 순조롭게 발사된 누리호는 역대 가장 많은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렸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 4, 3, 2, 엔진 저하. 이륙.
3: 굉음과 함께 누리호가 솟구칩니다. 엔진이 강력한 불꽃을 내뿜고 발사대가 엄청난 양의 하얀 수증기로 휩싸입니다. 푸른 하늘로 솟구치는 누리호. 힘차게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뻗어나갑니다. 주변 공기 압력이 최대치로 높아지는 첫 고비를 무사히 통과합니다. 2분 1초 뒤에는 1단 로켓이 분리돼 떨어져 나갑니다. 2단 로켓에 불이 붙고 고도 200km를 돌파한 누리호는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을 정상 분리했습니다. 2단 로켓이 떨어져 나갑니다. 비행 12분 25초, 3단 로켓의 힘으로 목표 고도인 575km 지점에 도달합니다. 누리호 3단이 자세를 바꿔가며 초소형 군집 위성 5기를 차례로 분리합니다. 이어 국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큐브 위성 10기 중 9기를 궤도에 올립니다.
4: 누리호에서 지상으로 전송된 원격 측정 정보를 바탕으로 비행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누리호는 목표한 태양 동기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하였습니다.
3: 한국형 발사체 기술을 이전받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기체 제작과 조립은 물론 누리호의 비행을 지휘하는 데도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처음으로 발사 시각 지연 없이 자세 제어와 충격 완화 기술을 적용해 역대 가장 많은 위성을 우주로 내보냈습니다. 누리호의 다섯 번째 도전도 성공했습니다.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는 더욱 커졌고 대한민국의 우주 수송 능력은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1: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론조사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건데 같은 사안으로 별도로 재판받은 김건희 씨는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대선 전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징역 2년, 유죄 결론이 뒤집힌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얻은 건 정치적 이익이라며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6: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한 이러한 정치적 조언은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5: 또 명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 정치

0: 정치적 조력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수단으로 썼을 뿐이라며 실시 주체나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여론조사 의뢰 등에 있어 양측 의사가 합치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1심과 달랐습니다. 1심에서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증거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직접 증거가 없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1: 직접 증거나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 명성 윤석열 전 대통령
1: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당하다고 봤고요. 항소심 재판부께서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0: 앞서 1심 무죄 부분까지 유죄로 봐야 한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던 특검은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3: 이번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에 기부라는 점은
2: 강노수 김건희 특검본부입니다.
3: 여러 차례 인정을 해왔던 부분인데 많이 아쉽고 당황스러운 입장이고 당연히 상고를 해서.
0: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는 앞서 별도 재판에서 1,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번 윤 전 대통령 항소심 무죄 판결이 김 씨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4: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전직 지역구 사무실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의원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 작성을 회유받았다고 의심받는 인물인데 경찰은 김 의원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5: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여러 비위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각종 의혹을 폭로했던 전직 보좌관을 다시 불렀습니다. 참고인으로 재소환하며 보완 수사를 본격화한 지 닷새 만입니다. 동시에 김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20년 김 의원 지역구인 민주당 동작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경찰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동작구 의원들이 김 의원 아내에게 3천만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전직 구의원 2명에게서 돈을 건넨 석 달 뒤 김 의원의 새로운 지역구 사무실에서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들이 주장하는 날짜인 사무실 이사가 완료되지 않아 돈을 돌려받은 곳이 지역구 사무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확인서를 경찰에 냈습니다. 이후 A씨가 김 의원의 회유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확인서 내용의 진위 여부, 구체적인 작성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 구속영장이 한 차례 반려된 만큼 증거인멸 관련 증거를 보강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환한 전직 보좌관을 상대로는 김 의원 차남의 특혜, 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묵인 의혹 등을 추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마무리한 뒤에 다시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결론 내릴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김준일 평론가님 오랜만이십니다.
1: 예.
0: 네. 자, 국정감사 이틀째 여야가 DMZ 지뢰 폭발 등 여러 현안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특히 외통위의 통일부 국감에서는 정동영 장관의 발언에 야당이 반발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3: 지뢰라는 물건에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고라니를 잡으려고 설치해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4: 지뢰 공격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아직은 그렇게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
3: 우리 군이 밟고 터지고 발목 날아가라고 심은 것 아닙니까? 그 의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4: 그래서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 요구도
3: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자꾸 말이 돌아갑니까?
0: 예, 정동영 장관이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는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 부처마다 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은 국토부의 입장이 다르고 뭐 예전에는 환경부라고 불렸던 기후에너지부의 입장도 다르고 산업부의 예. 입장도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현안을 놓고 예. 외교안보도 국방부 입장 다르고 외교부 입장 다르고 예를 들면은 뭐 통일부 입장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통일부 장관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꼭 통일이 아니더라도 남북 대화를 최대한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0: 여기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처고 예. 그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감안을 할 필요가 있으면
1: 국방부는 다를 수 있다 있죠.
0: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부는 최근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규탄도 하고 이렇게 일종의 역할 분담론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얘기하는 거는 이미 좀 여러 차례 나왔지만은 이 우리나라 이제 군사 분계선 이 지금 그 예전에 이제 그 휴전선이라고 불렸던 여기에 표지판 자체가 많이 유실되고 예. 북한이 쓰는 소련식 이제 그 GPS 이거랑 우리가 쓰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예. 국경선 자체가 모호해서 서로 인식 자체가 다를 수 있어서 그 매설 한 대가 북한이 우리 땅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네 땅이라고 인식해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용으로 너희 남한 사람들 들어오면 안 돼. 남한 군인들 들어오면 안 되라고 쫙 이렇게 예. 국경을 넘어서 깔아놓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 이게 공격용이다. 그러니까 지뢰가 하나는 전쟁 중에 있으면은 누가 군인 저쪽 군인이 못 오게 아예 이렇게 방어용으로 심어놓는 것도 있고 아니면 길목에 이를테면 부비트랩처럼 심어놓는 것도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운 점은 다만 이게 이제 국민 정서에 이게 딱 맞는 것인가.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격앙돼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에. 네. 근데 아무리 통일부 장관이고 하더라도 너무 조금 북한의 친화적인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좀 불만들이 나오는 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예. 네.
1: 군과는 다른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입장으로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런 얘기도 해서요. 정 장관이 이제 지뢰 폭발로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친 그 사건을 안타까운 사고라고 했습니다. 이건 대통령이 이제 불의의 사고라고 했던 예. 그 연장선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2: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그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도 그렇고
3: 정동영 장관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입니다.
2: 아무리 선회하려고 해도 저는 조금 약간 공감하기 힘든 게 우리가 사실관계와 그리고 사실관계 바탕을 둔 뭐 입장 지향을 이렇게 구분해 보자라면 지금 사실관계에서는 어떻게 본다라면 어떤 이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김여정 씨는 이게 자작극이다 이런 이제 그런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그걸 기담아 들을 여지는 없을 것 같고 유엔사와의 어떤 공통된 조사 하에서 예. 사실관계가 드러났는데 이것을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 뭐 혹은 뭐랄까요 안타까운 사고다 이런 것이 저는 그 어떤 뭐 입장이라든가 있을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이 아닌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금 저는 상당히 좀 아쉽다. 그리고 조금은 제가 더 나아가서 발언을 해본다면 이와 같은 입장이 저는 조금은 국내 뭐 더군다나 뭐 장관이 예.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닌 뭐 북측이 발언한다든가 일종의 소신으로서 사회활동가는 할 수 있는 발언으로는 들리거든요. 그런데 예.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조금 상당히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예. 하고 싶습니다.
1: 정 장관 발언을 또 조금씩 지켜보면 북한의 이제 국경선 요새화 작업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계속 문제 제기를 그동안 해왔는데 유엔사가 아니란 태도를 보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유엔사한테 좀 책임 돌리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0: 이거는 사실관계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어느 정도 유엔사한테 책임이죠. 왜냐하면 DMZ 관리는 기본적으로 유엔사가 우리 쪽 그 남쪽은 다 관할을 하고 있고 거기 출입하는 네. 것도 다 사실은 유엔사한테 허락을 맡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그 국방부에서 예를 들면은 그 얼마 전에 양규백 장관 시절에 접경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농지를 좀 더 그 좀 늘리는 뭐 이런 걸 추진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미국의 유엔사나 이쪽에서 강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남쪽으로 내리는 거 뭐 이런 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할이 유엔사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여기에서 지뢰 매설 하는 거를 유엔사가 그냥 지켜보자고만 했는지 여부는 조금 이거는 진상 규명 뭐 이런 것이 좀 필요한데 어쨌든 유엔사도 예. 지금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좀 많이 알고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뭐 사실 유엔사라고 하지만 미국이거든요. 사실상 미국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긴밀한 협조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서 네. 이제 이번에 유엔사도 이제 정전협정 위반이다 뭐 이런 입장을 내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폭발 1년 전부터 지뢰 매설 가능성이 보고됐다는 주장도 제기됐고 지난해 9월부터는 이제 안규백 전 장관한테도 거듭 보고가 됐다라는 네.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이제 그렇게 돌리기도 했었잖아요.
2: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사태 그러니까 상당히 앞서 이렇게 평론가님 김준일 평론가께서도 국민 정서가 대단히 경향된 상태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비슷한 감정일 것 같아요. 뭐 생태 같은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발목이 날아간 건데 지금 현 정부의 입장을 듣노라면 그동안 전 정부 탓하고 윤석열 정부 구체적으로 탓하고 유엔사 탓하고 결국은 본인들 책임은 없다는 건지 저는 어떤 조사 과정에서 그리고 있을 수 있는 전 정부의 탓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또 유엔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현 정부의 책임은 얼마인지 우리 또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좀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소구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이제 구상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일단은 현 정부가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대응들을 하고서 네. 그리고 현 정부가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고 나서 나중에라도 진상 과정에서 밝혀야 될 일이지 이와 같이 자꾸 어떤 밝혀지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전 정부 탓이다 그리고 유엔사 탓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그렇다라고 해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대응 책임, 대응해야 될 의무를 네. 전혀 경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전히 저는 적어도 이 사태에 관해서는 현 정부의 이런 태도들이 절대 네. 국민 정서를 뭐 거스를지언정 뭐 조금이라도 조금 뭐랄까요? 안도시켜주는 면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1: 통일부 장관 입장 이렇게 들어보셨고 지금 과연 그렇다면 국방부는 잘 대응을 하고 있느냐. 오늘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단호한 대응이다라고 말했던 이 지뢰 제거 작업을 머저리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우리 군이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안들이 나온 게 확성기 이제 다시 재개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고 대북 제재를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럼 뭐 다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상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럼 확성기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알려졌지만은 이게 접경 지역의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고 그래서 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의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면은 근데 다시 다 철거해가지고 설치해야 되거든요. 설치하는 데만 몇 달 걸릴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당장에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 여러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네. 그래서 지금 뭐 군 전문가들 최근에 뭐 오늘 중앙일보나 뭐 여러 군데 언론에서 보면은. 북한이 저렇게 MDL을 사실상 요새화하면은 우리도 MDL 쪽에다가 이제 도로 내자. 지뢰다 제거하고 한꺼번에 이제 그런 장비들 투입해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거기다 예. 이제 도로화하고 뭐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예. 이제 좀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북한하고 대화 테이블에 한번 앉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까지가 국경인지가 서로 좀 이견이 있으면은 이거 국지전 날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작업을 하면
1: 그러니까 워낙 그러니까, 오래돼가지고 예. 그 표지가 유실됐거나 예. 뭐 이제 어디 다른 데로 옮겨졌거나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이 생각하는 국경선하고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소련 시절에 쓰던 그런 그 GPS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테이블에 좀 앉아서 대화는 대화대로 하고 예. 조치는 또 조치대로 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굳이 뭐 머저리 같은 이런 표현을 그 뭐 훌륭하신 국회의원께서 쓰는 게 적절한가 그 생각은 좀 듭니다. 예.
1: 지금 화면으로 나오는 장면은 지난 5일 있었던 그 우리 군의 그 지뢰 제거 작전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지뢰를 폭발시키면서 이제 제거시키는 건데 바로 이걸 이제 이게 과연 적극적인 우리의 단호한 조치냐? 그러면서 이제 머저리 갔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네. 이제 나온 거란 말이에요.
2: 그래서 저는 이제 김준일 의원하고 이렇게 막 이견이 많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뵙는데 좀 미안하기도 한데 저는 이제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신철 장관의 저 발언들 그러니까 뭐 전 당연히 상당히 뭐 국정감사장에서 머저리 갔다 이런 표현은 좀 적절치 않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강신철 장관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상당히 당황했을 거다 우리의 대응에. 근데 우리의 대응의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북한 측의 어떤 도발이 있었고 그 지뢰를 우리 스스로 이제 제거를 한 거란 말입니다. 예. 이걸 보고 당황하긴 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뿌렸는데 예. 남한군이 스스로 예. 이걸 제거하고서 근데 이럴 때 이제 당황스럽다.
1: 그 다음 날 이제 북한의 외교
2: 예, 맞습니다.
1: 외무성 성명이 나왔죠.
2: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예. 하나는 이제 제가 알기로 제가 읽은 바로는 강실철 장관이 이제 당황했다라는 것은 이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야, 남한군이 스스로 자기들을 이래를 제거해갔다. 이것에 놀랐을 거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외무성 발표도 하는데 이게 좀 상당히 당황스럽게 들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짧은 지식이고 잘못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경계선이 이제 뭡니까 국경이란 말도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던데 네. 여하튼 그것이 어느 위치인가는 상관없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GMZ 내에서 이렇게 GM에설 행위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정전협정이라든가 위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이 우리나라 현 정부 이재명 정부의 대응이 상당히 미온적이다. 국민들 시각에서는 미온적이다를 넘어서 정말 우리의 어떤 국방의 책임을 진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은 적절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건지 상당히 의문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네요.
1: 예. 그리고 이제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가 수백 발이 더 있다라는 의견도 나왔고 국방부도 그걸 인정을 한 그런 취지로 이제 오늘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향후 군 대응 어떻게 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안게임 직후에 불거진 이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문체위 국감에서도 쟁점이 됐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4: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5: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4: 하나만
5: 의원입니다.
4: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 양민혁 선수 그리고 박승수 축구 선수는 전용 모자를 쓰고 사실상 군을 조롱하는 청년 세대에게 심각한 공정성의 문제점을 지금 드러낸 사건이 아니겠는가.
6: 대표팀이 국가 명예를 걸고 싸우라는 거지.
5: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프로 선수들이 병역을 문제를 해결하는 티켓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7: 국방부도 그런 쪽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 장관입니다. 것 같습니다. 지금 폐기까지 포함한 안을 가지고 저희랑 같이 상의를 할 거고요.
1: 자 일단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나왔던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전용모를 삐딱하게 쓰고 이제 세리머니를 한다든가 그 군 면제 하나 보고 뛰었다라는 발언이라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0: 그러니까 뭐 그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솔직히 얘기하면 특히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돈하고 자기 어떤 선수 커리어 그리고 돈하고 지켜야 그렇죠. 되니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그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낸 거.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전에 교육을 좀 잘 시켰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그 메달 획득에서 군 면제가 되더라도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 예.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군 면제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다 가식적인 거거든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되면 안 된다.
1: 아니, 진심일 수도 있죠.
0: 아니, 그러니까 진심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놈들 봐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때리는 이거는 아니고 네. 이 제도가 1973년에 병역특례가 만들어진 네. 이후에 53년이 지난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1: 그러니까 지금 이제 표로 네. 나옵니다만은 이기혁 선수, 양민혁 선수, 박승수 선수 전부 이제 실언이라면 실언을 한 겁니다. 군대 안 갑니다. 오직 군 면제 보상만 받았습니다. 전역 못 쓰고 이제 셀카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경솔한 행동이었다 그러면서 다 사과는 했습니다만. 네. 예, 위원님
2: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분명히 사익이 있는 거잖아요. 군 면제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사익과 공익이 어떻게 보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이 병역 면제 제도가 들어온 이유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시안 게임인가 여기에서 이제 북한과 경쟁해서 이제 저조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뭡니까 메달 순이라든가 이걸 독려하기 네. 위해서 들어온 게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인데
1: 73년도에 도입이 됐죠 이게
2: 예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50년이 흐르면서 남북한의 어떤 경제적인 격차 이런 것도 지나면서 사실은 국위선양이라는 의미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아시안 게임 뭐 우승했다고 해서 사실 뭐 이런 말씀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야구라는 것도 일본도 국가대표가 나오지도 않고 여러 종목들이 사실 국가대표 일진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거 우승했다고 해서 국위가 선양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모르는 나라도 없는 거고 이렇게 따지면 결국은 공익적이라는 부분 선수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객관적인 공익이라는 게 거의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예. 저 역시도 조금은 이제는 조금 폐지를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안철수 의원은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특권을 폐지하는 걸 검토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던데.
0: 네, 뭐 저는 그걸...

0: 고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렇게 보입니다.
1: 예. 예. 이제 논의가 이제 막 시작이 됐으니까 앞으로 진행 사항 같이 보기로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행안위 이 국감에서는 때 아닌 하이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현장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 콘크리트 바닥에서 구두를 신고 온다든지
3: 최동성 인재혁신처장입니다.
2: 특히 이제 그 여성 그 수험생들이 그 풀 메이크업을 하고 정장을 입고 뾰족 구두를 신고 거기 오면 거기 카페트가 깔린 데도 아니고 소음 방지 대책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두를 신고 올 때는 그 소리 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신을 줄 테니. 그런데
3: 윤관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2: 야, 이거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4: 아니, 복장을 편하게 입고 오라고 권하면 되는 겁니다.
2: 권해왔는데 계속 구두를 신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잖아요.
5: 아니, 그러니까 여성들은 구두 신지 말아야 돼요.
3: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2: 신고 오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 안 나는 더신을 드리겠다.
1: 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공무원 면접 복장 규정 배경을 설명하다가 이제 그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결국에는 이제 사과를 했는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6: 아, 그러니까 저는 좀 황당하고 좀 실소를 뭐 금할 수 없는 게
3: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입니다.
6: 시대착오적인 발언뿐만 아니라 상당히 이제 그 성평등에 어긋나는 발언들도 했잖아요. 저 제 생각엔 공직자로서 맞는 발언인지 상당히 의아하고 모르겠습니다. 뭐 과거까지 소환해내면 그렇지만 과거에도 조금은 정말 이분이 인사혁신처장으로 인사에 대한 뭐 어떤 뭐랄까요 올바르진 않더라도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그것도 좀 의심스러운 발언들 많이 있는데 오늘 일련의 발언들은 좀 정말 근래 보기도 뭐 망언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쭉 발언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국회의원들의 재차 발언들에 대한 태도와 입장들을 보면 저분은 거의 소심화된 것 같아요. 네. 좀 너무 부적절한 발언들의 연속이라서 뭐라 예. 해야 될지도 좀 모르겠습니다.
1: 너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댓글들이 여러 가지가 달렸는데 좀 의견들이 나뉩니다. 복장 지침을 두고 이제 실용적인 조치라는 반응도 있었어요. 있었고 또 지나친 간섭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
0: 그러니까 이게 실용적인 조치가 되려면요.
3: 그러니까
0: 면접을 보러 가면은 기본적으로 정장봉에 구두까지 이제 신는 게 남자든 여자든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 규범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실용적이려면은 그렇게까지 정장 안 입어도 되고 편하게 오셔도 된다까지는 그게 실용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뾰족구두 소리가 나니까 너에게 더 신을 지워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실용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예. 저는 이 뾰족구두라는 단어를 한 몇십 년 만에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힐을 뾰족구두라 풀 메이크업 이건 그러니까 거기에 지침해 보면은 남녀를 구분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여자의 하이힐 소리의 또각또각 소리가 매우 나를 불쾌하게 했어. 예. 거슬렸어라는 거거든요. 한동안 유행했던 그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게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기분이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지침이 된 겁니다. 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걸 지침으로 만들어서 더신을 신겨. 네. 이런 시대착오적인 외국에서 알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가장 아이러니한 거는요. 최동석 지금 혁신처장이 본인은 정장에 구두 신고 왔어요. 본인도 더신 신어야죠. 다른 사람들 불쾌하게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1: 그러니까요.
0: 상당 무기한 일이 지금 벌어졌다.
1: 그 말씀을 대한민국에서. 드리려고 했는데 남자 네. 구두도 상당히 이제 소리 나는 구두들도 있어서 특히나 이제 여성 구두를 이제 또 지적을 해가지고 그게 또 더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요. 여권과 연일 이제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정봉주 민주당 대표 기획특보가요. 한의원 관련 의혹을 파헤칠 전담팀을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7: 팀 정봉주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3: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획특보입니다.
7: 그러니까 한동훈은 가족팀이 만들어져야 되고 디지털팀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현대고 팀이 또 만들어져야 돼.
8: 현대고.
7: 네? 현대고 팀이 지금 백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8: 아, 그런 팀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나 보죠?
7: 현대고 나... 얘기를 해버렸네, 내가.
1: 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김민석 대표 수첩이 한번 공개됐었죠. 거기서 이제 한동훈 아웃. 이렇게 써 있었던 걸 봤는데, 이 구상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까?
6: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아웃뿐만

0: 아니라 그 이후에 또 한동훈 파일이라는 글자도 한번더
1: 그랬죠.
0: 노출됐었죠. 제 기억이 맞다라면. 저는 저게 처음에는 좀 농담이었으면 뭐 방송에서 뭐 소위 말하는 찍고 까불고 하면서 나오는 농담이었으면 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김민석 당대표의 두 차례에 걸친 어떻게 보면 고의적인 노출로 의심될 수 있는 그런 한동훈 아웃, 뭐 한동훈 파일 이런 용어가 나온 다음에 저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실제로 구성이 됐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좀 양가적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저와 같은 행위들이 소위 자폭행위로 보여지거든요. 민주당이 자폭행위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20년, 30년 전에 뭐랄까요. 좀 되게 볼썽사나운 공작 정치의 일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저게 과연 뭐 만들어지고 활동을 한다 한들 민주당에 좀 도움이 될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여하튼 우리 정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퇴행적인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가족팀, 디지털팀 한거 보니까 당 게시판 뭐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도 같기도 하고.
2: 그러니까 공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작은 몰래 해야 공작이죠. 지금 유튜브에 나와서 우리의 계획을 다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1: 팀 조직까지.
2: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정봉주 전 의원의 특보에 이제 약간의 그 과시하기 좋아하는 그 허풍까지 좀 많이 섞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한동훈이 하도 핫하고 지금 정부 여당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이나 야권의 인사를 이렇게 공격해서 별로 재미를 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정부 여당이 힘이 있고 그나마 책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공격.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공격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녀 문제도 예를 들면 자녀가 약탈적 저널에 많이 논문 게재해서 조국하고 다른 게 뭐냐 뭐 이런 막 공격도 받고 이제 검증도 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공격하는 게 그렇게 효과적일까?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그게 뭐 자폭인지는 모르겠으나 딱히 그 생각은 안. 그래 한동훈을 오히려 키워줄 수도 있겠다. 괜히 저는 좀 신중해야 되는데, 진짜 뭐한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무리가 될수 있는 건 있으면은, 이렇게 말로 털지 말고, 그냥 직접 좀 검증해서 한번 가져와 주시면은 제가 한번 논평을 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몇주 전에 이제 김민석 대표가 정봉주 기획특보로 임명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 궁금했는데, 어쨌든, 한동훈 팀을 이제 만든다고 그러고, 과거에는 이제 MB 저격수로 이제
0: 그런 역할도
1: 유명했잖아요.
0: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다시 반복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저도 농담으로 봤다가 이제 김민석 그 대표의 그런 글씨와 연관되고 지적해 주셨지만 저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결함 혹은 공직자로서의 뭐랄까요?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으면 언제든지 좀 폭로되는 것은 뭐랄까요? 그걸 뭐 제가 막을 수도 없는 거고, 바람직한 어떤 정치 풍토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따로 팀까지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 조금은 의아스럽고 웃기다.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제가 뭐 국민의힘도 누구, 뭐 예를 들어서 김민석 대표라든가, 뭐 누구든지, 뭐 정청래 대표라든가, 하다못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뭐 그걸 따로 팀을 만들어서 한다는 게 더군다나 무소속 의원인데
1: 알겠습니다.
0: 정말 좀 많이 정치가 희화화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정봉주 기획특보도 뭐 마지막에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고 저희도 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전쟁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국내 최대 규모 개신교회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인 8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 측은 정보 유출에 사과하고 보안체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1: 외부 해킹 사실을 통보받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자체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유출 의심 자료는 모두 7건. 이 가운데 성도 정보 변경 이력 한 건에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엔 85만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정보 변경 내역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력 2,600여 건, 전화번호와 주소 변경 이력도 각각 3,900여 건과 7,200여 건 포함됐습니다. 반면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의심되는 과거 헌금 자료에는 전표번호와 금액, 내역 등이 담겼지만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정보는 없었습니다. 교회 측은 피해 대상자들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기존 방화벽을 교체하며 추가 보안 강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담임 목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 기업 등에 이어 대형 종교시설까지 표적이 되면서 해킹의 경계도 사실상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직 차원의 대응 못지않게 개인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강조합니다.
2: 최신 버전으로 PC와 스마트폰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그러면 보이스 피싱 문자 같은 게 왔을 때 혹시나 그 링크를 클릭하셔도 스마트폰이 건강하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1: 일상의 거의 모든 정보가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간 지금 해킹 앞에서 더는 안전지대도 성역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김승원입니다.
0: 올해 수출입은행을 상대로 한 해킹 시도가 지난해의 8배에 이르는 280여 건에 이르고 한국은행에도 지난달 공격 시도가 탐지되는 등 해킹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종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번 달 5일까지 올해 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는 28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네덜란드에서 하는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비인가 접근 시도 한 건이 탐지됐습니다. 금융권에서의 해킹 공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일부 금융사는 공격을 받은 뒤 금융보안원 정보를 토대로 유출을 알아차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과 카드사 보안 점검 결과를 받은 금융당국은 증권사와 보험사 등에 대해서도 점검 결과를 받고 취약점 분석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금융권에 대한 해킹 공격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도 잇따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금융사는 자체 보안 체계로 사고를 최초 발견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금융사의 공격 정보를 전달받고서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웰컴저축은행이 지난달 27일에 발생한 침해 사고를 인지한 건 닷새가량이 흐른 지난 2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보안원으로부터 받은 공격 IP 정보를 토대로 점검을 진행하면서 침해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현대캐피탈 역시 지난달 27일 침해 사고 발생 이후 금융보안원의 협조를 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탓에 금융사의 보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등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 갇혀져 있다고 해도 그걸 운영할 만한 인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교수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바로 인지 못하는 것들이 그런 영향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3: 전 금융권 관계자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한 금융당국은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긴급 보안 점검을 지시하고 결과를 제출받았습니다. 이어서 증권과 보험사 등에 대해서도 점검 결과를 받고 미흡한 점을 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보안원도 AI 에이전트에 관한 보안 위협과 대응 사례 등을 분석해 보안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실효성을 검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5: 네, 사진으로 보이는 이곳 바로 한강을 지나는 서울 반포대교입니다. 그런데 이 반포대교 난간 위에서 외국인 남성들이 한강으로 뛰어내리는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인명사고 우려가 큰 데다 공권력까지 낭비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해가 질 무렵 반포대교 난간 위에 외국인 청년들이 수영복 차림으로 서 있습니다.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곧바로 수십 미터 아래 한강으로 뛰어내리는데요. 공중에서 여유롭게 회전까지 해 보입니다. 다행히 이 다이빙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얼마나 놀랐을까요?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과 119 구조대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SNS에 올릴 자극적인 영상이 필요했던 걸까요? 다이빙을 마친 뒤에는 곧바로 유유히 짐을 챙겨 자리를 떠났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인명사고로 이어지면 어쩌려고 하느냐, 무모한 행동으로 구조대원들만 고생시킨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한 행위를 해도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6: 사실 범죄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형법이라든지 뭐 경범죄처벌법이라든지 소상 레저 관련된 법령까지 봐도 다만 지금 과태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 교량을 관리하는 그런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과태료 행정적인

0: 처분은 충분히 내릴 수 있다.
1: 한강은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유속이 빠릅니다. 다이빙을 할 경우 자칫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여기에 현장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도 잇따릅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2: 네, 이 처음 본 70대 남성을 따라가 목을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 피의자의 사이코패스 검사를 추진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허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3: 20대 남성 A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미아동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틀 전 저녁 권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는 예정됐던 법원의 구속 전 심문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심사는 4시간 반가량 진행됐고 법원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집까지 쫓아가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소 알지 못하는 사이였는데 어깨를 부딪혀 항의하려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종합해 두 사람의 물리적 접촉이 없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범행 이유를 숨기기 위해 A씨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후 범행 동기와 추가 범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범행 양상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피의자 의사를 확인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회장 열흘간 구속수사로 진술과 증거를 보강해 공소청에 A씨 신병을 넘길 예정입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2: 전남 나주의 한 시골 마을 주택에 침입해 60대 부부를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남성이 피해자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4: 영산강 인근의 한적한 농촌마을입니다. 회색 철제 대문 앞에 노란색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이 집에 사는 60대 부부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5: 안 받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생각해서 가던 모양이에요. 그 동생 집에 가본다고 안 된다고 가본다고 하더만.
4: 숨진 부부의 시신에선 흉기에 찔린 상처와 목이 졸린 흔적 등이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방에서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들이 성실하게 농사만 지었다며 원한을 살 만한 일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6: 겁나 좋은 사람들이요. 겁나 좋은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산 사람들이 무슨 죄가 지니겠소.
4: 경찰은 CCTV를 통해 평소 숨진 부부와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A씨가 자전거를 타고 주택에 침입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의 트럭에 자전거를 싣고 달아났고 인근 캠핑장까지 이동한 뒤 차와 자전거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의 통장을 훔쳐 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7: 거기서 마침 내려오는 피해자
8: 경찰 관계자입니다.
7: 환부살인으로 오늘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돈을 인출한 대로 나오니까요.
4: 경찰은 형사 4개 팀을 전담 수사팀으로 편성해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궁할 계획입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2: 오늘 누리호 5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도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군집 위성 시대를 열었습니다.
1: 한반도를 촘촘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새로운 관측망을 우리 기술로 구축하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누리호는 궤도에 안착한 뒤 가장 먼저 군집 위성 네온셋을 분리했습니다. 35초에서 40초 간격으로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다섯 개를 차례로 사출합니다. 위성끼리 충돌하지 않으면서 정해진 궤도에 정확히 배치하기 위해 자세와 각도를 바꿔가며 위성을 내보낸 겁니다. 여러 위성을 하나의 시스템처럼 운용하는 군집 위성의 대표주자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입니다. 수천 개의 위성이 지구 저궤도에 촘촘히 배치돼 하나의 거대한 통신망을 구성합니다. 우리나라 네온셋은 관측위성으로 내년 누리호 6차 발사까지 성공하면 모두 10기로 늘어납니다. 한반도를 하루 세 차례 이상 촬영하고 같은 지역을 24시간 안에 다시 관측할 수

0: 있습니다. 산불과 홍수 같은 재난은 물론 국가 안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네온셋을 연속 발사해 군집위성 기술을 발전시키면 대규모 통신위성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1: 국내 최초로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함께 발사해 위성 양산과 군집 운용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0: 이번 5차 발사에는 큐브위성 10기도 함께 실려 우주로 향했습니다. 제주 해양 쓰레기를 관측하는 위성은 사출에 실패했지만 나머지 9기는 안정적으로 궤도에 올랐습니다.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 학생들이 개발한 이들 위성은 우주 환경을 조사하고 국산 부품의 성능을 검증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목표는 단순히 우주에 도달하는 걸 넘어 우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고흥 나루 우주센터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재청 문제와 관련해서 이 청와대와 국회의 간섭을 위헌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3: 청와대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서 갈등이 교착상태로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신기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국정감사에서 발언문까지 준비해 작심한 듯 제재청 논란 관련 발언을 쏟아낸 조희대 대법원장. 다음 날 출근길에선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5: 대법관 제재청 관련해서 앞으로 청와대와 추가 협의하실 계획 있으신지?
4: 앞서 국감장에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제재청 요구에 뚜렷한 이유와 근거가 없었다고 잘라 말했고,
6: 공문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이미 제청된 후보자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4: 위헌이란 단어도 네 차례 언급하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헌법상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6: 대법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관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4: 현직 대법원장의 이례적 작심 발언에 청와대는 정면 대응은 자제했지만 앞선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갈등에서 해법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렸지만 평행선을 달리는 입장차만 재확인된 겁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는 물론 대법원도 조 대원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뜻을 굽히지 않을 거라는 관측까지 조심스레 나옵니다. 어느 쪽도 양보할 뜻이 없음을 확인한 채 대법관 공석 국면은 교착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공석 상황에서도 재판은 이어지는 만큼 기존 대법관들의 사건 처리 부담과 지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2: 국정감사장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낸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권 파장은 이튿날에도 계속됐습니다.
3: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을 위헌 공동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대법관 제청은 대통령도 국회도 관여할 수 없는 헌법적 권한이라며 위헌까지 언급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마무리 발언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6: 저는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에 지적해 주신 부족한 점은 하나하나 깊이 새기겠습니다.
7: 여야는 밤늦게까지 고성을 주고받으며 맞섰고, 국감이 끝난 뒤에도 후폭풍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는 거부하면서도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았다며 대법관 제재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면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8: 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9: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8: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7: 일부 의원들은 대법관 공석을 장기간 방치한 채 제재청을 거부하는 건 위헌이라며 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했습니다.
10: 대통령의 임명권 조항, 예, 이것을 본인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것이고 헌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
7: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헌 공동체로 규정했습니다.
11: 조희대
9: 대법원장

0: 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 선서를 강요하고 탄핵을 급박한 여당 의원들의 만행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습니다.
2: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서영규 위원장이 국감 과정에서 박형수 간사에게 퇴장을 요구하고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한 걸 문제 삼으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3: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서영규 위원장은 더 이상 법사위를 공정하게 이끌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위원장에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2: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한 법사위는 내일 법무부를 상대로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을 놓고 2차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을 중단시켰다며 항의한 야당 의원들을 향해 김 의원의 부엉이 바위 발언에 대해 유감 표명부터 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성명을 통해 어제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향해 부엉이 바위로 긁혔냐는 등의 도 넘은 막말이 벌어졌고 김 의원이 수차례 동료 의원들의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직 후보자들에게 갱년기냐고 비아냥대고 5.18 북한군 개입설을 거론하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두고 내란이 아니라고 했다며 이런 발언을 방치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규 법사위원장이 국정감사 중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중지시킨 것에 대한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서 위원장을 향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더는 법사위를 공정하게 이끌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며 국회 윤리위 제소나 고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으로서 권한 남용이고 이런 게 바로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4: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5: 홍지선 장관은 연말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문제에 대해 일부 정책 수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6: 국민의힘은 첫 질의부터 역대 최장기간 상승 중인 서울 집값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실거주 위주 정책이 전월세 살던 무주택자들을 내쫓고 중저가 매수를 자극했다는 겁니다.
7: 실수요자들의 생존 매수 때문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비싼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6억이라도 대출 나오는 15억 이하 집을 구해보자라고 지금 외곽으로 몰리면서 풍선효과로 지금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6: 악화하는 부동산 민심에 대해 홍지선 장관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면서도
8: 30대는 무려 78.8%가 부정평가입니다. 장관님 이 정도면 현재 부동산 정책에 문제 있다는 국민의 경고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9: 네,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6: 서울 집값 상승폭이 연말까지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9: 강남 3구, 또 용산구는 이미 이제 마이너스로 어느 정도 주택 가격이 돌아섰고요. 다른 지역도 지금 그 주택 가격의 상승률 폭이 줄어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이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안정화가 그러니까 상승률 폭이 이제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6: 연말 종료를 앞둔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 여부에 대해선 일부 정책 수요가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9: 네,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 오케이. 보면은 자, 네, 토지거래 허가에 자, 대한 어느 정도
7: 지역 확대하실 건가요?
9: 있습니다.
6: 시장 상황을 보며 검토하겠다며 즉답은 피했지만 연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택 공급 정책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8: 주거 사다리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민주당 의원입니다. 정말 비아파트가 주거 사다리냐 아니면 비선호 주거 형태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이 신도시권 사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전원 확보를 위한 토지 보상이 문제가 됩니다. 총 2년 이상이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쯤 되면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이 보상 비용이 올라갑니다.
6: 홍 장관은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심 공급에 걸림돌을 해소하고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YTN 최유정입니다.
5: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오늘 SNS에 이 전 지사가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한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가 복역 기간이 5년째 접어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며 여러 통로로 가석방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고 더는 기다리기 힘들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인터뷰 표현이 너무 지나치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을 내놓고선 정작 그 사건으로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을 철저히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더 심하고 잔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아 수감 중입니다.
4: 회생계획 인가 후 경영정상화의 난항을 겪고 있는 홈플러스가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홈플러스는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와 홈플러스 일반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본사를 포함해 점포 재직 인원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신청자에게는 미지급 급여와 추석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이달 말 희망퇴직을 하면 다음 달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구조 혁신을 통해 영업 환경 안정화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문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성과급 지급 시기가 정기 주주총회 의결 직후인 내년 3월 말쯤으로 확정됐습니다. 삼성전자 DS 부문은 오늘 반도체 특별 경영 성과급 지급 시기 등 세부 내용을 사내 공지했습니다. 성과급은 3월 말 또는 4월 초 지급될 예정이고 과세 연도는 내년으로 소득세 최고 세율인 45%, 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 등을 원천 징수한 후 삼성전자 주식으로 지급합니다. 또 임직원이 특별성과급 가운데 0.2%에서 1%를 자율적으로 기부하면 노사가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내는 방식으로 노사 공동기부도 추진합니다.
4: 올해 노벨 화학상은 앙리 카강 프랑스 파리 11대학교 교수와 소아이 겐소 일본 도쿄 이과대학교 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현지 시간 7일 이들이 비대칭 유기합성에서 비선형 효과와 자가촉매 작용을 발견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벨 화학위원회는 두 수상자에 대해 생명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한쪽 방향성만 띄는 현상인 동형 카이랄성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출현할 수 있는가 하는 100년 넘는 화학적 미스터리에 해답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일본은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노벨 화학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의 연구소에서 발생한 패스트 병원체 유출과 또 연구원 사망에 대해 접촉자 중 감염된 사람은 없으며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대규모 전염 같은 공중보건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패스트 연구소가 위치한 이르쿠츠크주 셸레오프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주민들의 동요나 혼란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 지인들도 계속 상점이나 약국을 이용했고 평소와 같았습니다.
10: 러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망한 연구원과 접촉한 약 200명은 현재 지역 병원에 격리돼 있습니다.
11: 상황은 완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시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10: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병원체 유출과 관련해 러시아를 돕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좋은 일이라며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11: 상호 지원이 제한되는 것은 언제나 매우 좋은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러시아의 중대한 문제로 간주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10: 러시아는 세계보건기구 WHO에 검사 결과 접촉자 가운데 위험한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WHO도 공중보건 위험은 낮게 평가했습니다.
11: WHO는 현재까지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초기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이르쿠츠크의 위험도는

0: 중간 내지 낮음 또는 매우 낮음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린드마이어 WHO 대변인입니다.
1: 흑사병을 일으키는 패스트는 기침이나 재채기로 인한 비말을 통해 전파가 가능하지만 공기 중으로 쉽게 옮기는 독감이나 홍역과 달리 전염성이 강하진 않습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전 세계 감염병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평가 역시 WHO와 별다르지 않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2: 예멘의 친이란 반군인 후티가 예멘 정부의 임시 수도인 아덴의 국제공항을 공습했습니다. 예멘 교통부는 현지 시간 7일 후티가 탄도미사일과 폭발물 탑재 드론을 동원해 아덴 국제공항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미사일 한 발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출발한 항공기의 착륙을 불과 몇 분 앞두고 공항 활주로 인근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항공기를 제다 국제공항으로 긴급히 회항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중간 선거를 앞둔 공화당 후보들은 여전히 트럼프의 지원 유세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중도층의 비호감 속에서도 공화당이 트럼프 카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3: 대선과 달리 투표율이 40% 정도로 급감하는 중간 선거의 특성상 중도층 설득보다 핵심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결집력이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국 지지율은 30%대에 그치지만 공화당 당내 지지율은 여전히 80%를 웃돕니다. 후보들로선 텃밭 사수를 위해서라도 트럼프의 마가 지지층 동원이 필수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이 직접 나서는 곳마다 판세가 뒤집힌다며 전면적인 지원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 판세는 팽팽하지만 큰 진전이 있습니다. 제가 가면 이기고 안 가면 결과가 덜 좋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3: 수만 명이 몰리는 트럼프의 유세는 지역 언론의 헤드라인을 단숨에 장악합니다. 천문학적인 선거 광고비를 감당할 막대한 소액 후원금을 끌어오는 핵심 엔진 역할을 합니다. 중도층 공략 이전에 보수 지지층의 위기감을 자극해 투표소로 뛰쳐나가게 만드는 것이 공화당의 핵심 전략입니다.
0: 가장 절실한 건 투표율입니다.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다는 절박함으로 지지층을 결집할 촉매제가 필요합니다. 보드 오픈의 공화당 전략가입니다.
3: 하지만 위험성도 뚜렷합니다. 유권자 절반 이상이 트럼프 지지에 거부감을 보이는 데다 물가 불안과 전쟁 피로감까지 겹쳐 중도층 이탈이라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투표용지에 트럼프 본인의 이름이 오르지 않는 이번 선거에서 저조한 국정 지지율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것이란 경고도 나옵니다.
0: 트럼프가 후보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만을 이유로 투표소에 갔던 유권자들은 투표할 동기가 줄어들 겁니다. 제니퍼 로리스 버지니아대 정치학 교수입니다.
3: 공화당이 집토끼 결집에 사활을 건 사이 민주당은 57%의 높은 호감도를 자랑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앞세워 맞불 유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도층 확장 실패라는 위험 속에서도 공화당이 트럼프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번 선거는 사실상 두 전현직 대통령의 진검승부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올해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오는 14일 와일드카드 1차전으로 막을 올립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정규리그 4위 팀은 두 경기 중 한 경기에서 이기거나 비기면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5위 팀은 2승을 기록해야 준 플레이오프에 올라갑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승리팀과 3위 팀의 준 플레이오프는 오는 17일 준 플레이오프 승자와 2위 팀의 플레이오프는 오는 25일 각각 시작됩니다. 이어 플레이오프 승자와 정규리그 1위 팀 KT 위즈가 맞붙 한국 시리즈 1차전은 다음 달 2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립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차기 총재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KBO 이사회는 전체 회의에서 허구현 현 총재를 포함해 각 구단이 후보들을 추천하면 이달 중으로 다시 이사회를 열어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O 이사회는 재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임 총재를 총회에 추천하고 10개 구단 구단주 또는 구단주 대행으로 구성된 총회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새 총재

0: 선출합니다. 2027년 KBO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에 지명된 부산고 하현승이 역대 신인 최고액인 16억 원의 키움 히어로즈와의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키움 구단은 하현승의 기량과 잠재력, 해외 진출 대신 국내 무대를 선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역대 최고액인 16억 원으로 계약금을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현승의 계약금 16억 원은 지난 2006년 한기주가 기아 타이거스에서 받은 10억 원을 훨씬 넘어서는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9월, 10월 A매치 4연전을 치른 모레노호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하며 여러 과제를 남겼습니다. 손흥민의 한국인 남자 A매치 최다골이라는 큰 기록을 남겼지만 더 도드라진 건 김빈재의 분노였습니다. 보도에 이대건 기자입니다.
1: 축구 대표팀으로선 반드시 이겨야 했던 우즈베키스탄전에서 터진 손흥민의 프리킥 선제골. 손흥민이 A매치 59호 골로 차범근 전 감독을 넘어 한국인 남자 최다골을 완성한 순간입니다. A매치 4연전의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2: 기록은 사실 손흥민 제가 선수입니다. 경기장에서 플레이를 잘 펼쳤을 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팀 동료들도 옆에서 항상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1: 그런데 이보단 핵심 수비수 김민재의 분노가 더욱 부각됐습니다. 김민재는 대패했던 우루과이전에서 분노를 사기는 듯 눈을 감고 벤치에 앉아있거나 졸전을 펼친 베네수엘라전에선 모레노 감독에게 뭔가를 계속 항의한 뒤 축구화를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경합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 수비수만 힘들어진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3: 경합을 같이 김민재 해야 선수입니다. 되고 90분 내내 싸워야 되고 그리고 경합해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졌을 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세컨볼도 잡아야 되고.
1: 사실 이건 모레노 임시 감독의 몫입니다. 4-4-2 포메이션에서 공수 비율을 얼마나 가져갈지 그에 따라 선수들을 어떻게 기용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A매치 6경기를 6중 건물에 비유한 모레노 감독에겐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4: 한국에서 6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데 훨씬 더 큰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모레노 감독입니다.
1: 이 바람대로 될지는 11월 A매치 2연전에서 결정됩니다. YTN 이다훈입니다.
0: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아르헨티나 대표팀 고별 무대에서 한 골 두 개의 도움을 작성했습니다. 메시는 현지 시간 6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벤앤과 친선전에 쓰리톱의 오른쪽 날개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치르는 마지막 경기에서 메시는 페널티킥으로 쐐기골을 넣고 두 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아르헨티나의 3-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또 자신의 A매치 득점도 126골로 늘렸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스케이트보드 종목에서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을 안긴 18살 강준희 선수가 레전드가 되겠다며 큰 포부를 밝혔습니다. 2년 뒤에 있을 LA올림픽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양시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5: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엄마를 부르며 눈물을 쏟았던 고등학생 스케이트보더 강준희.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시안게임 정상에 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6: 현실이 되니까 너무 안 믿기더라고요.
4: 강준희
6: 그래서
4: 선수입니다.
6: 좀 볼도 꺼져보고 그러면서 근데 아직까지도 좀 못 믿겠습니다.
5: 규정에 따라 헬멧을 쓰고 경기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17살 고등학생이었지만 경기 내용은 누구보다 대범했습니다. 1, 2차 시기에서 모두 실패하고도 마지막 도전에서 기어이 고난도 기술을 완벽하게 해내며 극적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6: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기술을 성공시키기로 얘기를 한 상태여서 이제 다른 기술할 생각 없고 그냥 그 기술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5: 어려서부터 스케이트보드의 두각을 나타냈던 강준희는 지난 2024년 세계적인 아마추어 대회 템파암에서 우승하면서 이름을 알렸고 지난 4월에는 스케이트보드 세계 최정상 선수들이 출전하는 SLS에 데뷔해 정상을 차지하는 쾌거도 달성했습니다. 본고장에서 열리는 2년 뒤 LA올림픽이 유독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6: 그리고 이제 SNS나 X게임 같은 대회 1등도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좀 미국에 좋은 추억이 많아서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좀 긴장이 덜 되는 것 같은데 LA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5: 강준희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여운이 끝나기도 전에 파라과이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 출전을 위해 짐을 쌌습니다. 종목의 전설이 되겠다는 18살 스케이트보더 강준희가 다음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6: 레전드 선수가 될 수 있게 항상 노력하고 네, 그때까지 항상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5: YTN 양시창입니다.
0: 요즘 외출할 때 어떤 옷차림을 하면 좋을까 고민되시죠? 절기 할로윈 내일도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 12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 24도로 낮에는 따스하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고 외출 시에는 외투나 스카프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내일도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강원 내륙과 산간, 전북 북동부와 경북 북동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간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과 비슷하게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9도, 대구 10도가 예상됩니다. 가을볕이 내리쬐며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과 대전 24도, 부산 25도로 예년 기온을 1,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한글날 연휴 동안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 남부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7: 계속해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원장의 미국 입국 거부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3월쯤 이종석 국정원장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측이 이 원장의 반미 성향을 문제 삼아 입국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에 나오는 피고인 실명을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참여연대가 중앙지법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술파티 위증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이전 부지사 재판 당시 수원지검 소속이었던 검사 4명이 법정 모욕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여러 가지 기록이나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여로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국민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범정부 협업은 국무회의 본연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늘 자료를 통해 현행 국무회의 규정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과 중요 직무, 직위의 공무원을 배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청뿐만 아니라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소방청, 질병관리청 등 모든 외청이 국무회의에 참여해 관계부처와 현안을 공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광주 나주의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나주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 35분쯤 전남 광주 무안군 일대에서 살인 용의자 52살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나주시 왕곡면 부부의 집에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 흉기 등으로 부부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차에 자전거를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이후 피해자의 통장을 훔쳐 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한 정황을 확인하고 돈을 노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0: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주거지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 안테나를 훼손한 사실을 법무부가 엿새 뒤에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11시 28분 경기 안산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습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조두순은 안테나가 자신의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을 품고 장치를 부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재택감독장치의 통신신호 세기가 급격히 떨어졌지만 보호관찰관은 같은 달 9일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안테나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이익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각각 각하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김 전 총장에 대한 고발건을 각하 처분하고 두 달 뒤 최 전 수석 고발건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 부안군 해상에서 탑승자 없이 시동이 켜진 채 표류하던 선박이 발견돼 해경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오늘 오후 6시 47분쯤 70대 선장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3시 20분쯤 부안 대리항에서 홀로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해경은 신고 접수 20여 분 만인 저녁 7시 10분쯤 표류 중이던 A씨의 선박을 발견했지만 승선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A씨가 해상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3: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4: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3: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4: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3: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9: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아시안게임이 끝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경역특례인데요.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먼저 병역특례가 뭘까요? 정확한 명칭은 예술체육요원 제도입니다. 1973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예술체육인을 지원하고 국위를 선양하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흔히 군 면제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면제가 아닙니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방식입니다. 체육 분야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축구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53년 된 이 제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특히 일반 청년들은 군 복무를 하는 상황에서 국제대회 성적만으로 병역 혜택을 주는 게 공정하냐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제도를 폐지하거나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앞으로 국회 차원의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병역 특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1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1: 10월 7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2: 박건호 작시, 박춘석 작곡,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베르너 토마스 미프네의 첼로 연주입니다.

0: 10월 7일 수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박건호 작사, 박춘석 작곡,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베르너 토마스 미프네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0: 아, 이게 원곡이 제가 알기로 패티김이 1983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10월에 들으니까 이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1: 어제는 외국 성악가가 부르는 한국 가곡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기악 연주 순서예요.

0: 있네요.
1: 우리 어릴 때는 진짜 클래식 아티스트들을 보통 이렇게 CD로 듣고
2: 맞아.
1: 그 CD 판매점에 가서 사진 걸려 있으면 유명한 아티스트고 이랬는데.
2: 맞아. 어.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이러면서 나도 저기에 있고 싶다 막 이랬는데.
1: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유럽 갔을 때 그 CD 판매점 갔는데 이 정명 선생님이 딱 사진으로 팍 붙어 있는 거예요.
2: 진짜로?
1: 어, 외국
2: 그 한국인이 많이 관광하는 도시였죠?
1: 전혀 아니에요.
2: 진짜?
1: 어, 그냥 외국인인데.
2: 대단하다.
1: 그 어서 어, 뿌듯한 그런 느낌. 오.
2: 그게 이탈리아?
1: 이탈리아였을 거예요. 오. 오. 이게 베르너 토마스 미푸네는 한국에서 특히 사랑받았던 첼리스트입니다. 어, 무엇보다 오펜바흐의 재클린의 눈물을 발굴해 연주한 것으로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곡이 큰 사랑을 받으면서 토마스 미푼의 이름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 음반을 발매하면서 음반사의 요청으로 우리 가요, 가을을 남기고 한 사랑을 녹음하게 된 거죠.
2: 어, 근데 이것도 하필 가요를 이렇게 한 게 되게 신기하네요. 다른 클래식 우리나라 노래들도 많은데, 그죠?
1: 이게 되게 그 노래 아까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하면서 되게 가곡 같아요. 패티 김슨 노래가 약간
2: 하긴 옛날 되게, 노래들 어. 그리고 노래도 쭉쭉 부르시잖아요.
1: 쭉쭉 가는 그런
2: 소프라노처럼
1: 거의 사실 그때는 성악가가 마이크를 대고 부르는 느낌이 가요 느낌?
2: 맞아.
1: 성악했던 것 같아요.
2: 옛날 그 아르헨티나나 뭐 이탈리아 그 가수들도 그러더라고요.
1: 완전 성악가 같죠.
2: 그 중에 이제 허스키 하신 분들이 막 사랑을 받게 된 거지, 어. 그죠? 어 근데 이런 그 한국 특별 녹음을 남긴 연주자 가운데는 훨씬 더 유명한 이름도 있다고 해요. 바로 어 이분도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예요. 이 마이스키는 더군다나 한국 가곡을 한 곡도 아니고 여러 곡 녹음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있어요. 그리운 금강산까진 그런데 우리 그 한양대 설립자가 누구시죠?
1: 김현준 이사장님.
2: 그분이 청산의 살리라가 있죠.
1: 네.
2: 그리고 그분이 가곡을 1000곡을 넘게 지으셨잖아요.
1: 맞죠.
2: 근데 그분의 비가라는 노래도 있는 거 보니까 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나 한양대 총장 내 거 좀 많이 해줘 나 높은 사람 오.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1: 오, 초청받아서 하셨나 봅니다. 자 어제는 성악가들의 목소리로 들었던 한국 가곡을 오늘은 첼로의 목소리로 들어가 보는 셈입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2: 김현준 작시 작곡 청산의 살리라 이어서 신동춘 작시 김현준 작곡 비가 미샤 마이스키 첼로, 다리아 호보라 피아노 연주입니다.

0: 김현준 작시 작곡 청산의 살리라. 이어서 신동춘 작시 김현준 작곡 비가. 미샤 마이스케 첼로, 다리아 호보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오늘 마지막 곡 역시 당시 한국 음반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재밌는 사례입니다. 클라리넷 연주자 리처드 스톨츠만이 연주하는 우리 가요.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0: 리처드 스톨츠만 이름도 멋있는데 스톨츠만. 최정상급 클래식 연주자입니다.
1: 이 스톨츠만은 클래식에만 머물지 않고 재즈와 팝까지 넘나들면서 클라리넷의 영역을 넓혀온 연주자입니다.
0: 근데 이 스톨츠만이 도대체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를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1: 이분이 크로스오버 음반을 기획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처음에 한국 발매를 위한 곡으로 스톨츠만 씨 혹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이 곡을 접한 스톨츠만이 뭔지 모르겠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 곡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고 한국 발매뿐만 아니라 인터내셔널 발매 음반에도 이 곡을 수락하게 되었다고.
0: 야, 이거 뭐 거의
1: 이제 노래도 하시는 거죠. 어제는 떠난 구라가 이렇게.
0: 자, 그러면 우리 스톨츠만 씨의 노래가 아니라 연주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유재하의 작사 작곡 사랑하기 때문에 리처드 스톨츠만의 클라리넷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주더클로 돌아올게요.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2: 축구도뉴스도핵심은속도와정확성입니다대한민국의운명을바꿀월드컵소식부터놓치면안될오늘의뉴스까지가장빠르고날카롭게파고듭니다 FM94.5 YTN 라디오저구자철도함께듣습니다지금바로채널고정하세요
3: 배우한예지입니다금융생활어떻게하고계세요
4: 고수익에원금보장
5: 적중률 100%?
3: 잠깐여러분위기따라간다면여러분의위기도따라옵니다분위기아닌내계획대로살펴보고준비하는안전한금융생활확인할수록안전해집니다공익광고협의회
6: FM94.5 MHz YTN 뉴스 FM 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에서자정을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아파트 매매 가격이 연속 상승하는 등 주거 불안이 심각하다며 과도한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생존 매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정부의 비아파트 매입 임대 대책을 두고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실제 아파트 선호도가 80%에 달한다며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2: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서울 및 경기 주요 지역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제에 대해 일부 정책 수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홍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할 것이냐는 질의에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지 거래 허가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1: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글로벌 K-POP 축제 페노메논을 둘러싼 논란을 직접 해명했습니다.
2: 이 행사는 국내 4대 기획사에 대한 특혜가 아닌 희생을 담보로 한 거라고 강조하며 일각의 정권 홍보 지적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이른바 K컬처 경쟁력 강화 비전 등을 수립하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박진영 공동위원장이 문체위 국정감사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위증 시 처벌받는 증인 신분이었습니다.
4: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3: 국민의힘은 내년 12월 개최되는 글로벌 K-POP 축제 페노메논의 상표권 문제부터 따져 물었습니다. 대중문화교류위가 기획한 초대형 프로젝트의 상표권을 박 위원장 소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가 독점 출원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5: 이 페노메논에 대한 국내 상표권을 JYP라는 회사가 단독으로 전부 출원했습니다. 미국에서의 페노메논에 관한 모든 상표권을 무더기로 출원을 하셨습니다.
3: 박 위원장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페노메논 상표권이 JYP에 남을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4: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은 면은

0: 있는데 행여나 또 이걸 누가 뺏길까봐 막 이런 것 때문에 아무튼 저희 회사에 남을 일은 없습니다.
1: 대중문화 교류위의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는 걸 기다리기 전에 권리 보호를 위해 JYP 전담팀이 먼저 나섰단 건데 여당도 거들었습니다.
2: 부산시가 상표 선점을 하려고 했더니 두 명의 개인이 먼저 상표 추론해가지고 되게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페노메논 이 관련된 거를 빨리 박진영 위원장께서 그렇게 계약을 처리 안 했으면.
1: 문체부 또한 페노메논 상표권은 정부와 민간의 전담법이니 5대5로 보유한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하이브와 SM, YG, JYP 등 4대 기획사의 합작법이니 특혜를 받는 거란 비판이 일었는데 박 위원장은 희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0: 4개사의 대표 가수들이 이걸 안 하고 따로 공연을 하면 두 배, 세 배의 수익을 냅니다.
1: 페노메논이 정권 홍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요. 이 정권 혹은 민주당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1초도 해본 적이 없고.
1: 박 위원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 공동위원장직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서 제안받았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4: 문체부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역사 왜곡 논란이 휩싸인 영화 암살자들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5: 민주당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국민의힘은 배제고 학생들까지 소환해 이중잣대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국정감사 이틀째 상임위 곳곳에선 영화 암살자들이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문체위에서 여야는 감독과 제작진을 불러야 한다.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시작부터 맞붙었습니다.
7: 감독이 왜 이렇게 엉터리 영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잘못된 이 역사 인식을 심으려고 했는지를 직접 불러서.
8: 정말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증인 채택, 참고인 채택 절대 반대고요. 이건 국회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린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6: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서자 영화가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을 명백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작극으로 연출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9: 유가족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역사적 사실을 권력 내부의 기획 가능성과 연결한 내용에 대해서
6: 이에 민주당은 출연 배우들에 대한 신변 위협을 언급하며 예술인이 권리 침해야말로 제재 대상이라고 반격했습니다.
10: 배우에 대한 위협과 상영 방해는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은 공무원입니다.
6: 날선 공방 속 최휘영 장관은 정부가 창작물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추궁엔 진땀을 뺐습니다.
11: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과 관객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창작에는 제약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 교육위에서도 영화가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준다는 비판에 범여권이 국회가 검열기관은 아니라고 방어하면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12: 순서리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국회는 영화 검열위원회가
13: 죄송합니다만
12: 아닙니다.
13: 다른 의원의
12: 그렇지 않습니다.
13: 강경수
12: 지금 영화 한 편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6: 심지어 배제고 학생들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까지 소환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중잣대 아니냐며 설전이 가열되기도 했습니다.
14: 그런데 배제고 학생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결과적으로 그 학생들 두 명은 야구를 그만뒀습니다. 이건 어린 학생들이고 아직 역사관이 덜 정립돼 있을 수도 있고.
6: 창작의 자유냐, 역사 왜곡이냐를 둘러싼 영화 암살자들 논란은 국감정국을 초반부터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4: CGV 구미 지점이 그제부터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암살자들 상영을 중단했습니다. CGV 관계자는 YTN에 구미점은 위탁 운영 지점이라면서 상영 중단은 위탁 운영 극장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영화 개봉 이후 보수단체가 상영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금융권에서의 해킹 공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일부 금융사는 공격을 받은 뒤 금융보안원 정보를 토대로 유출을 알아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 은행과 카드사 보안 점검 결과를 받은 금융당국은 증권사와 보험사 등에 대해서도 점검 결과를 받고 취약점 분석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금융권에 대한 해킹 공격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도 잇따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금융사는 자체 보안 체계로 사고를 최초 발견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금융사의 공격 정보를 전달받고서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웰컴저축은행이 지난달 27일에 발생한 침해 사고를 인지한 건 닷새가량이 흐른 지난 2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보안원으로부터 받은 공격 IP 정보를 토대로 점검을 진행하면서 침해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현대캐피탈 역시 지난달 27일 침해 사고 발생 이후 금융보안원의 협조를 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탓에 금융사의 보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등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3: 갖춰져 있다고 해도 그걸 운영할 만한 인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바로 인지 못하는 것들이 그런 영향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 전 금융권 관계자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한 금융당국은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긴급 보안 점검을 지시하고 결과를 제출받았습니다. 이어서 증권과 보험사 등에 대해서도 점검 결과를 받고 미흡한 점을 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보안원도 AI 에이전트에 관한 보안 위협과 대응 사례 등을 분석해 보안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실효성을 검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6: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17: 동반자.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I remember you 너였던 걸 수집 인디들의 노래 오래된 스웨터 빨간색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아시안게임 일부 선수들의 군면제 실언 논란 속 소관부처 장관들이 병역특례제 폐지를 포함한 논의 필요성을 잇따라 언급했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7: 메달보다 군면제 하나 보고 경기했다. 군대 안 간다. 국정감사장 자료화면에 일부 아시안게임 금메달 선수들의 군면제 논란 발언들이 등장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결국 탄식과 함께
8: 네, 참 철없는 네.
7: 문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하나같이 특례 폐지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9: 병역 특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목표입니다.
8: 폐기까지 포함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랑 같이 상의를 할 거고요.
7: 여야 의원들도 잇따라 누적된 병역 특례제 폐해나 허점을 지적했는데
10: 이번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총 43명인데 이 중에서 축구, 야구가 36명입니다. 하여튼 모든 혜택이 집중이 되면서 포상금까지도 다 동일하게 받죠.
11: 5년간 편입된 체육위원 80명 중에 65명이 아시안게임 출신이에요. 제도가 사실상 아시안게임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편입한 13명 중에 10명이 국내대예요.
7: 체육, 예술인 경력 단절을 비롯한 폐지 후유증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12: 특례는 폐지하되 경력 단절 없는 복무형 특례 제도로서의 전환이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
7: 여야 지도부도 한 목소리로 병역 특례 손질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내에 이미 여러 의견들이 있는 만큼 큰 틀에서 조정해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존 제도에서 발견된 폐단을 거론하며 철저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정부까지 국정감사에서 병역 특례제도 개선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확보한 만큼 폐지 혹은 축소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6: 군 당국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 지뢰매설로 의심되는 지역이 몇 군데 더 있는 걸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백 발 이상 매설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유엔사와 공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대응 방안을 두고 뜨거운 설전이 오갔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13: 군 당국은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된 북한 지뢰가 더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몇 군데를 의심 지역으로 보고 유엔사와 조사하고 있는데 많게는 수백 발 이상 매설돼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14: MDL 이남에만 수백 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유엔사와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 공동 조사를 해나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13: 국방부는 향후 대북 통제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 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북한군 월선이 잦아진 동부전선 21사단 지역에 대해서는 유엔사와의 현장 공동조사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9: 적들의 행동을 보면은 거기가 이제 자기네 지역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순찰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북한도 우리 유엔사도 우리 남도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하자.
13: 통일부 국감에서는 북한군 지뢰 폭발을 북한의 공격 행위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15: 지뢰라는 물건 자체가 고의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지뢰가 고라니를 잡으려고 설치해 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6: 지뢰 공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아직은 그렇게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
15: 1년 내에
13: 정 장관은 북한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그러한 적대와 증오를 해소하는 게 근본 대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제안한 대북 독자 제재를 두고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사이버 제재는 지뢰 폭발 사고 대응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6: 국내 최대 규모 개신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인 8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 측은 정보 유출에 사과하고 보안책의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17: 외부 해킹 사실을 통보받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자체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유출 의심 자료는 모두 7건. 이 가운데 성도 정보 변경 이력 한 건에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엔 85만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정보 변경 내역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력 2,600여 건, 전화번호와 주소 변경 이력도 각각 3,900여 건과 7,200여 건 포함됐습니다. 반면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의심되는 과거 헌금 자료에는 전표번호와 금액, 내역 등이 담겼지만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정보는 없었습니다. 교회 측은 피해 대상자들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기존 방화벽을 교체하며 추가 보안 강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담임 목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 기업 등에 이어 대형 종교시설까지 표적이 되면서 해킹의 경계도 사실상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직 차원의 대응 못지않게 개인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강조합니다.
18: 최신 버전으로 PC와 스마트폰 앱들을 업데이트하셔라. 그러면 보이스 피싱 문자 같은 게 왔을 때 혹시나 그 링크를 클릭하셔도 스마트폰이 건강하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17: 일상의 거의 모든 정보가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간 지금 해킹 앞에서 더는 안전지대도 성역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6: 금융권에서의 해킹 공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일부 금융사는 공격을 받은 뒤 금융보안원 정보를 토대로 유출을 알아차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과 카드사 보안 점검 결과를 받은 금융당국은 증권사와 보험사 등에 대해서도 점검 결과를 받고 취약점 분석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19: 금융권에 대한 해킹 공격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도 잇따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금융사는 자체 보안 체계로 사고를 최초 발견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금융사의 공격 정보를 전달받고서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웰컴저축은행이 지난달 27일에 발생한 침해 사고를 인지한 건 닷새가량이 흐른 지난 2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보안원으로부터 받은 공격 IP 정보를 토대로 점검을 진행하면서 침해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현대캐피탈 역시 지난달 27일 침해 사고 발생 이후 금융보안원의 협조를 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탓에 금융사의 보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등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 가처적 있다고 해도 그걸 운영할 만한 인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바로 인지 못하는 것들이 그런 영향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9: 전 금융권 관계자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한 금융당국은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긴급 보안 점검을 지시하고 결과를 제출받았습니다. 이어서 증권과 보험사 등에 대해서도 점검 결과를 받고 미흡한 점을 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보안원도 AI 에이전트에 관한 보안 위협과 대응 사례 등을 분석해 보안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실효성을 검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6: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재청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국회 간섭을 위헌으로 규정하며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죠. 청와대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서 갈등이 교착 상태로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0: 국정감사에서 발언문까지 준비해 작심한 듯 제재청 논란 관련 발언을 쏟아낸 조희대 대법원장. 다음 날 출근길에선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21: 대법관 제재청 관련해서 앞으로 청와대와 추가 협의하실 계획 있으신지.
0: 앞서 국감장에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제재청 요구에 뚜렷한 이유와 근거가 없었다고 잘라 말했고.
22: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0: 위헌이란 단어도 네 차례 언급하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헌법상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22: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관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0: 현직 대법원장의 이례적 작심 발언에 청와대는 정면 대응은 자제했지만 앞선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갈등에서 해법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렸지만 평행선을 달리는 입장 차만 재확인된 겁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는 물론 대법원도 조 대원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뜻을 굽히지 않을 거라는 관측까지 조심스레 나옵니다. 어느 쪽도 양보할 뜻이 없음을 확인한 채 대법관 공석 국면은 교착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공석 상황에서도 재판은 이어지는 만큼 기존 대법관들의 사건 처리 부담과 지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군 당국이 군사 분계선 이남에 북한 지뢰매설로 의심되는 지역이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백 발 이상 매설돼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유엔사와 공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대응 방안을 두고 뜨거운 설전이 오갔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6: 군 당국은 군사 분계선 이남에 매설된 북한 지뢰가 더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몇 군데를 의심 지역으로 보고 유엔사와 조사하고 있는데 많게는 수백 발 이상 매설돼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7: MDL 이남에만 수백 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8: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7: 네.
8: 이 부분은 이제 유엔사와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 공동조사를 해나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6: 국방부는 향후 대북 통제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 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북한군 월선이 잦아진 동부전선 21사단 지역에 대해서는 유엔사와의 현장 공동조사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8: 적들의 행동을 보면은 네. 거기가 이제 자기네 지역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순찰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북한도 우리 유엔사도 우리 남도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하자.
6: 통일부 국감에서는 북한군 지뢰 폭발을 북한의 공격 행위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9: 지뢰라는 물건 자체가 고의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지뢰가 고라니를 잡으려고 설치해 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0: 지뢰 공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아직은 그렇게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
9: 1년 내
6: 정 장관은 북한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그러한 적대와 증오를 해소하는 게 근본 대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제안한 대북 독자 제재를 두고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사이버 제재는 지뢰 폭발 사고 대응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5: 여야는 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을 빚은 아시안게임 구기종목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특례를 축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병역특례는 국위선양에 기여한 선수들에게 주는 일종의 혜택인데 사실상 군을 조롱하는 퍼포먼스까지 한 선수들의 태도는 국민 공분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도 병역특례는 국가의 명예를 걸고 싸우라는 것이지 프로 선수들이 병역 문제를 해결하는 티켓은 아니지 않느냐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과 관련해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국방부 등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일부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의 병역 혜택 관련한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재청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국회 간섭을 위헌으로 규정하며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죠. 청와대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서 갈등이 교착 상태로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신규혜 기자.

0: 국정감사에서 발언문까지 준비해 작심한 듯 재재청 논란 관련 발언을 쏟아낸 조희대 대법원장. 다음 날 출근길에선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1: 대법관 재재청 관련해서 앞으로 청와대와 추가 협의하실 계획 있으신지?
0: 앞서 국감장에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재청 요구에 뚜렷한 이유와 근거가 없었다고 잘라 말했고,
2: 공문에는 이미 재청된 후보자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0: 위헌이란 단어도 네 차례 언급하며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헌법상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2: 대법원장의 재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관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0: 현직 대법원장의 이례적 작심 발언에 청와대는 정면 대응은 자제했지만 앞선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갈등에서 해법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렸지만 평행선을 달리는 입장차만 재확인된 겁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는 물론 대법원도 조 대원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뜻을 굽히지 않을 거라는 관측까지 조심스레 나옵니다. 어느 쪽도 양보할 뜻이 없음을 확인한 채 대법관 공석 국면은 교착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공석 상황에서도 재판은 이어지는 만큼 기존 대법관들의 사건 처리 부담과 지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3: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미흡한 업무 처리로 선거관리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위 직무대행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선관위는 지금 창설 이래 가장 무거운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누적돼온 해묵은 관행과 안이한 태도가 빚어낸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쇄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투개표 전과정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철저히 관리해 국민 신뢰 회복에 정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투표지를 손에 쥔 채 잠시 나왔던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투표용지가 공개된 거로 보이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강동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봐준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홍지선 장관은 연말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문제에 대해서 일부 정책 수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4: 국민의힘은 첫 질의부터 역대 최장기간 상승 중인 서울 집값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실거주 위주 정책이 전월세 살던 무주택자들을 내쫓고 중저가 매수를 자극했다는 겁니다.
5: 실수요자들의 생존 매수 때문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비싼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6억이라도 대출 나오는 15억 이하 집을 구해보자라고 지금 외곽으로 몰리면서 풍선 효과로 지금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4: 악화하는 부동산 민심에 대해 홍지선 장관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면서도
6: 30대는 무려 78.8%가 부정평가입니다. 장관님 이 정도면 현재 부동산 정책에 문제 있다는 국민의 경고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7: 네,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4: 서울 집값 상승폭이 연말까지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7: 강남 3구 또 용산구는 이미 이제 마이너스로 어느 정도 주택 가격이 돌아섰고요. 다른 지역도 지금 그 주택 가격의 상승률 폭이 줄어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이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안정화가 그러니까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4: 연말 종료를 앞둔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 여부에 대해선 일부 정책 수요가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7: 네,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어느 정도
5: 지역 확대하실 건가요?
4: 시장 상황을 보며 검토하겠다며 즉답은 피했지만 연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택 공급 정책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8: 주거 사다리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정말 비아파트가 주거 사다리냐 아니면 비선호 주거 형태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신도시건 사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권원 확보를 위한 토지 보상이 문제가 됩니다. 총 2년 이상이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쯤 되면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이 보상 비용이 올라갑니다.
4: 홍 장관은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심 공급에 걸림돌을 해소하고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YTN 최유정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9: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2: 고수익에 원금보장?
1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아시안게임 일부 선수들의 군면제 실언 논란 속 소관부처 장관들이 병역특례제 폐지를 포함한 논의 필요성을 잇따라 언급했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4: 메달보다 군면제 하나 보고 경기했다. 군대 안 간다. 국정감사장 자료화면에 일부 아시안게임 금메달 선수들의 군면제 논란 발언들이 등장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결국 탄식과 함께
5: 네, 참 철없는 네.
4: 문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하나같이 특례
6: 폐지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목표입니다.
5: 폐기까지 포함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랑 같이 상의를 할 거고요.
4: 여야 의원들도 잇따라 누적된 병역 특례제 폐해나 허점을 지적했는데
7: 이번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총 43명인데 이 중에서 축구, 야구가 36명입니다. 하여튼 모든 혜택이 집중이 되면서 포상금까지도 다 동일하게 받죠.
8: 5년간 편입된 체육위원 80명 중에 65명이 아시안게임 출신이에요. 제도가 사실상 아시안게임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편입한 13명 중에 10명이 국내 대회예요.
4: 체육, 예술인 경력 단절을 비롯한 폐지 후유증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9: 특례는 폐지해야 돼. 경력 단절 없는 복무형 특례 제도로서의 전환이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
4: 여야 지도부도 한 목소리로 병역 특례 손질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내에 이미 여러 의견들이 있는 만큼 큰 틀에서 조정해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존 제도에서 발견된 폐단을 거론하며 철저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정부까지 국정감사에서 병역 특례제도 개선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확보한 만큼 폐지 혹은 축소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3: 군 당국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 지뢰매설로 의심되는 지역이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백 발 이상 매설돼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유엔사와 공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대응 방안을 두고 뜨거운 설전이 오갔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10: 군 당국은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된 북한 지뢰가 더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몇 군데를 의심 지역으로 보고 유엔사와 조사하고 있는데 많게는 수백 발 이상 매설돼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11: MDL 이남에만 수백 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2: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유엔사와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 공동조사를 해나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10: 국방부는 향후 대북 통제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 행위 중단과 원상 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북한군 월선이 잦아진 동부전선 21사단 지역에 대해서는 유엔사와의 현장 공동조사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12: 적들의 행동을 보면은 네. 거기가 이제 자기네 지역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순찰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북한도 우리 유엔사도 우리 남도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하자.
10: 통일부 국감에서는 북한군 지뢰 폭발을 북한의 공격 행위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13: 지뢰라는 물건 자체가 고의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지뢰가 고라니를 잡으려고 설치해 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4: 지뢰 공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아직은 그렇게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
13: 1년 내에
10: 정 장관은 북한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그러한 적대와 증오를 해소하는 게 근본 대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제안한 대북 독자 제재를 두고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사이버 제재는 지뢰 폭발 사고 대응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3: 국내 최대 규모 개신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인 8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 측은 정보 유출에 사과하고 보안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15: 외부 해킹 사실을 통보받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자체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유출 의심 자료는 모두 7건. 이 가운데 성도 정보 변경 이력 한 건에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엔 85만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정보 변경 내역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력 2,600여 건, 전화번호와 주소 변경 이력도 각각 3,900여 건과 7,200여 건 포함됐습니다. 반면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의심되는 과거 헌금 자료에는 전표번호와 금액, 내역 등이 담겼지만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정보는 없었습니다. 교회 측은 피해 대상자들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기존 방화벽을 교체하며 추가 보안 강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담임 목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 기업 등에 이어 대형 종교시설까지 표적이 되면서 해킹의 경계도 사실상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직 차원의 대응 못지않게 개인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강조합니다.
16: 최신 버전으로 PC와 스마트폰 앱들을 업데이트하셔라. 그러면 보이스 피싱 문자 같은 게 왔을 때 혹시나 그 링크를 클릭하셔도 스마트폰이 건강하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15: 일상의 거의 모든 정보가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간 지금 해킹 앞에서 더는 안전지대도 성역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3: 금융권에서의 해킹 공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일부 금융사는 공격을 받은 뒤 금융보안원 정보를 토대로 유출을 알아차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과 카드사 보안점검 결과를 받은 금융당국은 증권사와 보험사 등에 대해서도 점검 결과를 받고 취약점 분석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17: 금융권에 대한 해킹 공격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도 잇따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금융사는 자체 보안 체계로 사고를 최초 발견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금융사의 공격 정보를 전달받고서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웰컴저축은행이 지난달 27일에 발생한 침해 사고를 인지한 건 닷새가량이 흐른 지난 2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보안원으로부터 받은 공격 IP 정보를 토대로 점검을 진행하면서 침해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현대캐피탈 역시 지난달 27일 침해 사고 발생 이후 금융보안원의 협조를 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탓에 금융사의 보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등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8: 갖춰져 있다고 해도 그걸 운영할 만한 인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바로 인지 못하는 것들이 그런 영향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7: 전 금융권 관계자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한 금융당국은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긴급 보안 점검을 지시하고 결과를 제출받았습니다. 이어서 증권과 보험사 등에 대해서도 점검 결과를 받고 미흡한 점을 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보안원도 AI 에이전트에 관한 보안 위협과 대응 사례 등을 분석해 보안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실효성을 검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3: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재청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국회 간섭을 위헌으로 규정하며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죠. 청와대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서 갈등이 교착 상태로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19: 국정감사에서 발언문까지 준비해 작심한 듯 제재청 논란 관련 발언을 쏟아낸 조희대 대법원장. 다음 날 출근길에선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20: 대법관 재재청 관련해서 앞으로 청와대와 추가 협의하실 계획 있으신지...
19: 앞서 국감장에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재청 요구에 뚜렷한 이유와 근거가 없었다고 잘라 말했고
21: 공문에는 이미 재청된 후보자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0: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1: 위헌이란 단어도 네 차례 언급하며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헌법상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0: 대법원장의 재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관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1: 현직 대법원장의 이례적 작심 발언에 청와대는 정면 대응은 자제했지만 앞선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갈등에서 해법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렸지만 평행선을 달리는 입장차만 재확인된 겁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는 물론 대법원도 조 대원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뜻을 굽히지 않을 거라는 관측까지 조심스레 나옵니다. 어느 쪽도 양보할 뜻이 없음을 확인한 채 대법관 공석 국면은 교착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공석 상황에서도 재판은 이어지는 만큼 기존 대법관들의 사건 처리 부담과 지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대신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5: 군당국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 지뢰 매설로 의심되는 지역이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 수백 발 이상 매설돼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유엔사와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대응 방안을 두고 뜨거운 설전이 오갔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7: 군 당국은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된 북한 지뢰가 더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몇 군데를 의심 지역으로 보고 유엔사와 조사하고 있는데 많게는 수백 발 이상 매설돼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8: MDL 이남에만 수백 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유엔사와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 공동조사를 해나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7: 국방부는 향후 대북 통제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 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북한군 월선이 잦아진 동부전선 21사단 지역에 대해서는 유엔사와의 현장 공동조사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9: 적들의 행동을 보면은 네. 거기가 이제 자기네 지역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순찰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북한도 우리 유엔사도 우리 남도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하자.
7: 통일부 국감에서는 북한군 지뢰 폭발을 북한의 공격 행위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10: 지뢰라는 물건 자체가 고의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지뢰가 고라니를 잡으려고 설치해 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1: 지뢰 공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아직은 그렇게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
10: 1년 내
7: 정 장관은 북한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그러한 적대와 증오를 해소하는 게 근본 대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제안한 대북 독자 제재를 두고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사이버 제재는 지뢰 폭발 사고 대응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5: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으로 남북 간 완충지대 규정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철책과 지뢰 매설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유감스럽게도 유엔군 사령부는 이를 방어적인 목적으로 간주했다며 유엔사가 안일한 태도를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 체제가 무시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6: 한성숙 국무총리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로 우리 군장병들이 다친 것과 관련해 북한에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분명하게 사과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지뢰 폭발 사고는 명확하게 북한이 저지른 일이라는 게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5: 아시안게임 일부 선수들의 군면제 실현 논란 속에 소관부처 장관들이 병역특례제 폐지를 포함한 논의 필요성을 잇따라 언급했습니다.
6: 여야 의원들도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12: 메달보다 군 면제 하나 보고 경기했다. 군대 안 간다. 국정감사장 자료화면에 일부 아시안게임 금메달 선수들의 군 면제 논란 발언들이 등장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결국 탄식과 함께
13: 네, 참 철없는 네.
12: 문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하나같이 특례 폐지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9: 병역 특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목표입니다.
13: 폐기까지 포함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랑 같이 상의를 할 거고요.
12: 여야 의원들도 잇따라 누적된 병역 특례제 폐해나 허점을 지적했는데
14: 이번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총 43명인데 이 중에서 축구, 야구가 36명입니다. 하여튼 모든 혜택이 집중이 되면서 포상금까지도 다 동일하게 받죠.
15: 5년간 편입된 체육위원 80명 중에 65명이 아시안게임 출신이에요. 제도가 사실상 아시안게임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편입한 13명 중에 10명이 국내 대회예요.
12: 체육, 예술인 경력 단절을 비롯한 폐지 후유증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16: 특례는 폐지하되 경력 단절 없는 복무형 특례 제도로서의 전환이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
12: 여야 지도부도 한 목소리로 병역 특례 손질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0: 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내에 이미 여러 의견들이 있는 만큼 큰 틀에서 조정해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존 제도에서 발견된 폐단을 거론하며 철저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정부까지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제도 개선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확보한 만큼 폐지 혹은 축소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1: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논란이 불거진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병역특례 전원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SNS에 특례 존속 여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현행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예술체육위원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편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으며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위원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개신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인 8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교회 측은 정보 유출에 사과하고 보안책의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외부 해킹 사실을 통보받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자체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유출 의심 자료는 모두 7건. 이 가운데 성도 정보 변경 이력 한 건에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엔 85만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정보 변경 내역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력 2,600여 건, 전화번호와 주소 변경 이력도 각각 3,900여 건과 7,200여 건 포함됐습니다. 반면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의심되는 과거 헌금 자료에는 전표번호와 금액, 내역 등이 담겼지만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정보는 없었습니다. 교회 측은 피해 대상자들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기존 방화벽을 교체하며 추가 보안 강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담임 목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 기업 등에 이어 대형 종교시설까지 표적이 되면서 해킹의 경계도 사실상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직 차원의 대응 못지않게 개인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강조합니다.
4: 최신 버전으로 PC와 스마트폰 앱들을 업데이트하셔라. 그러면 보이스 피싱 문자 같은 게 왔을 때 혹시나 그 링크를 클릭하셔도 스마트폰이 건강하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3: 일상의 거의 모든 정보가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간 지금 해킹 앞에서 더는 안전지대도 성역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워찌그까 워찌그까 워찌그까 워찌게 너무너무 빨라. 나 못 따라가. 그러니까 워찌그까 워찌그까 워찌그까 워찌게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도 날

멈추고 그냥 장난스런 겉모습으로 날 대하지만 난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날 대하지만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10월 8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군 당국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 지뢰 매설로 의심되는 지역이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수백 발 이상 매설돼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유엔사와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대응 방안을 두고 뜨거운 설전이 오갔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2: 군 당국은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된 북한 지뢰가 더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몇 군데를 의심 지역으로 보고 유엔사와 조사하고 있는데 많게는 수백 발 이상 매설돼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3: MDL 이남에만 수백 발
4: 유용원
3: 이상의
4: 국민의힘
3: 북한
4: 의원입니다.
3: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4: 강신철 국방부
5: 이 부분은 이제
4: 장관입니다.
5: 유엔사와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 공동조사를 해나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2: 국방부는 향후 대북 통제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 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북한군 월선이 잦아진 동부전선 21사단 지역에 대해서는 유엔사와의 현장 공동조사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5: 적들의 행동을
4: 강신철
5: 보면은
4: 국방부
5: 거기가 이제
4: 장관입니다.
5: 자기네 지역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순찰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북한도 우리 유엔사도 우리 남도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하자.
2: 통일부 국감에서는 북한군 지뢰 폭발을 북한의 공격 행위로 볼수 있느냐를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6: 지뢰라는 물건 자체가
4: 한동훈
6: 고의를
4: 무소속
6: 상징하는 것
4: 의원입니다.
6: 아닙니까? 지뢰가 고라니를 잡으려고 설치해 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7: 지뢰 공격이라고
4: 정동영 통일부
7: 말씀드렸는데요.
4: 장관입니다.
7: 아직은 그렇게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
6: 1년 내에
2: 정 장관은 북한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그러한 적대와 증오를 해소하는 게 근본 대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제안한 대북 독자 제재를 두고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사이버 제재는 지뢰 폭발 사고 대응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0: 아시안게임 일부 선수들의 군 면제 실언 논란 속에 소관 부처 장관들이 병역 특례제 폐지를 포함한 논의 필요성을 잇따라 언급했습니다.
1: 여야 의원들도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메달보다 군 면제 하나 보고 경기했다. 군대 안 간다. 국정감사장 자료 화면에 일부 아시안게임 금메달 선수들의 군 면제 논란 발언들이 등장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결국 탄식과 함께
9: 네, 참 철없는
8: 문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하나같이 특례 폐지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5: 병역 특례에 대해서
4: 국방부 장관입니다.
5: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목표입니다.
9: 폐기까지 포함한 안을
4: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9: 가지고 저희랑
4: 장관입니다.
9: 같이 상의를 할 거고요.
8: 여야 의원들도 잇따라 누적된 병역 특례제 폐해나 허점을 지적했는데
10: 이번에 혜택을 받는
4: 조계원
10: 사람이 총
4: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0: 43명인데 이 중에서 축구, 야구가 36명입니다. 하여튼 모든 혜택이 집중이 되면서 포상금까지도 다 동일하게 받죠.
11: 5년간
4: 조은희 국민의힘
11: 현역
4: 의원입니다.
11: 80명 중에 65명이 아시안게임 출신이에요. 제도가 사실상 아시안게임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편입한 13명 중에 10명이 국내대예요.
8: 체육, 예술인 경력 단절을 비롯한 폐지 후유증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12: 특례는 폐지하되
4: 권명선 더불어민주당
12: 경력 단절
4: 의원입니다.
12: 특례 제도로서의 전환이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
8: 여야 지도부도 한 목소리로 병역 특례 손질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내에 이미 여러 의견들이 있는 만큼 큰 틀에서 조정해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존 제도에서 발견된 폐단을 거론하며 철저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정부까지 국정감사에서 병역 특례제도 개선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확보한 만큼 폐지 혹은 축소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0: 국정감사장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낸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권 파장은 이튿날에도 계속됐습니다.
1: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을 위헌 공동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대법관 재청은 대통령도 국회도 관여할 수 없는 헌법적 권한이라며 위헌까지 언급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마무리 발언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14: 저는 대법원이 대법원장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에 지적해 주신 부족한 점은 하나하나 깊이 새기겠습니다.
13: 여야는 밤늦게까지 고성을 주고받으며 맞섰고 국감이 끝난 뒤에

0: 또 후폭풍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는 거부하면서도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았다며 대법관 재재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면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대표입니다.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 일부 의원들은 대법관 공석을 장기간 방치한 채 재재청을 거부하는 건 위헌이라며 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했습니다.
2: 대통령의 임명권과 더불어민주당 이것을 본인이 그 거부하는 것이고 헌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
0: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헌 공동체로 규정했습니다.
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4: 시키고 선서를 강요하고 탄핵을 급박한 여당 의원들의 만행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습니다.
0: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서영규 위원장이 국감 과정에서 박형수 간사에게 퇴장을 요구하고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한 걸 문제 삼으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5: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3: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5: 더 이상 법사위를 공정하게 이끌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위원장에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0: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한 법사위는 오늘 법무부를 상대로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을 놓고 2차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6: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론조사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건데 같은 사안으로 별도로 재판받은 김건희 씨는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대선 전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징역 2년, 유죄 결론이 뒤집힌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얻은 건 정치적 이익이라며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3: 고획은 서울고법 형사7부 부장판사입니다.
8: 이러한 정치적 조언은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7: 또 명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 정치적 조력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수단으로 썼을 뿐이라며 실시 주체나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여론조사 의뢰 등에 있어 양측 의사가 합치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1심과 달랐습니다. 1심에서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증거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직접 증거가 없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9: 직접 증거나 객관적 증거가
3: 최명성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입니다.
9: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당하다고 봤고요. 항소심 재판부께서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7: 앞서 1심 무죄 부분까지 유죄로 봐야 한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던 특검은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10: 여론조사 제공이
3: 박노수 김건희 특검팀 특검보입니다.
10: 이전의 판결에서 여러 차례 인정을 해왔던 부분인데 많이 아쉽고 당황스러운 입장이고 당연히 상고를 해서.
7: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는 앞서 별도 재판에서 1,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번 윤 전 대통령 항소심 무죄 판결이 김 씨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6: 국내 최대 규모 개신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인 8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 측은 정보 유출에 사과하고 보안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외부 해킹 사실을 통보받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자체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유출 의심 자료는 모두 7건. 이 가운데 성도 정보 변경 이력 한 건에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엔 85만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정보 변경 내역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력 2,600여 건, 전화번호와 주소 변경 이력도 각각 3,900여 건과 7,200여 건 포함됐습니다. 반면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의심되는 과거 헌금 자료에는 전표 번호와 금액, 내역 등이 담겼지만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정보는 없었습니다. 교회 측은 피해 대상자들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기존 방화벽을 교체하며 추가 보안 강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담임 목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 기업 등에 이어 대형 종교시설까지 표적이 되면서 해킹의 경계도 사실상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직 차원의 대응 못지않게 개인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강조합니다.
12: 최신 버전으로 PC와 스마트폰
3: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입니다.
12: 보이스 피싱 문자 같은 게 왔을 때 혹시나 그 링크를 클릭하셔도 스마트폰이 건강하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11: 일상의 거의 모든 정보가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간 지금 해킹 앞에서 더는 안전지대도 성역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6: 최근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피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공격 IP 상당수가 세탁용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 전담 수사팀은 해킹 공격에 사용된 IP 상당수가 공격자의 흔적을 감추기 위한 세탁용인 것을 확인하고 해킹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IP에서 국가 정보가 확인되더라도 실제 공격은 다른 나라에서 진행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입은행을 상대로 한 해킹 시도가 지난해의 8배에 이르는 280여 건에 이르고 한국은행에도 지난달 공격 시도가 탐지되는 등 해킹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번 달 5일까지 올해 수은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는 28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최근 6년 동안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유출을 포함한 해킹 피해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네덜란드에서 한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비인가 접근 시도 한 건이 탐지됐습니다.
13: 5, 4, 3, 2, 엔진 저하, 이륙.
3: 어제 누리 5차 발사가 있었습니다. 우주청은 임무를 성공으로 판정하고 우주 수송 역량을 입증했다고 밝혔는데요.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약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누리호 관련 뉴스 이어드립니다.
7: 누리호 5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도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군집위성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반도를 촘촘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새로운 관측망을 우리 기술로 구축하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누리호는 궤도에 안착한 뒤 가장 먼저 군집위성 네온셋을 분리했습니다. 35초에서 40초 간격으로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다섯 기를 차례로 사출합니다. 위성끼리 충돌하지 않으면서 정해진 궤도에 정확히 배치하기 위해 자세와 각도를 바꿔가며 위성을 내보낸 겁니다. 여러 위성을 하나의 시스템처럼 운용하는 군집위성의 대표주자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입니다. 수천 개의 위성이 지구 저궤도에 촘촘히 배치돼 하나의 거대한 통신망을 구성합니다. 우리나라 네온셋은 관측위성으로 내년 누리호 6차 발사까지 성공하면 모두 10기로 늘어납니다. 한반도를 하루 3차례 이상 촬영하고 같은 지역을 24시간 안에 다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산불과 홍수 같은 재난은 물론 국가 안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네온셋을 연속 발사해 군집위성 기술을 발전시키면 대규모 통신위성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15: 국내 최초로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함께 발사해 위성 양산과 군집 운용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14: 이번 5차 발사에는 큐브위성 10기도 함께 실려 우주로 향했습니다. 제주 해양 쓰레기를 관측하는 위성은 사출에 실패했지만 나머지 9기는 안정적으로 궤도에 올랐습니다.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 학생들이 개발한 이들 위성은 우주 환경을 조사하고 국산 부품의 성능을 검증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목표는 단순히 우주에 도달하는 걸 넘어 우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고흥 나루우주센터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7: 이번 누리호 5차 발사는 여러 개의 위성을 우주 궤도에 정밀하게 배치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내년 6차 발사에 이어 2032년까지 매년 누리호 발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16: 이번 5차 발사에서 군지 위성 5개를 목표 궤도에 안착시킨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내년에도 초소형 군지 위성 5개를 우주에 보내 군지 위성 체계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6차 발사 이후 2028년 7차, 2029년 8차 발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리호를 반복적으로 발사해 발사 성공률을 더 높여 상품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보관입니다.
17: 앞으로 2032년까지 매년 1회 이상의 누리호 발사를 추진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누리호의 신뢰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민간 주도의 상업 발사 서비스 체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16: 누리호가 우주 수송 시대를 열었다면 다음 목표는 달 탐사입니다. 우선 오는 2030년 민간 협업으로 소형 달 착륙선을 달에 보낼 계획입니다. 민간 주도로 개발한 소형 달 착륙선에는 누리호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도 스페이스X처럼 재사용되는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해 2031년부터 세 차례 발사에 나섭니다. 2031년 차세대 발사체를 발사해 달 궤도 투입 능력을 검증합니다. 이후 2032년 달 연착륙 검증선을 보내 검증선을 달 표면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지 검증합니다. 이어 같은 해 1.8톤급의 실제 달 착륙선을 달에 보낼 계획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2030년 소형 달 착륙선에 달 착륙에 성공하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달에 착륙선을 보낸 국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6: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AI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과 고대역폭 메모리 경쟁력 회복이 맞물리면서 국내 기업 사상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을 돌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7: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까지 86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썼는데요. 다만 강남권 내림세가 깊어진 데 이어 용산구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비강남권도 상승 탄력이 둔화하는 만큼 5주간 둔화했던 상승폭이 또 축소될지 주목됩니다.
6: 오늘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IBK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 여부, 금융권 해킹 사태,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산업은행과 IBK 기업은행 투자 배경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7: 한국은행이 8월 국제 수지를 발표합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경상 수지 흑자는 2,330억 9천만 달러에 이르러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또다시 기록적인 경상 수지 흑자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18: 배우 박서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19: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1: 코리아 트렌치.
20: 코리아 트렌치.
3: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2도, 습도는 71%입니다. YTN 뉴스 FM.
2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2: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22: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22: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2: 듀엣토의 더 클래식.
21: 10월 8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3: 중국 작곡가 천위펑의 말없는 이별, 이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그리고 필리프 슈펠리우스의 첼로, 장량이 지휘하는 상하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10월 8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중국 작곡가 천위 펑의 말없는 이별,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필리프 슈펠리우스의 첼로, 그리고 장량이 지휘하는 상하이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 천위 펑. 오, 이름이 무척 낯섭니다.
1: 천위펑 막 이래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겠죠.
1: 하지만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잘 아실 수 있습니다.
0: 오호.
1: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게임 원신의 음악을 만든 작곡가로 유명합니다.
0: 오, 원신. 이 게임 음악 작곡가가 클래식 작품을 발표한 건데 음반사가 눈에 띕니다.
1: 네, 맞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레이블입니다.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발표한 천위펑의 첫 클래식 앨범입니다. 제목은 The Poem of Life, 인생의 시입니다.
0: 오, 이름도 멋있습니다. 게임 음악으로 이름을 알린 작곡가의 클래식 작품을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음반으로 내놓았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1: 이 작품은 12곡으로 구성된 교향곡 모음곡입니다. 탄생과 어린 시절, 그리고 사랑과 이별, 삶의 마지막까지 이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음악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0: 방금 들은 곡에는 유명 클래식 연주자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1: 예, 이 월드레스 페어웨일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호프와 첼리스트 필리프 슈펠리우스가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도이치 그라모폰 소속이고요.
0: 다른 곡에서는 만돌린 연주자 아비 아비탈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1: 예, 바로 곡을 좀 듣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버처, The Flavors of Life,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아비 아비탈의 만돌린, 그리고 장량이 지휘하는 상하이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중국 작곡가 천이펑의 오버추어, The Flavors of Life,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아비 아비탈의 만돌린, 장량의 지휘하는 상하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사실 영화나 게임 음악으로 유명한 작곡가가 콘서트홀을 위한 클래식 작품을 발표하는 일은 뭐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1: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존 윌리엄스가 있겠고, 그는 스타워즈, 조스, 해리포터로 유명하지만 여러 클래식 작품을 계속해서 발표했습니다.
0: 네, 게다가 일본의 작곡가 히사이 시조도 있죠.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 같은 영화 음악으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지만 정통 클래식 작품인 교향곡과 협주곡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기생충, 그리고 드라마 오징어 게임 작곡가 정재일 씨 아시죠? 이 정재일 씨는 서울 시향의 위촉을 받아서 클래식 관현악 작품 인페르노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곡은 올해 서울 시향의 미국과 유럽 순회 연주에서 연주됐고요.
0: 그러고 보면 영화 음악, 게임 음악, 클래식 음악의 경계가 예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천이펑의 이번 음반도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특히 도이치 그라모폰이라는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에서 유명 클래식 연주자들과 함께 첫 클래식 작품을 선보였다는 점도 눈길을 끌고요.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Love in First Bloom. 사랑이 처음 피어나는 순간을 그린 음악이네요. 장량이 지휘하는 상하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 내일은 10월 9일 한글의 날. 저희는 내일 하루 쉬고
0: 토요일 슬기데이,
1: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옵니다.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너무 늦었으니까 택시 타고 집에 가는 게 어때?
2: 나는 이 시간에 혼자 택시 타는 게 좀 무서워.
1: 아니 왜?
2: 물론 좋은 기사님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건 아는데 혹시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면 어떡해?
1: 아, 그런 걱정 있었구나. 근데 택시기사 범죄 경력 확인할걸? 그런 전과 있으면 자격 제한돼.
2: 아 그래?
3: 듣고 오신 대로입니다. 현행법은 살인, 강도, 성범죄, 마약 같은 전력에 따라 일정 기간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승객과 단둘이 있게 되는 경우가 많고 늦은 밤에도 운행하는 만큼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일 겁니다.
4: 이 택시기사는 술에 취한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전에 두 차례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요.
1: 두 번이나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택시기사를 할 수 있었던 건가요?
4: 사각지대 때문입니다. 법이 개정된 게 2012년인데 피고인 전과는 그 이전에 발생한 거라.
3: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예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고 택시회사에서 일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도 문제지만 있는 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2: 그런데 난 택시 말고 대리도 많이 이용하는데 대리기사님들도 성폭행 전과 이런 거 있으면 일 못하는 거겠지?
1: 글쎄, 그러지 않을까? 그 일이야말로 늦은 밤에 술 취한 경우가 많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자격이 안 되지 않을까?
2: 그렇겠지.
3: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강간, 성범죄 전과가 있다면 대리운전 일을 할 수 없을까요? 운전대를 잡는 사람의 자격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5: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3: 최근 드러난 택시기사 자격 검증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강간, 뭐 마약 이런 범죄 전력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5: 네, 보도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봤더니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미 합격한 택시, 버스, 화물 운전 자격을 뒤늦게 취소한 사례가 56건이나 됐다고 합니다. 강간, 강도상해, 마약 투약 같은 전력 때문에 애초에 자격을 딸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걸러지지 않고 합격을 한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2017년

0: 1월에 합격해서 2월 11일부터 운수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공단이 같은 달 27일에 결격 사유를 확인하고 합격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도 8월 초까지 5달 가까이 더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몇 갈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운전자 본인입니다. 자격이 취소됐는데도 계속 운전 일을 했다면 자격 없이 운송 업무를 한 것이라서 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사입니다. 운수회사는 자격 있는 사람한테만 운전을 맡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계속 운전하게 했다면 사업 정지나 과징금 같은 행정 처분, 경우에 따라선 형사 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기간에 승객이 사고나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쪽 책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취소만 해놓고 끝낼 게 아니라 회사에 제대로 통보를 했는지 실제로 운전을 멈췄는지까지 확인했어야 합니다. 관리소홀로 피해가 생겼다면 국가배상 책임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통보를 받고도 일을 시킨 건지 통보 자체가 안된 건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감사를 통해 어디서 구멍이 났는지부터 분명히 가려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1: 그렇다면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부터 한번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범죄 전력이 있으면 택시기사를 할수 없는 겁니까? 모든 범죄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죠?
0: 네, 모든 범죄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보면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강력 범죄, 마약 범죄, 그리고 상습 절도 같은 중대한 범죄 전력이 있으면 버스든 택시든 운수업 전반에서 일정 기간 자격을 딸수 없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승객이랑 단 둘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성폭력 범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까지 결격 사유로 넣어놨습니다. 기간은 범죄 종류에 따라 짧게는 2년, 길게는 20년까지 제한됩니다.
1: 같은 성범죄일지라도 뭐 실형이나 집행유예인지 벌금형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0: 네, 달라지긴 합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살았다면 형 집행이 끝나고도 최장 20년 동안 택시 운전 자격을 얻을 수 없고요.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그 유예 기간 동안 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벌금형은 제한 대상이 아니라서 성범죄를 벌금을 받아도 택시 운전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검증을 제대로 해도 법으로 막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프닝에서 소개한 2023년 사건인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0: 네, 2023년 11월 서울 마포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새벽 6시 20분쯤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탄 20대 대학생을 60대 택시 기사가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충격적인 건이 기사의 과거였습니다. 2006년에도 택시를 몰다가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서 준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21년에는 강제추행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또 택시 안에서 또술 취한 승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1: 말씀해주신 대로 이미 두 차례나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심지어 하나는 실형이었죠. 버젓이 택시기사로 일을 할수 있었던 이유, 이것도 관리 검증 부실이었습니까?
0: 이건 관리 부실이라기보다는 법 자체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성범죄자가 최장 20년 동안 택시를 못 몰게 하는 규정은 2012년 8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이 기사의 첫 성범죄는 2006년이었습니다. 법이 생기기 전의 일이라 소급 적용이 안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흉기를 들었다거나 여러 명이 함께 저지른 강간 같은 일부 강력 성범죄자만, 그것도 출소 후 2년만 제한했습니다. 그럼 2021년 강제추행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건 또 벌금형이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형은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성범죄자한테 내려지는 취업제한 명령 대상 기관에도 택시기사는 빠져 있습니다. 결국 회사나 공단이 조회를 제대로 했더라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1: 네, 이 20년이라는 기간도 짧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2006년에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2023년에 동종 범죄를 또 저질렀다고 하면 17년 후에도 또 동종 범죄를 다시 재범을 한 것에 해당하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고 가해자가 이걸 이용해서 서로 합의한 관계였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다라든지 블랙박스가 고장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이런 사건에서의 가장 흔한 방어 논리입니다. 합의하고 한 건데 취해서 기억을 못하는 거다. 그런데 먼저 짚어야 할게 있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한것 자체를 준강간으로 처벌합니다. 만취 상태였다면 애초에 제대로 동의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0: 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객관적인 증거 싸움인데요. 택시는 생각보다 기록이 많이 남습니다. 호출 앱 기록, 결제 기록, 운행 경로, 주변 CCTV, DNA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3년 사건도 결국 CCTV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블랙박스가 고장났다는 주장도 그걸 뒷받침할 정황이 없으면 오히려 일부러 없앤 것 아니냐라는 의심만 키우게 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유튜버 곽혈수 씨 사건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2024년 5월 서울 홍대 입구역 근처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만취해서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 성폭행은 없었고 옷 매무새를 정리해 준 것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얘기로는 기사가 차 안에 구토를 해서 세차를 했다면서 세차 기록은 못 냈고 사고 때문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바꿔 끼워서 고장 났다고 했는데 정작 사고 기록은 없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징역 7년에 전자발찌 구착 10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신고하시고 병원부터 가셔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 그런데요. 승객 입장에서는 이런 자격 제한이 필요하다 느껴지지만 반대로 어떤 분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너무 침해받는 건 아니냐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헌법 소원까지 제기됐었죠.
0: 네. 부산에서 1993년부터 30년 넘게 개인 택시를 몰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택시기사가 아동 청소년을 속여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서 2024년 2월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러자 부산시가 이 기사의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택시 운전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 중에 그 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며 법원에 헌재 판단을 구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이게 기각되자 직접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사정을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자격을 빼앗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1: 네. 전원 일치 결정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론은 뭐였습니까?
0: 네. 2025년에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인데요. 결론은 재판관 7명 전원 일치로 합헌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택시는 공간이 좁고 승객과 단둘이 있는 경우가 많고 심야에도 다니기 때문에 버스 같은 다른 대중교통보다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훨씬 높다. 그래서 비교적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1: 그런데요. 요즘에는 술 마시고 본인 차 대리운전 맡기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근데 최근 마약 투약한 혐의로 붙잡힌 사람이 대리기사로 일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마약에 심지어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다. 이거 이 사람이 법을 안 지킨 겁니까? 아니면 대리운전에는 이런 법적인 제한이 없는 겁니까?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리운전을 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택시, 버스, 화물차, 그리고 배송 같은 일부 업종은 성범죄나 마약 전력자가 일하지 못하게 막아두고 있는데 대리운전 기사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사실상 운전면허가 있고 보험 가입에 걸릴만한 사고 이력만 없으면 누구나 등록해서 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리운전은 손님 대부분 술에 취해 있고 내 차니까 집 주소까지 그대로 노출되어 택시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데도 제도는 비어 있습니다.
1: 이용자들은 업체나 앱을 통해 기사를 부르면 적어도 기본적인 검증을 뭐 거쳤겠거니 생각을 할 텐데 이런 피해를 당하면 가해 기사뿐만 아니라 플랫폼이나 대리운전 업체에도 손해배상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0: 가해 기사한테는 당연히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나 플랫폼은 좀 더 따져봐야 합니다. 대리운전 업체가 기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지시하는 관계라면 사용자 책임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걸림돌이 두 가지 있습니다. 대리기사 대부분이 형식상 개인사업자라는 점, 그리고 성범죄가 과연 업무와 관련해서 벌어진 일이냐라는 점입니다. 플랫폼은 우리는 중계만 한다라는 입장이 대부분이라 책임을 묻기가 더 어렵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정책도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1: 홍지선 장관은 연말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문제에 대해 일부 정책 수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2: 국민의힘은 첫 질의부터 역대 최장 기간 상승 중인 서울 집값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실거주 위주 정책이 전월세 살던 무주택자들을 내쫓고 중저가 매수를 자극했다는 겁니다.
3: 실수요자들의 생존 매수 때문이라고 합니다.
0: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차라리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6억이라도 대출 나오는 15억 이하 집을 구해보자라고 지금 외곽으로 몰리면서 풍선 효과로 지금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 악화하는 부동산 민심에 대해 홍지선 장관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면서도

0: 20대는 무려
1: 엄태영 국민의힘
0: 78.8%가
1: 의원입니다.
0: 부정평가입니다. 장관님, 이 정도면 현재 부동산 정책에 문제 있다는 국민의 경고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2: 네,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3: 서울 집값 상승폭이 연말까지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 강남 3구
1: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2: 이미 이제 마이너스로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돌아섰고요. 다른 지역도 지금 그 주택가격의 상승률 폭이 줄어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이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안정화가 그러니까 상승률 폭이 이제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3: 연말 종료를 앞둔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 여부에 대해선 일부 정책 수요가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2: 네,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 오케이. 보면은 자, 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1: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3: 시장 상황을 보며 검토하겠다며 즉답은 피했지만 연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택 공급 정책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0: 주거 사다리라고 외치고
1: 부승찬
0: 있지만
1: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0: 정말 비아파트가 주거 사다리냐 아니면 비선호 주거 형태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이 신도시 건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1: 더불어민주당
0: 것이
1: 의원입니다.
0: 전원 확보를 위한 토지 보상이 문제가 됩니다. 총 2년 이상이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쯤 되면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이 보상 비용이 올라갑니다.
3: 홍 장관은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심 공급에 걸림돌을 해소하고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우리의 외교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청와대가 우크라이나 측의 한국발 대러 유류 운송 주장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인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5: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여부를 두고 불거진 우크라이나와 우리 정부 측 갈등이 이번엔 대러 유류 운송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발단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외신 보도를 인용해 한국이 대러 제재를 어겼다고 공개 비판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청와대는 반박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러 제재와 수출 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왔고 이러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관련 보도 이후에도 명확히 했던 겁니다. 이어 거래 주체나 원산지, 최종 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개별 거래를 근거로 한국이 대러 제재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측에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도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들며 러시아의 한국산 경유가 수출됐다는 주장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역 통계에 따르면 원산지가 한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경유, 휘발유, 제트유 등 연료는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거쳐 러시아로 수출된 경우가 없단 겁니다. 또 러우전쟁 발발 이후 대러 전략물자 수출은 전면 불허하고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1,400여 개 품목은 상황 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데 경유를 비롯한 정제유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목적지 허위 기재 여부 등에 대해선 관련 당국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국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4: 안보 측면에서는 북한의 지뢰매설도 논란거리입니다. 군 당국은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 지뢰매설로 의심되는 지역이 몇 군데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백 발 이상 매설돼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유엔사와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응 방안을 두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6: 군 당국은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된 북한 지뢰가 더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몇 군데를 의심 지역으로 보고 유엔사와 조사하고 있는데 많게는 수백 발 이상 매설돼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1: MDL 이남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1: 강신철 국방부 장관입니다.
7: 네. 이 부분은 이제 유엔사와 같이

0: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 공동조사를 해나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1: 국방부는 향후 대북 통제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 행위 중단과 원상 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북한군 월선이 잦아진 동부전선 21사단 지역에 대해서는 유엔사와의 현장 공동조사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0: 적들의 행동을 보면은
2: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라고
0: 이제 판단을 하고 순찰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북한도 우리 유엔사도 우리 남도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하자.
1: 통일부 국감에서는 북한군 지뢰 폭발을 북한의 공격 행위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3: 지뢰라는 물건 자체가
2: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3: 지뢰가 고라니를 잡으려고 설치해 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4: 지뢰 공격이라고
2: 정동영 통일부 장관입니다.
4: 아직은 그렇게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
3: 1년 내에
1: 정 장관은 북한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그러한 적대와 증오를 해소하는 게 근본 대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제안한 대북 독자 제재를 두고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사이버 제재는 지뢰 폭발 사고 대응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5: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이 핵심 쟁점인 우라늄 농축 문제에서 맞서고 있습니다.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데요. 친이란 반군 후티의 공습도 계속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공항에선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워싱턴으로 와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미국 상황부터 살펴보죠.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종전의 최우선 조건이라는 점 거듭 강조했다고요.
6: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아주 곧 끝날 거라며 전쟁이 끝나면 유가도 떨어질 것이라고 기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또 자신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세계의 완전한 파괴를 막았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이틀 뒤에 발표되는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드러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7: 어쩌면 세계의 완전한 파괴까지 막았습니다.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6: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종전을 위한 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란이 말로만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우라늄 농축 능력을 의미 있게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7: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6: 루비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량이 전쟁 전 수준에 거의 근접했다면서 이란이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5: 네,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을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도 사실인데요. 이란 쪽에서는 우라늄 농축 문제에서 미국과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고요.
6: 네, 미국과 간접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이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이런 요구들과 구상은 이란의 요구와 배치된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협상의 레드라인이라며 이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농축의 구체적인 수준과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중재국을 통한 물밑 협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핵심 쟁점인 우라늄 농축 권리를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다시 드러난 셈입니다.
5: 네, 중동의 또 다른 전선입니다. 친이란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충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6: 네, 사우디 당국은 수도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과 남서부 아브하 국제공항이 공격을 받아 3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공격을 누가 한 것인지, 미사일이나 드론 등 어떤 공격으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후티는 리야드의 국제공항을 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주장했고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리야드 북쪽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가 지원하는

0: 예멘 정부군이 지난 4일부터 후티 장악 지역을 되찾기 위한 대규모 공세에 나서자 후티가 사우디의 공항과 정유시설 등을 잇따라 공격하면서 반격하는 양상입니다. 교전이 격화하면서 예멘의 국내 피난민도 불과 몇주 만에 7만 6천 명에서 20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는데요. 사우디 주도 연합군의 후티 반군 공세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을 꺼리면서 예멘에서 대규모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우디를 자제시켜 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중간 선거를 코앞에 둔 트럼프로서는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여론 악화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의 간곡한 요청에도 정보 지원 등에 그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해킹의 성역은 없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개신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인 8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교회 측은 정보 유출에 사과하고 보안책의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외부 해킹 사실을 통보받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자체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유출 의심 자료는 모두 7건. 이 가운데 성도 정보 변경 이력 한 건에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엔 85만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정보 변경 내역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력 2,600여 건, 전화번호와 주소 변경 이력도 각각 3,900여 건과 7,200여 건 포함됐습니다. 반면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의심되는 과거 헌금 자료에는 전표 번호와 금액, 내역 등이 담겼지만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정보는 없었습니다. 교회 측은 피해 대상자들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기존 방화벽을 교체하며 추가 보안 강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담임 목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 기업 등에 이어 대형 종교시설까지 표적이 되면서 해킹의 경계도 사실상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직 차원의 대응 못지않게 개인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강조합니다.
3: 최신 버전으로
4: 김승주
3: PC와
4: 고려대
3: 스마트폰 앱들을
4: 정보보호대학원
3: 업데이트하시라.
4: 교수입니다.
3: 그러면 보이스 피싱 문자 같은 게 왔을 때 혹시나 그 링크를 클릭하셔도 스마트폰이 건강하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2: 일상의 거의 모든 정보가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간 지금 해킹 앞에서 더는 안전지대도 성역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금융권에서 해킹 공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일부 금융사는 공격을 받은 뒤 금융보안원 정보를 토대로 유출을 알아차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과 카드사의 보안 점검 결과를 받은 금융당국은 증권사와 보험사 등에 대해서도 점검 결과를 받고 취약점 분석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금융권에 대한 해킹 공격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도 잇따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금융사는 자체 보안 체계로 사고를 최초 발견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금융사의 공격 정보를 전달받고서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웰컴 저축은행이 지난달 27일에 발생한 침해 사고를 인지한 건 닷새가량이 흐른 지난 2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보안원으로부터 받은 공격 IP 정보를 토대로 점검을 진행하면서 침해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현대캐피탈 역시 지난달 27일 침해 사고 발생 이후 금융보안원의 협조를 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탓에 금융사의 보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등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6: 갖춰져 있다고 그래도
4: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입니다.
6: 그래서 실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바로 인지 못하는 것들이 그런 영향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5: 전 금융권 관계자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한 금융당국은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긴급 보안 점검을 지시하고 결과를 제출받았습니다. 이어서 증권과 보험사 등에 대해서도 점검 결과를 받고 미흡한 점을 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보안원도 AI 에이전트에 관한 보안 위협과 대응 사례 등을 분석해 보안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실효성을 검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 선박 왕으로 불려온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 만에 개인 체납액 3,938억 원 전액을 완납하기로 했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권 회장은 지난 7월 우선 마련된 현금 1,000억 원

0: 3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 일본과 홍콩 등지에서 170여 척의 선박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며 선박 왕으로 불려온 권혁 시도그룹 회장. 역외 탈세 혐의로 지난 2011년 국세청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세금을 고지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14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한국 영업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등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액 체납 특별대응 브리핑을 열고 권혁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 원 전액을 완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마련된 현금 1,000억 원을 지난 7월 말 납부했다고 말했습니다. 1,000억 원 체납세금 납부는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체납 잔액에 대해서는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고 담보물 평가액은 체납 잔액을 초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 앞으로 계획대로
3: 임광현
2: 납부되거나
3: 국세청장입니다.
2: 담보물을 강제 징수하게 되면 권혁 회장 개인 체납세액과 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된 법인들의 체납 지정액까지 포함해 약 8천억 원의 체납액이 소멸됩니다.
1: 권 회장은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개인 체납액 1위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경제 활동을 통한 사회 기여 의지가 큰 납세자의 소명을 경청하면서 개인 체납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 해외 체납 징수에 중요한 국가들과 글로벌 정보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도 주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체납 추적을 연계한 특별조사팀을 설치하는 등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4: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1.8도, 습도는 72%입니다. 현재 시각 6시 19분입니다. YTN 뉴스 FM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네, 아침 6시 20분 5초 이제 막 지났습니다.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TN 라디오 해봅시다 출발합니다. 어제 누리호 발사 장면 성공 무척 기뻤습니다. 단순히 우주에 접근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제 우주 관련 산업을 주도하는 나라가 됐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요. 한때 이공계 홀대 의대 쏠림 걱정했잖아요. 다시 과학과 공학을 꿈꾸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강영구 아나운서가 관련 소식 정리합니다. AI 관련 산업도 창과 방패의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더 발전한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해킹 피해, 개인 고통 유발하는 범죄, 이게 굳이 일어나도 될 일일까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걱정입니다. 일본에서는 고깃집도 털렸다고 합니다. 외신 소식에서 이용주 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연일 코스피는 외국인의 팔자에 주춤하고 어제 미국 뉴욕 증시도 좀 주춤하면서 끝났습니다. 하락했는데요. 경제 전반 상황이 쉽지 않은데 이익을 쫓고 있는 기업들의 상황, 주식 투자 상황을 점검해보면 경제 전체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최창규 본부장 연결하겠습니다. 빛나는 태양과 겹치며 굉음을 내며 솟아오르던 누리호처럼 여러분들 깨웁니다. 6시 21분 15초예요.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0: 네, 꼭 알아야 될 뉴스만 쏙쏙 골라 전해주겠습니다. 강영구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강영구입니다.
0: 어제 누리호 발사 생중계로 온 국민이 보셨어요.
1: 네.
0: 발사 성공도 대단하지만 그 임무 수행했는지도 중요합니다.
1: 맞습니다. 누리호는 쉽게 말해서 택배차 같은 거고 누리호가 네. 약속된 장소에 정확히 택배를 배달하는 것까지가 누리호의 임무인데요. 어제 낮 12시 25분 누리호는 잘 출발했고 어제 오후 5시 52분 주탑재 위성 5개 신호 모두 확인했습니다. 큰 택배를 정확하게 배송한 거죠.
0: 예, 여러분 저희도 뉴스를 택배처럼 전해드리고 있고 이걸 택배의 비유를 하네요. 큐브 위성 하나는 안 나왔어요. 실패한 거잖아요.
1: 네, 큰 거 5개 다 사출하고 이후 누리호가 자세를 바꿔서 작은 거 10개를 2개씩 사출해야 했는데요. 딱 하나 빼고 다 성공적으로
0: 왜
1: 사출했습니다.
0: 왜 안 된 거예요, 하나는?
1: 그러니까 누리호가 사출 신호를 정상적으로 보내긴 했는데 사출관 뚜껑이 열리지 않아서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됐습니다.
0: 예.
1: 관련해서 정확한 원인은 추가 분석할 예정인데요. 우주항공청은 누리호가 5차 발사까지 오면서 처음으로 예정된 시각에 정확히 이륙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고 사출 문제와 발사체 성공 여부 등 분리해서 판단 해야 한다면서 이번 누리호 5차 발사를 성공으로 판정했습니다.
0: 예. 자, 실패한 사출 위성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주도 해양 쓰레기를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안타깝군요. 자, 민간주도 상업 발사 서비스 이게 돈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1: 맞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출발해서 약속된 장소로 물건을 전달하는 우주 택배 역량을 이번 발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기술 키워서 미래 먹거리로서의 우주 산업을 발굴하는 게 목표인데요. 누리호 발사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KT 등 300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2029년에 예정된 누리호 8차 발사 때부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전적으로 발사와 운용을 주도하는데 우주로 뭔가 보내는 기술을 키워서 민간 주도로 전환을 하고 이 기술을 활용한 상업 서비스 뭐 예를 들면 우주 택배나 자원 탐사나 우주 관광 같은 신산업에 진출을 하는 거죠. 어제 발사 성공으로 궁극적인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0: 저는 아주 먼 훗날 생이 끝나면
1: 네.
0: 우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너무 비싸죠.
1: 예. 비싸죠.
0: 이상한 얘기이긴 하겠습니다만 정말 가서 별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한마디 했죠.
1: 네, 향후 발사 주기를 더욱 앞당겨서 위성체 기술 발전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정부가 우주 발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성과라면서 우리 힘으로 우주를 개척하는 우주 조건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축하의 말을 SNS에 썼는데요.
0: 예.
1: 정부는 내년에 6차 발사, 2028년엔 7차 발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1회 발사 비용이 2,200억 원 정도인데 스페이스X 같은 상업용 발사 서비스 가격에 비해서는 비싼 가격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후에 재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을 해서 가격 경쟁력 확보하고 또 비용 줄일 만큼 우주에서 자주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0: 예, 우주로 열리는 대한민국 더 발전하고 뭐 미래에는 더 뿌듯한 풍경들이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국감에서 요즘 국감이 열리고 있잖아요.
1: 네.
0: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국회에서도 제대로 검증해야 되고 정부 행정부도 제대로 그 감사에 응해야 합니다. 근데 좀 시대착오적 발언이 하나 나왔어요.
1: 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지난달 인사처는요, 공무원 채용 시험 시 면접 복장 규정을 공고했습니다. 남녀 모두 정장과 구두 착용을 금지하고 구두에 더신을 씌울 예정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의원들 그렇게 공고한 배경이 뭐냐 이렇게 묻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여성 수험생들이 풀 메이크업하고 정장 입고 뾰족 구두 입고 오는데 신고 오는데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0: 이게 여성은 뭐 구두 신으면 안 된다 이런 발언도 아니고요. 이 지적했죠 의원들이.
1: 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여성들은 구두 신지 말아야 하느냐 구두는 평상복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었고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하이힐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준다는 발상은 상식을 초월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의원들이 최 처장 발언에 황당해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최동석 처장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면서 아이 참 권했는데 계속 구두를 신고 와서 불편을 준다니까요. 시험장이라니까요.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 사과했습니까?
1: 네, 면접이라는 게 역량평가를 위한 거잖아요. 여성 수험생이 풀메이크업하고 정장 입고 구두 신고 오는 게 역량평가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자 최동석 처장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면서 앞선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0: 예, 뾰족 소리의 불편보다는 이런 식의 발언

0: 불편이 더 큽니다.
1: 네.
0: 네. 자, 병역 특례 얘기 저희가 아시안 게임 축구 금메달 이후에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얘기가 더 되고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도 관련 내용 언급했네요.
1: 네, 강 장관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자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목표다 말했습니다. 일부 선수의 어닝에 대해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훼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이렇게 강조했죠.
0: 예. 자, 이게 뭐 병역특례 받은 선수가 57명이나 된다고요?
1: 네, 이번 대회를 제외하고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특례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인원이 80명인데요. 이 중에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은 선수가 65명, 81.3%였습니다. 올림픽 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은 선수 15명보다 4배 많은 건데요. 이를 근거로 사실상 병역특례 제도는 아시안게임으로 유지되는 거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병역특례 주는 거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 나옵니다.
0: 예, 병역 특례라고 얘기했던 양궁 김재덕 선수의 말도 떠올라요. 병역 의무하는 겁니다.
1: 그럼요.
0: 군대 안 간다가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자, 전쟁 통에 또 기름값이 오른 얘기를 봐야 될것 같은데 44조 원 유가 담합이 걸렸다고요? 국제 정유사네요. 아니,
1: 네.
0: 국내 정유사도 걸렸네요.
1: 네, SK 에너지와 HD 현대 오일뱅크 이렇게 두개 정유사에 휘발유, 경유두, 등유 가격을 정보하고 판매 가격을 맞췄다 이런 담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의혹이 담긴 심사 보고서를 두개
0: 네.
1: 정유사에 송부했다고 어제 밝혔죠. 위법성 이미 파악됐고요. 심의 절차 시작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0: 자, 이게 담합이라는 거는 경제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벌을 주는 아주 중범죄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1: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부터 미국 이란 전쟁 직후까지 약 4년 동안 담합했던 것을 의심받고 있고요. 담합 관련 매출 말씀해 주신 것처럼 44조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담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 경제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죠. 공정위 전원회의 열고 최종 판단 내릴 예정인데 두 회사의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 조치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0: 자, 두개 정유사는 일단 부인하고 있죠.
1: 네.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할 방침인데 두 회사 가격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교환된 정보 이미 시장에 공개된 정보다 회사 방침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0: 자, 설명은 그렇습니다만 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그게 드러난다면 기업들이 존재하는 건요. 시장에서 열심히 소비해 주는 소비자들, 국민들 때문이거든요.
1: 네.
0: 뭐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주권자죠. 이렇게 담합한다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저희가 다시 후속 보도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수도 황당한 뉴스인데 아니 경비원 얼굴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는 민원을 진짜 청국장 좀 끓이지 마세요도 약간은 한국에서 이 말이 이상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경비원 외모도 지적했다고요? 왜들 이러는 건가요?
1: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제 SNS에 사진 하나 올라왔는데요. 꼭
0: 네.
1: 한번 읽어주세요라고 적힌 A4 용지에 최근 우리 아파트에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모와 신체적 이유로 민원을 넣어 경비원을 관두게 했다더군요.
0: 네.
1: 이런 것은 폭력이고 갑질이라 생각합니다라고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0: 예.
1: 그리고 그 종이에 민원인 정신 차려라. 본인 업보로 돌아가길 기원한다라고 다른 입주민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붙기도 했죠.
0: 살다 이거 외모로 민원 아니 도대체 뭐 무슨 이게 관리사무소 측은 어떤 입장일지도 궁금해요.
1: 외모 등을 이유로 한 민원 때문에 퇴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고요. 해당
0: 예.
1: 경비원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퇴사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0: 예.
1: 온라인에서 이미 여론 좋지 못한데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저런 민원이 통하는 게 신기하다. 업무상 관련 없는 민원은 악성 민원이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0: 공동주택에서 살면서는요. 타인에게 불편을 줘서도 안 되지만 또 불편을 너무 확대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좀 상식 이하의
1: 네.
0: 상식에서 잘 이해 안 되는 민원도 좀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청국장 좀 끓이지 마세요도요. 만약에 뭐 새벽 2시에 끓이고 1시에 끓이면 문제가 있긴 하죠. 하지만 한국인들 청국장 먹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것도 예,
1: 문제죠. 네.
0: 맞습니다. 자, 뭐 저희는 민원이 없는 방송을 잘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아침 6시 20분 가장 빠른 시사 경제 라디오 뉴스 와이튼 라디오 해봅시다. 여러분 부자 돼 봅시다. 행복해 봅시다. 쨍하고 해뜰 때까지 여러분의 아침을 응원합니다. 와이튼 라디오 해봅시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경비원의 외모 때문에 뭐 그만두게 하라 이런 게 만약에라도 발생한다면요. 그 말 올리신 분이 지탄을 받는다는 거 다시 한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0: 이분은 뭐 외모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보면 아침에 기분이 좋아지고 다 제 등 뒤로 지금 해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해 떠오르는 거에 맞춰서 아주 세상 소식을 기분 좋게 전해주시는 이용주께서 어서 오십시오.
1: Winter is coming. 안녕하세요. 예.
0: 여러분 뭐 민원 같은 거 들으신 적은 없죠?
1: 민원은 들은 적이 예. 없네요.
0: 예, 다행히도. 아주 밝고 즐겁게 외신을 전해준다. 그래서 너무 좋다. 자르지 마라.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일화는 있었습니다. 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쨌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AI 툴 활용한 해킹 때문에 우리나라 네. 난리잖아요. 이게 뭐 이제 너무 많이 겪어서 국민들이 그러려니 할 정도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게 산업계, 종교계에 이어서 일본에서도 비상이라고요?
1: 일본도 지금 이거 AI 해킹 때문에 굉장히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예,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요. 사이버 보안 기업 트렌드 마이크로가 일본 기업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에 있었던 이 부정 접속 피해 건수가 예. 올해로 벌써 600건으로 집계됐다고 했는데 작년에 총 통틀어서 590건이었는데 이미 네. 이거를 초과를 해버린 거죠.
0: 야, 이게 AI 여파일까요? 뭔가 툴들을 이용하기가 쉬워졌다고 합니다. 해킹 툴을요. 다양한 산업군에서 유출 사태가 벌어지고 뭐 언론사도 해킹당하고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과 위치를 불문하고 지금 뭐 AI 해킹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일본에서 이제 차량 공유 업체 네. 타임지카가 6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당했고 했고요. 예. 그리고 또 다이와 증권 같은 경우에는 22만 건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시계 제조업체 여기에도 10만 개 계정이 또 유출이 됐고 그리고 또 뜬금없이 뭐 이 레스토랑 체인 야키니쿠킹의 앱이 해킹이 돼서요. 무려 1000만 개가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0: 예.
1: 그리고 또 할인점 미스터 맥스 온라인 판매점 여기서도 고객정보가 또 100만 건이 또 날아가기도 하고요.
0: 아니 무슨 고깃집 이 해킹들 정도로.
1: 그러니까 이게 업종을 진짜 전혀 가리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0: 와, 무작위네요.
1: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일본 경제 전문 일간지죠. 예. 니혼 게이자이 신문사도
0: 일본 경제 신문.
1: 네. 여기는 소프트 업무용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365 계정이 털린 거예요.
0: 와.
1: 그래가지고 직원으로 가장한 이메일들이 막 9천 건이 이제 발송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0: 전쟁의 시대잖아요. 트럼프 네. 대통령은 뭐 자기가 전쟁을 막았다, 노벨 평화상 달라 하는데 전쟁의 시대에 이런 정보들로 사회 혼란을 일으키면요, 그거 폭탄 떨어뜨리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됩니다. 금전적 피해도 크죠.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GMO 리서치 이 설문조사 사이트가 이 털렸는데 네. 거기에서는 심지어 그 포인트 아 2,400만 원 상당의 네. 포인트가 부정하게 교환되는 이 피해도 엮었다고 합니다.
0: 자 이렇게 좀 개인정보가요 여러분 국제간에 또 지금도 어느 주체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국가 단위에서 막아야 되겠지만 개인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의심하시고 좀 조심하시고 매일 문자 왔다고 무조건 클릭하지 마십시오. 한 번은 의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뭐 북한 뭐랄까요 군인들 송환 문제로 시끄러웠잖아요. 우크라이나도 또 뭐라고 또 한마디 했네요.
1: 맞습니다. 이게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영국 가디언에서 이 자체적으로 항만 기록과 선박 추적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0: 예.
1: 그동안에 요 러시아로 들어간 물자들이 얼마나 있나 이걸 좀 살펴봤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 7월과 8월 동안 17만 6천 톤의 연료가 이 한국 항구에서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총 14차례에 걸쳐서 7척의 유조선에 선적돼서 들어간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0: 예.
1: 이 대부분의 이 그러니까 대부분 선적된 그 물건들은 대부분 이게 연료였던 경유였다고 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선박들이 약간 좀 영국과 유럽연합에 대해서 대러 제재 대상에 포함됐던 선박들이었거든요.
0: 아,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일으켰다는 이유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는데 여기
1: 맞습니다.
0: 포함돼서 움직이면 안 돼 이런 배들이었는데
1: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굉장히 첨예한 이슈로 또 떠올랐고요.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이 배 이름이 레이라 아스토리아 총천이라는 배였는데
0: 네.
1: 우리나라 울산 여수 등지에서 연료를 선적하고요. 목적지를 일본이나 뭐 싱가포르라고 신고를 했는데
0: 예.
1: 이게 거짓 신고였고 사실 들어간 곳을 보면은 블라디보스토크 항으로 들어갔다. 이런
0: 예.
1: 의혹이 있습니다. 현재.
0: 우리가 경유라는 이 정제유 원유는 진짜 끈적끈적한 원유고 경유를 굉장히 잘 만들고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원유는 수출 안 하지만 원유가
1: 네.
0: 안 나니까. 근데 실제로 러시아 수입 실태를 또 봐야 되잖아요.
1: 네.
0: 한국산이 꽤 있나요?
1: 한국산이 지금 한 30%가 한국산이었던 네.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요.
0: 예.
1: 근데 이제 말하자면 또 러시아에서 원유가 나는데 얘네는 왜 경유를 수입하는 걸까?
0: 경제 능력은 우리나라가 좋으니까.
1: 그렇죠. 그리고 또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이 정제 능력이 아. 예전보다 한 30% 정도 떨어져 있다.
0: 이야, 예, 근데 이게 합니다. 전쟁 중이잖아요. 러시아 네. 침공은 뭐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지탄했고요. 괜히 분쟁의 여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대러 제재를 또 어긴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우리의 이 대러 제재 조치는 주로 뭐 산업 기계, 전자제품, 차량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경유는 포함이 되지 않아서 네. 우리는 뭐 크게 관련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세계적으로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
0: 네.
1: 아, 이렇게 조금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자, 우리도 대외 무역법에 따라서 우리 정부 입장 외교부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뭐 제재에는 동참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또 이렇게 한국 항구를 이용하거나 뭐 선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은 없습니다. 자, 프랑스에서는요. 고등학생들이 시위하고 있는데 거칠어요. 불지르고.
1: 네.
0: 프랑스가 좀 그렇게 자유, 시위 문화가 굉장히 자유롭긴 하지만 규모가 굉장히 커졌네요.
1: 맞습니다. 현재 26만 명의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이 거리로 나와서 지금 교육 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시위에 나서고 있는데요.
0: 이유가 뭐예요?
1: 이유는 뭐 공부를 하기 싫어요가 아니라 예. 우리 더 공부하고 싶어요.
0: 공부하고 싶어서 시위를 한다고요?
1: 황당하죠.
0: 이런 기특한 그죠. 죄송합니다. 학부모의 근데 마음이었습니다.
1: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프랑스 교육 현장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0: 아, 환경이 안 좋군요.
1: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다. 그래서 예. 이 교실에서 쥐가 나오고 아이고. 바퀴벌레가 나오고요.
0: 말이 안 되죠.
1: 비가 오면 비가 새고요. 심지어 교사가 부족해서 진행돼야 했던 수업의 30%들이 진행이 못 되고 있다.
0: 야, 이건 심각하네요. 교육권 침해네요, 정말로.
1: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여름에 유럽 엄청 찜통더위였잖아요. 예.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대요.
0: 그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풍기 두 대로 다 해결했습니다.
1: 맞죠.
0: 예, 주로 벗어서 해결하는 방식이었는데
1: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0: 아니 이게 심각하네요. 이게 정말 웃픈 소리인데요.
1: 네.
0: 한국 학부모들 가시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어떤 맥락인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고요. 네. 자, 일단은 뭐 좀 대책이 필요한 예린 것 같고 이웃 나라 네. 바다 건너 프랑스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도 좀 두드려보고 고민해볼 일일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나라 미국이잖아요.
1: 네.
0: 사형 집행일 독극물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형수가 살아났어요. 무슨 얘긴가요?
1: 살아난 거는 정확히 아니고요.
0: 살아난 건 아니고요.
1: 약물이 통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미국 테네시주 사형수 크리스타 파이크 씨가 지난 30일 날 이 교도소에서 독극물 주입 방식으로 사형 집행을 받았습니다.
0: 네.
1: 그런데 독극물을 한 번 투여를 했는데 이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한 번 더 투여를 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도 숨지지 않았어요.
0: 아우.
1: 그래서 결국엔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네. 이분이 최근에 이제 깨어나게 되었고
0: 예.
1: 그 지그래서 지금 이 약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0: 예.
1: 이 약물을 펜토바르비탈이라는 걸 이제 쓰게 됐는데 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요거를 공식 채택을 했지만은 바이든 정부 때 요게 조금 사용세에 너무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이 안 쓰다가
0: 예.
1: 다시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걸 쓰게 됐는데 이게 사실 잘 안 듣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무고한 19세 콜린 슬래머라는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미국은 사형이 집행되는 주가 있습니다. 이 테네시주도 마찬가지인데 죽진 않고 고통만 유발했다라는 측면도 있고 이 사형 제도에 대해서 좀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말도 나오겠네요. 오늘도 다양하고 신기하고 하루를 시작하기에 든든한 힘이 되는 외신 소식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이용주 캐스터였습니다.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프랑스 교실에서 쥐와 바퀴벌레가 나오다니요. 물론 또 우리는 교권이 너무 침해돼서 지금 교권을 다시 세우는 게 또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고 아이러니합니다. 어느 나라가 더 선진국인가 생각하는 게 이제는 단순하지 않네요. 하지만 증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 대열에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AI 반도체 관련 시장은 알 수 없이 계속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규 ETF 컨설팅 본부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오늘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일입니다. 온통 그 뉴스가 쏟아지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2: 그 삼성전자 실적, 잠정 실적입니다. 잠정 네. 실적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확정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에피타이저, 즉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라는 것을 시장과 소통하는 네. 그런 차원의 실적 발표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실적 내용까지는 발표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HBM4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파운드리, 즉 적자를 보이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부가 얼마나 적자를 만회하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긴 한데요. 예. 이런 것들은 10월 마지막 주에 발표가 될 겁니다.
0: 예.
2: 참고로 오늘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분기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지금 증권사에서는 대략 한 100조 이상, 106.8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0: 예?
2: 이 106.8조를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 아마 여기에 아마 시장의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0: 예.
2: 참고로 100조라고 해도 제가 26년 차 금융인인데요.
0: 네.
2: 한 기업이 분기에 100조를 번다. 저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0: 예.
2: 그만큼 시장은 AI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영업이익의 눈높이가 너무나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예, 100조가 여러분 얼마 전, 조금 오래 전까지는 우리나라 예산이고요. 뭐 최근에는 500조 예산일 수도 있고 올해는 뭐 800조, 1000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도 예산의 10분의 1이면 어마어마한 돈을 한 기업이 벌어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간밤 뉴욕장 봤더니 굉장히 밀리다가 회복됐습니다. 장기 금리 부담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온도도 종목별로 다른 것 같고 왜 이렇게 어렵죠? 흐름 좀 알려주시죠.
2: 네, 요즘 시장은요 금리로 출발해서 금리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네.
2: 참고로 금리라는 것은 한 나라의 금리도 중요하겠지만 주변 국가의 금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잠깐 얘기하셨던 것처럼
0: 예.
2: 프랑스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0: 예.
2: 지금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젯밤 기준이죠. 장중 한때 약 15bp 정도 급등을 해서 4.9% 부분까지 형성이 됐습니다.
0: 예.
2: 참고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3%니까
0: 예.
2: 이렇게 장기 금리의 상승세가 비단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국가로 번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프랑스는요. 재정 적자가 좀 큰 나라입니다.
0: 예.
2: 그래서 이 재정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 2027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뭐 재정 적자를 GDP 대비 5.0%로 축소하기 위해서 430억 유로 규모의 재정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지만 의회가 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좀 불투명하다. 그러면서 금리가 좀 요동을 쳤습니다. 그런데다가 뉴욕 연은이 9월 소비자 기대 조사에서도 금리 상승이 나타났고요.
0: 예.
2: 그리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FOMC, 9월 FOMC 의사록에서 뭐 금리 인상은 하긴 했지만 좀 매파적인 의견보다는 좀 시장을 보고 결정하자라는 약간 비둘기파적인 의사록이 공개가 됐었기 때문에
0: 예.
2: 프랑스발 금리 인상 그리고 뉴욕 연은발 금리 인상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을 조금 잠재워주면서 미국 증시는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0: 네, 브레이크 너무 세게 밟지 말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좀 걱정되는 건 이 지금 이렇게 투자 성격의 AI 관련 주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미래의 수익을 예상을 하는데 금리가 이렇게 올리면 이런 표현이 AI 브리핑에서 재밌게 나와 있더라고요. 눈높이에 부담이 걸려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계속
2: 네.
0: 금리가 억누르는 흐름은 계속된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것도 어느 국면에서는 좀 해소가 되는 겁니까?
2: 자, 우리가 이제 주가를 설명할 때는요, 크게 보면은 EPS, 주당 영업이익에다가
0: 네.
2: PER, 멀티플이라는 것을 곱해서 주가를 예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0: 예.
2: 금리라는 것은 EPS, 주당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PER, 배수의 영향, 멀티플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금리가 너무나 많이 치솟게 된다면 특히 AI 기업을 필두로 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받게 됩니다. 이 할인율이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0: 예.
2: 그래서 이 PER 배수를 5배, 6배, 7배 이렇게 늘려줘야 되는데
0: 예.
2: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는 아니야, 6배가 아니라 5배, 5배가 아니라 4배 이렇게 줄여주기
0: 네.
2: 때문에 우리의 주가 눈높이에 대한 기대치가 자꾸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겁니다. EPS, 주당 영업이익이
0: 네.
2: 올라가면 이 멀티플 바닷물이 하락하더라도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EPS, 주당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AI 기업을 골라라라는 것이 최근에 가장 큰 화두입니다.
0: 예, 주당 영업이익 여러분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흐름도 지표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장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외국인은 뭐 자사주 매입 이슈도 언급됐었습니다만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7천선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거를 기대하고 있는 평범

0: 주택을 비롯한 수출 IT 부품성에 수익성 우려가 좀 확대됐습니다. 결국은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매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실적 경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0: 그리고 두 번째도 비슷한 논리긴 한데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아 좋게 나올까 나쁘게 나올까 에라 모르겠다 한번 팔아보자 뭐 이런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종의 뭐 어떻게 본다면 경계성 매도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1: 예.
0: 또 수급 얘기긴 한데 이제 10월 옵션 만기를 전후 해서 13일입니다. 반도체 ETF들 중에서 캡 조정이 있습니다. 캡
1: 네.
0: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반도체 ETF 같은 경우에는 특정 종목의 비중이 너무 높을
1: 그렇죠.
0: 경우에 그 종목에 의해서 ETF 가격이 오락가락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너무 비중이 커진 종목들은 좀 비중을 줄이게 되는데요.
1: 팔 수밖에
0: 아마 그게
1: 없네요.
0: 예, 네. 그게 10월 13일 옵션 만기 전후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이벤트 아니면 이벤트 성격의 매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예, 외국인의 수급 부분도 여러분 실적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생각해야지 왜 팔아 이렇게 하면 그분들 한 분 붙잡고 물을 수는 없죠.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보는데 또 환율도 계속 봐야 됩니다. 사실 수익이라는 건 수출 기업의 수익은 또 환율과도 밀접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달러 강세도 슬슬 뉴스에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일단 원화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가
1: 네.
0: 어저께 1340원, 즉 2달 전만 해도 아마 1500원대 환율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1: 맞습니다.
0: 많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1500원대 환율이 왜 형성됐었냐 이거부터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환율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기준금리의 차이입니다. 가장 교과서적인 접근법인데요. 참고로 그때 당시만 해도 2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꽤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한국은행이 7월달, 8월달 연속으로 백투백으로 금리 인상하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1% 이상의 금리 차이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환전하지 않았었습니다.
1: 예.
0: 아무래도 미국에 투자해야 될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원화 강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 예.
0: 드디어 기준금리 차이, 한국은행이 두 번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많이 좁혀졌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의 ADR 발행했던 자금을 핏대로 해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직도 이런 현상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FMC 의사록에서 바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FMC 의사록에서 바로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원화 강세 현상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 과정에서 뭐 달러와 강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뭐 프랑스 재정 불안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더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고 팝니다. 그 안에서 가격도 결정되고 미래에 대한 평가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억울해. 앞으로 더 클 수 있는데 엔비디아 TSMC 비교했을 때 우리가 뭐가 모자라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평가가 좀 다시 재고되거나 앞으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장기적으로 보면 좋아질 가능성까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0: 예, 저도 한국인으로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 주가를 보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못 갈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주가는 냉정합니다. 주가는 너 지금 얼마 벌었어? 이번 달에 얼마 벌었어? 이런 것보다도요. 앞으로 너 얼마 벌 건데 앞으로 더 얼마나 더 크게 벌 건데 이게 바로 주가입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많이 벌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앞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 네.
0: 그래서 앞으로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증명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1: 예.
0: 앞서 제가 잠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1: 네.
0: 내년에도 AI는 성장할 거거든요.
1: 예.
0: AI는 성장할 거고요. AI 프론티어 모델들도 각종 진보된 기술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HBM4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뭐 삼성전자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HBM4에서 얼마나 확실한 점유율을 회복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잠깐 얘기했던 파운드리 적자 축소를 얼마만큼 할 건지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공이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여태까지 벌어들인 현금을 뭐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얼마나 주주 환원으로 연결할 건지 이 세 가지 단서들 아니면 이 세 가지 조건들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정도로 나와야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예, 오늘도 정말 보석 같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시면서 시장은요 뭐.

0: 어제 들어갔다가 내일 나오고 이런 것도 가능하시지만 전체적 흐름도 보시면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 김경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최창규 본부장님의 조언도 꼭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수고하십시오.
0: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이었습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것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워킷 안전화.
4: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5: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잔치복은 못 봤거든요.
2: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4: 누리호는 순 한글 이름이죠. 내일은 한글날입니다. 와이튼 라디오는 음악과 뉴스로 준비되어 있을 거고요. 아침도 순 한글이잖아요. 처음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늘 처음처럼 좋은 방송 연휴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전해드리겠습니다. 해 봅시다. 오늘도.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7: 김나입니다.
6: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7: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해줬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5: YTN 뉴스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대기는 비교적 건조하겠습니다.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 절기 한노인 만큼 아침 공기가 차가운데요. 현재 서울은 11.6도, 수원 9.8도, 안동은 7.5도입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4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25도, 광주는 26도 예상하고 있고 주말에는 남부와 제주에, 다음 주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이미 이른 정체가 시작됐는데요. 강변북로 행주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이미 50분 정도 필요하고요. 올림픽대로는 그보다 좀 짧게 필요한데 그래도 40분은 걸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는 17분,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까지는 17분 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많고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찍 분기점 부근에 고장차도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목포 쪽으로는 안산 분기점에서 용담 터널 비봉을 통과할 때 속도 내려가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양재 부근 오차로에 고장차 있습니다. 우리 곁엔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News FM.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9: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뢰매설 징후가 포착된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유엔군 사령부와 공동조사를 거쳐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25사단 지역 말고도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매설이 의심되는 지역이 있느냐는 질문에 몇 군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분계선 이남에 수백 발의 지뢰가 매설됐을 것이라는 지적에 유엔사와 함께 확인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군의 월선에 대해선 자기네 지역이라고 보고 순찰하고 있다고 본다며 작업병력은 비무장했고 순찰병력은 개인 화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뢰 폭발은 불의의 사고인지 북한의 도발인지를 묻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지뢰라는 물건 자체가 고의를 상징한다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아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을 빚은 아시안게임 구기 종목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특례를 축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병역 특례는 국위 선양에 기여한 선수들에게 주는 일종의 혜택인데

0: 사실상 군을 조롱하는 퍼포먼스까지 한 선수들의 태도는 국민 공분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도 병역 특례는 국가의 명예를 걸고 싸우라는 것이지 프로 선수들이 병역 문제를 해결하는 티켓은 아니지 않느냐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최희영 문체부 장관은 병역 특례를 당연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예술이나 스포츠 분야의 사기 저하 등에 대한 논의는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우리나라가 러시아를 상대로 석유 제품을 대거 공급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외신 보도를 인용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고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 제재와 수출 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현재 관계 기관을 통해 사실관계와 대러 수출 통제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감사 최대 격정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오늘도 치열한 여야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법무부 등을 상대로 감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 등이 쟁점으로 꼽힙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언을 쏟아냈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설전이 발언권 정지로까지 번졌던 만큼 오늘 국감에서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오후 2시에 윤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의뢰나 협의 등 의사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정치자금법상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증인으로 출석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대해 상표권 절차 논란 등을 둘러싼 송곳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K-POP 축제 페노메논의 해외 상표권이 JYP 엔터테인먼트에 귀속되는지를 관련 계약서 초안을 누가 작성했는지 등을 추궁했습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졌다면 좋았겠지만 급변하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상표권을 선점하려 했다며 JYP의 상표권이 남을 일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서울 및 경기 주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 일부 정책 수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홍 장관은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할 것이냐는 질의에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절기상 할로윈 오늘은 전국이 맑겠지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2도로, 낮 기온은 24도로, 낮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글날 연휴에는 한글날 당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일교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1.4도, 습도는 74%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터.
2: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0: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5: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4: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5: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4: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5: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7: 장성철의 뉴스 명단.
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전히 전국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제2의 윤석열이냐? 법인카드 쪼개기 현행범이다. 여당의 맹공에 야당은 집단 린치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심지어 인간이 되라 여자깡패라는 저급한 막말 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대법관 제청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그만두는 게 낫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 그 결말은 어디까지일까요? 잠시 후 2부 명당 인터뷰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에게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한편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무상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었는데요. 당장 김건희 여사와 오세훈 시장의 재판까지 향후 사법부의 판단을 가늠할 수 없다는 관측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3부, 4부 찐철파에서 거침없는 정치수다로 이 부분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눌러주시고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 합니다. 뉴스 왔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수요일 뉴스특보 한국일보 신현주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0: 목요일이네요. 죄송해요. 아, 참나.
1: 연휴가 있어가지고.
0: 아, 그러네요. 목요일 뉴스 듣고 신현주 기자님 첫 번째 뉴스 뭔가요?
1: 네, 첫 번째 소식은 명태균 여론조사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0: 1심에서는 실형 선고받았잖아요. 네. 설명해 주세요.
1: 네,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인데요. 이게 1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사건이 하도 많아서 내용을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윤 전 대통령은 대선을 준비하던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시로부터 총 58차례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에 14건의 그 여론조사를 약 2792만 원 상당으로 받고요. 이걸 정치 자금으로 인정했는데 2심은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받은 건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있는 여론조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명태균 씨의 정치적인 조언 그리고 뭐 대선 과정의 조력이라고 봤습니다.
0: 여론조사에서는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조사비용 그쵸?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재산상 이익이 아니다라고 본 이유가 뭔가요? 이해가 안 돼요.
1: 이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1심에서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드는 그 드는 비용을 계속 받고 활용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돈을 주 약간 일종의 거래가 그 암묵적인 합의가 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전 몇 차례의 여론조사가 뭐 예를 들어 2천만 원 상당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주는 거는 암묵적인 이 합의가 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만한 상당의 무언가 금품을 제공한다거나 뭐 이런 것처럼 이만한 얼마어치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했다. 약간 네. 이런 식으로 1심을 봤는데 2심은 그럴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네, 이게 그 2심에서는 이게 금전적인 가치가 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기보다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대선 과정에 계속해서 조언을 해주고 뭔가 정치적인 조언과 그리고 뭐 이준석 전 대통령과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이런 걸 좀 네트워킹을 해주는 등의 그런 좀 무형의 것을 줬다고 좀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치자금법상 기부가 성립을 하려면 돈이나 물품처럼 재산적 가치가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아까 인맥이나 조언 같은 거는 성립할 수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 전 대표나 김종인 전 위원장 등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이 조사 결과가 제공이 됐다고 해요. 네. 이런 것도 좀 유력 정치인들과 좀 네트워킹을 해서 명태균 씨가 그냥 자기의 존재감을 키우려 했던 거 아니냐라는 좀 법원의 판단이 있던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네.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고 본 걸로 보입니다.
0: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 이거네요.
1: 네. 그렇죠.
0: 정황상의 증거는 네. 있는데. 이건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대납 비용 이 사건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뭐 이 판단도 유추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1: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요. 네. 이게 사실 같은 오늘 23일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의심이. 네. 근데 같은 재판부라는 게 조금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다만 조금 저는 좀 나눠봐야 된다는 거는 그 실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거는 맞지만 그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그런 금전적인 대가 자체가 이런 지급되는 과정이 없었잖아요. 명태균 씨가 그냥 일방적으로 네. 제공을 했던 거고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김한정 씨가 돈을 제공을 했고 이 사실을 오세훈 씨가 알았냐 몰랐 시장이 알았냐 몰랐냐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좀 법 쪽에서는 들리더라고요.
0: 근데 알았다라는 명백한 증거는 또 없지
1: 없죠.
0: 않느냐.
1: 약간 그 간접적인 증거들인데 네. 이 탄핵 증거를 어떻게 볼까도 좀 관건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준다라는 네.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 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어제 무죄 판단이 나오고 법정 분위기도 좀 상당히 달라졌다고요.
1: 네,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그 윤 전 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몰려와서 뭐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의 환호성이 나오기도 했는데 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재판이 끝나고 이제 뭐 다른 사건 없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법정에 나서서 좀 복도에

0: 해서 그 형사보상을 청구해야 진다. 뭐 약간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기자들 눈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1: 같은 선상에서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주지 않았으면
0: 네.
1: 과연 김영선 씨를 공천을 줬을까? 그때 녹취록 다 나왔잖아요. 엄마.
0: 그쵸.
1: 아유, 참 모르겠네. 이게 참 법이라는 게.
0: 네.
1: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네, 북한 지뢰 암살자들 JYP 국감 2일차 말말말입니다.
1: 좋아요. 여러 상임위에서 벌어진 공방 소개시켜 주세요.
0: 네, 이제 가장 뜨거웠던 곳부터 살펴보자면요. 국방위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DMZ 지뢰 폭발 사고가 가장 좀 쟁점이 됐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 지뢰 제거 작전을 두고 DMZ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단호한 대응이었다라는 자평을 내놨어요. 북한의 자작극이라는 비판에도 우리 군이 단호히 대응해서 북한이 당황했다. 뭐 이런 취지인데 야당에서는 우리 장병들이 위험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치우도록 한게 어떻게 단호한 대응이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조금 다소 황당한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어요. 북한이 우리 장병을 해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인지는 최종 확인이 안 됐다라는 건데요.
1: 네.
0: 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사고냐 도발이냐라고 묻자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답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뢰라는 물건 자체가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 물건 아니냐라고
1: 그러니까요.
0: 했을 때 기존 입장을 좀 유지를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1: 지뢰가 매설된 곳이 우리 땅이잖아요.
0: 네.
1: 우리 땅에 우리 장병들이 들어가서 지뢰를 제거하는 게 단호한 대응이다?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 과정에서 박충권 의원의 탈북민 북송회의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웃음과 고성이 좀 오갔어요.
0: 네, 이게 상황이 박충권 의원이 이 통일부 일부 부서와 그 민변이라는 단체가 일부 그 탈북민 11명을 접촉해서 북한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는지 물었다는 제보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박충권 의원이 이 내용을 설명할 때 정동연 장관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웃는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요. 이제 박충권 의원이 참고로 탈북민 출신이어서 이 부분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박 의원이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왜 웃는 라고 이제 항의하면서 회의장에 이제 고성이 오갔습니다. 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뭐 그렇게 상대방의 얼굴을 집중하지 말라. 뭐 약간 이런 취지로 이야기도 하기도 했고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의혹이라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건데 이 탈북민 출신이잖아요. 그 의원의 이야기가 가볍게 받아들여지는 이 태도가 그 내용보다 좀 부각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 의혹을 제기하는 게 국회의원의 또 여러 가지 뭐 책무고 의무고
0: 책무죠.
1: 걸리고
0: 네.
1: 뭐 그런 상황인데 그거 가지고 또 여당이 뭐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0: 그쵸.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가수 박진영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논란을 끌었고 페노메논?
0: 네.
1: 이 특혜 논란? 이거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0: 전 사실 이걸로 페노메논 처음 알았는데 이게 그 흔히 말하는 4대 기획사가 있대요. 뭐 SM, JYP, YG, 하이브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글로벌 K-POP 축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팬덤 시상식, 뭐 K컬처 기업의 전시 체험을 결합한 행사인데 이게 그 아무래도 이 페노메논이 4대 기획사에 대한 특혜냐? 라는 의혹이 나왔어요. 그런데 박진영 위원장은 이거에 대해서 이 4대 기획사 소속 가수들이 페노메논 대신에 그 개별 공연을 열면 두세 배 하는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을 거라며 오히려 각 회사의 희생을 전제로 한 사업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정권 홍보를 위한 사업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보다 더 높은 분이 오더라도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다.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0: 네, 남한 감옥에 이화영 이 대통령 향해 가석방 요구입니다.
1: 그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 이게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어제 언론 인터뷰와 SNS를 통해 이 전 부지사의 불만을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집 그 복역 5년째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난 상태라고 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지난 6월에 이 전 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이 대통령 측에 가석방을 요구해왔다는 건데요. 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뿐 실질적인 답이나 뭐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특히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분들 비롯해서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은 모두 석방이 됐는데 이전 부지사만 이제 계속 수감돼 있다라고 비교를 했습니다. 이게 민주당과 여권은 그동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검찰의 조작이라고 이제 규정을 했잖아요. 정작 그 사건으로 유죄가 된 이전 부지사만 지금 감옥에 있는 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1: 청와대 반응 나왔어요?
0: 네, 이게 어제 뭐 밤까지만 해도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뭐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어요.
1: 네.
0: 이게 근데 이전 부지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에도 그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정정 장관 측에도 요청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아마 가석방 최종 허가권자가 법무부 장관인 만큼 그랬던 것 같은데 별다른 답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청와대가 여기에 입장을 낸다고 해서 이게 과연 논란이 사그라들지는 좀 미지수인 게
1: 더 커지겠죠.
0: 네. 네, 이게 그러면 개입의 증거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야권에 공격 빌미를 제공해서 아마 입장을 내지 않은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가볼까요?
0: 네, MB 저격수의 새 타깃 정봉주 한동훈 전담팀 뛰었답니다.
1: 그게 어떤 구상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 간만에 듣는 이름이죠. 네. 이 정봉주 특보가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전담팀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뭐 김현미 전 의원이 김윤옥 여사 관련 의혹을 맡았고 자신이 BBK 의혹을 강기정 의원이 기타 의혹을 담당했던 것처럼 세 팀으로 나눠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 의원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다룰 가족팀, 온라인 여론과 댓글 문제를 살펴볼 디지털팀, 한 의원의 학창시절 등을 검증할 현대고팀을 거론했습니다.
1: 이게 당대표 기획특보잖아요.
0: 네.
1: 그러면 공식적으로 당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공식 기구로 띄우겠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0: 아직까지 공식 기구로 뭐 출범을 하겠다라는 건 아닌데
1: 본인 개인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0: 이게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이걸 띄우면 연관이 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요.
1: 네.
0: 그리고 그 김승원 전 후보자 의혹 관련했을 때도 김윤석 대표가 막 의혹 그 관련 전담팀을 띄우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좀 정치권에서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아니냐.
1: 당대표의 의지가 좀 반영이,
0: 네, 반영이 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한동훈 의원은 가만히 있어요?
0: 아우 가만히 안 있죠.
1: 뭐래요?
0: 바로 SNS에 네. 하다하다 이런 정과자 정치 깡패까지 키우냐라면서 좀 원색적으로
1: 깡패.
0: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정봉주 특보가 이 과거에 그 목함질의 사건 때 뭐 이런 그 2017년이죠. 그때 DMZ에 들어가면 경품을 주자. 발목지뢰를 밟은 사람에게 목발을 주자라고 발언해 좀 크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요.
1: 해선 안 될 말이었어요.
0: 네, 해선 안 될 네. 말이었는데 하필이면 지금 DMZ 지뢰 폭발 좀 국면에 정봉주 특보가 다시 등판한 거를 좀 같이 잡아서 비판을 했습니다.
1: 그렇죠. 아유, 이게 한동훈 의원을 좀 키워주는 거 아니냐? 뭐 그러한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0: 좀 친한동훈계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오히려 좋다 이거예요.
1: 오.
0: 왜냐하면 뭐 한동훈 의원이 과거 그 전담팀에서도 뭐 이것저것 의혹을 뭐 이것 제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국민한테 인식에 남은 거는 김승원 전 후보자의 그 제네셀 관련 의혹이잖아요.
1: 네.
0: 이번에도 아마 이런 식으로 가면 DMZ, 뭐 정봉주 특보의 과거 발언, 언행, 뭐 김민석 대표의 뭐 비롯한 민주당의 그런 반응들 이런 것만 기억에 남을 뿐 뭐 한동훈 의원에 대한 뭐 꼬투리가 잡히겠느냐 이건데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도 국민의힘은 사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좀 이렇게 되도록이면 언급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1: 그렇죠.
0: 이걸 굳이 이걸 털어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라는 좀 오히려 여권이 가장 견제하는 정치인 이미지만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1: 체급을 키워준다.
0: 네, 체급을 키워준다는 거. 때릴수록 강해진다. 뭐
1: 핍박받는 정치인은 큰다. 이런 속설이 정치권에 있어요.
0: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한동훈 의원을 당선시킨 가장 큰 요인이기도
1: 그렇죠.
0: 한데 그래서 좀 민주당이 오판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선 들리고 있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신 기자님 또 국정감사 취재하시느라 힘드시겠네요.
0: 네. 하, 국정감사 때 항상
1: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0: 그럼요.
1: 취재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제보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상 한국일보 신현주 기자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5: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6: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7: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4: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8: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1: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1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삶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4: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0: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1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6: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1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3: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성준 의원님을 모시고 여권이 마주한 조이대 딜레마 그리고 3일차에 접어든 국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17: 네, 안녕하세요.
3: 감사합니다. 예. 국감 때문에 바쁘실 텐데요. 예, 예. 의원님 외통이시잖아요.
17: 예, 예.
3: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오늘 네네. 일부 언론에서 사설이나 기사를 통해서 한미 관계가 어디가 어느 정도로 나쁠지조차 모른다. 그리고 초유라고 할 만큼 한미 관계가 너무 안 좋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좀 썼습니다. 칼럼이랑. 진짜 안 좋아요? 많이?
17: 아니 우리 장 앵커님도 네. 평생을 정치에 있었고 언론 상황에 대한 추이를 다 보고 있잖아요.
3: 네.
17: 한미관계가 나빠요. 한미관계가 좋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의 네. 내용들. 그러니까 정상 그 사실 관계를 보면은 정상들이 국가관계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있고 그 현실 진단과 더불어서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3: 네.
17: 국건하단 말이죠. 한미관계라고 하는 것이. 네. 외교 축 자체가 이제 국건한 거고
3: 네.
17: 그 가운데 지금 이제 외부 환경으로 볼 때는 이제 북미 관계가 앞으로 개선될 관계가 크지 않습니까?
3: 네.
17: 그렇다고 하면은 한미 관계의 플러스 북미 관계의 새로운 축들이 형성되는 분위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그 한미 관계가 나쁘다고 얘기할 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리고 네. 우리 언론도 취재하는 성향들을 좀 보면은 민주당의 여러 이제 큰 흐름이 있는데 몇 분이 예를 들어서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의견을 따가지고
3: 네.
17: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기사를 쓰듯이 좀 그렇게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한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여러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의 보수층도 있고 진보층도 있을 것 같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흐름이 되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근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안 좋다라는 증거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통일부 장관의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발언 이후 미국은 아직까지 대북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강경화 주미대사가 일시귀국해 NSC에서 미국의 최근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17: 아니 그런 형태에서 이제 부분적인 걸 가지고 네. 한미관계가 전체적으로 틀이 어렵다. 제가 그래서 국정감사장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3: 네.
17: 외교라고 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통일지향적으로 가게 할 때는 한미관계 특히 한미 외교의 동맹이 지금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가고 있잖아요.
3: 네.
17: 그만큼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렇게 그 축을 형성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분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는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3: 있죠.
17: 과거에는 체제 전쟁일 때 미소 강대국 체제에서 냉전 체제에서는 실질적으로 단일 전선으로 갈 수가 있는데
3: 네.
17: 탈냉전 이후와 지금 신냉전 시대에서의 경제 중심에서의 외교 중심. 그러다 보면 이익 충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3: 네.
17: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해요? 한미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생각하지 못했던 연합훈련을 축소시키겠다. 뭐 주한미군을 빼겠다. 이런 발언들도 서슴치 않지 않습니까?
3: 네.
17: 그러면 그게 미국적 이익의 중심에서 바라본 시각이잖아요.
3: 네.
17: 동맹적 관계에서 보다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 한미 관계가 다 무너지고 틀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어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3: 네.
17: 부분을 가지고 막 흔들어서 한미 관계가 정말 어렵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호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국익에 도움이 안 돼요.
3: 그 일부 언론 보도나 한동훈 네. 의원의 질의에 의하면은 미국에서 이종석 국정원장의 회의 참여나 면담을 거부한다. 지금 미국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다. 또 국정원 관계자들의 미국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이런 보도나 주장이 있어요.
17: 그 주장이 외교부 할 때도 그렇고 통일부 할 때도 그렇게 주장이 나왔는데 외교부 네. 장관은 그럴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3: 네.
17: 또 국정원에서는 어제 언론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럴 일이 없다라고 했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3: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17: 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3: 네.
17: 또 하나는 그게 실제 그러한 식의 주장과 주의 주장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 반문하고 싶어요.
3: 의원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제보나 정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물어볼 수는
17: 물어볼 수는 있겠죠. 네. 질의하시고 그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네. 다른 대안을 또 얘기하는 거고 한미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북미 관계 앞으로 개선했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건지 네. 좀 더 대안적 모델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3: 알겠습니다.
17: 그 시점도 상당히 오래된 시점 아니겠어요?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런데 네. 그 시점이 진실인지 규명도 제대로 안 된 거고 주의 주장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신 있으면 나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3: 네. 알겠습니다.
17: 아이고, 면책특권 있는 그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나가서 한번 얘기해 보라고 네. 얘기 잘 못할 거예요. 사실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3: 한동훈 의원이 요즘 핫한 인물이긴 한 것 같아요. 요즘에 네. 뭐 TV나 유튜브 보면은 한동훈 네. 의원의 질의 장면이 많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어제도 뭐 조현 외교부 장관하고 질의 응답받는 네. 그것도 많이 화제가 됐는데 앞에서 이렇게 좀 지켜보시면은 어때요?
17: 제가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정치인이 다지고 훈련이 되고 그러면은 네. 우리가 이제 사람이 볼 때 차분과 흥분의 영역이거든요. 큰 정치인은 차분한 거예요.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냥 혼자 뛰는 모습인데 네. 뭐 열심히 하니까 그냥 그대로 보는데 정치는 장기 레이스잖아요. 네. 이렇게 그리고 국민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고 또 하나는 동료 의원들과의 새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정치인을 볼 때 정치인의 기질이 있느냐 그 기질을 가지고 기상이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주변에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세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민심을 받는 그 기운이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크게 지도자가 성장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주변의 평가도 있는 거 아니에요.
3: 네.
17: 그리고 딱 의원들 보면 알거든요.
3: 긍정적으로 보진 않지.
17: 아니 긍정적으로 볼 수 필요도 없는 거고 네.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건데 그 상임이라든가 저 전체 우리 국회의원들의 활동 사항들을 쭉 보면은 아, 저 사람이 큰 인물이 되겠냐 안 되겠냐 뭐 이렇게 딱 판단할 수가 있는 영역이 있는 건데
3: 네.
17: 아직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잘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17: 좀 차분했으면 좋겠어요.
3: 알겠습니다.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요
17: 예, 예.
3: 외통위 국감에서 또 한번 뭐 평화적 해법을 좀 강조를 했고 또 뭐 DMZ 이 네.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금 국민의 감정과는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사고다 이런 표현도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맞는 반응이에요?
17: 아니 이제 제가 그런 표현을 좀 어제 저도 국정감사에서 했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냐에 대한 근본적 원인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3: 네.
17: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아버지가 사망하고 집권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이제 원래 이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하다가
3: 네.
17: 2018년 19년도에는 경제력 집중 정책을 펴요. 근데 그 환경 조성된 게 하나가 뭐냐면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실제 노선 정책을 바꾸고 있거든요.
3: 네.
17: 그러다가 2019년 하노이 회담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뭐로 하냐면 핵무력에 대한 집중으로 바꾼다. 경제력 집중에서 핵무력의 집중이고 핵 고도화 전략으로 가고 있다면
3: 네.
17: 약간 실기한 면이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강경 정책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힘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정책을 윤석열 정권이. 그러면서 2023년도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김정은이 이제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국경선의 요새화 전략을 하고 지뢰를 이제 묻게 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3: 네. 네.
17: 이 남북관계에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마 정동영 장관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남북관계의 긴장관계를 풀기 위해서 이제는 네.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어제 많은 얘기들을 했던 거고요. 분명히 이제 북한의 어떤 도발, 사고 이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인정을 했던 거고요.
3: 네.
17: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정동영 장관이 저는 얘기했다고 봅니다.
3: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네. 관계도 조금 좀 삐걱대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계속 우리가 러시아에 석유를 공급했다. 이런 식으로 불만 제기하고 우리나라 쪽에서는 우린 대사 소환할 수도 있어. 막 이렇게 반응 보이고 있어요.
17: 저는 이제 외교 관계에서 네. 이제 통치자죠. 대통령의 언어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3: 네.
17: 포로 송환과 관련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 더군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 쭉 그 자료들을 보니까 그러면 네. 우크라이나도 기본적으로 그 협상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인 거고 그러면 그 포로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가족들 이런 상황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또 그 나라가 이 포로 송환을 받았을 때 타국과 러시아라든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3: 네.
17: 그런 관계를 고려해서 비공개로 하는 건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내용을 다 공개하면서 외교의 마찰을 이뤄낸 원인 제공자지 않습니까?
3: 네.
17: 그런 면에서는 저는 거기서부터 좀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3: 우리나라 계속 사과를 요구하고
17: 그렇죠.
3: 대사까지 네. 좀 조치하겠다라고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
17: 그 정도까지 심각한 사안이 된 것이죠 사실은.
3: 네.
17: 왜 그러냐면 외교관계라고 하는 게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 분명히 있는 건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이건 전략적인 건지 그냥 우발적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걸 다 공개한 거네. 명확성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외교의 분쟁과 마찰이 생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한국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제 파장이 온 거기 때문에 저는 강력한 대응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네. 화제를 좀 돌려볼게요. 법사위 국감 어제 네. 상당히 좀 화제였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했어요. 본인 뭐 법화 쓴 것도 해명도 하고 와인 구매한 것도 해명하고 재재청 문제는 왜 안 하는지도 해명도 하고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시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발언들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17: 저는 이제 대법원이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3: 왜요?
17: 조희대 대법원장. 한 조직의 수장의 리더십과 조직의 수장이 국민에게 비춰진 모습이 조직의 미래거든요. 그런데
3: 네.
17: 역대 우리나라 대법원의 대법원장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만큼 뉴스의 인물이 됐는데 그 뉴스의 인물이 좋은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의 인물의 당사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 한복판으로 들어왔잖아요.
3: 그렇게 보시는군요.
17: 그렇죠.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미래라는 게 어두운 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분인지 실체를 알려드리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베일에 가려진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장막에 가려진 인물이었는데 이 장막이 걷어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실체가 베일이 벗겨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쭉 봤더니 김민석 당대표 말씀으로 빌려서 얘기하면은 대법원장은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되잖아요.
3: 그런데 네.
17: 떳떳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신뢰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에서 멀어진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림이 별로 안 좋아요.
3: 이게 대법관 재재청 문제가 아니라 어제 저도 답변 태도를 보면
17: 네네.
3: 나는 안 먹었는데? 난 술 안 먹는데? 이거 왜 샀지? 뭐 이런 발언들. 그리고 우리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느라고 실무자가 이렇게 계산했다.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은 조금 좀 대법원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반응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17: 저는 왜 저런 모습이 나왔을까?
3: 왜요? 왜 나왔어요?
17: 견제를 받지 않았잖아요.
3: 네.
17: 이 견제를 받아야 실제 사회적 검증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늘 검증을 받으면 국회뿐만 아니라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언론도 그렇고 검증을 받다 보면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내 말이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건지 늘 고민하게 되는 건데 검증을 안 받다 보니까 구름 속에 살게 되는 거고 저도 그 말씀들을 여러 가지 들어보면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자기는 먹었는데 나는 몰랐다.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공직자는 예를 업추비를 저렇게 썼다.
3: 네.
17: 그럼 그 조사에서 그러면 감사원 감사 받고
3: 그러니까요.
17: 법적으로 넘어갔다. 그럼 국회의원들 아마 저거 소송 들어가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네. 판사들은 그거에 대해서 몰랐어? 그래 무죄야. 이렇게 할 일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3: 네.
17: 그리고 안 먹어본 음식을 먹고 싶어서 그것이 소망이었다. 이거는 이런 표현은 조직의 위상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발언들이거든요.
3: 실망스러운 발언이라는.
17: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회적 검증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보니까 네. 써서 갖고 왔더라고 그것도요.
3: 네. 준비된 발언이
17: 준비된 발언이더라고 보니까 그게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써왔던데 그 사회적 기준을 못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3: 네.
17: 국민의 눈높이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지금 오늘 보니까 대법원 내부에서도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지금 들리더라고요.
3: 네.
17: 보니까.
3: 김인석 대표는 그만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수석 대변인이시니까 중요한 회의 다 들어가시잖아요. 네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 좀 심도 있게 엄중하게 논의한 적은 있으세요?
17: 논의는 없고요.
3: 논의는 없었어요.
17: 지금 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리 지키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3: 어차피 내 임기가 내년 6월이니까.
17: 아니 6월이지만 네. 저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훼손되고 그 상태에서 대법원의 수장으로 자리 지킨다라는 게 저는
3: 그 전에 그만둘 수도 있다.
17: 스스로 자리

0: 저는 알지는 못해요. 만나뵌 적이 없고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조작해서 특위를 하면서 아 이런 사건이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고 그 상황인데 그런 뉴스를 접했기 때문에 뭐 저도 아 여기까지 있었구나 이런 문제가 있었나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1: 너무 비겁한 답변 아니세요?
0: 관련 팩트를 제가 잘 몰라서 비겁한 답변은 아니고 잘 몰라서 제가.
1: 청와대에서는 좀 반응 보이지 않는 것 같고
0: 네.
1: 참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와대나 뭐 대통령께서는 계속 이건 조작 기소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0: 네.
1: 참이 부분이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은 더욱더 좀 곤혹스러운 일이 나오지 않을까? 협박으로 좀 들리거든요. 나 가석방 안 풀어주면은 나 그냥 여러 가지 얘기할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들려가지고요.
0: 뭐 그런 처우까지는 아니겠죠. 뭐
1: 그러니까요.
0: 그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과정에 억울함이 이제 분명히 있고 그
1: 네.
0: 가운데 이제 힘든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 알아달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2심 결과 유죄에서 무죄로 나왔어요.
0: 네네.
1: 법원 판단 어떻게 보세요?
0: 저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뉴스를 보면 적어봤는데
1: 네.
0: 첫 번째가 여론조사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제공받았냐. 그러니까 이것의 기부냐 아니냐를 가지고
1: 맞아요.
0: 판단하는 기준이잖아요.
1: 맞아요.
0: 1심은 기부라고 봤단 말이에요.
1: 맞습니다.
0: 근데 2심에서는 기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 이득일 수는 있어도 재산상 이득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1: 그러니까요.
0: 정치적 이득과 재산상 이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그러면 정치인 자체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혜택을 받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는 거고 그것도 여론조사가 수십 차례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윤석열과 명태균의 대화의 내용에서 결국은 뭐냐면 그 여론조사에 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김영선 공천해줘라라고 하는 것들로 이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녹취록도 다 나왔다라는
1: 나왔고요. 네.
0: 것은 그 부분이 저는 빠졌다라는 게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1: 네.
0: 그리고 2심에서 이 판단도 했다는 거죠. 그 제공한 여론 동향 같은 경우는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의 소개일 뿐이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명태균 씨의 개인적 사정이 작용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법원이 2심에서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타당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1: 그러니까 사전에 뭐 짜고 여론조사 해줘. 뭐 여론조사 해드릴게요. 뭐 이런 식의 뭐 명확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무죄다. 이런 식으로도 논리가 전개되더라고요.
0: 그 논리가 맞나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정치적 상황들을 보면 명태균이 윤석열과 통화를 하고 김건희와 매일 통화를 하면서 실제
1: 맞아요.
0: 정치적 조언을 했고 그 정치적 조언이 뭐로 이어진 거냐면 여론조사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1: 그걸
0: 그래서
1: 기반으로 했죠.
0: 기반으로 했고 그것이 이제 윤석열의 당선에 큰 역할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것들 다 배제하고 그것도 기부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판단으로 2심에서 무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누가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론조사를 누가 공짜로 해줘요?
1: 안 해주죠. 네.
0: 아니
1: 그것도 한두 차례는 할수 있어도.
0: 아니 그 상황의 판단을 위해서 그냥 한다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축적의 시간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것은 축적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상황을 다 고려를 하고 그거에 대한 고려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암묵적인 기부가 이루어진 것이죠.
1: 네.
0: 그거를 어떻게 수십 차례인데 그냥 일회성도 아니고.
1: 대변인님 같은 재판부가 23일 날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항소심 판결을 내립니다. 비슷한 건으로 보여지거든요.
0: 그런데 그건 돈이 명확하게 갔잖아요.
1: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사전에 알았다, 오세훈 시장이 주라고 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잖아요.
0: 그거는 분명히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돈의 관계가 있고 그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거고 또는
1: 네.
0: 2심에서도 인정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건 돈의 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1: 네.
0: 대가성이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1: 상황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0: 뭐 상황 지켜봐야 되는 건데 이러한 논리로 법원이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적 판단도 있고 법적 판단이 있는 건데 정적 판단으로 봐서도 유죄고 법적 판단으로 봐서도 유죄인데 이거를 완전히 분리할 수가 있는 것인지
1: 알겠습니다.
0: 오히려 이 법적 판단이 아닌 정적 판단을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1: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짧게.
0: 네.
1: 대통령 이렇게 후보 시절부터 많이 모셨잖아요.
0: 네.
1: 신장식 대표가 대통령 외로워 보인다, 서운해 보인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던데

0: 좀 SNS 활동 활발히 하시는 거 어떻게 보세요?
1: 정치적 자산과 정책 지지를 이끌어내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0: 네.
1: 볼때 이제 대통령께서는 직접 소통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대표 시절에도 그렇게 해왔고 그게 에너지의 원천이고 힘이기 때문에. 근데 신장식 대표가 그 어떤 연유로 얘기한지는 모르겠는데 조국 원장님도 외로워 보이시더라고요.
0: 아, 알겠습니다.
1: 정치가 원래 고독한 거잖아요.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고독하게 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다 겪고 훈련하고 극복하는 것이죠.
0: 알겠습니다. 국감 중에 나와주신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선진 의원이셨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3: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2: 여러분의 미래를
3: 미래를
2: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재능대학.
4: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윤이에요.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5: 좌우가 똑같아요 2588 2588 언제나 어디서나 2588 좋아요 대리운전 좌우로정렬 2588 2588
6: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 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0: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9: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1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2: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3: 다이어트 할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4: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15: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국민건강보험.
16: 물을 쓰는 게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수돗물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게 말이야. 근데 왜 망설이고 있어? 인천 하늘수는 말이야. 꼼꼼하고 빈틈없는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먹는 샘물보다 약 400배 저렴한 물이라고. 부담은 낮추고 매일의 안심은 높이고. 어때? 인천 하늘수 안 쓸 이유 있어? 우리의 써본 소리.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1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로의 아침은 다소 쌀쌀한데요. 오늘 한낮 서울은 24도까지 오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동금포 부근 1차로에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나서 현재 둔대분기점에서 동금포까지 아주 길게 막히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오늘 뭐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야.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진짜들이 나타났다? 의리 하나로 뭉친 최측근 실세대 반란. 본격 정치 뒷담화 찐철파.

0: 상성철의 뉴스명당 3부와 4부는 본격 개파 시사토크 뉴스명당의 인기 코너 찐철파로 함께합니다. 저희 최측근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그리고 오랜만이네요.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어디 가지 마세요.
3: 아, 예, 가지 않습니다.
0: 서영주 소장님. 네. 그 본격적으로 토크 들어가기 전에 네. 비서실장 청와대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좀
2: 잘 돼가고 있겠죠. 잘 원래 있어요? 사실상 인사를 할 때 네. 비서실장 자리는 그 참 많은 책임이 있는 자리잖아요. 신중하게 또 골라야죠.
0: 신중하게 고른다고?
2: 그렇죠.
0: 그러면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표명한 지 이제 거의 3주 넘어서 한 달째 돼가는데.
2: 제 생각에는 아마 운영위가 10월 30일에 잡혀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때까지는 아마 하지 않을까.
0: 그래요?
2: 아, 운영위 나와서 본인의 역할 마지막으로 네. 유종의 미를 거두고 네. 하지 않을까 싶어요.
3: 제가 어제 좀 들은 취재한
0: 뭡니까?
3: 썰을
0: 예. 감사합니다.
3: 강훈식 비서실장은 네. 네. 나는 죽어도 운영에는 나가지 않고 싶다. 안고 싶다.
2: 안고 싶지 당연히.
3: 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인사권자의 마음이니까 그러지만은 그 전에 인사가 나기를 강력하게 지금 희망하고 있다.
0: 10월 29일 날 그러면은 딱 인사 발표하면은 새로운 비서실장이 30일 날 나가겠네.
2: 근데 잘 봐요. 네. 지금 이게 참 그 이도저도 안 되게 되는 상황이 된 게 운영이가 잡혔어. 잡혔는데 비서실장이 안 나가면 사실상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가는 자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운영위가? 근데 거기에 시간이 갈수록 갑자기 빼면 아까 장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이거 뭐야 피하려고 일부러 뺀 거 아니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나갈 수 없게 된 거야 지금.
0: 정무수석이 나가면 되지.
2: 에이,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아니,
1: 지금 그리고 저 대표님 제가 네, 그 말, 네, 지금 네, 민주당은 네. 사법부 수장도 지금 불러갖고 네. 그 따지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그런 민주당의 기조로 보면 행정부 지금 잘못 따져 물으려면 아 대통령 저 그 민주당 논리대로 대통령 지금 불러야 돼요. 네. 그럼 대통령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 밑에서 그 이제 가장 그 상위에서 수발을 하는 비서실장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비서실장이 지금 10월 초까지 대통령을 계속 수발하는 사람은 강훈식인데 만약에 진짜 그 국감 뭐 며칠 전에 바꿔버렸다. 그럼 그 사람이 나와서 무엇을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0: 그러려고 이렇게
1: 아니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하면 야당은 그럼 전 비서실장 나와라. 전 비서실장 증인으로 네. 그럼 채택을 하겠다. 한바탕 또 난리굿이 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서영주 소장이 우려한 대로 아 이거 말 그대로 지금 저 그 난처하니까 그 직전에 뺀 거 아니냐. 그리고 맹탕 답변만 하게끔 지금 저렇게 그냥 개꼼수를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비난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정정당당하게 강훈식 실장이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1년 3개월간에 그 이재명 정부 특히 이제 대통령실 관련된 모든 그 의혹이나 뭐 그 비판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말을 해야 돼요.
3: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일반적으로 3실장이 있으면은 비서실장이 없으면은 이제 안보실장이 보통은 순서대로 굳이 하자면은 이제 뭐 대행을 하거나 뭐 답변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실장이 꼭 그 3실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속실장도 있고.
0: 아~
3: 뭐
0: 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
3: 비서실장 대신에 이제 부속실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압박이 또 더 커지지 않을까?
1: 따로 나와야 된다고.
2: 근데 이제 3실장이 부속실장 들리진 않고.
0: 그 실장이 아,
2: 농담이 농담으로 한 건 같은데.
0: 같은 실장이야.
2: 근데 아니, 뭐 이거는 굳이 우리가 뭐 논란 거리로 삼을 것도 아니에요. 아, 강훈식 비서실장이 네. 물론 본인은 피하고 싶겠으나. 네. 본인이 정치도 오래 하셨고 책임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토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의외 판결이 나왔어요. 저는 상당히 의외였거든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여론조사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윤석열 무죄! 명태균 무죄!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2심에서 무죄란 말이에요. 이것과 무죄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김준일 평론가님, 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3: 아니, 저도 조금 납득이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판사가 얘기를 한 게 금전적 이익과 정치적 이익은 다르다라고 분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권력이 생기면은 곧 이게 돈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다 맞물려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해. 근데 이게 정말로 그렇게 무 자르듯이.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정치적 조언을 위해서 한 것이지 금전적 이득을 얻은 거 없다. 게다가 이후에 이제 그 많은 예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 김영선이 주라고 하는데 당에서 말이 맞네. 그러니까 그게 거래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또 김영선 의원이 세비 반띵 소위 말해서 그래서 절반을 이제 명태균한테 주고 뭐 이런 과정까지 있으면 이게 정말로 금전적 이득이 없었던 것인가? 이런 증거들은 그러면 반영이 안 된 것인가? 굉장히 좀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 뭐 뒤에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걸 보고 웃는 사람은 오세훈이다. 뭐 이렇게 지금 연결될 수밖에 없다.
0: 서 소장님, 네. 그 정치자금법사 기부행위 요거에 국한해서 이거는 무죄를 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정황적인 증거만 있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명태균, 윤석열, 김건희 이렇게 셋이 여론조사 해줘. 아 해드릴게요. 자 여론조사 이렇고요. 그래? 그럼 내가 얼마 줄게. 막 이런 것들은 없었다. 그래서 무죄다. 이런 논리 같아요.
2: 저는 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사람인데
0: 존중해.
2: 좀 이번 판결은 이상해요. 네. 그래도 엿장수 마음대로 판결인가? 아니면 이 판사분이 사회생활 안 해보셨나? 라는 생각.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만 잘라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여론조사 자체가 정치 기부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재화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영역으로.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이 있는 서비스 영역이거든요.

0: 아시잖아요. 정치권에 있는 분들. 여론조사 제일 싼 게 몇백만 원에서 비싼 거는 몇천만 원 하는 거.
1: 300.
0: 그래서 300에서 싼. 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걸 50차례 이상 했어요. 그리고 1심 재판부에서는 최소한 이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14건 정도는 이게 그렇죠. 대가성이 있다고 봐서 네. 유죄를 때렸죠. 그럼 14건을 통상 500만 원씩만 해도 5천, 6천, 1천만 원씩만 해도 1억 4천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 명태균과 윤석열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거래가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고 봐요. 근데
1: 뭐 그냥 증거 없다.
0: 공짜로 해줬어. 무까지 배포하듯이.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아 김종인 그때 비대위원장도 여론조사 주듯이 네. 여기도 그냥 준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떤 협의나 의견 조율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또 판사가 보면 카카오톡 내용도 안 본 것 같아요. 당시 윤석열 명태균이 틀림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했었거든요. 특히 김건희도 같이 들어가서 아 이거 여론조사 좀 이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치 좀 해달라니까 명태균이 이건 내가 정리하겠다라고 네. 했고 그럼 충분한 협의들이 쭉 의견 조율이 돼 있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인데
1: 우리 정치를 좀이라도 경험해본 사람들이면 그 스토리가 맞잖아요.
0: 이거 2심 확정되면 네. 여의도에 있는 여론조사 기관 다 망해요.
1: 망해요? 왜?
0: 아니 누가 돈 주고 하려고 그러겠어요. 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 친한 사이에.
1: 정치적인 조언으로 생각할게.
0: 명태균 봐봐. 50번이나 공짜로 줬다는데 한 10번은 무료로 해줘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1: 아이고. 강찬호 의원님. 네. 이게 1심에서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고 봤지만 네, 네. 2심에서는 실질적인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2: 그렇죠. 그 저 이 뭐 서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적어도 그 양자 간에 계약으로 볼 수 있는 뭐 아 이렇게 해줘. 해드릴게요. 대신 돈은 안 받을게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뭐 녹취가 나왔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선 일단 이건 범죄를 지금 그 저 추로 범죄 여부를 따지는 일종의 형사 재판인데 이런 경우는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의 법익에 최대한 그 저 존중하는 게 원래 재판의 기본인 거예요. 이거는 특검이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저 뭐냐 갖고 과거 그렇게 이 정권이 싫어하는 검찰의 모든 권한을 다 가졌잖아요. 피의사실도 마구 얘기할 수 있고 브리핑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잖아요. 그런 특검이 왜 이렇게밖에 저 증거 못 갖고 왔나라는 판사가 사실은 준엄하게 거기를 꾸짖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 그러면은 이 판결이 맞다라고.
2: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저 그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저 윤 그 윤석열 부부한테만 준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뭐 저 그 뭐 김종인이 지상국인이 딴 사람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대저 흔한 수법이거든요. 그거 되게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 지금 그때 보니까는 전방위적으로 네. 국민의힘 계열 그 고위 정치인들. 유력 정치인들한테 본인이 그 본인의 어떤 그 영향력이라든가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들고 다니면서 이거 내가 저 여론조사한 건데 적중률이 100%다. 이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대개 참고해 보세요. 한번 들여다 보세요. 내가 계속 나오는 대로 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다녔을 거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기자들한테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 건데 그걸 그 저기 여기서 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명확한 지금 계약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줬고 그러면 이게 일방적으로 올리 저 윤석열 김건희만의 이득을 위해서 한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판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뭐 그것이 정치적 도움이 금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라는데 선거판에서 되게 내가 조언해 주겠다고 다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지금 본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앞으로 이제 오세훈 시장 2심에도 상당한 저는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같은 동일한 판사 아닙니까? 또 이분이 지금 뭐 판결 이상하겠다고 하는데 이분 딴 건 뭐 항상 요즘 판사의 이력을 따지는 게 참 안 된 일이긴 합니다만 네. 이분 호남 출신이고 순천고 그리고 지금 뭐 정치 성향을 판사 따지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진보 성향으로 지금 알려져 있다는 거는 우리 그 법조계 일반적인 평판입니다. 이분이. 네. 그런데 이분이
1: 그러면
2: 지금 네.
1: 그 강 의원님 네. 같은 재판부가 23일 날 네. 오세훈 시장 2심 네. 항소심 판결 내리잖아요. 예, 예, 선고 예.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2: 저는 이 지금 이 판사가 같은 판사가 이 같은 지금 판단 기준을 적용한다면은 저는 무죄가 될 가능성, 무죄 또는 공소기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로 똑같은 취지에서 지금 그 우선 그 이 오세훈 재판의 경우에는 결정적인 게 지금 새로운 증거가 나왔잖아요. 김한정 씨가 오세훈 명태균하고 통화한 내역 그게 한 40여 개나 40여 개 이상이 있는데 네. 그중에 지금 두 개가 결정적으로 바로 요 여론조사 관련해서 그 오세훈이는 이거 몰라 아무것도 몰라 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 라고 말하는 명태균의 이 발언 내용이 담긴 지금 그 통화 내역이 증거로 채택이 됐단 말이죠.
1: 네.
2: 이게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1: 알겠습니다.
2: 수 있겠다.
1: 서 소장님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오세훈 시장 거는 돈을 주고받았다. 김한정 씨가 돈 준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건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0: 그러니까 윤석열 명태균 사건의 무죄가 왜 이상하냐면 윤석열 명태

0: 명태균, 김건희 명태균, 그다음에 오세훈 명태균 이렇게 세 사건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윤석열 명태균은요, 그게 후보자였기 때문에 이게 무죄 나오기 이상한 거예요. 돈을 마땅히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으로 받으면 정치학 위반이 된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김건희 명태균은 이게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김건희가 플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본인의 남편이 정치 후보자였기 때문에 그걸 연계시키면은 유죄가 될수 있으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2심 유죄 이그 윤석열 명태균 판결이 2심 무죄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오세훈 명태균은 이건 달라요. 오세훈
1: 달라요?
0: 명태균의 재판이 아니라 오세훈 김한정이라는 후원자와의 관계의 판단입니다. 명태균과 오세훈은 이런 조사가 있었으나 이돈 자체를 오세훈의 제 잘하는 후원자인 3자인 김한정 씨가 지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지급했는데 이 대납한 거를 오세훈 시장이 알았냐 몰랐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를 모를 수가 없다라고 2심 재판부가 판결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2심 재판부에서 지금 말한 대로 뭐, 아, 아무것도 몰라. 그거는 이제 단일화 과정을 모른다는 것들을 앞에를 잘라먹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아요. 모든 걸다 펼쳐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2심에서 뒤집힐 게 하나도 없어요.
1: 없다.
0: 그러니까 이 오세훈 시장이 김칫국물 마시는데
1: 네.
0: 윤석열 명태균의 2심 무죄 나온 거와는 이건 좀
1: 다르다.
0: 이상한 납작이 어려운 판결이고 오세훈 김한정 둘 사이에 인지를 못했다는 증거 추가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달라질 거 없고 이런 판사일수록 단순하게 판결을 하거든요. 지금 단순하게 판단할
1: 증거는
0: 거다.
1: 없잖아요. 직접적인
0: 아 그러니까 2심
1: 증거.
0: 판 2심에서 그 무죄를 입증할 만한 실질적인 게 없으니까
1: 네.
0: 단순하게 2심 유죄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죠.
1: 김준일 평론가님은
2: 예. 네.
1: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그러니까 전망. 케이스, 그러니까 아까
0: 달라요.
2: 강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가 일반적인 사건에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후에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거래가 이뤄지고 그거를 전 국민이 들었잖아요.
1: 들었죠.
2: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러면 대가성이 없거나 금전적 이득이 없냐라고 판단한 거에 저는 좀 이해가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게 오세훈 시장 건이 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건하고 비슷하려면은 오세훈 시장도 돈을 안 줬으면 돼요. 그러면은 정치적 조언을 한 거죠.
1: 본인이
2: 명태균
1: 준건
2: 씨가.
1: 아니고
2: 예.
1: 후원 회장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줬다라고 그러잖아요.
2: 뭐 그게 이제 1심에서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뭐 다시 환기를 좀 시켜드리면은
1: 네.
2: 그 후원 회장 김한정 씨가 그때 당시에 제주도에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명태균을 본 적도 없었고 돈을 준 다음에 한 20여일 뒤에 처음으로 대면을 했는데 싸웠다. 지금 그 강철원 부시장하고 명태균하고 싸웠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돈을 좀그 얘기를 누구한테 명태균한테 들은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강철원 쪽에서 들었고 뭐 오세훈 쪽에서 들었건 그쪽 진영에서 들었으면은 이거는 대납을 하라는 의사가 있다라는 걸로 판사는 판단한 거잖아요. 그런
1: 네.
2: 정황 증거들이 이제 강하게 반영이 된 거고 그게 깨질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오세훈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이제 맥락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 자체를 몰랐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건지 판사가 아니면은 그 아까 뭐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 뭐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는 그거는 뭐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 쪽은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겠다. 라는 건데 희망 고문이 될 가능성이 아직은 저는
1: 아,
2: 좀
1: 그래요?
2: 높다. 예,
3: 저
2: 개인적으로.
3: 한 가지만 그 서영주 소장 말씀하신 거에 이제 덧붙이면은
1: 네.
3: 고이 오세훈이는 몰라 이러고 이제 단일화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래서 요 부분을 그 재판부에서 다시 지금 증거 그럼 그 전에 무슨 맥락에서 그 얘기가 났는지 까보자 해서 지금 깠어요. 깠더니 뭐라고 했냐면 김한정이 오세훈한테
2: 궁금했다.
3: 뭐라 그러 김한정이 그 명태균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 난 일을 하는데 이제 몰라준다. 몰라주니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내가 네 케이크를 사주는데 먹지 않고 버린다. 그러면 사준 내가 미친놈이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그러니까라고 하면서 받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한마디로 김한정이가 일방적으로 김한정 씨가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가 케이크를 산 거예요. 근데 오세훈이랑 강철훈이 보고 아, 난 그거 안 먹는다. 안 받는다. 이겁니다. 그건 나만 이거 이상하게 됐다. 내가 미친놈 됐다. 그러니까 아, 맞다. 그러니까 그 오세훈이가 간이 작다. 간이 작다. 이런 얘기를 거기서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안철수 단일화 얘기 안 나와요. 케이크 사줬는데 내가 그냥 차두고
1: 거기에 그런
3: 갔는데
1: 내용들은 없어요.
3: 없어요.
1: 내용은
3: 그냥
1: 없어요.
3: 그게 아니고 내가 케이크 사줬는데 내가 내돈 들여서 한마디로 명태균 여론조사 사가지고
1: 네.
3: 오세훈 쪽에 갖다 줬는데 안 먹었다. 안 봤다.
1: 네.
3: 내가 미친놈 됐다. 그러니까 저 명태균이 맞다. 아, 고세훈이가 간이 작다. 지금 이 얘기를 해요.
0: 예, 이게 며칠 안 남았고요. 네. 23일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고 네.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 부분만 잘라서 뭐 이거 네. 이러고 있는 게 있으니까 무죄다 아무 의미 없어요. 아니, 재판부는 네. 다 펼쳐놓고 우리가 그렇죠? 뭐, 네. 모르는 많은 어떤 이 소송 기록을 보기 때문에 일단 예측만 네. 저는 유죄로 예측을 그대로 네. 될 거라고 보고 제, 무죄가 될 거 나올 거라고
3: 이 얘기
0: 보시는 거예요.
3: 단편적으로 하시는데 이 얘기 드린 이유는 우리 소수장님이 그 단일화 얘기 하셨기 때문에.
0: 네. 아 그럼 명태균 씨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세요. 제가 한 게 아니라
3: 저는 그래서 그 대화로 깠잖아.
1: 그러니까
3: 아이고, 저는 저 까스 보도까지 됐어요.
0: 아이고 내 진짜.
3: 아니 그 직전에 단일화 얘기가 나와야지
0: 지금 계속 다툴 것 같으면 명태균 씨가 네. 오세훈 네. 사건을 네. 잘 알겠어요. 강찬우 의원이 잘 알겠어요. 명태균 씨가 더 잘 알겠죠.
3: 그거야. 저 이
0: 말이 꼬리를 무는 거라니까.
3: 잠깐만요. 그 정황적 판출론이고 중요한 건 지금 일단 이 지금 대화록이 증거로 채택됐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0: 그게 전체는 아니잖아요.
1: 그 두 분의 다툼은 다른 방송 가서 뭐가 네. 3차전 하시고
4: 네, 어제 1차전 하셨잖아. 네. 오늘 2차전.
3: 오늘 어제 저 서영주 소장하고 잘 지냈는데.
0: 어제 안 만났는데.
3: 안 만났어요.
1: 우리. 어제 안 했나? 네,
3: 그럼요.
1: 아, 그랬구나. 네. 오늘 1차전 다른 데 가서 2차전 하시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저는 근데 이게 윤석열 판결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그 표현이 좀 걸려요.
3: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직접적인 증거는 없거든. 명확하게.
3: 참고로 이 구의금 판사가 성향은 진보 성향인데 네. 판사로서의 업무는 네. 굉장히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판결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많이 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네. 23일에 어떻게 될지. 만약에 거기서 무죄 판결 나면은 오세훈 시장은 2030년 대선을 향해서 바로 직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한동훈 의원 얘기 좀 해볼게요. 핫해요. 그냥 어제 외통위에서 여러 가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던데 아까 박성준 민주당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가더라고요. 김준일 평론가님.
2: 예.
1: 한동훈 의원의 요즘 의정활동 어제 국감의 활약상 어떻게 보십니까?
2: 아니 뭐 그냥 수치 데이터 뭐 이런 걸로 입증이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냥
1: 여론조사에서 1등 차기 예, 지도자
2: 지금 한 3, 4개 정도가 다 1등이에요.
1: 맞아요.
2: 예, 한동훈 뭐 제가 다 1등이에요. 언급하지 않겠지만은 최근에 조사한 거 보면은 다 1등입니다. 뭐 좀 많이 치고 나온 것도 있고 뭐 비슷하게 하는 것도 접전인 것도 있지만은 그 정도로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다.
1: 맞아요.
2: 그래서 어제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보가 기획 특보 네. 이분이 어디였더라 방송 그
0: 김어준이었나?
2: 김어준에 나와가지고 한동훈 팀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족 팀. 현대고 팀, 현대고 팀은 도대체 왜 만드는지 저는
1: 디지털 팀,
2: 디지털 팀 뭐 이런 거 만들겠다. 그 정도로 이제 약간 여권에서도 이제 긴장감을 느끼는 것 같고, 뭐 지금은 진영에서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조금 가장 주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란도 있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뭐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근데 지금은 어쨌든 한동훈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잘하고 있다라고
1: 잘하고 있다?
2: 저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객관적인 데이터나 수치로 봐야 되는 거니까
1: 그렇죠.
2: 주목도로 보면은 뭐 지금 탈추종을 불허한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 강찬우 네.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3: 저는 우선 정봉주 이분은 최근 지금 목함지뢰 사건 지금 저 북한 그 지뢰 사건 갖고 사과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다시 그 소환되고 있어요. 본인이 그것 때문에 심지어 같은 당 자기 당에서 공천도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1: 해선 안 될 말이죠.
3: 뭐 지뢰 밟은 사람한테 뭐 경품으로 목발하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 말 속에 국민이 많은 것을 읽습니다. 아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북한을 규탄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걸로 인해서 끔찍한 그런 부상을 당한 우리 국군 장병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가 다 드러났어요. 그때 네. 뭐 본인은 뒤늦게 뭐 말도 안 되는 사과를 하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자금부터 지금 해야 될 사람이 갑자기 거의 사찰성 지금 사찰로 지금 의심될 수 있는 사찰팀 꾸리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1: 팀이겠지.
3: 그리고 이거 대부분 이거 지금 보통 이런 발언 나오는 거는 대선 직전에 나와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 유력한 지금 대선 주자 도덕성 검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부터 저당 지금 대선 후보 모든 검증을 하는 팀을 꾸리겠습니다. 보통 이게 대선 때 나오지 지금 대선이 3년 지금 한 반 이상 남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재명 대통령 듣기에도 굉장히 저는 섭섭한 발언일 것 같다.
1: 본인 네. 생각일까요? 아니면은 당대표 기획특보잖아요. 네. 김민석 대표랑 좀 상했을까요?
3: 그게 지금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좀 전에 우리 박성준 아마 대변인도 네. 여기 와서 한동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박성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김민석 대표가 임명한 김민석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1: 수석대변인.
3: 수석대변이니까. 저 김민석 대표의 생각이 드러난 거죠. 지금 한동훈 지금 빨리 견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지금 김민석 대표 측에서 박성준, 정봉주 뭐 이런 사람들 다 지금 시켰건 시키지 않았건 지금 자연 발생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1: 알겠습니다. 이거, 네,
3: 그렇습니다.
1: 서 소장님, 정치권에서는 네. 두드러 패면

0: 큰다라는 속설이 있잖아요. 네. 한동훈 키워주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1: 그냥 정봉주 그 특보가 하는 거는 경고 사격 정도 되는 거다.
0: 근데 이런 거 하는 게 지금 적절한 것 같아요? 아니면...
1: 저는 뭐 그냥 그 정도는 전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0: 다른 이유? 뭐지? 들은 얘기가 있구나. 뭐예요?
2: 이거는 아우,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1: 김어준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는데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사실상 내부 결집용이다.
3: 내부 결집. 네,
1: 그리고 보시는 분석이 훨씬 더 정확할 것 같고 네. 한동훈 의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이제 그 관심 받는데 아주 열정적인 분이라서 그 관심 받는데 열정적인 사람들의 가장 좋은 이 처방약은 무관심입니다.
0: 무관심이에요.
1: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대응하지 네. 말라고 그랬어요. 특히 네. 김인석 대표가 이렇게 말을 섞어주니까 너무 신났어요. 무소속 혼자 의원이 사실 집권여당의 대표가 계속해서 그렇죠? 말을 네. 핑퐁해주니까 네. 막 업 되거든요.
0: 그래서 차기 대권 여론조사
1: 그거는 이제
0: 나오잖아요.
1: 그거는 이제 본인이 만든 조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동훈 의원에게. 극약 처방은 네. 한동훈 방치법을 만들어라. 방지하지 말고 방치법. 방치를 하면 한동훈 의원은 스스로 그냥 그냥 어디 놀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놀 곳이 어디냐면 장동혁 대표가 놀아야 돼. 네, 그렇게 작전을 짜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정봉주 특보는 경고 사격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결국 김어준 씨에게 같이 하자. 그런 의미지 않을까. 아. 그러면 이제 결국 지금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생기면서 조금은 정리될 수도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런 전략이 더 크게 보여요.
0: 그래요? 네.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네요.
2: 뭐 그러니까 저는 저 서영주 소장을 정말 정무특보로 김민석 대표가 영입해야 된다고. 지금 김민석 대표 제가 볼 때 뭐 네. 의욕은 알겠는데 네. 오래간만에 진짜 오래간만에 좀 큰 관직을 큰 자리를 맡으셔서 그런지 너무 제가 볼 땐 좀 헛발질이 많아요. 그 김민석 TV 뭐 민주당 TV인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거의 김민석 TV고 그다음에 보면은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견제를 해야 될 세력을 오히려 키워주고 있다. 김민석 TV 해봤는데 결과는 지금 김어준만 더 키워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고 지금 바로 지금 서영주 수석이 본질을 짚었잖아요. 괜히 한동훈 계속 그냥 언급하고 공격하니까 한동훈만 커지는데 저거는 완전히 그냥 무관심 무대응을 해야 된다. 네. 어떤 측면에서 맞죠. 근데 그거는 절반만 막 어떻게 보면 효과를 거둘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한동훈 방치법을 하면 뭐 당에서 김윤석 대표나 당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안 하는 건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한동훈 의원이 계속 공격할 만한 소재를 정권에서 끝없이 제공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네. 예를 들어 뭐 지뢰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아주 정말 너무나 북한 대북 저자세 대응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부동산 뭐 주식 그다음에 온갖 지금 하여간 그 이재명 정권이 욕을 그냥 들어먹고 있는 사안들 아 그 사안들 앞으로 계속 그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한동훈 의원이 또 입을 열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반은 당에서 한동훈 의원한테 그 뭐냐 무대응하는 건 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정권이 지금 이제는 민생과 국정을 좀 생각하시라. 집안 싸움 좀 그만하고 저 대통령 SNS 좀 그만하고 정말 국정에 좀 총력을 하시면 대통령 그렇게 걱정하는 사법 리스크 문제도 순리에 따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우리가 할 얘기를 지금 다 해버리면 아니, 어떻게 해요?
2: 그 아니 왜냐하면 원점 회귀로 될 수밖에 없어요. 본질이 그 문제이기 때문에.
0: 아니, 사회자가 지금 다 이슈를 끌어가야 되는데 혼자 다 해버리면
2: 만약에 무리한 지금 발언으로 저 당대표의 위상에 손상을 입혔다면 책임지고 제가 컷오프를 감수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광고 듣고 와가지고 네. 우리 강찬 의원님 말씀 더 들어볼게요. 광고 듣고 올게요.
4: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5: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0: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5: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4: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5: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4: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5: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7: 점심 또 안 먹어요?
8: 그냥 좀 피곤해서요. 괜찮아요.
7: 지난주에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일 있어요?
8: 사실 요즘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요.
7: 말해줘서 고마워요. 지금은 해결책보다 이야기부터 들을게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9: 괜찮다는 대답에서 멈추지 마세요. 한 번 더 묻고 대답을 기다려주세요.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네, 찐철파 4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청와대에 나 힘들어, 나 가석방 시켜줘, 나 진짜 더 이상 감옥에 못 있겠어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얘기를 이화영 씨 변호사가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문화일보가 뭐 단독 이렇게 해서 이화영 이 대통령에게 화 많이 났다, 청와대에 가석방 요구 뭐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김광민 변호사, 예전에 이화영의 변호인이었던 김광민 변호사가 공개한 건데, 네. 이 얘기를 처음 한 게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1: 예, 본인의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그렇죠. 했었어요. 아~ 지난달에도 했었고 그 전에부터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해 석방해야 된다, 당위성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류를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얘기했듯이 이게 조작 기소면은 그러면 나도 이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제 억울함 뭐 이런 거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뭐 정치적 상상력들을 이제 더해서 이제 뭐 이때면 장동혁 대표라든지 주진우 의원이라든지 박상영 검사라든지 이제 청구서 내민 거다.
0: 협박.
1: 협박이다. 조홍천 의원은 이제 대속론을 얘기를 했어요. 대신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간 대속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죠, 사실은.
0: 그렇죠.
1: 이게 그리고 최근에 지난달 23일에 송영길 의원이 면회를 갔다 왔대요. 면회를 갔다 와가지고

0: 라는 얘기 많이 들어주고
1: 네.
0: 그리고 새로운 증거를 그쪽에 이화영 측에서 제시를 했다고 해서 내가 검토해 보겠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이제 난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내용도 그래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또 빨리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뭐 친명들이나 의원들도 몇 명이 면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 그러니까 달래기에 들어간 건가?
0: 그러니까 이게 뭐 소위 말해서 이화영 회유 그러니까. 뭐 달래기 뭐 이렇게 들어간 건지 너무 이제
1: 그럼
0: 안
1: 연어라도
0: 됐으니까.
1: 좀 사가야 되는 거 아니야?
0: 이게 좀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조작기소 특검법은 어쨌든 지금 국감 이후로 하기로 했지만은 할 수 있을지 이거를 그렇죠.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 우려가 큰데 조작기소 특검법을 해야 된다는 압박이 또 한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도 이제 부담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이제 협박이 대통령이 협박당하고 있다라는 야당의 주장에
1: 그러니까요.
0: 대해서 효과적으로 반박하기도 네. 어렵고 여러모로 조금 난처한 상황이다 지금.
1: 서 소장님,
2: 네.
1: 청와대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입장 없어요, 막 이렇게.
2: 아니 그 곤혹스러울 것도 없죠. 아까 김준일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그 이화영 변호사인 김광민 변호사가 여러 차례 가석방을 요청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참 지혜가 없다. 아니면
1: 누가?
2: 변호사를 잘못 선임했나 저는 생각하는 게 가석방 해달라고 그렇게 대놓고 하면 가석방 해주고 싶어도 해주겠어요? 안 되잖아요.
1: 그러네.
2: 대명 청지에 가석방 해주세요 그랬다. 알았어 내가 해줄게 하면
1: 아,
2: 그거 되겠냐고요.
1: 그러네.
2: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움이 되는 말을 변호사가 하고 있나 생각이 네. 들고 이화영 부지사 뭐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서운함도 있고 딱 좀 억울함도 있겠으나 최소한 이제 대북송금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 조작수사 정치검찰이 했던 것들은 어느 정도 뭐 주장할 수 있어요. 억울하다고. 근데 그 쌍방울과의 뇌물이라든지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너무 명백하게 판결이 내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요건이 되나? 저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냥 딱 요약하자면
1: 네.
2: 변호사를 좀 바꾸셔라.
1: 바꾸라. 지금 와서 어떻게 바꿔요?
2: 아유, 가석방을 하고 그렇게 대서특별하면 누가 해줘요? 못 해줘요, 그렇게 되면.
1: 강찬호 의원님, 네. 만약에 가석방 안 해주면은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네. 본인 뭐 여러 가지를 폭로할 수도 있을까요?
3: 아, 지금 그런 가능성을 김광민 변호사가
1: 협박하는 거지.
3: 딴 데도 아니고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네. 할 때가 되면 하겠다고 했잖아요. 할 때가 되면 하겠다는 식으로 하지 않았나요? 얘기하지 않았나요? 때가
1: 이건 뭔 말일까요, 그러면?
3: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단은 지금 그 일종의 최후 통첩 격으로 가석방 시켜주세요라고 아주 공개 요구를 한 것이고
1: 언론의 보도에 네, 의하면은 네, 네. 이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네. 알아서 독단적으로 한 거지
3: 네.
1: 당시에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한
3: 만약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경기도청이야말로 해체해야 돼요.
1: 왜요?
3: 아니 생각해 보세요. 800만 달러라는 거금을 부지사가 예? 그러니까 전무가 사장 허락도 없이 그렇게 지금 큰 거금과 그다음에 본인 행보예요? 그 위에 그 사장의 지금 평양 방문을 지금 저 뭐냐 그 어레인지하는 그런 사안이었잖아요. 그거를 세상에 차장은 전혀 모르고 사장이 평양 가고 저 김정일 막 김정은이건 뭐 수뇌부를 만나는 사안을 그 부전무가 사장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거금까지 여기 땡겨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까? 그게?
1: 직접적인 증거는 없잖아요.
3: 아, 직접적인 증거는 없. 직접적인 증거가 왜 없어요? 본인이 지금 진술을 살 두 번이나 했어요 관련 진술을
1: 보고했다고.
3: 보고했다가 그랬다가 지금 그걸 뒤엎었지만 자 그러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1: 네.
3: 진술을 했고 다시 그 진술이 맞았었다. 내가 그동안 그 진술을 하려고만 하면 각종 회유와 협박과 압박을 받아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그동안 말을 좀 그런 거지. 아 사실 그랬었다. 그때가 그 진술이 유효하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죠. 예, 네. 그게 지금 본인이 그게 지금 카드가 된 거예요.
1: 네.
3: 그래서 지금까지는 차마 그 카드를 흔들지 않고 네. 그냥 알아서 꺼내주시겠지 했는데 안 해주고 지금 깝깝해 미치겠고
1: 네.
3: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1: 네.
3: 그러니까 이제는 못 참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1: 네.
3: 저는 이거 저 굉장히 크게 이제 사안이 갈 수도 있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또 지금 특별 면회들이 우르르 가지 않을까.
1: 달래러?
3: 예, 네. 네. 전에 과거에 그랬잖아요. 이제 저 그 문석열 정권 시절에 정성호 의원 등 친명 핵심들이 가가지고 네. 특별 녹취가 안 되고 교도관이 멀리서 그냥 메모만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을 일부러 빌려가지고 가가지고는 옆에 앉아서 장시간 존버해라 존버 이재명 대통령 된다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런 진술을 하지 말라 아 그런 그때 저 사건이 터졌잖아요. 네.
0: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화영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화영이 구속이 된 게 2022년 9월이에요. 그래서 4년 1개월째 그러니까 7년 8개월 받았거든요. 형은 이게 그러니까 나는 절반 이상 산 거야 그러니까. 뭐 가석방 요건은 이제 원래는 30%를 채우면은 할 수는 있지만 3분의 1을 정확하게 3분의 1을 채우면 할 수 있지만 보통은 60에서

0: 80% 형을 살았을 때 그리고 이제 모범수일 때 이것도 이제 뭐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사면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이제 가석방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 내가 2022년 9월에 구속된 거는 그렇다고 쳐. 그런데 2025년 6월 이때 이제 정권이 바뀌고 지금 1년 3개월 4개월이 됐는데도 아무 기별이 없어? 나를 그냥 여기에 가둬둘라고 그냥 입막음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형량이 언제 끝나냐면요. 2030년 8월인가 7월인가. 오.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말기에 끝나요. 그러니까.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지금 나를 내보내주지 않으면은 나는 저는 뭐 이쪽 협박이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불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이런 식인데 그게 현명한지는 뭐 차치로 하고 만약에 이게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형을 다 채워요. 그러면은 네. 이화영은 이제 빚진 게 없어.
1: 네.
0: 그러면은 이 고급 정보를 가지고 네. 이제 또 다른 데하고 딜을 할 수도 있는 거야. 대선 때.
1: 그러면? 네.
0: 뭐 이를테면 그게 야. 대선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은 그게 파괴력이니까 여러모로 그러니까 이게
1: 골치 아프겠다.
0: 제가 말하는 거는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를 했는지 여부는 제가 몰라요.
1: 네.
0: 그거에 그거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지만은 여러모로 유동규가 이를테면은 그 친명들 입장에선 배신자이듯이 이화영도 그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1: 네.
0: 지금 이런 약간 정치적 딜레마가 있다.
1: 네. 서윤주 소장님
2: 네.
1: 대통령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 기사 이 보도 뭐 여러 가지 보고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1: 어떡하지 이런 생각. 그래서 좀 요즘 SNS 많이 하시고 X 많이 의견 표하시는 게 그런 외로움 서글픔의 표현이 아닌가. 신장식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 아, 그래요. 네. 저 이화영 부지사의 가석방 요구에 대한 것들이 뭐 대통령이 그렇게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법적인 문제고 송영길 의원도 여기 찾아갔던 것들이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작기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근데 인터뷰하러 가는 차원에서 가셨다고 해요.
1: 네.
2: 뭐 이거는 뭐 사실상 뭐 위로를 하고 달래러 간 건 아니고
1: 네.
2: 그래서 조작기소 특검 빨리 하자라는 것이 이제 송영길 의원의 입장이고 대통령도
1: 네.
2: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 재판이 진행이 되고 이미 실형을 받고 사는 분이라서
1: 네.
2: 여기 대해서 무슨 뭐 불안감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외롭다는 것들은 당내 갈등 때문에 외롭게 싸움을 하는 모습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 160명의 의원들이 좀 나서서 대통령을 좀 지원해주고 옆에서 지금 검찰개혁에 종지부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흔드는 조국혁 신당과 당내의 무국파로 불리는 분들이 좀 이제 더 이상 의견을 가지고 당을 흔드는 것들 못하게 한 30명만 나서도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나서니까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거죠.
1: 서 소장님. 그렇게 좀 당이 하나로 뭉쳐서 대통령 국정 운영 뒷받침 못하는 거 누구 책임이에요?
2: 제 책임입니다.
3: 네. 어우 이거 보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2: 제 책임이고. 아, 제 책임.
0: 빨리 푸른기와 집으로 가야 되겠다.
3: 용주가 인사가 날 것 같아요.
2: 아니 제가 나 진짜 저 이런 마음으로
3: 신용당은 지금 저 대체 지금 출연자를 찾아야 될
1: 아니
3: 지금
1: 제가
3: 후임 출연자를
1: 말씀드린 거는 김민석 대표가 과연 당 대표로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느냐. 추미애 김용민
4: 네.
1: 막 이런 분들이 중수처장 문제 가지고 계속 대통령의 의지를 밝혔는데도 계속 안 된다니까 이렇게 대들잖아요. 그런 당내 혼란 갈등 상황을 좀 정리해야 되는 게 당대표 역할 아니에요.
2: 그러니까 당대표가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좀 일찍 나서서 했으면 대통령이 X를 한 다섯 번 할 거 두 번만 네. 해도 될 거를 그런 늦은 감이 있으나 얘기했잖아요. 미팅에서. 이 대통령 리더십 흔드는 거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얘기를 했고
1: 맨날 협박만 해.
2: 일단은 이제 경고 사격 해놓고 이제 더 어떤 그런 발언 당대표의 어떤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계속 그러면 저는 조치가 있을 거라고 봐요.
1: 김민석 대표가 잘하고 그러니까, 있어?
0: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잘하고 있는 거하고 뭐가 좀 다른 얘기고 이거를 김민석 대표가 정리할 수 있느냐 저는 못한다고
1: 못해요?
0: 봐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심을 했잖아요. 추미애 지사 또 글 올리고
1: 맞아요.
0: 김용민 의원도 그렇고 뭐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본인들이 살 길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1: 네.
0: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견을 보이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는 뭐 김민석 대표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고 솔직히 제가 민주당에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작고하신 이해찬
1: 맞아요.
0: 전 총리 정도였으면은 네. 그러니까 완전 어른이고 네. 야 너 하지 마라 불러서 혼내고 그러는데 네. 그거는 이미 불가능해졌다 이거는 네.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1: 어쩔 수 없어요.
3: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의미에서는 불쌍한 게 네. 지금 보면은 좀 전에 다 말씀 잘 하셨지만은 지금 문조 털레 별진서

0: 죄송합니다. 거의 추미애 지사까지. 이분들 정치적 중량감은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맞아. 자, 그런데 지금 친명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 보면 초선 재선 뭐 이런 분들이고 변호인단 출신 뭐 아니면은 그 지방 공무원 출신 이런 분들인데 지금 이분들 화력이 없어. 그리고 화력이 없는 걸 넘어서 이분들이 내가 볼까 의지가 없어. 올 초만 해도 뭐 공수 취소 모임 한다고 으쌰으쌰 했는데 지금 나서서 지금 김지용 그 저 중수청장 후보 막 그 열심히 옹호하고 그 저 이 공격 그 김지용 안 된다는 사람들 아주 그냥 직격으로 공격하는 그런 지금 친명 의원 지금 제대로 있습니까? 벌써 제가 볼 때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민석 대표만 지금 저러 막 그냥 저렇게 진짜 외롭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화영 문제보다도 정말 이 문제가 예, 심각하다. 그리고 이거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이 재청권을 가진 대법관은 빨리 임명하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예, 본인이 직접 100% 임명권을 갖고 있는 중수청장은 예, 임명도 지금 못하고 지금 당내 비주류 반발을 그냥 계속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는 이 신세. 이런 이런 정권이 요즘 더군다나 집권된 지 지금 1년 한 석 달 된 정권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 참으로 딱하다 이렇게 봅니다.
1: 서 소장님 14일에 네, 인사청문회 있잖아요.
2: 네네.
1: 박주민 의원하고도 제가 인터뷰했더니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2: 그러게 진작 좀 청문회를 일찍 열어서 꼼꼼하게 그러니까 살펴보시지.
1: 아니 이제 청문회 때 여당 의원들은 좀 네, 막 매섭게 추궁하고 야당 의원들은 적임자 같은데 방어해주고 이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2: 뭐 그런 어때요? 이례적인 모습이 보일 수 있는데 네, 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1: 그래요?
2: 뭐 일부 뭐 의원들 한 두세 명 정도 그렇게 송곳질의를 하겠다 했는데 네, 뭐 저는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도 송곳질의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뭐 우리 편이라고 막 느긋하게 잘합니다 잘합니다 이거 해봤자 국민들 보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따끔하게 고칠 부분들 바로잡을 부분들 사실관계 확인할 것들은 차라리 우리 진영 내의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보기 좋다. 다만 아쉬운 것들이 박주민 의원의 선거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인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태도를 안 비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이 제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게 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좀 알아들으라고 얘기를 엑스에 올렸으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한 박자 더 나가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조국 혁신당과 그 호흡을 같이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1: 맞아요.
2: 그럼 김용민 의원은 조국 혁신당 가셔서 의원 생활을 해야 돼요.
0: 그분이 왜
2: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라. 네. 추미애 지사도 계속하면 조국 혁신당으로 당적을 바꿔서 지사를 네, 하셔야 돼요.
1: 김준일 평론가님 한 달 동안 좀 방송을 좀 들으셨잖아요. 예. 이게 평론가 입장이 아니라 일반 국민 입장에서 이 여권의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이시던가요?
3: 꼴 보기 싫죠. 쟤들은 왜 저러고 있지? 보면 지금 뭐
1: 한심해요?
3: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에서 또 왜 저러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지? 그러니까 김지용 중수청장이 최근에는 이제 뭐 이제 인사청문회까지 오면서 논란이 됐지만은 네, 초반에는 김지용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일단 없고
1: 없죠.
3: 그리고 그거를 다룬 데가 사실은 김어준의 뉴스 뭐 겸손입니다 뉴스 공장 등등인데 그거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야. 그 논란을 계속 다루면서 여기까지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얘들은 지금 중요한 게 뭔지들 모르는구나. 그래. 민주당 애들은 여당 애들은 이게 뭐가 중요하지? 김지용이 그래서 뭐 죽을 죄를 졌어? 뭐 그러니까 친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친윤 감별사 역할을 왜 쟤들이 하고 있지? 막 이런 복잡한 것들이 네, 좀 민심하고 괴리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지금 아까 되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친명 의원들이 사실 되게 참전
1: 그러니까,
3: 안 해요.
1: 그러니까 가만히 있네.
3: 근데 기류가 뭐가 있냐면은 네, 그러니까 뭐 이게 100%는 아니지만은 결국은 공천을 보고 있다.
0: 그렇죠.
3: 그러니까 뭐냐면은 김민석 대표가 공천권이 있지만은 지금 구조상으로는 당원 투표가 또 들어가요. 만약 경선이 들어가면은 그러면 너무 내가 나서가지고 역에서 참전을 했다가 당원들한테 찍히면은
1: 강성 당원들한테
3: 그러면 이제 좌표가 찍힐 거를 조금 두려워해서 일단은 빠져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로울 수도 있겠다라는
1: 그러네.
3: 내가 그래서 그런 거 그 네티즌 말들 있잖아요. 답답하면 내가 뛰든지 뭐 내가 답답해서 지금 본인이 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0: 지금 벌써 그러니까 주명 야청이 된 거예요. 친명들이 친명이 아니고 주명 야청 세력이 된 거예요.
1: 야청이라면
0: 낮에는 정청네? 그냥 공식적으로는 진짜 친명이지만은 뒤로는 지금 벌써 친청 세력이나 비주류 세력 눈치 보면서
1: 네,
0: 적당히 따라 그 김지용 문제만 해도 대통령 안 돕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친청 세력이 막 반발하는 거 그냥 방조하고 도와주고 있는 그런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본인 공천 때문에. 이게 대통령 레임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레임덕이죠. 이게 대통령이 지금 내가 김지용이 지명하니까는 나 좀 도와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도와줘야 될 핵심 친명들이 안 하고 있잖아.
1: 네.
0: 이게 레임덕이에요. 부하들이나 지지 세력이 안 따른 게 레임덕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
1: 말씀하세요.
0: 지금 김지용 그 중수청장 자리가 무슨 정치적 포스트입니까? 당의 무슨 관직도 아니고 네, 우리 국민 범죄자 때려잡는 그 뭐 고급 경찰 같은 그런 지금 사법기관이에요. 이 사법기관장을 뽑는

0: 근데 이게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 번 배를 했잖아요. 다 들어서 다시 재검증하고 재검증해서 팩트로 여기는 친윤하고 윤석열과 관계가 없다. 라고 했으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이게 안 끝나니까 다른 의도가 있지 않냐라고 보는 것이고 제가 이 한마디는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 드리는 건 검찰개혁 이제 그만 우려먹었으면 좋겠어요. 1년 4개월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내내 검찰개혁 외에는 다른 단어들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유능한 그이 집권여당이 되려면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지지율이 상승하려면 이제 10월 2일부로 검찰개혁 끝났어요. 그냥 그만하셔라.
1: 당원 여러분,
2: 서영주 잘한다.
1: 좌표는 여기입니다.
2: 아, 정말 서영주 잘한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서영주, 저는 저 청와대 비서실장 가야 된다고.
3: 서 소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 추미애 지사나 뭐 김용민 의원 같은 뭐 정치인이니까 입장을 밝힐 수 있는데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0: 훌륭한 공직자의 자세라고 제가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2: 그렇죠.
0: 아. 왜 그러냐면 할 일 많을 텐데 왜냐하면 중수청이 이제 문 열었는데 이게 광주 중수청도 그 안에서의 어떤 조직 관리라든지 본인 업무 파악을 하려면 바쁠 거예요.
3: 본인 저... 얘기했어요. 이거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어가지고.
0: 아, 뭐 안 돼 있어 이거 본인 준비해야죠.
2: 그러면 자기가.
0: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야, 청장이 정말, 광주 중수청장이 가서 그 네. 자리를 메꾸라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2: 그렇지.
0: 그분은 좀 이해할 수 없고 두 번째는 네. 아니 본인 조직 내의 후보자를 그렇게 초반부터 견제를 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공직자로서도 발언을 뭐 조금 삼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아 본인이 중수청장 후보자가 안 돼서 지금 기분이 안 좋나 자리 욕심이 있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임은정 그 광주 중수청장이 뭐 여러 가지 좀 시원하고 올곧은 검찰의 어떤 업무들을 수행해왔다고 평가는 하나 네. 너무 이렇게 되면 반대를 위한 반대 조직에 맞지 않는 사람인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자제하셔라.
3: 네. 여기까지 같은 생각들이시죠?
2: 아, 지금 중수청에 컴퓨터도 없고요. 거기 간 사람들
0: 알았어요.
2: 지금 저 뭐냐 저 지시도 못 받. 자 그러면 그 저 중수청장 지방 중수청장 부임했으면은 그거부터 지금 본인이 야전 침대 갖다 놓고 빨리 시설 저 뭐냐 완수하고 저 뭐냐 저 업무 분장하고 일하자 이거 해도 24시간이 모자란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 이분은 지금 어? 무슨 그 서울의 그 저 중수청장 누가 되나 정치적인 지금 견해나 발기 이렇게 하는 거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
3: 네. 김준일 평론가님. 예. 어쨌든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게 뭐냐면 일단은 일반인의 시선에서 어제도 보면 법사위 국감에서 예. 볼썽사나운 일들 인간이 되라 뭐 인간이 되라고 뭐 이제 마이크 꺼 막 이런 식의 다툼.
4: 네.
3: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너무 전 부끄럽고 창피하고 한심한 분데
4: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싸우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닌데 제가 뭐 다른 의원들도 과거에도 좀 비판했는데 김태규 의원은 이거를 진짜 고의적으로 노이즈를 일으켜서 주목도를 좀 올리려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꼴보기 싫다도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손바닥도 마주쳐야 되니까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은 다른 의원들 질의할 때 계속 노이즈를 이렇게 중얼중얼중얼 되는데 그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게 해요.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좀 이제 본인의 실력으로 좀 보여줘라.
3: 그런데 예. 강찬 의원님 본인은 예.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깐만 진정하고
2: 컷오프를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3: 그 막 영상 같은 거를 본인 페북이나 본인 쇼츠에서 막 다 올려놓더라고요. 자랑스럽게.
2: 아니 저는 근데 일단 전제가 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김태규 의원이 의도적으로 먼저 고성을 지른 게 아니라 그 전에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발언을 막 해요.
3: 네.
2: 그거는 거두절미하고 김태규 의원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샤우팅으로 맞받은 거 그것만 딱 하니까 김태규 의원이 마구 그냥 어떤 원인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본인이 마구잡이로 그냥 그 저 관심 끌어보려고 샤우팅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뭐 오해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규 의원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왜 갑자기 샤우팅을 하겠어요.
3: 그럼
2: 상대방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지금 비방이나 욕설이나 이런 식으로 걸고 들어오니까 본인이 샤우팅을 한 것이고 네.
3: 그 김태규 의원이 전두환 내란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그 법의 판결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법원의 판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판사 출신으로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존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김태규 의원의 발언은 법적 기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자면 네. 이건 정치적인 겁니다.
3: 네.
2: 법적으로는 저도 그렇기 때문에 법적 기준에서 부적절했다고 먼저 전제합니다. 다만 정치적으로는요.
3: 네.
2: 지금 그 5.18 갖고서는 진짜 5.18 정신 훼손하고 마구잡이로 방패 병풍으로 쓰고 하는 사람들 좀 누구예요?
3: 알겠습니다.
2: 민주당이에요.
3: 알겠습니다.
2: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지금 반작용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
3: 네.
2: 그래서 지금 김태규 의원에 대한 비판이 네. 그렇게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

0: 만큼 높지 않은 이유도 민주당은 좀 생각해야 된다.
1: 10월 3일 날 장애 집회 때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걸 노리고 하는 건데 사실상 보면 전두환 대란 끝났어요?
3: 끝났어요. 네, 죄송해요. 네. 우리 같이 뉴바 하면서 끝낼게요. 네. 하나 둘 셋 뉴바.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6: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7: 예, 단톡방에 불러서 다 같이 몰아하자.
8: 야, 이 사진 얼굴 바꿔서 올려봐. 진짜 같지 않냐?
7: 제발 그만해.
9: 그냥 장난인데 뭐.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던진 폭언과 가짜 합성 영상 딥페이크. 누군가에겐 가벼운 일탈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일상을 무너뜨리는 테러입니다. 언어폭력과 딥페이크는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동조하지 않고 신고하기. 당신의 지혜로운 선택이 건강한 인터넷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0: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11: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12: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로의 아침은 다소 쌀쌀한데요. 한낮의 기온이 쑥 오르면서 서울은 24도, 청주와 대구는 25도, 광주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글날 연휴인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남부와 제주에 비 소식 들어있고요. 그리고 연휴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서서히 교통량이 줄어가고 있지만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성수대교 영동대교 사이 5차로 쪽에 사고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 주의가 필요하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현재 잠실 철교부터 청담대교까지 그리고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속도 줄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비교적 원활하고요. 그렇지만 서부간선도로 금천 쪽으로 고척교에서 광명교 사이로는 이동량이 다소 많습니다. 여기는 한 7분 정도 걸리고 연결되는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가는 길 차가 많아서 안산분기점에서 팔곡터널, 매송휴게소에서 비봉,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외곽방향으로는 여전히 10km 넘게 밀리고요. 서울 쪽으로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만 차간격 좁히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7조 원을 넘긴 것으로 잠정 짓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온 공시를 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107조 4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기업의 분기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매출은 19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3분기 실적과 비교해보면 12조 2천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은 782.5%가 증가했고 전체 매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126.6% 늘어난 수치입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8월 경상수지가 460억 달러를 웃돌며 역대 두 번째로 큰 흑자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8월 경상수지는 461억 1천만 달러로 집계돼 전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습니다. 이는 지난 6월 497억 3천만 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흑자 규모로 경상수지는 3개월 연속 400억 달러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는 해외 채권 투자가 64억 4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폭으로 증가한 데 힘입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에서 매도세가 다시 시작되면서 주요 국채 금리가 장중 약 24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 웹을 보면 현지 시간 7일 오전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인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장보다 약 8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5.362%로 2002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0년물 국채 금리도 전장보다 8.3베이시스포인트 상승한 5.731%로 2002년 5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도 2.7베이시스포인트 오른 4.818%를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국채금리 급등은 최근 인플레이션 압박과 에너지 가격 상승,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긴축 경계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진정세를 보였던 국제 유가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공격을 재개하면서 상승했습니다. 국채금리 급등 부담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하루 전보다 0.66% 하락한 51,179.8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